0: 됐지만 역사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제 차치를 하고 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자, 여기가 이제 금강줄기이긴 한데요. 이 부여에 흐르는 금강 하류 구간만 유독 백마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2: 사실은 좀 알 수 없는 이름입니다. 삼국사기 같은 기록에 보면 이 지역에 이 근처에 흐르는 강 이름을 사비 이름을 따서 이제 사비하 이런 식으로 불렀던 기억이 나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억이에요. 그죠? 안양에 있으면 안양천, 중랑구에 있으면 중랑천, 양재동에 있으면 양재천.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한국인들이 쉽게 부를 만한 이름이니까 사비 옆에 사비하 딱 달라붙는 이름인데 뭐 사하 이런 식으로 뭐 좀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이런 거는 되게 납득할 만한 이름인데 그런데 일본 기록 같은 걸 보면 백강이라는 이름이 좀 나오거든요. 백강 전투, 뭐 백천강 전투 이런 거를 일본에서는 굉장히 일본 역사에서는 중요 지역입니다. 일본이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를 저 멀리까지 보내가지고 싸웠는데 완전 망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역사에서는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건이기도 해가지고 아마 처음에는 이 지역을 뭐 백강, 백천강 이런 식으로 좀 부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강이 아니라 백말강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백마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설도 있고, 네. 아, 이거 사실 이제 백제에 남아있는 어떤 영혼들에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면, 그러면 뭔가 상쾌하게 대답을 해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사실은 이런 설만 분분한 상황이죠.
0: 그쵸.
1: 그 돌진승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백제는 왜 공주에서 사비로,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결정한 겁니까?
0: 웅진은 임시수도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밖으로 확장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고 큰 배들이 금강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웅진까지 오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럼 조금 더 하류이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익숙한 지역이 한성 백제 네. 그러니까 지금 송파구 일대를 염두에 두면은 그곳이랑 가장 비슷한 곳을 어딘가를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강의 흐름과 비슷하면서 금강의 흐름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그 한성을 지킬 때도 보면 외곽에 이제 산성을 두고 그다음에 네. 이제 풍납토성, 몽촌토성이 있었는데 네. 이제 여기도 몇 개의 산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성들을 염두에 두고 청마산성이라든지 가림성으로 알려진 성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네. 나성을 쌓고 하면은 이게 한성이랑 비슷하면서도 또 물류의 어떤 바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사비로 첨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게 동성왕 때부터 염두를 두고 이제 진행됐던 것이 무령왕을 거쳐서 이제 성왕 때 실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박광희 선생님께서 지금 방금 네. 이곳 부여를 네. 충청남도의 강남 3구로 지금 좀 찍어주셨거든요.
1: 그 한성과 비슷한
2: 송파구와 비슷한 곳으로. 예. 이거 약간 호재, 부동산 호재가 아닐까요? 아,
1: 그래요? 들썩이는 건가 내일부터?
0: 지금 벌써 배가 지금 들썩이고 있어요.
1: 추석 연휴 지나면 방화로 반영됩니까?
2: 웅성웅성하는 느낌인데요 벌써.
1: 부여, 네. 아, 부여 국민들 기뻐해 주십시오. 예.
0: 그러니까 부여가 언뜻 보면 우리가 이제 바로 차를 타고 들어오니까 야 여기를 어떻게 지키지? 라고 하지만 한번 고구려에 당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 방어 체계를 3종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곽에 여러 산성들을 둬서 그 산성들이 1차적으로 방어를 하는데 네. 이게 한성에서도 똑같아요. 아차산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삼성동 일대 토성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외곽 산성이고 네. 두 번째는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나성을 설치합니다. 다만 백강이 있는 곳을 빼고 한 6km 정도 나성을 쌓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이 관문리 뒤에 있는 그러니까 궁궐터가 있는 뒤에 있는 부소 산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3종 방어 체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네. 우리가 답사하는 장소들이 한편으로는 백제의 방어 시설이 되는 거죠.
1: 그럼 부여 나성이 뚫리고 부소 산성까지 뚫리면 낙화암에 도달하는 건가요?
0: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낙화암에 도달을 하는데 예. 이제 이때 그 백제 멸망 시기를 보면은 의자왕은 거기에서도 탈출해서 웅진성으로 다시 가요.
1: 아. 그렇죠. 웅진으로 다시 갔다.
0: 그러니까 이제 웅진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방어 근거지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어 체계를 갖췄습니다만. 네. 문제는 아무리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도 660년 당시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어쨌든 그 사비 백제 시절이 백제 멸망 직전이기도 하지만 가장 찬란했던 시기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성황을 염두에 둔다면 네. 가장 찬란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웅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 뭐 진묘수
1: 맞습니다.
0: 얘기를 했지만 네. 진묘수하고 겨룰 수 있는 백제 국가유산, 문화유산이
1: 뭐죠?
0: 백제 대학로.
1: 아, 대향로?
0: 그렇죠. 네, 근동대학로. 그게 여기 부여에서 예. 만들어지잖아요.
2: 굉장히 극적으로 발견됐죠.
0: 네, 네, 아마 여러 자료를 보면은 아들이었던 위도강이 아버지였던 성왕의 죽음을 추모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보여지니까 네. 탁월한 문화유산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백제의 문화가 절정기.
1: 전성기였다.
0: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나라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쇠퇴기가 있는데 여기는 전쟁에 의해서 그 최전성기로 가다가 딱 끊어진 느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또 역사를 더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1: 그럼 당시 나당연합군은 왜 백제를 쳐들어온 겁니까?
0: 나당연합군이.
2: 연합군 이름치면 너무 이름 좀 귀여운 것 같긴 한데요.
1: 나당.
2: 넌 누구야?
1: 나당.
2: 그래서 무너진 걸까요?
1: 우리 백제일 분들에게 얼마나 좀 쓰라린 상처입니까?
0: 나당연합군이 그 백제에 쳐들어왔던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백제가 신라를 압박을 하니까 신라로 볼 때는 버텨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당나라랑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신라가 내걸었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백제를 멸망시켜야 당신들의 군사적인 공격을 할 때 식량이든 무기든 지원할 수 있다. 평양성을. 그런 관점에서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멸망시키다는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만들어졌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켰던 배경은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처음에는 생존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왜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통일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데 거꾸로 물어본다면 왜 고구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그다음 백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신라도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진화를 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최종 대결자는 당나라가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668년에 평양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는 무려 8년 동안 당나라랑 전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선상에서
1: 네.
0: 나당 연합군이 어떻게 쳐들어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1: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당나라랑 본격적으로 손을 잡기 전에는 백제가 오히려 더 큰 나라라고 부를 수도 있을 만큼 신라보다도
0: 그렇죠.
1: 대야성 전투도 있었고
0: 맞습니다.
1: 굉장히 기세가 올라있던 상태였는데
0: 그렇죠.
1: 백제는 기존의 당나라랑 관계가 백제도 괜찮지 않았나요?
0: 좋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백제로 볼 때는 덕물도 덕적도에 그 큰 당나라 함대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고구려 치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백제나 신라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1: 네.
0: 근데 덕적도에서 여차해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평양 쪽으로 남포 쪽으로 가는 거니까
1: 네.
0: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1: 방향을 안 트네.
0: 그렇죠.
1: 이쪽으로 오네.
0: 그러니까 큰 전략 틀에서 왜 백제가 공격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지.
1: 그럼 고육지책으로 의자왕은 왜랑 손을 잡은 것도 맞습니까?
0: 왜랑 손을 잡은 건 분명히 맞죠.
1: 네, 그래서 좀 대항하려고 했던 건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백총강 전투에 왜가 도움을 가려고 했던 부분들 있고요.
1: 네.
0: 왜로 볼 때는 백제가 무너지면 그 함대가 일본까지 쳐들어올 거라고 봤던 거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성황 때 이후로 백제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불교도 전파하고 그다음에 여러 기술자도 전파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외로 볼 때는 백제에 대해서 상당한 일체감을 가질 수 있었고요. 거꾸로 나중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 유민들이 외로 넘어가니까
1: 네.
0: 신라로 볼 때는 외가 외로 안 보이는 거죠.
1: 아, 백제로 보이는
0: 백제로
1: 거죠.
0: 보이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동해구라고 하는
1: 네.
0: 우리가 문무왕이 동해바다를 지키게 할 때 그 외라는 거는 순수하게 일본이라기보다는 네. 백제와 연결되어 있는 일본의 상황들을 생각을 했어요.
1: 반신라 커넥션.
0: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백제의 멸망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문도 쓰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바로 곽재식 작가님으로
2: 하겠습니다.
1: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의 기록을 보면 나라 곳곳에 기이하고 아주 괴이한 자연재해랄까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0: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징조. 일반적인 자연에서 볼 수 없는.
2: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정론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
1: 네.
2: 나라가 역사가 700년씩이나 되는 나라가 이제 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때 이제 망조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분위기를 하면서 잡은 다음에 660년 백제가 멸망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역사 서술이 그럴듯해진다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 사람들이 기록을 많이 남긴 게 이제 건너가가지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역사책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1: 네.
2: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도 아무래도 백제가 이렇게 잘 되는 나라였는데 신라에서 뒤통수를 쳐가지고 당나라하고 손잡고 망했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백제가 나라의 구군이 당해서 망할 때가 돼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신라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이야기하기가 좋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류의 기록이 아마도 더 많이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1: 네.
2: 그런데 그래도 생으로 이야기를 그냥 다 지어내서 끼워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백제가 겪었었던 여러 가지 사실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백제 가뭄이 극심했다는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었죠. 예, 예. 그럼 그거 말고 660년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홍수가 심했던 것들을 암시하는 기록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백제의 절의 사찰에 배가 들어왔다 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1: 사찰에. 네.
2: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배가 그냥 뭐 마법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물이 너무 불어나가지고 배가 사찰에 있는 곳까지 밀려온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앞뒤로 하늘에 구름이 너무 심하게 싸우는데 그래서 마치 용이 싸우는 것처럼 구름이 서로 싸웠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폭풍이 굉장히 심하게 몰아치면서 천둥 번개가 심했던 그런 광경을 묘사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백제 멸망 즈음 해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현상, 기상이변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현상 이런 것들이 백제에서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옛날에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농업인데 네. 농업은 날씨가 안 되면 망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그것이 백제가 멸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타격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면 조금이나마 백제의 그 국운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됐었겠지만 그런 조치도 어떠한 이유로 미흡했기 때문에 백제가 공격에 더 허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정도 해볼 수 있겠죠.
1: 그런 좀 기이한 징조들을 과학적으로 또 해석하는데 능통하시잖아요.
2: 일단 좀 많은 분들이 동의해 줄 만한 걸로는 어떤 게 있냐면 네. 이거는 뭐 제가 요거는 광채 씨 헛소리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거는 그래도 네가 너무 심하게 안 넘겨 짚은 걸로 내가 너 동의해 줄게 라고 할 만한 거는 뭐가 있냐면 예, 예. 백제에서 사비하가 피처럼 물들었고
3: 그렇지.
2: 핏빛으로 물들었고 수많은 작은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올랐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 지금 이 강이?
2: 네, 이 강이.
1: 이 강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2: 바로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강이 이거에 대해서 네. 이 기록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저 말고도 계시고 비슷한 기록이 조선시대에 나왔다라고 하면 거의 많은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자연적으로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실제로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요즘은 주로 남해안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1: 붉은 빛이니까
2: 적조현상이죠. 적조현상이란 뭡니까? 붉은 색깔을 띠는 미생물이 대량으로 증식을 하는 그런 현상이죠.
1: 네.
2: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이 너무 많이 증식을 하면 그 미생물 때문에 네. 바다에 있는 다른 생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실제로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적조현상이 어떨 때 많이 발생하냐면 이 기상이 이상할 때, 날씨가 이상할 때,
1: 가뭄에 홍수에
2: 그런 거일 때, 수온이 너무 높을 때, 이럴 때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을 때 적조가 발생한다. 적조가 발생해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 딱 맞아 떨어지죠. 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믿지는 마시고 이거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해요.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공통의 이야기 중에 세부적인 수치는 조금 다른데 비슷하게 나오는 공통의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네. 백제의 이 멸망을 전후로 해가지고 바닷가에 거인의 시체가 떠내려왔다.
3: 맞아요.
1: 바닷가.
2: 커다란 거인.
1: 어느 정도 큰.
2: 뭐 미터법, 이게 삼국사기 기록하고 삼국유사 기록하고 기록이 다릅니다. 그런데 현대 미터법으로 환산한다면 작게 보면 한 5, 6m, 길게 보면 한 10m, 12m 정도 될 만한. 그러니까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런 크기의 일반인이 있을 수는 없어요.
1: 예.
2: 그죠? 예. 암시하는다는 이거죠. 백제가 망할 때가 될 테니까
1: 네.
2: 이런 거대한 어떤 바다에서 백제를 지켜줄 수호신 같은 이런 게 죽어서 시체가 떠내려왔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 군대가 오니까 망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을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1: 예.
2: 일단은 이것도 제가 이게 뭘까 되게 고민했어요. 아주 오래 고민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네. 제가 이거를 네. 좀 극적으로 과장해서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1: 솔직하게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자, 이걸 우연히 책에서 어떤 동물에 대한 책을 보다가 이러면 제가 딱 떠올렸어요. 뭐냐.
1: 5, 6m고 사람처럼 보이는.
2: 일단 첫 번째. 시체가 떠내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2: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조금 가정을 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옛날이니까 그냥 한문으로 시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과학수사할 때 떠올리는 그런 좀 생생한 시신이 떠내려왔다기보다는 거의 뼈만 남은 시체가 떠내려왔을 거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봤어요.
1: 네.
2: 그렇다고 한다면 뼈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특히나 백제시대 고대의 사람들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뼈가 하나가 있죠. 뭡니까?
1: 고래뼈?
2: 고래뼈죠. 왜냐? 고래는 어류가 아니라
1: 포유류죠.
2: 그래서 뼈가 물고기보다는 오히려 육상동물에 가깝습니다.
4: 아, 그래요?
2: 왜냐하면 갈빗대 같은 게 허파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갈빗대 구조가 그대로 있거든요. 오. 자, 제가 결정적으로 여기에 빠져들었던 게 뭐냐면 예, 예. 삼국유사에 보면 이 거인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 거인의 발 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4: 고래가 발이 어디 있어?
2: 근데 이게 일단 이상하잖아.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뭐 거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남자나 여자나 뭐 어린이나 아이나 거인이나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키가 크고 몸무게가 얼마고 눈빛이 어떻고 머리가 길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 굳이 발 사이즈부터 이야기를 합니까?
4: 아니죠.
2: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돼 있느냐? 네. 제가 그때 당시에 보던 책이 바로 고래의 골격을 표시해 놓은 책이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고래의 뼈가 일단 이 허파 부분이 있는 갈빗대가 있는 그 모양 자체가 고래가 육상동물 중에서는 하마, 소 이런 쪽하고 가까운 동물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육지동물 뼈, 사람 뼈하고 비슷한데 네. 이런 말이 떠오를 법도 하거니와 고래의 지느러미를 보면 그 뼈 모양이 사람의 손이나 발뼈 모양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게 생겼어요. 지느러미에 왜냐하면 고래는 손발이 변하고 지느러미가 된 거거든요.
3: 그렇죠.
2: 그리고 물고기 맞추면. 같은 그 지느러미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골격이 뼈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뼈만 남아있는 상태로 이게 뭐야 무슨 동물 왜 이렇게 커. 아 근데 이거 뭐 갈빗대 있고 이거 사람하고 비슷한 야 이거 발도 있다. 이런 말 속에서 네. 그런 거를 보고 공포에 질린 백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거인의 시체가 떠내려 왔다라는 이야기가 생긴 건 아니냐. 그래서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실제로 7세기 이 정도에 어떤 좀 거대한 규모의 기후 변화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좀 조금 더 좀 과학적으로 이런 전설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분명히 이 백제 멸망 시기 근처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피해를 많이 입었던 기록들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네. 그거를 잘 수습했다면 사람들을 잘 좀 이렇게 다독여 줄 수 있었다면 백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예. 백제의 조정은 그런 데서 좀 실패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그렇다.
2: 예, 일본 쪽 기록 같은 걸 보면 뭐 의자왕의 어떤 후궁, 의자왕의 어떤 부인 쪽하고의 어떤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있었다라는 쪽의 기록도 일본 쪽에는 있고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의자왕이 자기의 서자 수십 명을 좌평 자리에 앉혔다 이런 말씀이죠.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상한 걸 나타낸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이런 안 좋은 날씨 때문에 가뜩이나 농업이 중심이었던 사회였을 텐데 네. 좀 이런 재해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상황에서 네. 그럼 민심 수습도 잘 안 됐던 거 이런 것이 백제 멸망에 굉장히 안 좋은 이유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1: 오히려 좀 대외 전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안은 좀 돌보지 않고 이런 것도 있을
2: 그러니까 전쟁이
1: 있고.
2: 일어났을 때 그렇게 잘 안 뭉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비교적 근래에 밝혀진 사실인데 네. 공주로 아까 의자왕이 도망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공주로 도망갔는데 왜 끝까지 저항 못하고 끝났느냐에 대해서 네. 백제 내부에서 이제 배신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요즘에는 많이 이야기 되고 있거든요.
3: 네, 그 예식진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의자왕을 묶어서 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1: 묶어서 갔다?
3: 그러니까 의자왕으로 볼 때는 부소산성이 함락됐으니까 네. 사비가 함락됐으니까 웅진으로 가서 버티면은 네.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거기 예식진이라고 하는 장군이 전체 정황을 파악해 볼 때 내가 백제 편에 서는 것보다는 당나라 편에 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예식진 집안이 그 대대로 잘 살았다라는 비명이 중국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네. 뭔가 분열상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의자왕이 돼본다면 얘도 못 믿고 얘도 못 믿어요. 뭔가 지금 상황이 여러 이유에서 어쨌든 안 좋으면은 네. 해결하는 방법을 본원적인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임기응변으로 해결하는 건 그럼 저기도 내 아들을 놓고 저기도 내 아들을 놓고 저기도 내 아들을 놓고
1: 아 그게 서자를 아까 좌평에 놨던
3: 그렇죠.
1: 게
3: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는데 그 배경 속에 하나는 이제 민심의 이반도 있었을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의자왕 얘기를 들으면 삼천국녀를 거느린 향락에 빠진 왕이라는 이미지로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오늘 들어보면 당대의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정치에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정복군주로서의 면모도 있는 것 같은데 총평을 일단 박광희 선생님께서 해주신다면
3: 네, 의자왕이 삼천국녀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훌륭한 군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패한 군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정치적인 사명을 여러 부분에서 놓쳤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움직임, 고구려의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신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게 일정한 성공을 거두자 성공에 취했고 그리고 내부의 권력투쟁, 귀족들과의 어떤 알력 이런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의 실패가 삼천국녀로 상징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법세 네. 작가님은 한 말씀해 주시면
2: 저는 이제 역사적 좀 정론이라기보다는 저의 그냥 막연한 이야기라고 좀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1: 네.
2: 백제의 의자왕에 대해서 나와 있는 평들 중에 보면 제일 눈에 띄는 평이 해동증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 좋은 뜻 아닙니까?
2: 네, 네. 증자가 이제 봉자님 제자 중에 이제 효성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사람인데 옛날 유교 문화 시대에는 효성이 뛰어났다라고 하면 어떤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그런 별명이 있었던 걸 보면 그런 선비들 사이에 학식 이런 걸로 굉장히 칭송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어느 시점 이후로는 자기 잘난 맛에 너무 취했던 것 같아요. 내 말대로 해야지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에 팍 꽂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 승리도 꽤나 많이 했거든 신라를 상대로. 영원한 라이벌인 신라를 상대로 근데 승리도 꽤 거뒀거든요. 다 내 말대로 하니까 전쟁도 이기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일본 애들도 와가지고 아 형님 형님 하고 끝장나지 않냐. 이대로 계속해야지 백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언젠가는 다시 위례성을 수목하러 나갈 수 있다 이런 거 막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디 똑같나. 말 안 듣는 사람이 계속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나라의 리더로서는 비록 자기가 제일 똘똘하고 자기가 맞는 마음을 제일 많은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좀 보듬어서 가야지 나라가 안 쪼개지고 안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의자왕은 역설적으로 너무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멍청한 놈들 그래가지고 백제가 어떻게 좋아지겠냐고 해가지고 그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보듬으려는 노력
1: 그게 좀
2: 그거를
1: 부족했다.
2: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상상을 저는 좀 해봐요. 배신당해가지고
1: 예식진 얘기 오늘 처음 들었네요.
2: 그런 게 아닐 그래서 너무 잘난 맛에 취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3: 하나 더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1: 하나 더?
3: 하나 더가 뭐냐면
2: 저 형님.
3: 백제가 사실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당나라의 그 대군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당나라가 목적을 하고 어떤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고 들어온 거고 거기에 신라군 5만이 또 덧붙여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백제가 과연 그 시대에 그거를 막을 수 있었을까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보면은 백제의 멸망은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 면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그 책임의 대상은 우리는 의자왕을
1: 왕이죠, 왕.
3: 선택할 수밖에 없는 왕.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같이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여기까지 백제의 마지막을 품은 도시 부여에서 자팡여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백제가 이곳 사비에서 어떤 도시를 만들고 어떤 문화를 꽃피웠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담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도 여러분 즐겁게 보내시고 잡지사 4주년 되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추석 특집 겸 잡지사 4주년 특집 자팡여행 박광일 곽지식 작가와 함께 어제 공주에 이어서 오늘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 현지에서 사비 백제 역사를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부여 정림사지에서는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행사가 진행되거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아주 멋지게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들러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밤에 가셔서 또 야경과 함께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또 멋진 현지 배경과 함께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연휴 시작 잘하시고요. 잡지사 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2015년 K-컨텐츠의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 14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K-반도체와 K-컬처입니다. AX시대 기술은 물론 문화가 우리나라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홍콩 영화는 붐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홍콩 영화의 붐은 시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K-컬처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김옥입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이런 노래 가사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든 김구 선생님, Tell me how you feel. 김구 선생님, 죄송하지만 기분이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 구절은 올해 제가 들었던 노래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가사입니다. 올해 3월 광화문에서 컴백 무대를 선보인 BTS의 곡 에얼리언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BTS가 자신들에게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 김구 선생을 기리기 위해 노래 가사에 김구 선생님을 불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무엇을 기리기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김구 선생이 말한 높은 문화의 힘, 문화국가입니다. BTS가 김구 선생을 소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9년 한 언론이 수여하는 상을 받은 후 BTS 리더 RM은 김구 선생의 높은 문화의 힘을 언급하고 문화라는 것이 실로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힘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BTS는 문화국가라는 김구 선생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는 자신들의 포부를 에얼리언스를 통해 다시 한번 밝힌 셈입니다. 그렇다면 김구 선생의 문화국가란 무엇인가요? 오늘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말미에 실린 나의 소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이 글이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아온 것은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높은 문화의 힘 때문입니다. 높은 문화의 힘이란 앞서 말했듯 문화국가를 함의합니다. 문화국가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강한 국가가 아닙니다. 높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는 행복을, 세계에게는 평화를 선사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소개하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올해 2026년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는 총회에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의 힘을 통해 세계 평화를 추구한 김구 선생의 비전이 유네스코의 보편적 가치와 부합한다고 평가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구 선생의 문화국가론이 갖는 세계사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문화의 힘에서 문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공부하는 사회학에서 문화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생활양식이 그 하나라면 의미체계가 다른 하나입니다. 전자의 관점에서 문화는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중국 문화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한 공동체가 형성해온 고유한 삶의 방식들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에는 의식주와 같은 물질 문화는 물론 예술과 같은 정신 문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관점에서 문화는 개개인의 삶의 의미 또는 가치를 부여하고 존재의 이유 내지 근거를 선사합니다. 문화가 중요한 까닭의 하나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의미 또는 가치를 상실한 삶은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만의 의미 또는 가치를 계속해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 지난 10여 년 동안 큰 관심을 모은 것 가운데 하나가 K-컬처입니다. K-컬처는 한마디로 한국 문화, 즉 우리 문화입니다. 여기에는 문학,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게임, 푸드와 뷰티까지 우리 생활양식은 물론 우리 가치체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K-컬처의 그 무엇이 지구적 반향을 일으키게 한 것일까요? 오늘 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K-컬처의 첫 번째 힘은 내러티브의 힘입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 즉 서사입니다. 우리에게 식민지와 전쟁과 가난이라는 시련의 극복이 역사적 서사였다면 고단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의 다채로운 삶은 일상의 서사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불평등과 경쟁주의를 실감나게 그려내고 고발했습니다.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우리 사회 발전이 압축적 근대화로 특징지어진다면 K-내러티브는 이 압축 과정에서 드러난 운명과 의지, 슬픔과 기쁨, 좌절과 희망을 담아냄으로써 보편적 공감을 얻어왔습니다. 지난해 지구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K-POP 데몬 헌터스는 K-컬처의 새로운 진화를 보여줬습니다. K-대어는 K-POP의 퍼포먼스와 우리나라의 전통신앙을 결합했습니다. 우리의 디테일한 일상은 물론 자신과의 화해 및 타인과의 연대라는 보편적 공감을 담아냄으로써 K-컬처의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K-컬처의 두 번째 힘은 다양성의 힘입니다. BTS와 블랙핑크 등 K-POP이 지구적 공감을 얻은 까닭은 소설, 영화, 드라마와 다소 다릅니다. K-POP은 다양성의 힘을 보여줍니다. 힙합, 발라드, 락, 전자음악, 라틴팝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하이브리드가 K-POP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중음악답게 풋풋한 외모와 다이나믹한 댄스가 그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중음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즉 혼성이란 말에 담긴 다양성의 힘은 지구적 청년 세대에게 결코 작지 않은 호소력을 갖고 있습니다. K-컬처의 세 번째 힘은 생태계의 힘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하나의 산업으로도 존재합니다.

K컬처의 성장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K컬처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나라의 경험이 작지 않은 함의를 안겨줍니다. 두 나라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하나는 홍콩의 사례입니다. 1990년대 초반 홍콩 영화는 붐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홍콩 영화의 붐은 시들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스웨덴의 사례입니다. 1970년대 이후 스웨덴의 대중음악은 아바를 필두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팝 듀오 락시트를 거쳐 DJ 아비치에 이르기까지 스웨덴의 대중음악은 오랫동안 지구적인 사랑을 받아왔고 또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실패와 성공이 주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AX시대 K컬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K컬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K컬처의 미래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K컬처를 이끌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영국의 사례가 작지 않은 함의를 안겨줍니다. 영국은 1960년대 비틀스, 1970년대와 80년대의 퀸, 1990년대의 오아시스, 그리고 2000년대의 콜드 플레이에서 볼 수 있듯 비틀스 이후 후속 세대가 등장해 영국의 대중음악을 세계에 계속해서 선보여 왔습니다. K컬처에서도 봉준호, 황동혁, 한강, 방시혁 등을 이을 후속 세대가 등장해 선배 세대와 함께 K컬처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K컬처가 지구적 공감을 계속 얻기 위해서는 세대적 감수성과 보편적 감수성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진전에서 등장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나아가 AI 네이티브 세대의 새로운 창작 역량에 큰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둘째, 생태계의 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웨덴의 사례는 앞서 말했듯 역동적인 생태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널리 알려졌듯 스웨덴에는 15,000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스톡홀름 뮤직 클러스터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대중음악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1천만 명 정도의 스웨덴이 3억 4천만 명의 미국과 7천만 명의 영국에 이어 세계 3대 대중음악 수출국인 이유는 바로 이런 역동적인 대중음악 생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태계 구축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창작자, 제작자, 정부 간의 협업관계 구축입니다. 민간이 다채로운 K-컨텐츠를 창작하고 제작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 정부는 이를 전략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셋째, AX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AX시대는 문화산업 전반의 새로운 세계를 펼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K컬처가 AX시대에도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됩니다. AI는 음악 창작과 영상 제작을 포함해 새로운 컨텐츠 만들기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하여 언어 장벽을 무너뜨리고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와 컨텐츠가 융합하여 문화의 신세계를 열어놓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문화적 풍경입니다. AX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소프트 파워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만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결론은 둘입니다. 하나는 경제적 무기로서의 문화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AX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기술뿐만 아니라 K컬처 역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025년 K컨텐츠의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인 149억 58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K컬처가 만들어내는 코리아 프리미엄입니다. K-POP, K-드라마, K-영화는 한국산 제품과 생활양식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 제품들의 인지도를 지구적으로 높여 새로운 소비를 진작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상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까지 이뤘다면 K컬처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소개하면 콘텐츠 수출액이 100만 달러 증가하면 국가 브랜드 가치는 약 41만 달러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K반도체와 K컬처입니다. K반도체가 기술을 대표한다면 이 K컬처는 문화를 대표합니다. AX시대 기술은 물론 문화가 우리나라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화의 나라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화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선 K컬처 관련 문화정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K컬처 및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국제영업을 통한 협력을 통한 K컬처 이니셔티브 확산으로 글로벌 문화 리더십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의 나라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 창작 역량을 높이고 그 정책 인프라를 튼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무기로서의 문화가 하나의 결론이라면 다른 하나의 결론은 삶의 의미로서의 문화입니다. K컬처라는 말에 담긴 컬처, 다시 말해 이 문화라는 말이 품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우리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X시대가 활짝 열린다 해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는 우리는 왜 사는가에 대한 물음일 것입니다. 짧지 않은 인생에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행복은 물질적 여유와 마음의 풍요가 결합할 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경제적 존재인 한 물질적 삶의 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여유가 행복을 모두 다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이에 대해선 저널리스트 에릭 와이너의 견해가 흥미로운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와이너는 2008년 발표한 행복의 지도에서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이 1년에 15,000달러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의식주의 물질 생활을 충족시킬 수준이고 이 수준을 넘어서면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2026년 현재에는 그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을 테지만 말입니다. 와이너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것은 물질적 요소가 행복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질적 조건이 충족된 다음에 주관적 감정이나 제도화된 문화 등 비물질적 마음의 상태가 행복의 새로운 필요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물질적 풍요와 마음의 풍요가 결합함으로써 행복의 충분 조건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 지니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풍요 역시 행복한 삶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문화는 마음의 풍요와 행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디 외롭고 상처받기 쉽고 그러기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음악, 미술, 영화 등은 바로 이 외로움의 위로를, 상처의 치유를, 불완전성의 의미를 선사합니다. 문화가 전통 예술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도, 스포츠도, 축제도 모두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은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아닌지요. 문화의 힘은 바로 우리 내면을 풍요롭게 하여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문은 밖에서도 열리고 안에서도 열리게 되어 있다. 시인 김현승 선생의 시, 지각, 행복의 얼굴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안에서 열리는 그 행복의 문은 바로 문화가 열 수 있게 합니다. 앞서 말했듯 문화가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경제적 무기로서의 문화, 삶의 의미로서의 문화를 새롭게 재발견하는 시대가 될 수 있길 저는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 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수입니다. 9월에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초가을에 아직은 초가을이라고 부르고 싶은 하루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유엔에서의 세계 정상들의 연설이 가끔씩 이렇게 고요함을 찾아 산을 오른 사람들에게 저쪽 봉우리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또 느껴지는 것 같은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신기한 체험이 이어지고 있는 유엔 총회 주간입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자의 리스트에 들어있었고 전쟁 중인 나라의 수장이 내뿜는 포효 같지만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엄포와 또 자신의 업적에 대한 연설이 있었고 오늘은 어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란의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의 상공의 드론으로 최근까지도 불을 품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각각 UN에서의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 분쟁 지역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는 목표로 시작된 UN에서의 전쟁 중인 나라들의 리더들의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생각합니다. 아침길에 늘 다니던 95번 도로에 거대한 트럭들의 몸체가 더 많이 보입니다. 초록의 나뭇잎들은 이미 가을로 접어든 모습인데 목재를 싣고 가는 트럭부터 볕단 같은 무대를 싣고 가는 트럭이 향하는 어디론가 그곳에 그 가을 속의 거리 축제들을 상상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뉴욕이 혹은 미국의 북동부가 조용해진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서 느끼는 그 변화가 더 뚜렷하죠. 이제 찬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밤새 창문을 닫아놓고 자는. 그러니까 그동안 여름 동안에 어쨌든 소음 속에서 이 거리 한복판에서 잠을 잤던 거구나. 훨씬 더 좀 깊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계절이 왔습니다. 뉴욕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또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날씨가 기온이 비교적 낮은, 가을의 이맘때 치고는 더 낮은 기온이 될 거다 했는데 종합적인 그 기온을 보면 최고 기온도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하면 64도에서 71도 사이, 그리고 섭씨로 하면 최저 기온이 18도, 그리고 그 밑으로도 떨어지게 될 거라던 이번 주 전체 기상예보였습니다. 비가 주초에 좀 많이 내려줬으면 하는 것은 금요일, 토요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과 뉴저지가 함께 만드는 K-페스티벌 추석 대잔치가 올해 뉴저지의 뉴 오버백 공원에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한복 입고 가야 하는데 비가 좀 내려도 가늘게 내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늘을 계속 바라보면서 저 역시 기상예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오늘 맑기 시작했는데요. 구름이 조금 끼면서 정말 그렇네요. 이 맑은 하늘 아래 또 야트막히 떠있는 회색 구름이 이게 비를 머금고 있는 것 같은데 비가 다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비 올 확률이 조금 올라가지만 아무튼 잘 버텨내는 하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소식을 들어오던 K-페스티벌 추석 대잔치가 뉴저지 뉴 오버팩 공원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어제 갑자기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 이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서 왔는데 어쩌면 깜짝 뭐라고 해야 되죠.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저녁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회담을 했다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인 투자와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겠지만요. 이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환영을 했다. 작년 11월에 한미 두 나라가 관세 협상 등을 통해서 3,500억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합의를 했는데 한미 정상 공동 설명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우라늄 농축 사용 후 농축과 사용 후에 핵 연료 재처리하는 문제, 조선업 배를 건설하는데 협력, 전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 통제권 전환 등의 분야 뭐 이런 이야기들 한미 협력에 대한 여러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또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30분의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미국에 대한 투자 협상에 비해서 안보 분야 협의에서 이게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투자에 대한 협의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또 안보 분야에서도 이것이 뒤따를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하는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 추진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방위비를 늘리는 그런 안에 대해서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고도 전해줍니다. 그 연장선에서 핵 추진 잠수함 논의도 좀 빠르게 속도를 내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북한과의 대화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 오기 전에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한 것에도 북한 측에서 어쨌든 이 좀 그래도 안심하고 북한이라는 존재가 세계에서 다른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이런 상대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남북 간의 대화의 창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핵무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대화 그냥 인터뷰에서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시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그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래서 이번에도 평화를 만들고 또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소통을 아주 활발하게 하자 이런 뜻에 또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군 파병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정상회담 당초에 그 확정도 있지 않았지만 기대를 했었는데 예정에 없던 이 정상회담이 있었고 어제 아침에 급하게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집니다. 7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리셉션을 주최할 예정이었는데 이 리셉션 도중에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30분 정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 하워드 럿닉 상무장관이 같이 했고 한국 측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도 좀 더 하고 싶은데 헤어질 때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혜경 퍼스트 레이디 안부 묻고 우리 한번 만나서 골프 치자고 다시 그렇게 밥 먹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6월에 프랑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도 골프 치자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12월에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인 G20 그때 정상회의가 있으니까 함께 골프를 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답을 했다고 하는데 뭐 만찬이 있었으니까 밥은 먹었던 거니까 네, 골프 치자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밥만 먹자. 아무튼 한미 정상이 만난 자리 어제 뉴욕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위해서 뉴욕에 와서 이틀 전에는 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만나고 어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세계 각국의 리더들에게 자신이 지금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란과 전쟁 중에 이 종전을 위한 협상을 타결을 해서 분쟁, 이 전쟁을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슬람 공화국 이란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연설 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에서 이 마두로 그때 대통령을 잡아온 이 군사 작전을 성공시킨 것에 대한 아주 자부심을 드러내는 또 연설이었는데 이 작전을 통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했다. 아 기름 때문에 했구나. 뭐 이렇게 미국 국민들 중에 한편으로 속으로 잘했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에 승자에게 to the victor belong the spoils, 전리품이 돌아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엔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이걸 해결하자라는 뜻에서 설립된 유엔의 목표인데 그 유엔의 국제기구에서 전 세계 리더들 앞에서 뭐 전쟁에 이긴 승자에게 전리품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참 특이하기는 하지만 놀랍지는 않다. He is Trump. 아마 이런 생각이 잠시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스쳐가지 않았을까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중에 쿠바 대표단이 회의장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쿠바를 향해서 완전히 실패한 나라 Absolutely failed state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쿠바 정부는 무너질 거다라고 거의 약속을 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전쟁 중이지만 이란의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이제 우리가 완전히 그 없애버리겠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을 때 물론 그 대표단 얼굴 표정 좋지 않았죠.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의 외무장관을 만나 협상 가능성을 또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 대해서 늘 그렇듯이 우리가 좋아하는 팩트 체크 사실 확인이 또 있었네요. 소셜미디아, 미국의 메인 미디아. 전쟁 중인 나라의 리더였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그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AP통신을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언론은 군사 관계자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서 무기의 비축량이 지금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다시 보충하는데 몇 년이 최소한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한번 큰 소리를 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미국과 이제 베네수엘라 8월 말에 발표된 협약에 따라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17개 유전에 대해 100년 동안 권리를 갖는 이 합작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뺏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석유를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합치면 전 세계 매장량의 60% 이상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석유가 이렇게 자신의 업적처럼 말을 했는데 베네수엘라의 지금 생산 인프라가 많이 훼손돼 있어서 매장량이 많은 것만으로는 이걸 장담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 다 합쳐도 세계 석유 매장량의 22% 수준이다. 22%도 많긴 하네요. 네, 전리품이라는 말이 귀에 이렇게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베네수엘라의 전체 석유 매장량이 3천억 배럴을 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전 세계에는 6조 6천억 배럴이 석유가 있다고 합니다.
1: 보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유엔은 이제 곧 새 리더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구테우스 지금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데 그래서 새로운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1일 취임을 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유엔의 해를 맞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성 유엔 사무총장이 한 번도 없었던 거 맞죠? 그래서 지금 유엔의 새 사무총장을 뽑기 위한 예비 투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세 번째 비공개 예비 투표에서 주목한 후보가 코스타리카의 레베카 그린스판 여성 후보네요. 그리고 가야나의 캐롤린 로드리게스 버킷이라는 두 명의 여성 후보들이 와 이거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유엔 사무총장을 뽑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93개 유엔 회원 국가들이 이렇게 직접 뽑는 선거가 아니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먼저 한 명의 후보를 추천을 하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또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5개 상임 이사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도 비토,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살아남기가 참 힘들겠네요. 지금 특히 러시아도 전쟁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조금 불리한 후보가 올라오면 거부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총회가 임명을 하는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193 나라 유엔 총회 General Assembly가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아야만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지금 이름이 오르고 있는 후보들은 7명인데 그중에 조금 전에 봤듯이 여성 후보 둘이 유력한 후보들이라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여성 유엔 사무총장을 볼 수 있게 될까? 오늘은 리더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직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 2년 넘게 남아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2028년 대통령 선거에 나갈 인물들의 구도가 뚜렷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들 벌써 말을 하네요. 우리 귀에 들어올 때쯤이면 한참 얘기가 진행되고 그런 다음에 보통 우리 국민들이 듣게 되는 건데 민주공화당 양당의 유력한 후보들, 예비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자신들이 내놓는 메시지를 시험하고 있는 단계고 정치적인 존재감을 키우면서 그 지역 밖에 자신의 지역구 밖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지금 확대해가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전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카멀라 해리스 그리고 뉴욕을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AOC 좀 대단합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의원인 존 어서프 이런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 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카멀라 해리스가 나오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일찍이 말을 했는데 아직 누구도 공식적인 그런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는 지금 JD 벤스가 선두에 나와서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연방 상원 의원인 테드 크루즈 또 랜 폴 등도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북박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들어온 공화당의 중심 인물이 되는 연방 상원 의원이 좀 프레쉬한 뭔가가 필요한 이번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공화당을 대표해서 나올 수 있을지 지금 가능성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조기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주택 등록금이 많이 올랐다. 계속 오르고 있다. 어제 우리가 학자금 융자를 비롯해서 또 퀘스트 브릿지라는 퀘스트 리퀘스트 할 때 R2를 빼고 퀘스트 브릿지는 다리죠. 퀘스트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가정 형편은 어려운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에 진학해서 걱정 없이 이 재정 보조 안전하게 대학의 등록금은 물론 룸 앤 보드 기숙사비 그리고 집을 방문하는 그 교통비까지도 다 책값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대학에 필요한 대학 모든 것을 마련해 주는 이 퀘스트 브릿지 프로그램이 있어 왔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 해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도와오고 있는데 학교에서 성적이 상위 5% 정도라고는 하지만 뭐 꼭 5%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10% 정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학생 중에서 그 패밀리 인컴이 연간 제가 어제 들은 뭐 6만 몇천 달러 이 정도인데 그 이하면 가능한데 조금 높아도 포기하지 말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지원을 하라. 이 퀘스트 브릿지가 진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 정말 가고 싶은 학교들이 다 대부분이 여기에 지금 같이 파트너로 매칭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와 그리고 또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 올해 퀘스트 브릿지 신청 마감이 10월 1일입니다. 9월 이맘때였던 게 생각이 나서 다시 알아보니까 10월 1일이었어요. 원서를 쓰듯이 그렇게 패밀리에 뭐 택스 세금 보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10월 1일까지 마감이니까 미리 들어가셔서 퀘스트 브릿지를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이널리스트에 전국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학교들이 원하는 학생이 되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준비가 다 학자금 이런 거 걱정할 거 없이 끝나는 거니까 퀘스트 브릿지 10월 1일까지. 그리고 만약에 매칭되는 학교가 없다 하더라도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kradio.us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아침 들어오셔서 보시면 오늘 저녁쯤 되면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자세한 퀘스트 브릿지 그리고 학자금 융자 많은 부모들이 합격되고 나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서 쓰기 시작하는 이 무렵부터 정보도 충분히 찾아서 또 변화가 있어서 학자금 연방 융자가 제한이 있고 부모들의 크레딧 체크도 그전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가던 대학이 미국엔 정말 많고 가서 또 자신이 마음에 드는 학교이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보통 학교의 랭킹을 한국식으로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그래서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어저께 학교들의 랭킹을 또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한 5년 전이었나요?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 크리스토퍼 아이스그로버라는 분인데 대학 순위 경쟁하는 건 진짜 대학 순위 게임이다 라고 그때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너무 심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진짜 해를 끼치게 된다. 이거 나쁘다라는 한마디로 약간의 어리석은 집착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대학 순위가 1983년부터 여기 US 뉴스에서 발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US 뉴스가 아주 큰 사업으로 이걸 계속 해오고 있어요. 이거 US 뉴스가 그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제공하면서 수백만 달러를 이걸로 벌어온 거고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대학을 순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 US News and World Report 대학 랭킹에 이렇게 올랐다라는 걸 할 때마다 돈을 줘야 되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좀 특징적인 게 프린스턴 대학이 더 이상 1위로 올라가 있지 않다. US News and World Report에 그렇게 그동안 그랬었던가요? 그 대신에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가 1위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이 순위가 중요한지 어떤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뭐 대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그 방법도 선정 방식도 우리가 하는 대로 한다. 이렇게 US 뉴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대체로 교수진들의 연구 활동, 또 신입생들이 standardized test 어느 정도 시험 점수를 받았는가 하는 것,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졸업생들이 얼마나 많은 income을 올리고 있나. 이런 여러 평가 지표를 토대로 해서 올해 MIT가 1위에 1위에 올랐다 말을 하면서도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전국 종합대학, 그러니까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종합대학 부문에서 Harvard, Yale 3위, 4위, 그러면 Princeton이 지금 2위로 내려간 건가요? 그리고 Williams College 진짜 좋은 명문이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 랭킹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한번 방문해 보면 이 Liberal Arts College 사립대학에서 1위 자리를 올해도 유지했다. 이랬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중이어서 라디오를 들으신다면 차에서 내리셔도 스마트폰이나 또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에서는 언제든지 우리 K라디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 홈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K라디오.us 이렇게 들어오시면 뉴스 앵커들 또 모든 우리들의 얼굴이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첫 페이지에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 두 단어를 누르면 라디오 없이도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6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김수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김수보석 보입니다. 재테크용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싸고요. 그리고 이번 주 킴스버서 세일 상품 오랜만에 내추럴 다이아몬드 천연 다이아몬드 반지 넉 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셔서 또 직접 또 김남표 대표님 설명도 들으시고요. 반지도 확인해보세요.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걱정이시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의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들, 국찜, 또 떡까지 해서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화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목소리가 한밤중에도 들립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화재단의 헬플라인, 직접 한번 말씀해 보시죠. 800-77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픽 54가 노던 볼라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의 골프존 2 Vision NX GDR Max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춤까지 있고요.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빌리전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요즘 당구는 진짜 재밌겠는데요. 이런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 위치는 다시 한번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2층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되어 있고요.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또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까지 있어요. 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가을에 제니인 뭉치와 함께 만난 다섯 번째 가을이네요. 산책하기 좋은 계절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또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 동안 뉴저지 은혜강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201-320-3330 두란노 아버지 학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들 4명이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이 걸려있고요. 우승 상금 그리고 준우승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도 있습니다. 18홀 중에 성적이 가장 나쁜 3개 홀을 빼고 베스트 15 홀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또 만회할 수 있는 경기 운영 방식이고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한 사람 100불의 참가비가 있는데 첫 게임비와 선물, 간식, 음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 5,000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929-766-0088 929-766-0088로 전화하세요.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지금 특별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이 옵니다.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모모 양복점, 그리고 잠시 후에 추석 선물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안녕하세요. 52년 양복, 양복의 장인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모모 양복점의 김양득 대표님, 반갑습니다.
1: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0: 너무 오랜만이니까, 아이고, 소리가 그렇게 먼저 나온 거죠. 아유, 저도 그렇습니다.
1: 목소리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0: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무튼.
1: 예,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이 반세기가 넘는 세월입니다. 52년의 세월을 오직 양복재단의 길을 걸어 오셨고 뉴욕에서만 지난 25년 4반세기를 너무나 많은 남성들의 특별한 순간을 완성해 주셨는데 얼마나 그 손끝에서 나온 양복의 맵시가 빼어나본지 007 영화 속에 제임스 본드도 다녀갔다라는 소문도 있었대요.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는 이 추석에 모모에서 옷을 맞추신 두 분께 추석에 고급 셔츠 선물 드립니다. 이거 하고는 그 다음에 두 명의 이 사진을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분들이 007 제임스 본드는 아닌 것 같고 누구세요?
1: 예, 그분들이 네. 상당히 그 나름대로 옷을 좀 가볍게 입는 분들인데요.
0: 네.
1: 자기들이 뭐 맨하탄 또 뭐 여러 군데 옷을 다 맞춰봐도
0: 네.
1: 우리 모모 양복점처럼 이렇게 옷이 딱 맞으면서 활동하기 편하고 또 그런 옷을 자기들이 발견했다 이래가지고 아주 참 아마 시즌마다 오는 것 같아요.
0: 아, 이분들이 처음이 아니고 진짜 네. 단골 손님이신데 저는 백인 남성들이어서 이게 무슨 영화에 출연하시는 분들인가 했는데 옷이 그렇게 옷태가 사람을 돋보이게 또 만드네요.
1: 네. 그 어떤 분들은 뭐 자켓을 한 15개 정도 맞추고 우와. 한꺼번에 이제 오더를 해서 근데 제가 생각에는 아마 네. 그분들이 다른 행정관들한테 이리 주기 위해서 많이 맞추나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다고요.
0: 그래요. 네.
1: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 달 전부터
0: 네.
1: 그 서부 쪽에 있는 디즈니라는 그 TV 방송국이 있는가 봐요.
0: 네.
1: 그 방송국에서 미래 시리즈 3부작을 만드는데
0: 네.
1: 그 주인공이 켈리 집 딸이래요.
0: 오.
1: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전역에 그 테일러를 찾아서 이렇게 다 이제 되었는데
0: 네.
1: 우리 가게 우리 이제 양복점에 와서 보고는
0: 네.
1: 자기들 시나리오하고 거의 맞다는 거죠.
0: 우와.
1: 예, 그래서
0: 네.
1: 예, 여러 디자인 팀들이 와서 이제 둘러보고 그 뭐 뉴욕시에다가도 이제 그 촬영 허가를 이어놓고 이래서 아마
0: 네.
1: 다음 주나 되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0: 네.
1: 그렇게 되면 160인가 여기 뭐 거리를 다 막고 뭐 멋진이 한 100명 정도 와서 촬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0: 와, 있습니다. 우리 한인 밀집 지역에 이 뭐 물론 K문화가 요즘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데지만 거기를 완전히 이제 디즈니에서 제작 팀들이 와서 뭐뭐 양복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네.
1: 그러니까 요즘 이제 모든 우리 한인분들 비즈니스가 좀 힘들긴 하지만
0: 네.
1: 우리 K문화가 미국에 우리가 2000년도 90년대 그때 왔을 때하고는
0: 네.
1: 너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이렇듯이 외국분들도 오면 항상 야, 당신이 어느 나라냐 뭐, 나, 그 코리아다 그러면
0: 네.
1: 꼭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걸 보면서
0: 네.
1: 예, 참 국력이 많이 신장되었다, 많이 뿌듯하고 또 이 사람들이
0: 네.
1: 사실은 이제 우리 양복점에 와서 보면 직접 패런을 만들고 또 손수 이리 피딩을 해서 이리 가공하는 거,
0: 네.
1: 옷을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많이 신뢰하고
0: 네.
1: 또 예, 그렇게 하는데, 참 오랜만에
0: 네.
1: 중간에 이제 코비드도 있었고,
0: 네.
1: 비즈니스 패턴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예를 들면은 다 화상으로 한다든지,
0: 네.
1: 뭐 결제도 미리 뭐 카드로 결제를 해야만 뭐든지 움직이지고 이런
0: 네.
1: 이제 시스템이 오다 보니까,
0: 네.
1: 저도 나름대로 기술만큼은 미국 전역에 어느
0: 네.
1: 디자이너만큼 안 떨어진다 생각했는데, 이제,
0: 네.
1: 결국은 비즈니스 이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0: 네.
1: 또 그 고객들에 맞춰서 어떻게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이제
0: 네.
1: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0: 네.
1: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양복 딱 치면
0: 네.
1: 우리 모모
0: 양복 치면

0: 가치가 있는 그 선물을 드리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1: 그렇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네. 혜택을 드리면 좋은데, 네. 또 기한상은 너무
0: 많으면 또 흔한가요?
1: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0: 네, 네. 맞아요. 네.
1: 저희 집에 2000년도부터 제가 이제 2001년 네. 초에 인수를 해서 네. 그때부터 고객들의 인포메이션을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0: 와, 양복하신 예. 분들이 그게, 거기 다 올라가 있어요.
1: 예, 예. 네. 그게 아마 고객 인포메이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거의 한 몇만 장 정도 될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 내가 누구다 그러면 그 딱 인포메이션 딱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모모양 무지모 입고 계신 분들한테
0: 네.
1: 또 한 번 더 모모를 알리고
0: 네.
1: 모모가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하는 걸 해주는 의미에서
0: 네.
1: 우리 고객님들께서 전화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언제 몇월 며칠 날 무슨 옷을 네. 맞췄다 가는까지 제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0: 네.
1: 예, 예 그런 분에 한해서 이제 사처 고급 맞춤 사처를 해드립니다.
0: 네, 두 분 선착순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선물로
1: 이제 추석
0: 네 한번
1: 추석이 오니까
0: 네.
1: 우리 옛날에 그때 추석 때는 1년에 한번 새 옷을 부모님들이 네. 만들어서 또 사서 주면 그때 지금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추석이면 아직까지 좀 더운데
0: 네.
1: 계절에 맞는 옷을 사준 것이 아니고
0: 네.
1: 겨울에도 입고 또 다음에도 입으라고 기막하고 그걸 옷을 사줘가지고
0: 네.
1: 새벽같이 입을 때는
0: 네.
1: 괜찮았는데 낮에 되면 더워서 땀을 다 흘리면서
0: 네.
1: 했던 그 참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0: 네.
1: 예. 또 항상 이 추석이면 푸짐한 그 우리 민족의 인심
0: 네.
1: 그런 걸 느끼면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0: 네.
1: 우리 고객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일단 모모양복점에서 지난 25년 중에 언제 한 번이라도 양복을 맞추신 분들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718-359-3600번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 전화하셔서 718-359-3600번, 뭐 타주로 이미 이사하셨을 수도 있는데, 모모양복점에서 그때가 언제였더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 그 기록을 다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 중에 두 분 그렇습니다. 가장 그, 먼저 전화하시는 분께.
1: 네, 우리가 네, 선물이 먼저, 사장님께서 1986년도 모모양복점을 오픈하셔서
0: 네.
1: 그때 그 전화번호가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0: 와, 그러니까 이 전화 다시 한번 네. 718-359-3600번입니다. 전화하셔서 행운에 이번 추석에 그 고급 와이셔츠 직접 맞춰드릴 수도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시면 좋겠고요. 52년의 양복 만들기 그 세월을 그러니까 반세기도 넘었는데 부산에서 그 초기에 양복 기술 배우실 때 재단 그때 말로 다이 재단 테이블에 누워서 밤에는 주무시고 낮에는 거기서 일 배우시고 이랬다는 말씀도 기억납니다.
1: 예, 벌써 이제 그 세월이 52년이라는 세월이
0: 네.
1: 좀 넘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대학을 가는 것보다도 어떤 특별한 기술을 배워서
0: 네.
1: 그 기술을 평생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앞을 내다보는 또 집안에 이제 사촌 형님이 계셨는데
0: 네.
1: 그분이 물론 대학도 좋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해서 이제
0: 네.
1: 부산의 제일 큰 양복점 사장님한테 가서 인터뷰를 봐가지고 첫째 돈이 그 뭐 양복 재단 사는 인물도 좋아야 되고
0: 네.
1: 그다음에 뭐 머리도 좀 잘 돌아가야 되고
0: 네.
1: 뭐 이런 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75에 몸무게 한 60kg 되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았던 거예요.
0: 자격이 된다. 네. 외모에서 네,
1: 합격을 보고
0: 네.
1: 이제 그때부터 대학을 다시 재수하는 것을 적고
0: 네.
1: 1974년도에 이제 부산 노란호 아카데미 복장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그렇게 양복의 길을 걸게 되었는데
0: 네.
1: 지금 저도 벌써 마일로 치면 72마일이 넘었는데
0: 네.
1: 근데 뭐 다 친구들이 지금 은퇴할 나이인데 이렇게 현역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0: 네.
1: 기술을 많은 분들한테 전수하고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0: 네. 모모 양복점 우리 한인 이민사회 최소한 21세기 2000

0: 2000년도에 들어서부터는 한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 우리들의 아버지, 남편, 또 아들의 옷을 입혀주신 분입니다. 이 추석을 기념해서 모모에서 그동안 옷을 맞추신 분들 전화하시면 가장 빨리 전화하시는 분 두 분께 고급 셔츠 선물, 수제 맞춰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직접 오신다면 이 선물 들고 계시고 다음 시간에 또 지금까지 살아오신 우리 한인 이 커뮤니티가 변해온 모모 양복점으로 보는 이야기들을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갑고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1: 뭐 우리 미국에서는 특별히 추석 행사가 없지만
0: 네.
1: 그래도 우리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올해도 살아가는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0: 네.
1: 희망을 가지고 예, 풍성한 추석 되시고 또 언제 기회 되시면 우리 모모 양복점 네.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워싱턴 62가. 네.
1: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1660 감사합니다.
0: 네. 예, 김양득 대표님 모모 양복점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 상속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산 승계, 상속, 증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과 세무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 배진희 미국 변호사, 조원철 미국 회계사, 서순성 한국 변호사, 정찬호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자산을 두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과 세무 문제부터 법률 분쟁까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시는 10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하이아트 호텔과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뉴욕 그레인넥 네오날즈 팔라조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참가 신청은 필수이며 참석자에 한해 10월 2일 또는 10월 5일에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201-676-0447 201-676-0447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미주 한인 축제가 펼쳐집니다. 해켄색 병원의 고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 군 뉴스 보청기에서 무료 청각 테스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팀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한국의 맛과 멋을 모두 함께 즐기는 9월 25일과 26일 K-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마음속이 시끄러울 때 있으시죠? 사실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이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뭔가 심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하거나 해결하려고 더 많은 생각을 해도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런데요, 마음이 항상 조용할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속이 시끄럽다는 건 그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떠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들이, 후회들이, 내가 들은 말 한마디가 다 같이 마이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그 방을 조용히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딱 한 가지에게만 마이크를 넘겨줘 보세요. 지금 제일 시끄러운 게 너구나. 너부터 말해봐. 이렇게요. 순서대로 그 하나에 집중하는 순간 나머지는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제일 크게 떠들고 있는 그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에만 집중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0: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고요.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라운지 스크린골프 팀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상까지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요.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며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와 선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929-766-0088, 929-766-0088.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IC 케어를 통해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의료기기와 저렴한 처방약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IC 케어 가입이나 갱신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세요. KCS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입니다.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프로모션 있습니다. 929-766-0088.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서 최대 50% 세일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유저지는 9월 25일까지. 포트리, 예전 갓도 베이커리죠. 뉴욕은 9월 30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세일하고 있습니다.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을 뉴욕과 뉴저지에서 만나보세요. 646-765-5117, 646-765-5117번입니다.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가 있는데요.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입니다.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되며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어드립니다. 201-320-3330번. 투데이 곧 돌아올게요. 남자족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케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0: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1: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0: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1: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0: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1: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0: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프론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1불 99, 해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석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서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7: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탓 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6: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7: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6: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7: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축구대회
6: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7: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6: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 최 로펌.
6: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7: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6: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인 김 합동 법률사무소.
7: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버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8: 에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페리카나. 페리카나 치킨이 제4회 K-Radio컵 2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0: 투데이 스토리.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하나쯤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정직하게 살자. 최선을 다하자.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좌우명이고 누군가에게는 집안의 가훈이고 회사에서는 사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평생 지켜야 할 한 문장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빠를수록 나를 붙잡아주는 기준 하나가 더 필요한 시대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신석구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9: 네, 안녕하세요. 네, K-Radio 투데이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 느낌이 나는데 어떠세요?
9: 예, 투데이 지금 굉장히 춥고 바람도 네. 불고 네. 역시 그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
0: 그렇죠.
9: 예, 여름은 지나갔구나. 네. 이제 그 단풍과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네. 가을의 시즌이 돌아왔다는 생각을 물컥하게 하는 오늘이네요.
0: 맞습니다. 아, 우리 신석호 회계사님은 이제 공인회계사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시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쵸? 아, 또 연설가 같은 거 하셔도 잘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참 다양한 모습을 봅니다.
9: 글쎄 제가 제 자신을 보는가 네. 지난 40년 동안 이제 공인회계사로 활동을 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린다고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것 같아요.
0: 그래요?
9: 그러면서 깊이는 없지만은 다양한 체험을 한 거가
0: 네.
9: 제 경험과 제 가슴과 제 머릿속에 물컥물컥 있어서
0: 네.
9: 이 귀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보는
0: 네.
9: 그런 맛이 있고
0: 네.
9: 그런 거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눴을 때 참 귀하다는 거를 느껴서
0: 맞아요.
9: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그런 면에서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0: 그렇군요.
9: 제가 최근에 네. 어느 모임에서 소개를 받은 이야기인데
0: 네.
9: 잔 고다드라는 미국의 탐험가가 있는데
0: 네.
9: 이분이 15살 때에 인생 목표를 적어봤대요.
0: 인생 목표를요? 15살에?
9: 예, 15살 때 왜 그 네. 목표를 적어봤냐면은
0: 네.
9: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0: 네.
9: 젊었을 때 무엇을 할 걸, 할 걸, 할 걸 이런 얘기를 들어서
0: 네.
9: 정신이 번쩍 나서 나는 저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해서
0: 네.
9: 본인이 자기가 15살이니까
0: 네.
9: 자기 일생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을 127개의 목표를 적어봤다고 하네요.
0: 대단하네요.
9: 그래서 제가 그 127개의 목표가 무언가를 찾아보는가
0: 네.
9: 예를 들면은 탐험할 장소로
0: 네.
9: 이집트 나일강, 남미의 아마존강, 미국 콜로라도강, 중국의 양자강,
0: 네.
9: 니카라과의 니오코코강, 뭐 하여간 그렇게 탐험할 장소도 그렇게 대단하고
0: 네.
9: 또 자기가 등반할 산으로는 에베레트산, 뭐 아르헨티나의 아콘카과산,
0: 네.
9: 뭐 킬리만자로산, 터키의 아라라트산, 케냐산, 또 이제 뭐 배워야 할 것은
0: 네.
9: 의료활동과 탐험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다, 비행기 조종술을 배운다,
0: 네.
9: 또 뭐 사진 찍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수중 탐험을 하기를 원해서
0: 네.
9: 플로리다의 산호 암초 지대, 뭐 홍해, 피지군도, 바마군도, 뭐 또 여행할 장소로는 북극과 남극, 중국의 네. 만리장성, 기타 등등 또 자기가 해낼 일은 잠수함 타기,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조종하기,
10: 네.
9: 뭐 또 지압술 배우기, 대학교에서 가르치기.
10: 다양하네요.
9: 너무나 네. 다양하고 보니까 음악 작곡하기.
10: 15살이.
9: 예, 또 결혼해서 아이들을 가질 것.
10: 네.
9: 뭐 그 영화 스튜디오 구경하기, 뭐 기타 등등 대단한 그런 그 뭐라 그래요 버킷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10: 네.
9: 이분이 만든 127개 중에서 108개를 달성을 했다고 그래요.
10: 그게 더 대단하네요.
9: 네, 그래서 1972년도에
10: 네.
9: 미국 라이프지에 소개가 됐는데
10: 네.
9: 정말 우리 이민자들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활동적이고 뭔가 꿈을 갖고 오신 분들인데
10: 네.
9: 이 잔 고다드라는 이분을 소개받고서 많은 그 도전이 됐어요.
10: 아, 그러셨군요.
9: 그래서 많은 그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네. 저도 미국 생활을 하면서
10: 네.
9: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군대에서 특수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10: 네.
9: 한 밤중에 강원도 태백산맥 산골에다가
10: 네.
9: 군인을 떨어뜨린대요.
10: 네. 깜깜한데요?
9: 깜깜한데.
10: 네.
9: 그리고 이제 기본 식량을 주고 어디로 네. 찾아오라고 한대요.
10: 그렇군요.
9: 예, 그러면은 깜깜한 밤에 떨어진 그 특수부대 군인은
10: 네.
9: 사방천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10: 그게 어떻게 가죠?
9: 그 군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나침반을 하나 주어지기 때문에
10: 나침반
9: 예 아. 동서남북을 알기 때문에
10: 그렇군요.
9: 그거를 가지고 이제 더듬어서 찾아오는 것처럼
10: 네.
9: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많고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10: 네.
9: 살아가면서 나침판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10: 아, 그렇군요.
9: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 네.
9: 왜냐하면 우리는 살이야 되니까
10: 그렇죠.
9: 또 그래서 잔 고다드처럼 우리가 산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고 어떤 목표가 있다는 얘기고 하고 싶은 거가 있다는 얘기고
10: 그렇죠.
9: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타를 주는 하나의 나침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0: 네.
9: 그 나침반이 결국은 개인으로 보면은 하나의 좌우명이지 않을까.
10: 좌우명. 네.
9: 예.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고
10: 네.
9: 하는 사람이고 K-레디오도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장소인데
10: 그렇죠.
9: 한국의 CEO들의 좌우명을 보는가
10: 네.
9: 참 그 가슴이 뭉클하면서
10: 그렇군요.
9: 좋은 그 좌우명들이 많이 있어서
10: 네.
9: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10: 아, 좋아요. 우리 삶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좌우명, 가훈, 사훈
9: 네.
10: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9: 네. 예를 들면은 그 한국의 미래 에셋 그룹의 박현주 회장님 의 좌우명은
10: 네.
9: 독수리는 조는 듯이 앉아 있고 호랑이는 앓는 듯이 걷는다.
10: 이게 감이 좀 오긴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9: 독수리는 굉장히 잘 보고 창공의 왕자이고
10: 강하죠.
9: 예, 부리 그 비크가
10: 네.
9: 어떤 먹이를 발견해서 한번 찍으면은
10: 그렇죠.
9: 아, 대단하죠. 강자죠.
10: 그럼요.
9: 그러나 앉아있을 때는 조는 듯이.
10: 아.
9: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10: 그 강함을 좀 드러내지 않는 건가요? 평소에는?
9: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10: 네.
9: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럴까? 아니면은 잘 관찰한다고 그럴까?
10: 네.
9: 아니면은 휴식을 한다고 그럴까? 또 호랑이는 우리가 네. TV에서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직접 본 경우는 있지만 TV에서 보면 이렇게 걸을 때 보면은 천천히
10: 네.
9: 앓는 듯이 걷다가
10: 네.
9: 어떤 먹이를 발견하면은
10: 그렇죠. 뭐 그냥
9: 쏜살처럼 그냥
10: 네,
9: 가잖아요.
10: 맞습니다.
9: 그러니까 이제 박현주 회장님은 미래에셋 그룹의 회장님으로서
10: 네.
9: 투자가들이 맡긴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잘 살피고 궁리하고 겸손하게 관찰한다는
10: 네.
9: 사실 남의 돈을 신탁을 받아서 투자해 준다는 거가
10: 아, 그렇죠.
9: 보람도 있지만 상당한 부담이듯이
10: 네.
9: 이런 좌우명으로
10: 네.
9: 그런 그 것들을 일들을 견뎌내는 거가 아닌가.
10: 그렇군요.
9: 이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10: 네, 인상적인데요.
9: 네.
10: 네.
9: 또 우리가 이제 국순당의 배중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10: 네.
9: 좌우명이 원칙이 곧 지름길이다.
10: 원칙이 곧 지름길이다.
9: 예, 좀 우리도 급하거나 위기 상황에는 원칙이 아니라
10: 그쵸,
9: 반칙이나 편법이나 그렇습니다. 또 운전도 급하다고 여기 노던 블루바드에
10: 네.
9: 이렇게 달리다 보면 한 40마일인데
10: 그쵸.
9: 뒤에서 경찰이 삑 하면은 그냥 깜짝 놀라고
10: 티켓, 네.
9: 예, 티켓 받고 이렇게 하는 하듯이
10: 네.
9: 아, 원칙이 곧 지름길이다.
10: 좋은 말이네요.
9: 이런 말 너무 좋죠.
10: 네.
9: 그래서 이런 CEO들이 예, 사실 우리 교포님들도 꼭 이런 대기업의 CEO들뿐만 아니라
10: 네.
9: 사실 크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10: 네.
9: 거기서 보람도 있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전부 그 짐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10: 물론이죠.
9: 예, 짐 친 만큼 이루어졌을 때 성취도 큰데
10: 네.
9: 이런 좌우명을 하나씩 갖고 계시면은
10: 네.
9: 늘 나침판 역할을 하고 든든하면서
10: 네.
9: 이 말의 힘이 주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10: 좋습니다.
9: 한국의 유명한 그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 개가 있지만은
10: 네.
9: 삼성의
10: 네.
9: 이병철 창업지의 좌우명은
10: 네.
9: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러네요.
10: 아, 유명한 말이고
9: 네. 네,
10: 좋은 말이죠.
9: 예.
10: 네.
9: 근데 그분의 네. 좌우명일지는 몰랐고
10: 네.
9: 롯데그룹의 신격호 창업주님은 거칠애를 삼가고 실질을 추구한다. 예.
10: 그렇군요.
9: 뭐 평범한 말이지만은
10: 네.
9: 이런 분들도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10: 네.
9: 이렇게 매일매일 투데이를 살고 있는 거가 아닌가.
10: 아, 그렇습니다.
9: 아산재단의 정몽준 이사장님
10: 네.
9: 예전에 그 축구협회 회장님이셨었죠. 우리 우진숙 진행장님도
10: 네.
9: 요새 여성 축구의 붐을 일으키고 계신데
10: 네.
9: 이 그 정몽준 이사장님의 좌우명은 네. 화합은 하지만 부하 내동하지 않는다.
10: 네.
9: 네.
10: 아, 다들 좋은 말이네요. 특별한 건 아닌데도 와닿아요.
9: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각자가.
10: 네.
9: 물론 이제 좌우명이 20대 때 만드는 거가 30대가 되면서 또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은.
10: 조금 달라질 수 있죠.
9: 예.
10: 네.
9: 그래도, 이렇게, 자기의 나침판처럼.
10: 네.
9: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면서.
10: 너무 좋네요.
9: 뭐, 고사성화가 됐던.
10: 네.
9: 뭐 또 이런 분들의 좋은 말들을 또 자기 걸로 써도 괜찮아요.
10: 아, 그럼요.
9: 예.
10: 맞습니다.
9: 그래서, 좌우명을 하나씩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0: 네, 좋습니다.
9: 그 개인이 이제 결혼을 하면은 가정이 생기는데.
10: 그렇죠.
9: 그럼 이제 가운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0: 아, 예전에 진짜 이렇게 한자어로 딱, 이렇게. 액자에다가
9: 사자성어 같은 거 네. 많이 있었는데
10: 걸어놨었던 거 같아요.
9: 예, 그런데 요새는 이제 한글이 보편화되고
10: 네.
9: 예쁜 한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10: 그렇죠.
9: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이런 가운 어때요?
10: 어떤 게 있어요?
9: 믿음의 아버지, 사랑의 어머니, 성실한 자녀.
10: 아, 정말 이상적인 그 가정이 그려지네요.
9: 네, 이런 가운을 그 붓글씨로 액자에 담아서 이렇게 벽에 붙여놨으면은
10: 네.
9: 저도 그거를 볼 때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가
10: 네.
9: 이렇게 정말 그 옷걸음을 다져보게 되고
10: 그렇죠.
9: 또 자녀들도 그렇게 되고
10: 네.
9: 또 어머님도 자녀 키운다고 힘들더라도
10: 네.
9: 신경질을 부릴 때 과연 사랑의 매인가 이렇게 그 말의 힘이 크기 때문에
10: 네.
9: 굉장히 좋잖아요.
10: 네,
9: 또 이런 가운데 있어요.
10: 네.
9: 서로 돕고 웃는 가정. 아니 뭐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은
10: 네, 네.
9: 또 이런 말도 있네요. 아침에는 희망찬 계획, 낮에는 성실과 노력, 저녁에는 반성과 기도.
10: 그렇군요.
9: 반성과 기도하면서 와인 한잔 하면 좋겠죠?
10: 아니,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좌우명이냐 아니면 가훈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기준이
9: 나침판 역할을
10: 같아요.
9: 하면서
10: 나침판
9: 예,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10: 맞습니다. 제가 잠깐만 시간 듣고 올게요.
1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2: 정준호 변호사
13: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14: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5: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16: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15: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16: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15: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16: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15: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17: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18: New 택시?

0: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네, 여러분께서는 투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신석호 공인회계사와 함께 우리 삶의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해주는 좌우명, 가훈, 사훈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서예를 하셔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 이렇게 써놓으셨던 기억이 나는데.
3: 네, 너무 좋으네요.
2: 네네. 이 가훈도 좀 시대에 맞게 좀 바뀌어야 할까요?
3: 네, 네. 그 뭐 이렇게 언어라는 게 글이라는 게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네. 요새는 그 한글을 아름답게 쓰는 거가 많이 있잖아요.
2: 그렇죠.
3: 물론 옛날 분들은 한자 세대이고 또 사자성어에 모든 인간의 상황이 다 들어가 있어서
2: 맞아요.
3: 또 옛날 분들은 또 그렇게 사자성어를 쓰야만이 뭔가 그렇죠. 소통이 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 가훈은 어때요? 너무나 어떤가? 평범한 건데
2: 네.
3: 밝게 산다, 아름답게 산다, 분수에 맞게 산다.
2: 아, 예, 맞는 뭐, 말이네요. 또.
3: 예, 예, 뭐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지 얼굴 찡그리면서 뭐 그쵸.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고요.
2: 맞아요.
3: 또 뭐 이런 가운데 있네. 머리에는 지식을, 가슴에는 사랑을, 손발에는 근면을.
2: 오,
3: 예.
2: 네.
3: 건강함이 으뜸이며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뭐 네. 큰 나이는 아니지만은
2: 네.
3: 우리 선배님들 보면은 아 건강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2: 맞아요.
3: 옛날에는 그냥 그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는데
2: 네.
3: 이 복잡계인 인간의 뭐 하나만 작동이 안 되거나 덜 되더라도 생활에 엄청 불편함이 아유, 있기
2: 그럼요.
3: 때문에
2: 네.
3: 우리가 말하고 자고 운동하고 이런 것은
2: 네.
3: 엄청난 건강의 여러 가지 조합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정말 거의 그 기교 막직한 행동이거든요.
2: 네,
3: 건강함이 으뜸이며
2: 네.
3: 인간됨이 둘째이고 그 다음이 지식이다. 이렇게 이제 가훈을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은
2: 네.
3: 우리가 그거를 볼 때마다 잠깐 옆으로 기울었다가도 돌아오게 되고
2: 그렇죠.
3: 예, 또 그런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또 자기네들이 가정을 이뤘을 때도 가훈을 쓰는 그런 좋은 전통이 되지 않을까.
2: 맞습니다.
3: 또 이제 집을 나와서 이제 직장에 오면은
2: 그렇죠.
3: 혹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2: 맞아요.
3: 한국의 대기업들의 그 사훈은
2: 네.
3: 예전에는 이제 기업을 일으켜서 나라를 보국한다 이런 개념했었는데
2: 네.
3: 지금은 이제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돼서
2: 네.
3: 나라를 보국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인류에 공헌한다
2: 네.
3: 이런 차원들의 말들이 나오고 있대요.
2: 아, 그래요?
3: 예를 들면 삼성그룹에 이제 여기는 경영 이념이라고 하는데
2: 네.
3: 경영 이념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
2: 그렇군요.
3: 예. 이렇게 참 너무 좋은 말이고
2: 네.
3: 이제 미국에 우리 매일마다 드시는 거가 스타벅스잖아요. 네.
2: 커피 많이 드시죠.
3: 커피 많이 드시죠. 네. 예, 이제 미국에서는 사원을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하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2: 네.
3: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이게 조금 헷갈리기도 해요.
2: 네.
3: 약간 현재 중심적인 표현이고
2: 네.
3: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미래 중심적인 표현인데
2: 네.
3: 이 스타벅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한번 나눠볼까요?
2: 네, 알려주세요.
3: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기쁨을 촉진하는 훌륭한 커피 한 잔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오.
3: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훌륭한 네. 커피 한 잔 만든다는 거거든요.
2: 그러네요.
3: 스타벅스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복잡하고 바쁜 일상 생활에서 네. 스타벅스에 들어가는 순간은 나만의 시간, 내가 나를 출입하는 시간, 이 순간만은 내가 나를 위로하고 좋은 커피를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을 그런 장소를
2: 네.
3: 이제 비전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표현했는데
2: 네.
3: 스타벅스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2: 네.
3: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 우진숙 진행장님도 네. 커피 드시면서 영감 많이 받으세요?
2: 받을 때 있죠. 있습니다.
3: 커피의 뛰어난 품질과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여
2: 네.
3: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 핵심은 자기네들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 즉 훌륭한 커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된다는 거가 스타벅스의 사운이에요.
2: 큰 꿈을 가지고 있네요.
3: 월마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2: 네.
3: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절약하게 한다. 월마트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아름답고
2: 네.
3: 싸고 좋은 물건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2: 그렇죠.
3: 예.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소비자와 직원들의 마음속에 최고의 소비 업체가 되는 것이다.
2: 네.
3: 우리 신석호 공인회계사 사무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뭘까요?
2: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3: 이게 조금 이거 바꿀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정해봤냐면은
2: 네.
3: 고객의 구슬을 꿰어서 보배로 만들어 드린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고객이 구슬이 있으신데
2: 네.
3: 꿰지를 않아서 보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2: 그렇죠.
3: 구슬이 있긴 있으신데 본인들이 고객들이 구슬이 있는 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2: 좋은 말이네요.
3: 예, 그래서 저희가 고객들의 뭐 세금 보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해서
2: 네.
3: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구슬을
2: 네.
3: 모르시면 이거 구슬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실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2: 그렇죠.
3: 예, 그래서 고객의 구슬을 깨워서 보배로 만들어 드린다. 이렇게 제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어요.
2: 네.
3: 왜냐하면 아무리 구슬이 있더라도
2: 그럼요.
3: 우리 우진숙 진행장님 보니까 정말 네. 목걸이가 수많은 그 구슬이 있는데
2: 구슬 꿰었어요.
3: 저는. 예, 깨이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서 저 목에 딱 걸렸을 때 정말 그 아름다운 얼굴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 저기 목걸이가 빛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그렇게 고객에게 보배를
2: 네.
3: 예, 저희가 구슬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2: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을
3: 그렇죠.
2: 깨워주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이런 속담.
3: 그거를 조금 활용한
2: 그렇죠.
3: 거죠. 예, 그래서
2: 네.
3: 저 자신도 그렇고
2: 네.
3: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에게
2: 네.
3: 예, 고객들이 구슬이 있는데 그거를 꼬여주는 역할을 함으로 해서
2: 네.
3: 우리는 그 가치를 창조한다.
2: 그렇죠.
3: 그래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 드렸을 때
2: 네.
3: 고객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2: 네.
3: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회사에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제
2: 네.
3: 그거가 저희 신석과 합동 회계법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
2: 네.
3: 아무튼 그 우리 그 좌우명이나
2: 네. 가훈이나
3: 가훈이나
2: 네네.
3: 사훈이나
2: 네네.
3: 이번 뉴저지 한인회에서 2026년도 추석맞이 다문화 축제를 이번 금요일날 토요일날 하는데요.
2: 네.
3: 거기 그 송미숙 회장님한테
2: 네.
3: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뉴저지에서 한 25년 했고 네. 뉴욕에서 한 34년 해서 뉴저지가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만 했는데
2: 네.
3: 25년 동안 또 제 생업을 일군 곳이기 때문에
2: 네.
3: 내가 뉴저지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2: 네.
3: 최근에 좀 들기 시작을 해서
2: 그러셨어요?
3: 우리 뉴저지 한인 회장님이신 송미숙 회장님한테
2: 네.
3: 이번 추석맞이 다문화 축제에 사운 가운 컨테스트를 해서
2: 네.
3: 잘 쓰이신 분들은 물론 다 잘 쓰시겠지만은
2: 네.
3: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붓글씨로 써드려서 액자로도 해드리고
2: 아,
3: 그리고 이제 동포분들과 같이 나누는
2: 네.
3: 그런 사운 가운 컨테스트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2: 네.
3: 우리 송미숙 회장님이 흔쾌히 오케이를 하셔서
2: 네.
3: 10월 말까지
2: 네.
3: 좌우명이나 사운이나
2: 네.
3: 가운을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2: 네.
3: 제 이메일 주소를 드릴까요?
2: 네, 주세요.
3: 예, K Eagle 독수리라는 eagle@gmail.com으로
2: 네.
3: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중에서 잘된 것을 선별을 해서
2: 네.
3: 족자도 만들어 드리고
2: 아, 좋은
3: 또 소정의 또 상품도 드리고
2: 네.
3: 또 그런 그 좋은 뜻과 아름다운 표현을
2: 네.
3: 여러 그 교포 여러분들과 나누면은
2: 네.
3: 참 그 이 가을 계절에 굉장히 훈훈하고
2: 아,
3: 사실 예 우리 한 생각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내잖아요.
2: 그렇죠.
3: 예 그래서 사운 가운 콘테스트에
2: 네.
3: 있으신 분들은 바로 보내주시고.
2: 그렇죠, 그대로.
3: 딱히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드셔서
2: 아, 네.
3: 예, 그 좌우명, 그다음에 가운,
2: 네.
3: 그다음에 사운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이거 자체가 엄청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회사적으로
2: 네.
3: 엄청 부가가치가 있는
2: 그렇죠.
3: 예, 뭐 예를 들면은 사운을 하나 만들음으로 해서 사실 고용주들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2: 그렇죠.
3: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2: 네.
3: 주셨고 또 고용주 입장에서는 같이 일하시는 고용인들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가
2: 네.
3: 서로가 서로한테 필요한 존재이고
2: 맞습니다.
3: 그럴 때 이제 사운으로 하나가 된다면은 굉장히 즐거운 가운데서 일하고
2: 네.
3: 생산성도 오르고
2: 그렇죠.
3: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조금 흔들릴 때 흐트러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3: 글쎄요. 저희 집 가호는 지금 정하고 있는데
2: 아, 정하고 계세요?
3: 예. 네. 그 믿음의 아버지 사랑스러운 어머니 성실한 네. 자녀로 하면은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아버지인가 스스로

0: 오니까 지금은 이제 무엇을 내가 지키면서 끝까지 갈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할 것 같아요.
1: 성공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네. 워런 버핏 생각이 나는데 네. 워런 버핏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은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했어요.
0: 그렇군요.
1: 예. 그분은 1650억 불의 자산이 있으신 분이고 네. 400억 불을 도네이션 하신 분인데 네. 그분이 말하는 성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이 성공이다. 그런데 네. 사랑을 받으려면은 네. 사랑 받을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0: 그게 중요해요.
1: 예, 저도 이렇게 손자가 있는데 네. 손자가 있기까지 우리 딸들과 사이가 있고 네. 또 우리 집사람이 있고 하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또 사랑받기를 원하잖아.
0: 맞아요.
1: 그런데 보통은 이제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겠다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0: 네, 조건부.
1: 조건부인데 네. 아 우리 워런 버핏 선생님 말씀은 너가 그런 사랑받을 사람이 먼저 되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네.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 친구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섭섭했는데 네. 아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게 딱 오니까
0: 맞아요.
1: 얼마나 그 살아가는데 나침판 역할을 하고 네. 그런 거가 나를 지켜주고
0: 맞습니다.
1: 나를 이렇게 참 그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큰 역할을 하는 네. 이거 만드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0: 그럼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도 예. 꼭 하다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1: 우리
0: 들죠.
1: 우리 저 우진숙 그 저 네. 국장님이 제일 먼저 좀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좌우명이 됐던
0: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예, 가훈이 됐던 네. 사훈이 됐던
0: 그렇죠.
1: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 그 한일 회장님께서 네. 상도 주시고 또 그 좋은 표현이 네. 여러 사람들과 나누면은 또 여러 사람들도 감명을 받고 그렇게
0: 맞아요.
1: 하잖아요.
0: 이게 좀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또 정답이 하나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답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 나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회계사님 진짜 앞으로의 나침판 같은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모두가 나침판 하나씩 갖고 있으면은 네. 우리 삶이 든든하고 네. 안전하고 많은 성과가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네. 좌우명 가훈 사훈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유익한 말씀으로 오실게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라붐이 불렀습니다. 아로아로 들으셨습니다. 이제 9월 23일이잖아요. 네, 이번 주에 추석도 있고 그렇게 되면 9월도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와, 이렇게 세월이 빠릅니다. 미국에 처음 왔던 날들 다 기억하세요? 아,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그런 희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미국 땅을 많이 밟으셨겠죠. 그렇게 몇십 년을 지내고 나니까 와, 내가 참 열심히 살았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가슴 한켠이 왠지 좀 허전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은 뭐 비단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취 적응이라는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는 행복한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찾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인생 후반부에 갈수록 의미를 좀 찾게 되는 거죠. 많이 이제 가지셨잖아요. 어느 정도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게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처럼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을 오래 버티게 하는 것은 이제 성취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혹은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해요. 의미 있는 존재.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뭐 이루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내가 누구에게 또 어떤 순간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됐나 그것을 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시간 또 갔네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께 좋은 영화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데이 이제 저는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여러분께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올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해지에는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수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자, 오늘은 참 말도 많고 답답하고 궁금한 것도 많은 이민법 얘기 밀라앤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아,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아, 날이 쌀쌀해져가지고요. 추우셨죠, 밤에?
1: 예,
2: 너무
1: 밤에는
2: 추운데요?
0: 네, 참 마음에 걱정 있으신 분들은 또 속이 얼마나 시릴까 싶습니다. 오늘 그 걱정 편안해질 수 있도록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한 주 지났습니다만은 업데이트 소식이 있을까요?
1: 네,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요. 지금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그 영주권 양식, 아이사파로 양식이 이제 업데이트된 걸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0: 네.
1: 모든 사항은 다 별 변동이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이제 그 체인지가 됐는데요. 이제
0: 네.
1: 그 공적 구조 받는 거에 대한 그 퍼블릭 베네핏 그런 거 받는 그 기록의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0: 네.
1: 뭐 예전에 뭐 혹시라도 뭐 메디케이드나 뭐 후드스탬프나 뭐 윅 뭐 이런 거 받으신 적이 있으시면은
0: 네.
1: 그런 거 신청하시기 전에 이제 그 담당 전문가하고 이제 이민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0: 네.
1: 어떻게 그거를 뭐 그 적어 나가실지 그걸 상의를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뭐 받은 게 있으셨다고 해서 뭐 자동으로 디스퀄리파이 되시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그 이제 보고 그거랑 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데시전을 만드는 건데 근데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 기준이 뭐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런 건 없고 그냥 전적으로 그 담당 그 리뷰하는 이민관의 이제 그 결정으로 되는 거고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상담을 하시고 케이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아이사파로 폼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해야 되는지 유일한 변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적 부조 관련해서 본인이 그 수혜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 요 질문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랬던 적이 있다면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님하고 상담하신 다음에 고 란을 채워가는 게 좋겠다. 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뭐 폼이 바뀌고 이러면은 사람들 괜히 또 이렇게 긴장하거든요.
1: 예.
0: 네.
1: 근데 뭐 이번에 큰 변화는 없고요. 그냥 그거 딱 하나인데.
0: 네.
1: 그래도 그걸 요즘에 좀 그런 문제를 좀 이슈를 삼아서 진행을 할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예, 잘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뭐, 예, 공적 부조 수혜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된다. 이제 뭐 말도 많았었는데 실제로 추가됐고 이 부분은 꼭 전문 이민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미미 사무장님.
2: 네.
0: 네. 지난 한 주간 뭐 케이스 진행하면서 좀 특별했던 케이스 있을까요?
2: 지난 한 주간이요.
0: 아니면 네. 지난 10년간으로 좀 폭을 넓혀볼까요?
2: 아, 10년까지 기억을 할 수는 없고요.
0: 네.
2: 뭐, 일단 저번 주에 제가 통역으로 같이 인터뷰 과드린 분이 있는데
0: 네.
2: 너무 인터뷰도 잘 끝났고 영주권도 인터뷰 끝나고 한 3일 만에 바로 승인이 또 됐어요.
0: 네.
2: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새 그 140 패티션을 또 일반으로 넣는데
0: 네.
2: 집행을 안 하고
0: 네.
2: 생각보다 또 140이 승인이 되게 한 두세 달 이렇게 금방금방 또 되더라고요.
0: 네.
2: 네. 그래서 또 케이스마다 또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또 금방금방 또 잘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서
0: 네.
2: 네. 그렇게 빨리 승인이 되면 너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보람되고.
0: 그렇죠. 네.
2: 네. 그래서 아. 그런 소식들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어저께도 지금 어떤 그 케이스 자제 시민권자 자제분이 이제 부모님 초청해드린 케이스인데.
0: 네.
1: 7월 중순에 케이스가 들어갔는데 저 어저께 벌써 승인이 났어요.
0: 오.
1: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0: 네.
1: 그래도 진짜 뭐 두 달 만에 나온 거라서 앞으로도 뭐 이런 트렌드로 가게 됐으면 좋겠는데.
0: 네.
1: 아니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분들은 정말 특별히 좀 빨리 나오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네. 좀 좋은 뉴스기는 합니다.
0: 네. 윌라앤 최 로펌의 파워, 효과?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슬쩍 해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으세요? 네.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딘데, 변호사 누군데 궁금하다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오늘은 밀란 최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법 상담 함께하고 있고요. 밀란 최 로펌은 뉴욕, 뉴저지, 맨해튼에 있습니다. 뉴욕은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8-14 7층에 있고요. 뉴욕 상담 전화 718-461-2334번. 뉴저지는 607번 에비뉴 스윗 넘버 109호입니다. 잉그루드 크립 있고요. 유저지 상담 전화 201-674-1456. 맨해튼은 395th Avenue 스윗 넘버 900호입니다. 맨해튼 상담 전화는 212-889-5830번입니다. 잠시 후에 또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또 안내를 해드릴 테고요. 또 잠시 후에는 이민법 관련해서 실제 사례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책임집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명의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에 우승 상금,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에서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은 빼고요.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7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에는 첫 게임비, 선물, 간식, 음료 포함.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에요. 5,000불의 주인공 도전하세요. 929-76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3: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4: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5: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8: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7: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9: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0: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 백성.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기운을 몰고 다니는 밀러 앤 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법 상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분 계시죠?
1: 네.
2: 네, 있습니다.
0: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결혼 케이스로 2년 전에 영주권 신청서 접수했어요. 근데 그때 추가 서류 요청 편지를 받았는데 기간을 넘겨서 케이스가 거절됐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485는 거절됐는데 130은 승인된 상황이거든요. 다시 485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1: 네, 485가 거절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130은 그래도 운 좋게 승인이 되셨네요.
0: 뭐 이럴 수도 있나 보죠?
1: 근데 한 2년 전에 들어왔던 케이스들은 그때는 어쩔 때는 인터뷰도 없이 영주권이 나오는 케이스도 종종 있어가지고요.
0: 네.
1: 결혼 케이스들도. 그래서 아마 130은 그 당시 승인되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다시 뭐 485 신청하시는 건 아무 문제 없고요.
0: 네.
1: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그 데드라인을 넘기셔가지고 디나이가 되신 거니까 뭐 별다른 다른 어떤 뭐 개인적인 뭐 문제 때문에 아니라 그냥 그 애드민 쪽으로 때문에 거절이 된 거니까 다시 신청하셔도 문제 없고 근데 어차피 130이 이미 승인이 되셨으니까
0: 네.
1: 앞으로는 뭐 그렇게 이제 뭐 어려운 거는 이제 없으실 겁니다.
0: 네. 자, 130 승인된 상황이니까 485 다시 들어가도 된다. 아주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문제도 없을 거다 해 주셨고요. 근데 변호사님 추가 서류가 이렇게 오는데 이 편지를 받고서 기간을 놓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나요? 저 같으면은 엄청 챙길 것 같아서.
1: 그런데 예, 그래도 가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있습니다. 뭐, 아, 물론 뭐 저희는 뭐 그런 적은 없는데
0: 네.
1: 가끔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0: 네.
1: 특히 요즘에는 좀 그 데드라인이 좀 더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무조건 87일 이렇게 줬었는데 요즘에는
0: 네.
1: 이제 30 며칠밖에 안 주는 케이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0: 네.
1: 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추가 서류 요청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런 부분들 이제 그냥 방심했다가 놓칠 수도 있다. 어쨌든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은 485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서 접수했고요. 지문 어포인먼트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영주권 카드에 나와 있는 라스트네임은 원래 제 성인 박으로 되어 있고요. 신청서도 박으로 들어갔는데 지문 편지에는 전 남편의 라스트네임으로 편지가 왔어요. 이거 정정이 되는 건지 라스트네임 다르니까 안 되는 건지 걱정입니다.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2: 네, 요새 영주권 10년짜리 갱신을 할 때 이민국에서 이렇게 이름에 대해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0: 네.
2: 저희도 손님분들이 카드가 나왔는데 카드에 이제 엉뚱한 그 이니셜이 하나 들어가 있다든지
0: 네. 네,
2: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0: 네.
2: 일단은 본인이 확인하셨을 때 그 신청서 작성이랑 이런 게 다 제대로 파고로 들어갔는데
0: 네.
2: 지문 통지서가 이제 전 남편 라스트네임으로 나오셨으면 그 지문을 찍으러 일단 가셨을 때
0: 네.
2: 꼭 그거를 멘션을 하셔야 되고요.
0: 네.
2: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주권 카드와 다른 아이디 제대로 파고로 나와 있는 거를 꼭 들고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0: 네.
2: 네, 그래서 지문 찍으실 때 꼭 정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 같으면 이민국에 또 온라인이든 전화로
0: 네.
2: 컨택을 시도를 해서 make sure 또 한번 이거 정정을 부탁을 드릴 것 같습니다.
0: 네.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한번 정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도 해놓고 또 지문 찍으러 가실
2: 네.
0: 때는 영주권 카드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신분증을 들고 가셔서 정정 그 자리에서도 하시고 이게 뭐 또 이것도 재량에 달려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데 라스트네임 이게 다르잖아 안 해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2: 아, 그렇진 않죠. 모든 서류에 제대로 파고로 나와 있는데
0: 네.
2: 왜 전남편 라스트네임으로 편지가 왔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네요.
0: 네. 자, 네. 너무 저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뭐 다 내가 갖고 있는 똑바른 그 신분증이 있으니까 갖고 가서 정정을 하시고 반드시 네, 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가능하면 이민국을 통해서 또 한번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이민 전문 변호사분 계시면 도와주시는 거죠?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정 신청 이런 거.
2: 뭐 만약에 이분이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을 하셨다면 그 담당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0: 네.
2: 만약에 이제 갱신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셨다. 네. 근데 또 도움이 필요하다.
0: 네.
2: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의뢰를 또 하실 수도 있는 거죠.
0: 네. 어쨌든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민 관련한 이런 서류나 뭐 이런 부분들은 꼭 전문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말 나온 김에 밀러앤 최로범입니다. 최청우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718-461-2334번이고요. 뉴저지는 201-674-1456. 맨해튼에도 있습니다. 212-889-5830번입니다. 자, 다음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약혼녀가 연말에 미국에 올 예정입니다. 이번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도 아예 해버릴까 하는데 한국에서 뭐 준비해와야 되는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2: 네, 만약에 이제 이분 말씀대로라면 그냥 일단 무비자 관광으로 네. 오셔서 여기 체류하면서 여기서 결혼을 하고 신청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0: 네.
2: 이럴 때는 이 서류 준비하시는 그 날짜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합니다.
0: 오, 네.
2: 그래서 미리 준비해 오시지 말고요.
0: 네.
2: 왜냐하면 또 운 없게 공항에서 이렇게 뭐 가방을 뒤지다가 이런 서류가 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0: 네.
2: 이제 진짜로 그 관광 오시는 것처럼 하고 오셔야 되고요.
0: 네.
2: 그리고 차후에 이제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서류는 그 이후에 이제 준비를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뭐 한국에서 떼야 되는 서류들이 있겠지만 이거를 뭐 나름 미리 준비한다고 가져오다가 가방 검사에 걸리고 이러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서류 네. 준비하지 말아주세요. 말씀해 주셨고요.
2: 모든 서류는 여기 또 영사관에서 대사관에서 다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뭐 그 공증받고 뭐 이런 게 되게 번거롭거나 막 그런가요?
2: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아, 너무 부담스럽게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겁부터 먹으니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네. 양미미 사무장님과 예, 통화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준비해 와야 되는 게 사랑이네요.
2: 네, 네, 사랑을 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8년에요.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89년 또 95년 이렇게 왜 그러셨어요? 두 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십니다. 그 당시에 디스미스 됐는데 그래도 기록을 뗄 수 있나요? 요즘 분위기상 인터뷰할 때 이런 거 괜찮을까요? 음주운전이라 겁날 것 같긴 하네요. 괜찮습니까?
1: 네, 그래서 두 번이시긴 한데요. 그래도 다 오래된 일들이라서 인터뷰 때 뭐 이 케이스들 때문에 뭐 케이스가 기각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89년, 95년 이렇게 두 번이시, 이거 오래되셨다고 해도 기록은 다 뛰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디서 이 일들이 있었는지 잘 기억을 하셔서 거기 그 해당 그 경찰서나 법원에 가셔서 음주운전 그 케이스들이 다 디스미스 되고 다 완료됐다고 기록을 확실히 띄셔야 됩니다.
0: 네.
1: 근데 뭐 인터뷰 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너무 그 오래된 거라서.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으셨다라고 하면은 문제 없을 겁니다.
0: 네. 89년, 95년이면 이게 무려 한 30년 전이죠? 그쵸.
1: 거의 네. 40년 됐네요. 80년은 거의 뭐. 네, 예.
0: 네. 그때 두 번의 음주 기록이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까지 뭐 아무 일도 없었다면 큰 문제 안 될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기록은 떼가야 된다 하셨고요. 만약에 이사를 했으면 그 당시에 그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떼야 되나요? 궁금하네요.
1: 네, 찾아가셔야 되는 데도 있고, 뭐 우편으로 해주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직접 가셔야 됩니다. 네. 민감한 사항이라.
0: 네. 네.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분위기가 험악하다 해도 인터뷰할 때 이 오래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편안한 답변 또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 3일 날짜로 I-9이 접수했습니다. 근데 지문 레터를 받았는데요. 벌써 날짜가 지났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지? 어떻게 하나요? 네.
1: 네,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요.
0: 네.
1: 좀, 그 우편에서 딜레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그 편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 네.
1: 거기 전화를 하셔서 이민국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일로 전화했는지 이제 그 물어보는 그 이렇게 컴퓨터가 물어보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그 바이오메트릭 리스케줄 때문에 했다. 그냥 그렇게 딱 두 마디만 해도 바이오메트릭 리스케줄. 그러면은 조금 빨리 연결이 됩니다. 이민관하고.
0: 예.
1: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제 이민관이 이제 전화 받고 무슨 일입니까 하면 상황 설명하시면 되고 지금 뭐 있는 그대로 지금 편지 받았는데 이미 날짜가 지났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면은 거기서 그럼 다시 새로 스케줄 해서 편지를 보내줄 거예요.
0: 네. 큰 문제는 아니군요. 이게 오면서 이미 기간이 지나버린 케이스라 너무 걱정되지 마시고 그 우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전화 걸어서 예. 그 기계가 안내하는 그거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스케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바이오메트릭 스케줄 딱 얘기하시면은 바로 이제 그 연결이 돼요 사람하고.
0: 네, 네. 주어 동사 다 필요 없고 단어만 던지면.
1: 예예. 예,
0: 네.
1: 예.
0: 네. 자,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B2 방문 비자로 5월에 미국에 오셨는데요. 체류 기간 6개월 연장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2: 네,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냥 무비자가 아니고 그 10년짜리 비원 B2 비자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0: 네.
2: 6개월 연장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이제 6개월을 지금 계시고 6개월 더 이제 그 익스텐션을 원하시는 건데.
0: 네.
2: 그거를 이민국에 신청해서 받기 위해서 준비하실 서류가 그래도 좀 꼼꼼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2: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사유서는 기본이고요.
0: 네.
2: 그다음에 6개월 후에 돌아가겠다는 비행기표도 기본이고.
0: 네.
2: 또 이제 뭐 6개월간 여기 더 체류하면서 재정적인 그런 자료.
0: 네.
2: 어떻게 이제 그 6개월을 더 계실 건지 재정에 대한 자료.
0: 네.
2: 그리고 진짜 6개월 마치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주지가 있다는 것.
0: 네.
2: 등등 그런 자료를 좀 잘 준비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서류 신청서 작성해서 6개월 더 연장 달라 이 개념은 아니에요.
0: 네.
2: 네.
0: 네. 왜 여기 6개월 더 있어야 되는 사유서 기본에 6개월 후에 돌아가는 비행기표도 준비를 하고 이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뭐 돈 벌고 이런 거 안 하고 진짜 내 돈으로 쓰고 있는다는 재정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살 집이 이미 한국에 있다.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진짜 6개월 뒤에 돌아간다는 걸 증명하라 이거네요.
2: 그렇죠.
0: 예. 네. 뭐 이게 이제 철저하게 준비가 되면은 뭐 이거 6개월 연장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거죠?
2: 네.
0: 네.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겠지만 어쨌든 양미민 사무장님의 그 긍정의 파워를 또 한번 여쭤봤어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혼으로 영주권 받은 지가 1년 정도 되는데요. 언제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한가요? 5년인가요? 3년인가요? 하셨어요. 급하신데요.
2: 네, 만약에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받으셨다면 3년입니다.
0: 네.
2: 네, 이제 지금 영주권 받은 카드가 혹시 2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이제 그거는 모르겠지만
0: 네.
2: 만약에 임시 영주권 2년짜리라면 또 10년짜리 본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0: 네.
2: 근데 요새 그 본영주권 심사가 엄청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서류 이름이 I-751이라는 서류인데요.
0: 네.
2: 그 서류를 넣고 만약에 아직 본영주권이 안 나오고 핀딩이어도
0: 네.
2: 임시 영주권 받은 날부터 3년이 되셨으면 그냥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네. 임시 영주권이라도 그 기존 2년짜리 합쳐서 3년이 되는 날 말씀하시는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기존 2년에 임시 영주권 받고 또 1년까지 딱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내가 영주권자고요. 제 영주권 인터뷰가 다음 달로 나왔습니다. 저는 학생 신분으로 7년 있었는데 인터뷰 때 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1: 네, 뭐 특별히 대처하실 것은 없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합법 신분을 유지를 하셨다는 거를 보여주셔야 되니까 아이토니하고 이제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셨다는 그 학교 학비 내신 거,
0: 네.
1: 그 성적표 이런 거 다 잘 챙기시고요.
0: 네.
1: 그리고 만약에 뭐 그 여기에 계시는 동안 그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으신 게 있다고 하면은 뭐 한국에서 뭐 가족 분들로부터나 여기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신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록도 다 잘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계셨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계시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 지금 그동안 계시면서 학교 계속 잘 다니고 있었고 뭐 예 그 재정적으로도 뭐 도움을 이렇게 받았고 그런 자료들만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0: 네. I2N이 있고 뭐 학비 뭐 이런 것 낸 것 이런 거 서류 다 갖고 있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 이러면은 불리한가요? 괜찮나요?
1: 이건 뭐, 크게 관계 없습니다. 예, 예.
0: 아 네. 또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변호사님 사무장님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학생 신분으로 오랜 기간 있으셨어도 뭐 I2N이라든지 학비 낸 거, 뭐 성적표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을 가족들이나 뭐 이 여기 계신 분이든 한국에 계신 분들 받으셨다면 그런 기록들을 잘 챙겨가면 별 문제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또 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민법 관련해서는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은데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맨하탄에 오피스 있고요. 뉴욕은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8-14 7층입니다. 뉴저지는 607반 에비뉴 스윗 넘버 109 잉그루드 크립스에 있어요. 맨하탄은 390 5th 에비뉴 스윗 넘버 909 뉴욕 전화 718-461-2334 뉴저지는 201-674-1456 맨해튼 상담 전화 212-889-5830번입니다. 잠시 후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밀러앤최로펌과 함께 이민법 상담 이어갑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3: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들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주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밀라앤 최로펌 최창호 변호사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법 상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건강검진에 어떤 테스트를 하는 건가요? 결혼할 사람이 청각에 약간 문제가 좀 있는데 영주권 신청서 쓸 때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지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1: 네, 뭐 청각 문제는 그런 건 문제 없고요.
0: 네.
1: 이제 보는 게 이제 예방접종 그 주사 잘 맞으셨는지 그리고 뭐 간염 뭐 그런 병 그런 종류의 병이 있으신지 그런 걸 테스트하는 거라서 전염병이 있는지 이런 거를 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건강이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청각이나 시각이나 그런 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전혀 문제될 일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뭐 고혈압하고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나 하는데
0: 네.
1: 그런 거는 뭐 특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0: 네.
1: 지금 간염 이렇게 전염될 수 있는 뭔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고 예방 접종을 잘 하셨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0: 네, 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조금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많이 아프시다든가 이러면은.
1: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폼이 있거든요. 이제 이민국에 제출되는 메디컬 폼이 있는데
0: 네.
1: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만약에 거기서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네,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까지는 뭐 메디컬 때문에 뭐 그 케이스가 거절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막 이제 걱정을 하다 보니까 고혈압이나 뭐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거 다 완전 건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 없습니다. 청각은 특히나 뭐 큰 문제 될 일 없고 여태까지 한 번도 이 건강검진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없다니까 또 마음을 한편 놓게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셀렉티브 서비스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서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네, 그 구글 들어가셔서 셀렉티브 서비스 베리피케이션 하시면
0: 네.
2: 그 웹사이트 나올 거고요.
0: 예.
2: 거기에 본인 뭐 이름, 소셜 번호, 생년월일 입력을 하시면 등록이 됐다 안 됐다 이제 나옵니다.
0: 네. 셀렉티브 서비스 베리케이션 이렇게 해서 치면 웹사이트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뭐 본인의 정보를 넣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다. 아유,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2: 네네네.
0: 네.
2: 그래서 만약에 안 하셨다면
0: 네.
2: 남자분들 같은 경우 만 18세부터 네. 25세 사이 그러니까 26세가 되기 전
0: 네.
2: 이 셀렉티브 서비스가 레지스터가 돼 있어야지만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오, 예. 26세 전에 이게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 돼 있어야지만 신청 가능하다. 아, 이것도 놓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2: 네, 이제 18세부터인데요. 대부분 그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니고 있으면
0: 네.
2: 그 학교에서 보통 다 이걸 합니다.
0: 네.
2: 그래서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했을 확률이 있고요.
0: 네.
2: 네, 아직 안 했다면 이제 나이가 아직 하실 수 있다면 빨리 하시면 되고요.
0: 네. 만약에 26세를 넘겼는데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26세를 넘겼는데 안 했다?
0: 네.
2: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죠.
0: 오, 네.
2: 근데 평생 시민권을 못 하시는 건 아니고요.
0: 네.
2: 만약에 이제 26세가 넘었고 5년이 지났다.
0: 네.
2: 31살이 됐다고 하시면 또 시민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아, 이래서 진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또 누구 아는 언니가 어머 26세 넘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만 전해 듣고 카드라만 듣고 있으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5년이 지나 31살 되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 들어갔는데 인터뷰 나왔습니다. 저희가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혼식은 아직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사진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서류는 또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어요.
2: 네, 뭐 꼭 요새는 꼭 그렇게 그냥 호황탈랑하게 결혼식을 하진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0: 네.
2: 근데 이제 콜트에서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그 콜트에서 찍으신 사진이라도 있으시잖아요.
0: 네.
2: 네, 그럼 그 사진 가지고 가셔도 되고.
0: 예.
2: 또 이제 그 이후에 뭐 가족 모임이라든지 두 분이 뭐 여행을 가셨던 사진이라든지 등등.
0: 네.
2: 추가 사진들을 준비해 가시면 되고. 다른 추가 서류는 이제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게 되면 그 사실혼 자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0: 네.
2: 렌트를 한다면 리스가 있을 수 있고
0: 네.
2: 또 조인트 은행이 있을 수 있고
0: 네.
2: 뭐 다른 전기세, 뭐 전화비 등등
0: 네.
2: 그런 같이 함께 이 주소에 살고 있다는 그런 근거 자료들을 준비해 가셔야 되고 또 요새 결혼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분의 이제 대답입니다.
0: 네.
2: 어떻게 만났고, 뭐, 두 분 부모나 가족 이렇게 만나봤는지 등등.
0: 네.
2: 그래서 이제 그런 대답을 이제 어떻게 잘 하시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변호사님을, 이 서류 진행을 도움을 받으셨다면 꼭 인터뷰 가시기 전에도.
0: 네.
2: 변호사님을 만나서 한번 서류 검토 받으시고 또 연습을 하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0: 네. 인터뷰 결혼 인터 이미 영주권 인터뷰 가서 혹시 기억하고 계신 좀 난해한 질문 이런 것까지 질문하더라 이런 것도 있을까요?
2: 난해한 질문이라
0: 뭐 처음 만난 날 어디서 만났습니까? 몇 시였습니까? 아, 이런 거
2: 그거는 네. 기본이고요. 이제 뭐 프로포즈를 했냐?
0: 예.
2: 어디서 했냐?
0: 네.
2: 프로포즈 할 때 뭘 받았냐?
0: 오.
2: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프로포즈를 한 분들도 있지만 뭐 안 한 분들도 있고 그래요.
0: 네.
2: 근데 이제 두 분의 답이 같으면 되는 거죠. 문제. 네.
0: 아, 막 당황해가지고 프로포즈 안 받았는데, 에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남편은 또 프로포즈는 못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군요.
2: 네. 네. 최근에 이제 요새는 그 결혼 인터뷰를 따로따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2: 남자 따로, 여자 따로.
0: 예.
2: 그랬을 때 이 대답이 이제 일치가 돼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냉장고가
0: 네.
2: 양 옆인지 위아래인지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0: 예.
2: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렌트는 얼만지.
0: 네.
2: 렌트는 누가 내는지. 빌 같은 거는 누가 관리하는지.
0: 네.
2: 예, 뭐, 빨래는 누가 하는지.
0: 예.
2: 그래서 이 질문을 뭐 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0: 네.
2: 그러니까 진짜 부부로 함께 살지 않으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야, 냉장고 위아래인지 양문형인지 이거 묻는 건 진짜 한 집에 그 집의 냉장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네요.
2: 그럼요. 또 방 네. 침대 이불 색깔.
0: 오, 예.
2: 또 창문이 몇 개인지.
0: 네.
2: 뭐 많습니다.
0: 네. 뭐 진짜 결혼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우스운 질문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네. 근데 참 프로포즈한 때
2: 또 진짜 같이 살아도
0: 네.
2: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가 있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이불 색깔이 뭐였더라. 아, 저번에 파란색 같았는데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0: 네.
2: 그냥 깜깜한 밤에 잠만 자고 들어가면 이불 네. 모를 수도 있죠.
0: 네. 밤 늦게 와서 새벽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아 근데 네. 진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되겠죠?
2: 그렇죠.
0: 네.
2: 대답을 지어내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0: 네. 프로포즈 때 뭐 받았냐? 이건 또 의문의 일패네요. 뭐 받으셨어요, 사무장님은?
2: 저희는 프로포즈 같은 거 안 했습니다.
0: 아, 저도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2: 네.
0: 시민권 인터뷰를 한 달 전에 보고 왔습니다. 서류 파일하고 세금 보고서 검토해보고 연락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1: 네, 인터뷰 마치시고 아마 그 종이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 통과됐습니다. 아마 네. 그 편지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보통 하는 얘기고요. 파일하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연락 주겠습니다라고 원래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한 달 정도 되셨으면은 아직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뭐 별다른 일 없었으면은 금방 저기 선서 날짜 편지 받으실 겁니다.
0: 네. 서류 파일하고 세금 보고서 검토하고 연락 다시 줄게 이러면 왠지 불안한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 그리고 한 달 기다리셨다 하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 선서하러 오세요. 편지 받으실 거니까 마음 편하게 기다리십시오. 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년 영주권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요. 남편하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10년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2: 네, 아, 참, 뭐 어쩔 수 없죠. 결혼 네. 생활이 힘드신데 그거를 억지로 또 살 수도 없고요.
0: 네.
2: 그래서 2년짜리는 받으셨지만 이혼을 하시게 되면
0: 네.
2: 10년 터미넨 영주권 신청하시는 거는 이혼 이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0: 아, 이혼을 하고 나서, 네.
2: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영주권을 이제 2년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직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있으면 10년짜리 영주권 신청을 2년짜리 카드 만기 전 3개월 전에밖에 못 하거든요. 미리 네. 하실 수가 없고요.
0: 예.
2: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이혼 성립이 딱 되면, 2년짜리 카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고요.
0: 네.
2: 이혼이 딱 되고 난 후 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오, 네. 네. 2년 영주권 이제 10년짜리로 바꿀 때 만기 3개월 전에 보통은 신청을 하지만 만약에 그 2년 안에 이혼을 하시면 이혼하고 나서 곧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권 신청하면 인터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수수료 같은 거 크레딧 카드로 낼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2: 네, 요새는 이민국에서 이제 더 이상 체크로 받지를 않고요.
0: 네.
2: 카드나 데비카드 이렇게만 수수료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2: 현재 시민권 인터뷰가 좀 꽤 오래 걸리고 있어요. 저희 손님 같은 경우도 뭐 작년 11월 달에 들어갔는데도 아직까지 인터뷰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0: 예.
2: 네, 이 인터뷰가 생각보다 요새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갖고 계신 케이스 중에서는 뭐 지난해 11월에 들어간 케이스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 시민권 신청 인터뷰가 요즘 좀 걸리긴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수수료는 크레딧 네. 카드로 가능하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거 막 이렇게 인터뷰가 빨리 안 나온다고 재촉하거나 그런 고객분들은 안 계신가요? 궁금하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 제 이혼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라고 보내주셨거든요.
0: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이혼하신 지가 되게 오래되셨으면은 이게 혼인관계 증명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이제 재적 등본이라는 서류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아마 이혼에 대한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1: 네.
0: 그래서 혼인관계 증명서에 없는 거는 이제 재적 등본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1: 네.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이혼 기록이 안 나올 땐 재적 증명, 요 서류를 떼면 그게 이제 딱 다 나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 주셨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다카 워크퍼밋 만기 날짜가 27년 6월인데요. 요즘 뭐 다카 케이스가 오래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미리 신청이 가능할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27년 6월이 만기고요. 가능한가요?
0: 네. 네. 네, 그래서 요즘 다카 케이스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지금 승인 오는 케이스들이 보면은 한 2월 달, 2월, 3월 초, 이때 케이스들이 요즘 오고 있습니다. 승인이.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리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50일이 돼야지만 150일 전부터 이제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오래 걸려서 아무 때나 다 그 리뉴얼 신청서는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 보통 대부분 이제 그 회사들은 이 날짜 이니디 날짜 익스파이레이션이 넘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는 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게 요즘에는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1: 네, 미리 신청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답변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영주권 취득했고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받고 메디케이드를 계속 사용해 왔는데 시민권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0: 예, 영주권자 신분으로 받으신 메디케이드시고요. 그래서 뭐 합법적으로 받으신 거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1: 네. 자, 합법적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하는데 괜찮습니다. 예. 참 메디케이드 뭐 이런 공적 부조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걱정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0: 네.
1: 마이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영주권 엑스파이어가 6개월 됐고요. 시민권 시험은 두 번 다 떨어졌습니다. 인터뷰관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너무 까다롭게 취조하듯이 인터뷰하더라고요. 근데 신청할 때 1년 자동 연장을 받았거든요. 이게 자동 연장도 두 번 떨어지면 다 취소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 주셨어요.
0: 예, 지금 두 번 떨어지셨으면은 이제 그 케이스도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새로 파일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만기 되신 거는 이제 뭐 그 만기 되신 날짜도 이제 그 1년 그것도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오르메리 익스텐션을 또 원하시면은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하시든지 네. 아니면은 I9D를 해서 우선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이분이 영주권 갱신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시험 다시 봐야 되나요? 어느 게 더 나은 건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이건 본인 네. 선택일 것 같긴 한데 네네.
0: 예, 여기서 뭐 이번에는 시험관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뭐 너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다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1: 네.
0: 근데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돼가지고 통과하기가 좀 그런데 만약 그런 느낌이시다라고 하면 그냥 I9D로 우선 신청을 하시고요.
1: 네. 아, 앞서서 이제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굉장히 취조하듯이 막 이랬다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건 뭐 전적으로 그냥 저의 사견입니다. 다음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생이 한국에서 E2비자 인터뷰 날짜가 서울 미대사관에 잡혔습니다. 인터뷰 날짜 전에 에스타를 잠깐 미국에 다녀와도 됩니까? 라는 질문 주셨어요.
2: 네, 인터뷰 날짜까지 시간이 있으시다면 잠깐 다녀오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네, 잠깐 다녀오셔도 됩니다. 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어머님 시민권 인터뷰가 다음 달 초로 날짜가 나왔는데요. 한국어로 인터뷰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데 통역으로 제가 또 따라가도 됩니까? 라는 질문하셨어요.
2: 네, 요새 통역은 가족분들이 이제 못 가게 돼 있어서
1: 네.
2: 네, 될 수 있으면은 그냥 가족 아닌 분이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1: 네. 통역 굳이 이제 따라가신다면 가족 아닌 분들이 가족

0: 혹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동행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명미 사무장님 아까 결혼 인터뷰 그 통역으로 같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케이스도 같이 가시기도 하시는 거죠?
1: 네네. 시민권 인터뷰도 한국어로 했을 때 통역으로 이제 제가 간 적이 있는데요.
0: 네.
1: 이 시민권 인터뷰를 갈 땐 저도 공부를 해야 돼서 너무 힘들어요.
0: 아, 네. 그래도 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1: 그럼요.
0: 좋은 기운, 네. 선사해
1: 네,
0: 주시더라고요.
1: 또
0: 하겠습니다.
1: 역사 공부를 해야죠.
0: 네. 자, 오늘도 유쾌한 상담이었습니다. 언제나 마음 편안해지는 밀러 앤 첼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궁금한 모든 것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특히 이민법 관련해서는 아, 속상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밀라인 최로펌과 함께하는 이 시간 궁금증 풀어보세요.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했고요. 밀라인 최로펌 오피스는 뉴욕, 뉴저지, 맨해튼에 있습니다. 뉴욕 전화는 718-461-2334번이고요. 뉴저지는 201-674-1456. 맨해튼입니다. 212-889-583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배우세요. 지금까지 저는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 상속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산 승계, 상속, 증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과 세무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 배진희 미국 변호사, 조원철 미국 회계사, 서순성 한국 변호사, 정찬호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자산을 두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과 세무 문제부터 법률 분쟁까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시는 10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하이아트 호텔과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뉴욕 그레인넥 레오나르즈 팔라조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참가 신청은 필수이며 참석자에 한해 10월 2일 또는 10월 5일에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201-676-0447 201-676-0447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미주 한인 축제가 펼쳐집니다. 해켄색 병원의 고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 군 뉴스 보청기에서 무료 청각 테스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팀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한국의 맛과 멋을 모두 함께 즐기는 9월 25일과 26일 K-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쯤이면 퇴근 이후 고향을 향해 이동 중이신 분들 많으시겠죠. 지금 출발하면 서울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음은 넉넉하게, 운전은 여유롭게 박재홍의 한판 승부 들으시면서 안전하게 고향에 도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총연설에서는 북핵 단계 접근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역할도 강조했죠. 주요 내용 살펴보고요. 지난 21일 비무장지대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태죠. 대법관 후보 추천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설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크아웃 단연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꼼꼼히 짚어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명절을 앞둔 저녁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먼저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3: 컴온 컴온 박재홍. 너무 기다렸어요.
1: 아, 야,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환영의 인사해 주셨네.
3: 자, 안녕하세요.
1: 또, 아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혁 전 국민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아유
1: 감사합니다.
4: 고생하셨어요.
1: 예, 아이자 두 분이 다 이게 또 저희 병상에 있을 때 문자나 전화 연락을 주셔가지고, 야, 이 한판 승부는 역시 우리 게스트 선배님들이 참 의리가 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제가 괜찮죠? 그 네. 뭐가 비슷하시죠?
4: 비슷한 게 아니고 더 나아진 거.
1: 더 나아요. 한 달 동안 밖을 안 나가가지고 얼굴 혈색이 약간 좀 좋아졌다 이런 평가도 있고. 예예. 자, 일단 우리 곽우신 기자가 그 명절 특수로 인해서 약간 차가 밀려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뉴스를 전해드리면 오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문빈대와 재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30분만 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북미대화의 트럼프 대통령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무엇보다 뜻깊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패스메이커, 미국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전략 투자사업,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전자권 전환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는 소식이고요. 유엔 총연설도 있었습니다. 아, 북핵 문제에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를 했는데 약 7분간 연설을 하면서 우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나가겠다 밝혔는데 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피스메이커를 규정을 하면서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시키고 이를 종전과 평화체제 논의로 발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남북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위기관리 장치를 만드는 안정적 평화공존, 그리고 동북아 평화까지 연결하는 책임있는 평화공존 세 가지 청사진도 제시했다라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두 분의 만남 30분간 이어졌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김유정 의원님부터.
3: 네, 골프 얘기로 시작해서 골프 얘기로 훈훈하게 마무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12월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네. 골프를 칠 수도 있겠다.
1: 아, 마라라고 리조트.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마라라고 리조트 유명하잖아요.
3: 네. G20 네. 정상회의가 열리니까요. 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도 30분간 정상이 이제 세 번째 만남인데 만남을 네.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미 투자 협상이 그래도 조금 진척이 있고 예, 네.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이라서 아마 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1: 예.
3: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작년에 얘기했던 팩트시트에 나와있던 내용들 다 얘기를 했고
1: 예.
3: 특히 전작권 관련해서 정상 간의 최초의 얘기가 있었다는 거 저는 그 점은 조금 진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1: 예.
3: 또 트럼프 대통령 조선업 관련한 얘기했다고 하는데
1: 예.
3: 그나마 저는 분위기가 좀 괜찮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는
1: 예.
3: 호르무즈 파병 문제 논의가 이제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 그러네요.
3: 만약에 분위기 안 좋았으면 뭐라도 또 압박을 했을 거예요.
1: 왜 안 가나? 가장 많이 네, 석유 뭐, 수입하면서
3: 그렇죠. 뭐 언제 보낼 거야? 막 이렇게 예, 나왔을 예. 수도 있는데
1: 예, 예.
3: 그런 거 없었던 것은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던 게 아닌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는
4: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그동안에 진보 정권이 했던 얘기가 다 거짓말로 판명이 돼서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1: 예.
4: 그러니까 굉장히 공허한 얘기인 것 같아요. 북한의 핵을 점점 예. 줄여서 나중에 우리가 평화로 갈 수 있다. 예. 전 세계 역사에 그렇게 핵을 가진 국가가 스스로 핵을 포기한 경우를 보셨습니까?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1: 예. 예.
4: 더구나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인 북한이
1: 예.
4: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환상입니다. 결국은 그건 힘의 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 예, 예.
4: 그럼 핵을 가진 국가를 상대하려면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가 우리가 핵우산을 쓰든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국민들한테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의 김정일이는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렇게 대국민 사기극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1: 예.
4: 그러다가 지금 북한이 뭐 60개를 갖고 있다느니 무슨 수소폭탄을 갖고 있다느니 이 꼴이 됐는데 지금도 또다시 무슨 뭐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뭐 북한의 핵을 줄여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 예.
4: 정말 저는 이거는 지금 이거는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4: 미국은 그럴 수 있죠. 트럼프는 대화 저 김정은하고 대화를 해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고
1: 예.
4: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란 전쟁 때문에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나 호전과 아니고 나 가장 호전적인 김정은이하고도 내가 대화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선전 선동을 위한 그런 쇼를 할 수가 있지만
1: 예.
4: 과연 우리나라가 그게 거기에 장단을 맞춰 준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에
1: 예, 예.
4: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1: 예.
3: 그래서
1: 의원님?
3: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도 유엔 연설에서 35년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유엔 동시가입했다. 그런 얘기도 꺼내면서
1: 예.
3: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다자 간 협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 그다음에 미중 이 다자 협상을 위해서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을 설득해서 북미 정상회담도 만들어내고 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1: 예.
3: 얘기도 또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다고 생각하고 시진핑 주석이 조금 전에 베이징 출발했다고 하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24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진전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11월, 12월 그 사이에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1: 예.
3: 거기에 대해서 한미 간의 어떤 찰떡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 필요성 이런 것들을 유엔 기조연설에서 저는 강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해 봐야죠. 또 노력을 또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1: 그러니까 이제 북미 간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이제 북한이 계속 이제 미국과만 얘기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 어쨌든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역할을 또 강조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급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4: 아니 그러니까 예. 뭐 우리로서는 남북 대화,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들러리만 서서 우리의
1: 예.
4: 운명을 놓고서
1: 예.
4: 북한과 미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지켜보는 건 진짜 한심한 일이죠.
1: 예.
4: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예. 저는 이해가 돼요.
1: 예.
4: 근데 여기서 무슨 남북 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1: 아.
4: 너무 공허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아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때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했습니까?
1: 예.
4: 근데 북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삶은 소대가리야, 앙천 광소. 그 다음에 뭐, 겁먹은 개. 미국산 앵무새. 저능한 청와대.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1: 예.
4: 그러면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거의 바보를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북한입니다.
1: 예.
4: 그게 김정은이에요. 근데 자꾸만 진보 정권 들어서면 마치 뭐 그 사람들이 평화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무슨 자기 국민들을 무슨 위에서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럼 전쟁하자는 거야?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있습니까? 전쟁은 안 하려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지.
1: 예.
4: 그럼 우리가 옷 다 벗고 다 예를 들면 걔들한테 항복하듯이 하면 걔네들이 우리를 제대로 상대해 줍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하듯이 한다고요. 우리가 굴욕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1: 예.
4: 걔네는 문재인 대통령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1: 예.
4: 저는 결국은 국제관계에서는 힘의 논리밖에 없고 동맹의 논리인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도 북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정확히 현실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야지. 자꾸만 좋은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이 남북 관계 해결되지 않는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예, 김정은
3: 대통령이 우리는 늘 나는 김정은과 사이가 좋고 예. 잘 지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 이번에 그 뉴욕에서 30분간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 저기 미중 정상회담 정말 이 성공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도 했잖아요. 예. 이제 대통령이 그게 다 우리의 어떤 다자 회담을 위한 포석이랄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북한이야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늘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예. 해서 지난 정권이나 역대 보수 정권에서 이 남북관계에서 뭔가 또 해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상황인 거죠.
4: 저는 그거를 뭐 어려운 처지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북한이 핵을 왜 개발하게 됐냐. 누구 때문에 핵 개발하게 됐냐.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미 현실이 돼버렸는데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1: 예.
4: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현실주의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를 믿을 수도 없어요.
1: 예.
4: 그리고 북한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고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북한에는 굉장히 저자세인 그것들이 한 번도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트럼프 발목을 잡아서 뭔가 우리가 안보에 대한 보장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현실적이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마치 무슨 뭐 트럼프 만나갖고 아 이제 남북관계 그다음에 북미관계 모든 게 다 잘 돌아갈 거야 라는 식의 희망 고문은 수십 년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1: 예,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마지막 퍼즐을 잘 맞춰주기를 지금 김정관 산자부장과 또 대미 투자 관련해서 세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익이 최우선들은 그러한 결과물들이 더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과거신 기자가 도착했습니다.
5: 네,
1: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우리 과거신 기자 얼굴을 딱 보니까 그냥 아주 그 마음의 평안이 네. 찾아왔어요.
5: 그래요? 왜?
1: 아니, 또 이게 제가 하면 잘 못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게 불안하시잖아요. 자, DMZ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데. 단순한 수색 과정이 아니라 북한의 그 지뢰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 중에 벌어진 게 확인됐다고요?
5: 예, 이게 이제 지난 21일이었죠. 서부전선 DMZ에서 군 간부 3명이 다친 이번 폭발 사고, 북한이 군사 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엔사 현장 조사를 준비하다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1: 예.
5: 이게 최근 이 MDL 이남에서 수상한 지형 변화를 발견해서 유엔사에 현장 조사를 요청을 했고 조사관이 들어갈 수색로를 만들던 중에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건데요. 간부 두 명이 중상을 입었고 특히 이 가운데 수색 대대장은 발목 절단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1: 예.
5: 군은 아직 폭발물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유실 지뢰인지 혹은 우리군 지뢰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1: 예. 자, 야당에서 일단은 사고 지점이 원래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제 북한 지뢰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죠?
5: 네. 장도호 대표 오늘 사고 지역은 지뢰 의심지대도 아닌 군이 관리해온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다면서 지뢰 탐지기에 잡히지 않았고 지뢰 덧씬을 착용했는데도 큰 부상을 입었다. 이거는 북한 지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5: 다만 이제 합참에서는 사고 지점이 북한 지뢰 매설 추정 지역과는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고요. 현재까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뢰가 맞는지 이거는 유엔사와 함께 현장을 확인해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매설 지뢰를 확인이 되면 사고가 아니라 도발이다라고 보고 단호히 대응한다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얘기죠?
5: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야기는요.
1: 예.
5: 북한 지뢰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면서 북한 책임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이 야당 간사 맡고 있는 임종덕 의원도 북한군의 의도적 매설이 확인되면 책임을 분명히 묻고 단호한 대응이 나서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장도영 대표는 이건 사고 대응이 아니라 도발 대응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우리 군, 특히 간부. 둘이 안타까운 사고 발생했는데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정희 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3: 예, 중상을 입은 간부도 있고
1: 예.
3: 또 부상자 두 명도 또 간단한 부상은 아닌 것 같아서
1: 맞아요.
3: 어서 그 쾌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가 사실 2015년에도 이 북한의 어떤 목함 지뢰로 비슷한 사건인 것 같아요.
1: 예.
3: 지금 이 폭발 사고가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앞에서도 그 과부신자 설명했습니다만은 지뢰 덜신 그 보호 신발을 신는 경우에 이렇게까지 중상을 입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우리 지뢰라면
1: 예.
3: 그런 점에서 아마 북한의 소행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유엔사에서 이 부분 진상 조사를 해서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 해야 될 것 같아요. 2015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거든요.
1: 예.
3: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북한이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또 뭐 지형 변화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면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유엔사에서 조금 철저한 진상 조사 이후에 입장 발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 예.
3: 뭐 국제사회 뭐 규탄도 이어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정부의 대처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이 사건, 폭발 사건 그 사고, 일주일 전에 이제 합참의 공보실장하고 기자간에 설전했던 게 조금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1: 예, 예.
3: 그러니까 이제, 넘어와서 지뢰 매설하고 지형지물 변화가 있고 한데, 이거 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1: 예.
3: 근데 거기서 이제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이제 이런 폭발 사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군에서는 조금 더 철저한 대비와 이런 단호한 대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1: 예, 김재혁 최고.
4: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뭐 아직까지는 이게 북한 지뢰인지 어딘지를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1: 예.
4: 근데 제가 GOP에서 근무했거든요.
1: 아하.
4: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우리 뭐 지뢰 제거 작업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게 그 2015년에도 북한이 목함지뢰로 그 설치를 해서 우리 그때 하사 두 명이 다리가 날아갔어요.
1: 예.
4: 두 다리가 절단되고 다리가 한 다리가 절단되고 뭐 이랬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 멀쩡하게 평소에 괜찮던 지역에서 갑자기 지뢰가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4: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북한 애들이 와서 이거 지뢰를 매설했다라고밖에 의심할 수 없는 그런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1: 예.
4: 물론 이제 거기서 조사를 해보면 파편 자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우리 지뢰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예, 예, 예.
4: 현재까지는 북한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게 빨리빨리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 비판, 비나, 공격을 하고 지적을 하고 정전협정 위반 에 대한 그런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북한의 평화적인 뭐 태도로 우리가 이거 지금 지뢰 하나도 제대로 저 대응을 못 하는데 핵을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와서 우리 사병들이 우리 병사들이 발목 잘리고 저렇게 부상당하고 저러고 있는데 뭐 위에 가서 아 북한의 핵 문제를 우리가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서 평화적으로 뭐 이걸 해결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억장 무너집니다. 자식들 군대 보낸 부모들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권으로서 볼 때는 아주 좀 시기가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북한에 가서 아주 미국 가서 핵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래서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진보 정권 들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자꾸만 그렇게 일방적인 짝사랑이나 거기가 무슨 평화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맨날 뒤통수 맞는 거 그런 것들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답답해요.
1: 예. 아무튼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해서는 진상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또 우리 정부, 우리 군 역시 좀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 있어 보이네요. 자, 과방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제 과방이 한준호 민주당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 또 야구계 MBC 출신인데 거의 말싸움에 가까운 충돌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준비됐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6: 적어도 상대 의원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7: 언론 보도가 났잖아요.
6: 언론 보도를 방 만들었겠지. KBS에서 자 조용히 하시고.
7: 아니요.
6: 김장겸 의원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면은 최소한 반성은 해야지. 아 오늘 고발을 해드릴게요. 고발해드릴게요. 아니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7: 김장겸님도 말씀 그만하시고
6: 한번 해보자고.
7: 변사님은
6: 발언 마무리. 치졸하기가 참.
1: 예, 제가 지금 발언한 분은 이제 한준호 의원이고 뒤에서 이제 목소리 배경으로 깔린 소리는 김장겸 의원. 두 분이 이제 서로 굉장히 거칠게 말을 주고받은 건데. 이게 이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KBS 보도가 발단이 됐었죠?
5: 네, 이게 성추행 의혹 탄원서를 이제 KBS가 보도를 한 뒤에 한준호 의원실에서 KBS에 항의 전화를 했다 이런 의혹을 김장겸 의원이 제기를 했죠. 그러면서 예. 시작이 된 건데
1: 예.
5: 한 의원은 이건 허위 사실이다라면서 사과를 요구했고요. 김 의원은 고발을 하라라고 맞서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이제 영상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김 의원이 뭐 한준호라고 이제 이름을 그냥 부르기도 하고 예. 한 의원도 왜 김장겸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고요. 왜 그따위로 말았느냐 뭐 싸가지 없이 뭐 이런 표현도 오고 갔습니다.
1: 예. 두 분이 원래 MBC부터 악의원이었죠. 네. 김장겸 의원은 사장이었고 이제 한준호 의원은 직원이었는데 노조원. 오늘 김장겸 의원이 이제 한준호 의원의 의원 사퇴까지 요구했네요.
5: 네, 어쨌든 과거에 사장과 사퇴를 요구했던 직원이 지금 국회 과방에서 다시 여야 의원으로 만난 상황인데요.
1: 예.
5: 일단 김 의원이 KBS 기자협회장이 한준호 의원실 보좌관의 전화가 있었고 이미 사퇴했는데 이런 기사를 왜 또 냈느냐 이런 취지였다라고 확인을 해줬다라면서
1: 야.
5: 한준호 의원에게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1: 예.
5: 다만 이제 KBS 기자협회 측에서는 항의 전화를 받은 건 맞지만 평소 출입 기자와 보좌관 사이의 통화였던 만큼 조직적인 보도 압박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1: 예.
5: 일단 기사 수정 삭제나 후속 보도 중단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게 한준호 의원실의 입장입니다.
1: 예, 그러니까 KBS 기자협회장은 한준호 의원실 보좌관의 전화가 있었던 것은 확인해줬고 이제 어떤 취지의 전화인지는 확인해줬고 그거를 김장근 의원은 그걸 확인하고 이거는 의원이 사퇴할 사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다만 KBS 기자협회장은 항의 전화라고 하면서도 이게 뭐 평상시 알던 사이였던 만큼 조직적인 보도 압박으로 볼 수는 없는 정도의 사안이었다라고 KBS 기자협회장은 말했다. 근데 두 분은 이제 오늘 과방위에서 엄청 네. 싸웠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나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기자 출신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4: 근데 이제 보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1: 예.
4: 이거는 이제 의원이 직접 그 해당 기자에게 보도한 기자에게 전화한 건 아니잖아요.
1: 보좌관이 했다.
4: 예, 네. 그 보좌관이 한 거고 또 자기 당 출입 기자한테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부적절하죠.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1: 네, 네.
4: 거기에 대해서 KBS가 특종 보도를 했는데
1: 김승원 후보자 이슈에 대해서
4: 네, 김승원 후보자 이슈에 대해서 특종 보도를 해서 그걸로 해서 결국 날아가게 생겼는데 거기다 대고서 보좌관이 전화해서 자기 출입기자한테 야 그거 김승원 그만뒀는데 왜 보도하는 거야? 그런 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전화를 받은 보도 그 기자는
1: 네.
4: 아니, 과방위 간사잖아요.
1: 그렇죠. 여당 간사.
4: 여당 간사잖아요.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1: 네.
4: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당 간사실에서 전화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1: 예.
4: 그러니까 그게 회사 내에 퍼지면서,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알려졌을 거예요.
1: 예.
4: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평상시 같으면은, 예. 뭐 그 기자하고 보좌관들하고 전화하고 야 그런 거 왜 하냐
1: 살살합시다
4: 죽이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1: 친한 사이라면
4: 친한 사이면 네. 그럴 수도 있고 대개의 경우 자기들 보도에 대한 거면 아 이거 너무 악의적이다 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데
1: 네.
4: 지금 이거는 사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4: 나라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1: 아하.
4: 지금 이재명 정부 자체의 어떤 뭐 완전히 위기 상황에 몰려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1: 예.
4: 그 사안을 놓고서 과방위 간사에 뭐 비서관이 보좌관인지가 기자한테 특정 보도를 한 KBS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죠. 본인은 야 나는 그런 취지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그러면 사실은 그냥 사과를 하는 게 맞아요. 아 이거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전화한 것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아 이거 그런 취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뭐 이게 막 거꾸로 공격을 하니까 이게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1: 그러니까
4: 거죠.
1: 그러니까 뭐 KBS 기자협회장 입장 이럴지라도 그 전화를 직접 받았던 그 취재 기자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김유정 의원님.
3: 근데 이제 그 보좌관이 전화한 상대가
1: 예.
3: 이 리포트를 한 야당 기자가 출입 기자가 아니고
1: 예.
3: 그냥 친한 아니야. 여당 기자라는 거잖아요.
1: 예.
3: 출입 기자. 그러니까.
1: 예.
3: 그러니까 아니 자진 사퇴까지 하고 이렇게 됐는데 뭐 이걸 또 쓰냐 이런 걸 라고 아주 친한 사이에 어떤 톤앤매너로 얘기를 했는지가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1: 예.
3: 그렇지만 KBS 기자협회장의 입장은 일단 항의 전화라고는 규정을 했고 근데 이게 후속 보도를 하지 말거나 뭘 고쳐달라거나 빼달라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외압으로 규정하면서 뭘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KBS에서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옵니다 지금. 나온 상황이어서 이걸 무슨 압박하고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
1: 예.
3: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불거지고 보좌관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톤과 매너로든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타이밍의 문제인데 상임위에서 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항의나 압박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아는 기자에게 이런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부적절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막 이 상임위 안에서 반말이 오고 가고 이런 모습은 네. 전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3: 예, 그런데다가 김승원 의원의 그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면 매우 재질이 나빠요. 그러니까 강유정 수석 대변인 까십 이렇게 얘기했는데 까십이 아니고 사실이면 이건 범죄죠.
1: 네.
3: 그런 상황에서 당도 정권에도 굉장히 이게 좋지 않은 이슈인데 이걸 가지고 이런 전화 뭐 이런 게 또 불거지면서 오고 가면 이거는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고 당에게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1: 자 우리 곽오신 기자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3: 아쉬움이 이런... 있죠.
5: 아니, 저는 한준호 의원실에서 전화한 거는 그것이 어떤 의도가 대통령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 이게 단순히 그냥 친한 사이여가지고 아, 그런 거 왜 냈어. 이런 정도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1: 예.
5: 맥락이 이미 사퇴인데 기사를 왜 또 냈느냐라는 취지였다는 거는 지금 나온 거잖아요.
1: 기자가 보도국에 있는 네. 거잖아요.
5: 아니, 심지어 그 네. 보도는 굉장히 중요한 보도였고 단순히 네. 사퇴를 끝날 게 아니라 배경에 뭐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어쨌든 이 전국에 영향을 주는 상당한 보도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사 속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1: 예.
5: 평소에 친한 사이였어도 저는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 예.
5: 이거는 한준호 의원이 당연히 좀 유감을 표명하고
1: 예.
5: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 예. 그러고 정리해야 되는 건데
1: 예.
5: 너무 이제 김장겸 의원하고 예. 언성을 높이는 건 좋지 않으나
1: 예.
5: 동시에 김장겸 의원께서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분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4: 예. 이권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1: 요건만 예.
4: 이게 비서관 아니 만약에 그 보도한 야당 기자한테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다면 이건 협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아는 여당 기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건데 박우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아니 이게 그만뒀는데 왜 보도하느냐. 아니 그만뒀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겁니까? 이걸 그냥 덮어야 되는 거예요? 김승원 그 후보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 그 이제 이 사람 그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했으니까 우리 더 이상 보도하면 안 돼.
1: 예.
4: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이게 말 같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도를 했다고 이거를 왜 보도해 그만뒀는데 이거는 강유정 대변인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인식이 그거예요. 그 까십인데 우리가 왜 얘기를 해? 이게 까십입니까?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까십이라고 얘기하는 청와대 대변인은 도대체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잘못. 이라고 생각해요.
1: 예, 노코 대련 주자들이 밖에서 시동을 걸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 한판 브리핑 오늘 또 이 명절 연휴에 또 어렵게 도착해주신 오마이뉴스 곽오신 기자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8: K라디오.
9: 제1회 서울 19대 뉴욕 유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8: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0: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예, 성현희 씨자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을 뜨겁게 토론한 노컷 대련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촬영 계신 분들은 이 방송 무슨 방송이야 궁금하실 텐데 CBS 박종희 한판 승부고요. 제일 재밌는 방송이에요. 자,
2: 방송 진짜인데. 아,
1: 팩트. 네, 팩트. 자, 맥 소장님 서영준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맥 소장입니다.
1: 아, 오랜만에 또 이분을 뵙습니다. 김무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시고 경남대 석좌 교수님이시죠.
4: 네.
1: 예, 김민식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어유, 석좌 교수님이셔서 머리를 염색 안 하시는 겁니까?
4: 아니, 원래 아니 염색을 계속 안 했고요. 아, 예. 염색을 계속 안 하니까 석좌 교수가 되지 않았나?
3: 이게 석좌 교수
1: 아니, 멋있어.
3: 멋있는데 석좌 교수가 대부분 이제 원로 교수들.
4: 나도 나이가 환갑이 넘은 지 한참 됐어요.
3: 아니, 아직 청춘이야.
1: 아, 석좌 교수가 막 사무엘 헌팅턴 요 정도 수준을 생각했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 김무식 교수님 그 정도 반열 올라간 거야.
4: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1: 노암 촘스키 뭐 이런 분들 석좌교수, MIT 석좌교수.
3: 야,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1: 아,
3: 그냥 아, 일종의 지식인이에요.
1: 아, 알겠습니다.
5: 일종의 지식인. 일종의 지식인.
1: 아, 제가 저 네 분과 함께하기 굉장히 행복한데. 자, 일단은 또 이슈는 굉장히 무거운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아, 이분이 이제 어제 대법관 제재청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문을 냈어요. 대법원을 통해. 또 한번 정치권이 사상 초유의 상황.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자 하루 두 차례 반박을 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또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입을 또 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에 대법원 간에 충돌이 뭐랄까 계속 주고받는 티포탭 이런 상황이죠. 요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맥을 짚어볼까 맥 소장님.
3: 저는 이게 이제 뭐 법률적인 부분들은 뭐 그 나중에 이제 그 얘기하고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사법부의 수장이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에 대해서 정말 사법행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그런 최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의 지금 하는 행동들이 지난번에 사전협의 없이 서면 제청했던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제재청을 넘어왔을 때 이와 같은 난리통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두 번째 의도 저는 이건 사법부의 독립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조의대의 독립이다.
1: 조의대. 네.
3: 저는 조의대가 독립하기 위해서
1: 어디 독립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3: 저는 모르겠어. 이게 사실 그 잘못된 관행일 수도 있고 예. 뭐 선배들을 잘못 보고 배우면은 후배들이 그러는데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인 어떤 뜻이 있나? 구타유발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탄핵을 달라.
1: 나를
3: 그리고 나의 그동안의 정치적인 어떤 내공을 한 번에 주입을 받고 싶다.
1: 아.
3: 이게 지금 저는 그런 수 외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예. 이건 뭐 논박이 아니라 제보좌관을 오래 했잖아요.
1: 네, 그렇죠.
3: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1: 상상.
3: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장 국민, 모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입니다.
1: 예.
3: 근데 대법원장은 임명된 자리예요. 물론 그런 데서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존중을 받아야 되나 최소한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서는 국민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임명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104조에 따라서 재청권이라는 이 사람들 좀 봐주세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거거든요.
1: 예.
3: 이 사람들 도장 찍어 이게 아니라.
1: 예.
3: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할 때 예를 들어 직원을 뽑을 때
1: 예.
3: 제가 예를 들면 직원을 좀 추천해봐 하면 제가 직원을 3명을 추천해요.
1: 예.
3: 근데 국회의원이 아, 이 사람은 내가 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올려봐. 했더니 내가 그런 게 어딨어요. 나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건 내 권한입니다.
1: 내가 제청하는 건데.
3: 내가 제청하는 건데 빨리 하세요.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었던 국회의원 뭐 절절할지 모르겠으나
1: 예.
3: 보좌관 자체는 보좌하면서 국회의원이 임명한 직원인 거예요.
1: 예.
3: 저는 그 정도로 좀 쉽게 설명을 했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권한 밖의 행위를 통해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
1: 탄핵 유도. 자, 헌법 제104조 2항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딱 라임이 살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 주체의 행위가 이제 다 동급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누가 우위에 있는 거, 요 해석이 좀 막 엇갈리고 있어서.
4: 그러니까 그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 전부를 아마 전수조사를 해보면 답은 절대 다수가 재청을 하는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재재청 또 재재재청 뭐 이렇게 해서 그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무력화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논리를 갖고 있는데
1: 예.
4: 지금 서영주 소장이 이야기한 그런 논리는 제가 예를 들면 그 2024년에 계엄이 있고 나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1: 예.
4: 그때 재밌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1: 예.
4: 국회 몫으로 3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3명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인 한덕수 보고 임명을 하라고 그래요.
1: 그런데 예.
4: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계속 미뤘죠. 뭐 당연히 그때는 탄핵이 발의가 돼서 의결됐기 때문에 현재에 가 있기 때문에
1: 예.
4: 이러지란 생각으로 그 3명의 국회 목 3명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지금 조은석 내랑 특검이 지난달일 겁니다. 지난달에 한덕수 총리를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징역 5년을 구형해놨어요.
1: 예.
4: 왜? 국회 몫에 우리가 선출한 3명, 우리가 제청한 3명을 왜 네가 임명권자라고 안 하니? 지금 징역 5년입니다. 뭐가 다르죠? 대법원장에 제청한 사람을 국회가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1: 예.
4: 임명이라는 것은 최종의 마지막 승인 절차예요. 그러면 1단계인 제청을 했으면 제청 다음에 동의 절차를 넘기면 되는 거예요.
1: 예.
4: 그래서 저는 그게 재청권과 임명권에서 임명권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또 선출된 대통령이니까 임명권자, 임명받은 대법원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 제가 이런 이야기 석자교수에서 말씀드리는데 현대 민주주의가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데가 다 선출된 권력에서 파괴됩니다.
1: 아,
4: 트럼프.
1: 민주주의는 언제 무너지는가?
4: 마두로.
1: 예.
4: 에르도안 다 선출된 대통령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1: 예.
4: 그 선출된 대통령이 무너뜨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예.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1: 예.
4: 지금 현대 민주주의가 그래요. 그런 말씀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 저는 대통령이 절차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데 부결시키면 다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재청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1: 예.
4: 또 하면 되고.
1: 예.
4: 그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예.
4: 왜 재재청하라고 그러죠? 저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대법원장 군기 잡는 거예요. 당신 내 마음에 들지 않는가 하면 나 끝까지 다시 요구할 거야. 그 왜냐하면 지금 안다시피 대법관 증언법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새로 임명해야 됩니다.
1: 예.
4: 그때마다 그럼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는데
1: 예.
4: 이번 초장부터 이번 첫 단추부터 군기를 잡아놔야 이 다음 대법원장이 와도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 재청하는 거죠. 그 군기 잡으려고 뻔한 절차가 있는데
1: 예.
4: 국회 동의 붙여가지고 부결시키면 되는 건데 헌법적 절차.
1: 유효제한인데 사실 이제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에서도 이렇게 대법원장이 이러한 어떤 뭐랄까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김준영 의원님.
5: 일단 저는 헤어 컬러가 김은식 교수님하고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1: 놀래라.
5: 김은식 교수님은 그래도 다르다. 헤어 컬러는 비슷하지만 이러려고 했는데 네. 비슷한 말씀 비슷한 말씀 하시는 거
1: 헤어 컬러가 비슷해서 좀 맥락이 비슷하다.
5: 저는 조희대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1: 아 대통령인 줄 알았다. 본인이.
5: 아까 헌법재판관 말씀하신 거는
1: 예.
5: 그건 좀 약간 케이스가 다릅니다.
1: 예, 예.
5: 그러니까 국회, 대법원, 대법원장, 그다음에 대통령 333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1: 예,
5: 그러니까
1: 예.
5: 각각의 추천 주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임명할 때도 기송이 되는 겁니다.
1: 예, 예.
5: 그거하고 이 대법관 임명하는 거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무조건 제청하면 임명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수라면 임명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을 거라고 저는
1: 예,
5: 생각하는데
1: 예.
5: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유보하고 헌법 내내 그동안에 진보 보수 막론하고 모든 대법원장이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하고 임명을 해왔잖아요.
1: 예.
5: 그거를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판을 깨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통령 같다, 조희대 대통령인 줄 알았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진 의원 같은 분도
1: 예.
5: 사법부의 윤석열 같다, 윤석열을 꿈꾸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 예,
5: 그러니까
1: 예.
5: 모두가 이거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보고 있어요.
1: 예.
5: 그 이유는 9월 20일 날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하고 티타임을 매우 훈훈하게 했대요. 보니까.
1: 대통령과?
5: 예, 네. 훈훈하게 했대요. 그러면 저희는 8월 28일 날 재재청 요구했을 때 관건은 하나일 거다. 새로 인사추천회를 구성하는가 예. 아니면 기존 후보 중에 추천을 재창을 또 할 건가. 그것만 관건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재청 요구 거부한다. 이렇게 할 줄은 누구도 몰랐다라는 거죠.
1: 예.
5: 판사들도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굉장히 외골수적인 측면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이게 온당한 그 처사인가. 온당한 태도인가라는 측면에서
4: 국회 동의를 왜 안 가자니까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5: 아니 그러니까 맞지 않다라는 얘기이고요. 맨 처음에 대통령이 선택지가
1: 적자주세요, 역시.
5: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었죠.
1: 네.
5: 그중에서 국회에 보내서 국회에서 이걸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4: 네.
5: 이건 대통령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임명 동의안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한 것에 대해서 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재청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재청 하면 돼요.
1: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보다 재재청 요청 문서에는 재재청을 요청하는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기한을 올려 우리가 부장이나 국장한테 올려 그러면 다시 해와. 그래서 이게 다시 이게 막 돌려보내거든요. 마음에 들 때까지.
3: 그래서 조이대의 나라다.
1: 아, 그런 그런 경우는 되게 국장님이나 부장님이 아 약간 이제 좀 신입사원이 새로운 직장 생활 적응하기 위해서 혹은 문서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쳐와. 다시 가지고 뭐 이런 식의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저는 갑자기 요거 말하면서 그게 생각나는 거야. 아, 이게 문서에 재재청을 요청한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약간 문서가 좀 잘못됐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원래 이 관례상으로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청와대에서 오늘 문서 보면, 아, 이거 좀 문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고 다시 해와. 뭐 이런 건 있었어요? 저는 약간 이건 약간 좀 기이해서.
6: 예. 아니,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서로 의견이 좀 불일치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잖아요.
1: 윤석열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 네, 그렇죠. 네. 그때도 좀 달랐지만
6: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네. 네. 예를 들면 그냥 어차피 정치력을 발휘하든가 해서 그렇죠. 대통령이 그래 뭐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자라고 네. 할 수도 있고
1: 네.
6: 대법원장이 뭐 그것도 뭐 대통령도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넘어가지라고 이런 경우도 뭐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었다는
1: 있죠.
6: 거예요.
1: 네, 있죠.
6: 근데
1: 네.
6: 문제는 지금 두 사람의 감정이 결코 그렇게 그 우호적이지 않고 서로 우호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심겨루기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1: 예.
6: 그러면 결국은 뭐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1: 헌재.
6: 예, 아니 헌재로 가든지 아니면 헌법에 적혀 있는 그 내용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 헌법에는 분명히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1: 대통령이 임명한다
6: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청을 했는데 거기 문서로 제청을 하든지 구두 제청을 하든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1: 예.
6: 그럼 제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법대로 해주세요. 법대로 해서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가서 국회 동의가 안 해줍니다. 맞아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법대로. 저는 임명 못하겠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손봉주 판사에 대해서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유를 못 찾겠던데? 아니 그분이 무슨 아주 극단적인 판사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극우 판사도 아니고 그동안에 판결 내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나는 찾지 못하겠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2심에서 김만배 무죄 내리고 남편이 남편과 함께 그 진보 법학회에 속해 있었고 남편은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김민기 판사를 임명해 달라는 그런 요구인 거잖아요. 그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싸움은 지금 청와대가 이길 수가 없어요.
3: 그냥 이 싸움을 잘 보세요.
1: 이 싸움은
3: 이게 얼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지 무책임해요.
1: 예.
3: 대법관이 충원이 돼야 되고 공백이 길어지면 네. 그 책임은 사법부 수장 운영하는 사람한테 있죠.
1: 그렇죠.
3: 와준 사람은 그 사람.
1: 피해는 국민들에 가는.

0: 지청과 동의 절차 속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협의라는 게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 절차가 매끄럽게 시간을 행정협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혜대 대법원장은 이게 싫은 거야.
1: 예.
0: 자기의 뜻이 관철돼야 되고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자기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나가서 정치도 해야 되겠으니까 얘라 모르겠다. 그냥 들이박자. 들이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무한루프라니까. 아니 잘 보세요. 왜 무한루프라냐면 예.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 예, 예.
0: 그러면 손봉규 판사랑 다 받아요.
1: 예.
0: 국회로 보내요. 민주당이 다섯 의석이에요.
1: 부동의
0: 올려요.
1: 아.
0: 그럼 아웃 다시 올리세요. 재청.
1: 아.
0: 그러면 다시 또 올려요.
1: 부동의
0: 거짓 뿌리고 또 해서 부동의 다시 올려요. 이게 몇 년 갈 것 같아요.
2: 잠깐만요.
0: 이게 말하자면 사법부 수장이 그걸 모를까요?
2: 그러면 그 무한루프가
1: 예.
2: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지금 이걸 안 하고 제재처를 받아들여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면 무한루프가 끊기겠죠. 그러나 그 절차가 무한루프면 지금 방식도 대통령 요구하는 방식도 계속 무한루프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0: 사전협의 10년간 해봤잖아요.
2: 아니 그래서. 사전협의가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1: 예.
2: 사전협의 안 했다고 관례를 어겼다고 그러는데
1: 예.
2: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렸잖아요.
1: 그렇죠.
2: 4명 중에 2명은 조건상 안 되는 분이었잖아요. 한 명은 뭐 내란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고 한 분은 지금 중앙선거위원이니까.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를 대통령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이 양반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거야.
1: 예.
2: 조희대 대법관이 그 김모 씨라는 판사를 마음에 안 든 이유는 헌법재판관이 배우자니까
1: 예.
2: 이게 재척 사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1: 예.
2: 이 부분이 판단한 문제야.
1: 예.
2: 그러나 지금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다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무한루프가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협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 과정이 협의의 과정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그럼 제청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협의를 한 겁니다. 이게 한자 법률용어로 협의는
1: 네.
2: 논의하는 겁니다. 합의가 아니에요.
1: 역시 석자 교수입니다.
2: 네, 석자 교수잖아요. 그러나 법률용어로 합의한다 이렇게 됐으면 합의해야만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1: 오케이. 자, 그러면.
2: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도 입장문을 냈어요. 한미정상회담 했는데 오늘도 본인이 입장문을 냈어. 여기 보면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0: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한테 들이대겠다.
1: 아니 마음이 삐뚤어지지.
0: 아니 그거 외에는 없어요.
1: 아니, 뭐 사실 대화하겠다.
0: 아니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도 충돌이 네. 좀 있었고 윤석열 네. 정부는 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충돌이 있었잖아요. 아, 지금 눌렀잖아요. 김영수 대법원장과 네.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제청하기도 전에 나 이 사람 안 돼 먼저 발표해 버렸잖아요 청와대에서. 으름장 놓으니까 김영수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냥 그 청와대 쪽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제청해서 통과된 겁니다. 그런 포악한 방식을 써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최소한 사전협의도 없이 서면 제청에 대해서 불쾌감은 있었으나 하나는 국회로 보내고 한 명에 대해서는 다시 좀 추려서 보내주십시오라는 것들은
1: 예.
0: 존중하는 거예요. 제재청은.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할까요?
1: 있잖아요.
0: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도 못할 뿐더러 어떤 분들은 10년간의 그 대법관 제청에 관련된 그 사전협의.
1: 네.
0: 이게 잘못됐다고 막 보수 쪽에서 그러더라고. 이 자체가 잘못됐대요, 관행이.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3: 사전협의라는 게
1: 예.
3: 협의를 하라는 거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바꾸는 게 그게 협의입니까? 그거는 지명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협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여러 가지 논의 한쪽에서 이렇게 굽히고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하자투성이었던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대국민 앞에서 거짓말하고 너 저 탄핵 그 국회에서 시킬 거니까 너 내가 너를 어떻게 자르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자에 많은 사람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이는데 거기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따랐던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저는
0: 대법원장.
3: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그거
1: 알겠습니다.
3: 아니 앞으로 그러면
1: 예.
3: 뭐 요구했는데 다시 해오세요. 다시 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대통령 임명을 하면 되지. 그걸 왜 지금 헌법에는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왜 그냥 국회에 보내서 부결을 시키든가 해서 그럼 나 이런 이유로 임명을 못하겠다라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1: 예?
3: 그다음에 다시 저 올리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김민기 판사 그냥 임명하라는 압박에 불과한 거예요.

0: 손봉기 판사가 안 되는 이유로 아무것도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법관이어도 대법원장이어도 아니 그러면 내가 물러난 네, 다음에 그렇지. 다음 대통령이 전부 다 지금 그 재재청하라면서
1: 20초
2: 헌법을 바꿔야 돼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지금 그거예요.
1: 아~
2: 그러면 조희대 뜻대로 되면 그냥 예. 대법원장은 이제 아니 대법관은 대법원장 임명하는 거예요.
0: 그게 부결하면 되잖아요.
2: 재청에 있어서 도장 찍어 이거잖아요.
3: 근데
2: 책임하잖아요. 부결하면 되잖아요.
3: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나라마다 예. 민주주의 국가마다 달라요. 대법관 임명 절차가.
1: 10초 남아서.
3: 대통령 임명할 수도 있고.
1: 여기까지 대법... 할게요. 아,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 약 6시간 4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제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아, 운전 중에는 가족들과 따뜻한 대화 나누시고 편안한 아,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 특집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4: ...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최인에서 장만하세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 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한주에 딱 한가운데 수요일, 그리고 하루에 딱 한가운데 한시. 자, 여러분의 친구 한시의 음악대방. 여러분께서 잠시 숨을 고르는 그런 시간이죠.
1: 맞습니다.
0: 밥을 드시고요.
1: 네, 어서 오십시오.
0: 식사들은 하셨어요?
1: 성우씨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0: 오늘 내 생일은 아닌데.
1: 아니고요. 24절기 가운데 16번째 절기 추분입니다. 추분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0: 추분.
1: 네,
0: 추분. 많이 들어서 알죠.
1: 많이.
0: 낮과 밤의.
1: 네.
0: 어?
1: 응?
0: 그거예요.
1: 맞아요. 낮과 밤의 길이가 딱 반, 반. 정말 똑같아지는 날이 바로 추분입니다.
0: 어, 제 말이. 아, 네. 그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1: 그렇죠. 밤이 조금씩 더 길어진다는 거잖아요. 섭섭합니다.
0: 낮이 짧아지니까.
1: 그러니까요.
0: 근데 퇴근할 때는 또 반대로 깜깜하면
1: 네.
0: 기분이가
1: 네.
0: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 당연하죠. 네. 왠지 뭔가
0: 늦게 퇴근하는 것 같은,
1: 끝나는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 좀 들잖아요.
0: 맞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미국에는 썸머타임이라는 게 또 있죠.
1: 맞습니다. 11월이 또
0: 좀 있으면 또 이제 또 해제되겠네요.
1: 그렇죠.
0: 네. 다시 또 시간을 거꾸로 뒤로.
1: 뒤로 뒤로 한 시간 버는 날이죠.
0: 그렇죠. 네. 자, 계절이 계속 바뀌고 정말 신기해. 어제도 그 계절 얘기 많이 드렸지만
1: 맞습니다.
0: 정말 신기할 만큼 계속 춥네요.
1: 아니 이제 밤에 자다가도 여름 입을 이제 넣어야 될 때가 왔구나 이런
0: 맞아요.
1: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지금 됐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1: 맞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이 정말 떨어지기
0: 그렇죠.
1: 쉽거든요.
0: 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제철 음식이에요.
1: 맞습니다.
0: 가을은 뭐다? 전어. 전어 구워 드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또 가을무.
1: 네.
0: 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을무.
1: 가을무에 대한 이야기.
0: 인삼보다 낫다.
1: 맞다. 그런 야. 말 들어본 것 같네요, 정말.
0: 이거 어느 나라 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삼보다 무가 좋을 리가 없는데, 얼마나 가을무가 토실토실하고 좋으면 인삼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실 정도니까.
1: 아, 오늘은 무국을 좀 끓여서 먹어야 되겠다.
0: 그러니까.
1: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0: 또 토란이 또 제철이라, 가을에
1: 토란이고.
0: 아주. 왜냐면 굉장히 이게 토란토란하거든요.
1: 네. 마비처럼 이 말처럼 살이 찌는가요?
0: 그리고 밥을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는
1: 네.
0: 가을에 이 물이 오른 배. 나주배가 유명하죠, 나주배. 이런 배, 배 한 조각 탁 드시면은.
1: 아, 정말.
0: 기가 막혀.
1: 즙이, 배 즙이 또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서.
0: 그러니까.
1: 정말 상쾌하죠.
0: 아, 이렇게 제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돼요. 가을엔 뭐다? 전어. 전어.
1: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가 먼저 생각날 것 같은데요.
0: 무?
1: 산삼보다 좋다는 무.
0: 네. 그리고 산삼보다 좋다는 그 무를 한번 상상해봤어요.
1: 네.
0: 기분 좋은 상상. 여행 스케치입니다.

0: 네, 저희 함께해 주시는 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비줄기세포의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만든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에서 발효해서 동충하초와 산삼까지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를 담은 야엘 네게바 엑스트라버지 올리브 오일까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야엘을 통해 우리의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문의는 929-766-0088번으로 해주세요.
0: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IC 케어는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의료기기와 저렴한 처방약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 NIC 케어 가입이나 갱신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KCS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NIC 케어 가입과 갱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홈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홈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프홈 홈모기지.
4: 뱅크오프홈 홈모기지.
5: 벤쿠버 호비즌 이퀄 하우징 랜들.
6: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9: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뉴 택시?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

0: 라디오 면담 극장. 너 혼자 하니? 자, 여기 디어라차 쓰리쓰리 아리아리랑
1: 얼씨구 좋아하자. 좋다,
0: 잘한다. 자, 이 옛이야기 보따리를 슬그머니 풀어헤치는 그런 시간. 네, 네. 우리 수요일에 아주 간판 프로그램이죠. 민담 극장.
1: 네. 오늘 민담 극장 보따리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0: 야. 매주 그냥 두 명밖에 안 나오는데 등장인물들은 상당합니다.
1: 맞아요. 오늘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0: 부담이 즉산이 있지만 즉산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은 누구네 집으로 또 가볼까요?
0: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또 말을 시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 왜 말을 시키는 거야?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귀를 쫑긋 세워주십시오. 이 목소리가 이게 오늘 내일 할 것 같은 목소리. 오늘 수요 라디오 민담 극장의 무대는 조선시대 한양입니다. 이 지금으로 치면 맨해튼 타임스퀘어 한복판 빌딩을 통째로 굴리는 그런 정도의 놀라운 자산가인 이 황부자의 대궐 앞이 습죠. 이 영감이 금지옥의 외동딸을 시집 보내려는데 꼭 이런 집 없죠, 외동딸이야. 사익감 조건이 아주 황당무계합니다.
1: 네, 사익감 조건이 아주. 네.
0: 조건이 맞습니다. 남을 감쪽같이 속일 줄 아는 사기급 브랜드를 원한다. 내 황부자 입입니다. 내 입에서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라는 말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그런 놈을 사위로 삼겠다. 단 지원자는 원서 접수비로 단량을 낼 거. 이야. 노 리펀 안 돌려줍니다. 사위는 핑계고 이 원섭이 지원비 뜯어먹으려는 냄새가 풀풀 나는데 말이죠. 그 기상천외한 사위 오디션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0: 맞다, 김 집사. 오늘 그 지원자들 그 스크리닝은 됐는가? 이 요즘 아들이 말만 없어서 스펙이 없어버려. 어디 내 멘탈을 털어버릴 진짜 배기 이픽 라이어 없냐고.
1: 아유 어르신, 대문 밖에 첫 번째 지원자 대기 중입니다요. 아주 그냥 번쩍번쩍한 게 제네시스 가마 타고 온 완전 대가댁 도련님 본셉니다요.
0: 아, 이거 내시에 은퇴한 내시를 뽑았더니 목소리가 상당히 내시하구먼. 들어오게.
2: 왓츠업 장인어른. 제가 바로 조선의 영앤 리치 한양 둠치둠치 비트코인 최고랑입니다. 제 썰 듣고 기절하지나 마십시오. 저희 동네 뒷산에 모기가 너무 많았어. 제가 특대형 암수 모기 한 쌍을 잡아다가 방목을 시켰거든요. 단백질 보충제를 먹이면서 피트니스를 시켰더니
0: 모기한테?
2: 모기가 황소만해졌지 뭡니까?
0: 아니 웃으면 안 되지. 황소만한 모기? 어떻게 혼혈차를 불렀는가?
2: 아이, 그 모기가 주둥이를 땅바닥에 푹 꽂았는데 피를 빠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 원유, 석유를 쭉쭉 빨아올린 겁니다. 텍사스 유전이 터지듯이 검은 기름이 그냥 콸콸 쏟아져서 저희 집안이 셰일가스 재벌이 됐습니다요. 일론 머스크도 어제 한양 와서 제 모기 엉덩이에다가 호스를 그냥 꼽고 테슬라 충전하고 갔다니까요.
0: 뭐네?
2: 이거 완벽한 개구라죠? 거짓말이죠 이거?
0: 아이 무슨 말인가? 참말이지. 이건 내가 들어봐도 아주 진솔한 이야기구먼.
2: 예?
0: 나가 어제 그 모기를 타고 뉴저지 H마트에 그 드라이브스루를 갔다 왔잖아요. 아 연비가 리터당 50리터 아주 그냥 나이스하더구만.
2: 아이,
0: 불합격! 열 엽전 단량 금고에 잘 넣고 쓱 꺼지세. 어? 알겠는가?
2: 아이 정말.
0: 자, 넥스트!

0: 들어보세.
1: 반갑습니다, 어르신. 저는 한양 피지컬 1타 강사입니다. 사람들이 마동석과 저를 헷갈려하지요.
0: 방금 조금 전에 그 청년 1인데 목소리만 바꾼 거 아니요?
1: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냥 하체하는 날이라 몸이 좀 뻐근하길래
0: 그래요?
1: 남산 봉수대를 그냥 양손에다 잡고 남산 봉수대를 덤벨 삼아서 스쿼트를 그냥 3만 번을 제가 쳤습니다.
2: 남산을 들고 스쿼트를 3만 번을 쳤어? 제법인데?
0: 그래 어찌됐나?
1: 그래? 대체 사두군의 폭발적인 열기 때문에 남산 바위가 녹아내리더니 지하 마그마가 폭발을 해가지고 한양 한복판에 섭씨 80도짜리 핫스프링 워터파크가 터졌습니다요. 그랬더니 백두산 호랑이들이 비키니를 입고 튜브를 타면서 배영을 하고 선녀들까지 내려와가지고는 바나나 보트를 타고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0: 조선시대야?
1: 아이고야 산을 들고 이 스커트를 쳐가지고 워터파크가 열리다니 이거야말로 이거 새빨간 거짓부렁 거짓말 아니겠습니까요?
0: 그 권은비아 씨도 왔더나. 이것은 참말이네. 내가 들어봐도 참말이요.
1: 무슨 말씀이셔요?
0: 나가 어제 거기 워터슬라이드 1호선님으로 타고 내려왔잖여. 물이 아주 그냥 따뜻하고 너무 좋더니. 비키니 입은 호랑이한테 말이요. 단백질 쉐이크 외상값 받아야 되는데 잘 됐네. 자네도 탈락!
1: 정말.
0: 어디서 개뿔 개껌으로 나가고 앉았어. 자, 자네 엽전 단량 두고 광배급 보내면서 집으로 가게나. 알겠는가?
1: 내 단량 그냥 근손실 오네 그냥. 진짜 그냥.
2: 나 김집사야. 오늘 그냥 장사 그냥 완전히 대박이다. 응? 앉아서 단 15분도 안 돼갖고 그냥 열량을 챙겨버렸네. 아이고야.
1: 어르신.
0: 왜 그래?
1: 큰일 났습니다요.
0: 어떡집에 불난겨?
1: 이건 포도청 특수수사대에서 그 유명한 종사관 나리가 들이 닥쳤습니다요.
0: 포도청? 아니
2: 우리 탈수였는가?
0: 밀수를 했는가? 왜 공권력이 남의 집마당에 난입이요? 난입이. 나 이거 어쩌실까나.
3: 종사관 이렇게 시니컬하게 등장해서 양쪽을 찌익 훑어보더니
0: 영감님 그 목소리 톤 좀 낮추시고
3: 기 아파 죽겠네. 기 아파 죽겠어. 아니 종사관 이서진 날이 아니십니까? 이 날이께서 이 귀한 이 누추한 곳에 어쩐 일로 삼시세끼 바뀌다 말고 여기로 들어오셨어요.
0: 내가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3: 윗선에서 하도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진짜. 야 덕구야 네가 직접 말씀드려라. 피곤하니까 짧고 굵게 팩트만 가자.
1: 아니, 바로 여기입니다요. 저기 서 있는 황영감이 바로 우리 집안에 피눈물을 빨아먹은 시대의 사기꾼입니다요.
0: What? 아니 넌 도대체 누군데 이 남의 멀쩡한 집에 와서 한번 생판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사기꾼이. 아니 이놈이 이게 무슨 소리야.
1: 아이고 나리 들어보셔요.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피난길에 오르시면서 저기 서 있는 저 황영감에게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 문서 50만 평하고요 비밀 지하 금고에 금송아지 20마리 하고요 이걸 다 안전하게 맡겨두었어요. 그런데 저 영감이 그대로 먹지를 한 거예요. 마치 지 재산인 양 행세를 하면서 오늘날에 부자가 된 거라니까요.
0: 오메.
1: 저 집, 저 땅, 저 금고, 원래 저
0: 오메.
1: 이 덕구 거 다 제 거라니까요.
0: 오메.
1: 나으리 억울해요.
0: 아니 종사관 내래 그게 아니고 아유 이거 미친놈 같네.
3: 아 황영강, 예, 나 국가수 출신이야. 예, 일 크게 만들지 맙시다. 이건 지금 이게 이거 한성 지방법원의 이게 영장이 이게 청구가 되면은 특경과법상 이 특정 경제범죄 들어는 맞는가? 이 가중처벌이 되면서 이게 횡령, 배임, 황영강 들어봤어? 요런 게 이게 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 청년 말이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거짓말인가? 아, 자, 중사관 내리, 아, 그게.
4: 아, 큰일 나겠는데 이거를 참말이라고 했다가는 중사관 다리 손모가 제 은팔 찢어보고 전재산이 압류딱지부터 갖고 아 죄수복은 아 큰일 났네 이거 그렇다고 또 이거 인정하면 또 완전 빈털터리가 되는데 아 큰일 났네.
1: 아이고 장인어른 아이고 황영감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셔요? 제가 한 말이 참말이죠. 참말 맞죠.
3: 에 빨리 대답하세요. 아이 참말이면 바로 부술줄 묶어서 압수수색 들어갈 거니까. 아 아파요? 아프냐? 네가 쇠고랑 차면 나도 마음이 아프다. 안 돼.

0: 말을 죽였는데 5조 최강의 거짓말이다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아 이 새끼는 오늘 거짓말을 치우시다 이 새끼야. 이게 바른, 바른 말을 하지 못할 거야. 내일로 내일로
1: 아이고 장인 어른이 대문 앞에다 쓰신 글귀 기억하시죠? 내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위로 삼겠다. 방금 온 동네 사람들하고 종사가 나으리 앞에서 똑똑히 외치셨습니다요.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요.
0: 아유, 아유, 아유. 결국 탐욕의 눈이 멀어 남의 주머니 털 생각만 하던 황 부자. 한양 최고의 브레인 덕구를 사이로 만나게 돼서 아 해피엔딩입니다 그려.
1: 장인어른
0: 아 뭐가 해피엔딩이래 그샤샤샤 우리 교민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내가 머리가 좀 좋지 하면서 잘게나 트릭으로 쉽게 돈 벌고 남을 이겨먹으려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부족한 놈이 있습니다. 남의 마음에 그런 말 있잖아요.
1: 내가 판 함정에 내 발이 쑥 빠진다고요.
0: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비즈니스 하시고 일탈 지키시나 고생이 많으신 우리 교민 여러분 잔깨 부리지 말고 피곤한 세상에서도 묵묵히 정직한 길을 가는 여러분이 진짜 승자입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무사히 민담이 잘 끝났습니다.
1: 아, 시간 내에 못 마칠까 봐 아주 달렸네요.
0: 아, 그러나 전혀 모르시죠. 네, 저희가 더 많은 내용이 거의 4배 정도의 분량이 있었는데 저희가 잘 줄였어요. 자, 수요 민담 극장 늘 재미와 또 교훈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죠.
1: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네. 네,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과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까지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0: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 한국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반려동물도 너무나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3: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서 최대 50% 세일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뉴저지는 9월 25일까지 포트리에 있는 구갓도 베이커리에서 또 뉴욕은 9월 30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세일합니다.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을 뉴욕과 뉴저지에서 만나보세요. 문의는 646-765-5117번입니다.
0: 뉴욕 뉴저지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잠깐 귀 기울여주세요. 네 분이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라운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현금 상금이 현금으로 5,000불입니다. 오와. 주는 순간 홀인원 또 풍성한 이벤트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8월 중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월. 아우, 3월 정도는 뭐 잘 안 맞아도 그건 빼고요. 베스트로 잘 치신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두 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에는 첫 게임비, 선물, 또 간식, 음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까 5,000불의 주인공에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이 대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929-766-0088, 929-766-00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뉴저지 은혜의 강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201-320-3330번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아, 우리 또 지은님께서 격려의 말씀으로 또 뉴스 리포터 하신 분들 많나요? 예. 이 끼를 어떻게 참고 계셨어요? 참 오랜만에 웃어보았네요.
3: 아,
0: 해주셨습니다.
3: 재밌게 들으셨다니. 아, 정말.
0: 너무 정말 보람있고. 네, 감사합니다.
3: 정말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주 수요민담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는 전화를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Let's go.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4: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3: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4: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3: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4: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3: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3: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 최 로펌.
3: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4: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3: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 라인 김 합동법률사무소.
4: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3: 메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메리카나. 메리카나 치킨이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5: 자, 자연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제 귀에 50억회 정도로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아실 텐데 오늘 직접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의 이하일 대표님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5: 네네. 정말 사람 자체가 프리미엄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뵐 때마다.
6: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5: 매번 깜짝 놀래요.
6: 네. 네. 대표님이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세요.
7: 네, 저희 뭐 동치화치와 사양공진단 좋다고 뭐 장안에 하시고 네. 아프신 분이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얘기가 많이 지금 네.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뭐 이제 여러 사례가 너무 많지만 또 요즘에 가장 핫한 그냥 뉴스를 제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한 두 달 안 됐고 한 한 달 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유튜브에 제가 인터뷰한 라디오에서 네. 동청아초나 뭐 올리브오일 티 같은 거 인터뷰를 듣고 좀 신뢰가 되더래요. 권사님이신데 네. 이제 누워만 계셨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암도 많았고 한 가지 암이 아니라 너무 암이 많대요 몸에요. 뭐 치모도 하시고 너무 많이 했어. 몸이 완전히 부셔지고 망가진 상태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좋다라는 것들은 다 드셨는데 너무 실망을 많이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 말에 의하면 네. 그 권사님이 전 재산을 거의 탕진을 했다.
8: 아, 네. 그걸 들으시면서.
7: 네. 네. 네, 더 완전히 그 전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제 라디오 인터뷰 한 시간 정도 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신뢰가 된다고.
8: 네.
7: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다른 동영상도 몇 가지 보내드렸더니, 고민하시다가 제가 재산을 너무 많이 썼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번 믿고 한번, 또 선교하신다니까 믿고 한번 드셔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보내놓고 아틀란타 며칠이 걸리잖아요. 아틀란타에서
8: 나가신 거거든요.
7: 그렇죠. 그래서 권사님이 보내놓고 며칠 있다가 연락을 드렸어요. 한 일주일 있다가 가는 시간도 있고 드시는 시간도 있으니까 아 이제 카톡을 보내놨더니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연락을 드리려고 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어떨까요?
6: 네네, 좋아요. 네,
7: 생생하게.
8: 그 보내주신 카톡을, 네, 카톡을 좀 찾아서
7: 여는데, 네, 지금 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왜냐면 이게 리얼한 사건들을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8: 그럼요.
7: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진짜 드신 분들도 불러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 네.
7: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소식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공진단,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을 3알 먹었을 땐 안 먹었을 때보다 더 심하게 힘들었습니다. 아, 이제 죽는가 보다 했습니다. 아. 그런데 4일째 먹고 나서 고통스러운 것이 많이 없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8: 네.
7: 배가 또 안 고파요. 배가 계속 고팠나 봐요.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목사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먹겠습니다. 올리브오일도 화장품도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아, 권사님 정말 세계 최고의 제품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매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세요.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한 달 훨씬 넘은 것 같아요. 두 달?
8: 네.
7: 좀 안 됐는데 갑자기 카톡이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올리브오일 좀 사고 싶은데 시간 나실 때 전화 좀 주세요. 이제 그 이후로 그게 어저께 사건인데요.
8: 네.
7: 요거를 좀 제가 핫하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8: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동충하초 그 네. 얘기 좀 들려주세요.
7: 네, 네. 동충하초 사용공자 드시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뭐 드라마틱하게 확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느낄 정도로,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오다 하실 때만 해도 현금을 가져가시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아틀라카까지는 현금을 가져갈 수가 없다 했더니 이제 그러면은 은행으로 제가 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걸을 수가 없어서 은행을 갈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8: 아, 네.
7: 근데 어저께 네. 내가 유럽으로 이태리로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딸이 엄마 올리브오일이 거기 가면 싸고 많은데 왜 여기서 꼭 오다를 하려고 해. 아니 그분이 걸어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여행을 가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깜짝 놀랐죠.
6: 그러니까요.
7: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어디 이런 데서 여러 군데서 올리브오일을 사서 드셨는데 사실 그분이 아픈 데다가 뭐 건강식품도 좋은 걸 못 만나서 계속 아픈 거지만 그분은 이제 죽어간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8: 네.
7: 근데 어저께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주신 공진단 올리브오일 티 너무 좋아서 지금 하루에 무려 4시간 성경 보신대요.
8: 우와.
7: 4시간 성경 보신대요. 성경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성경도 못 볼 정도로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눈만 이렇게 해서 성경 보고 싶다 몸은 죽어가고 내가 이제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동시에 종진단 만나서 건강해지시고 4시간을 성경을 보시고 또 올리브오일을 드셔보시니까 확실히 올리브오일이 좋은 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8: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막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고 어떤 제품이길래 궁금하실 것 같아요.
7: 네, 제가 지난번에도 뭐 한국에서는 암 환자라든지 뭐 아토피 환자들 뭐 당뇨 콜레스테롤 그리고 또 뇌사 상태에 있는 분한테 아주 고함량으로 치료했더니
8: 네.
7: 치몰인가 환자가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는데
6: 진짜 이걸 듣는
7: 이걸
6: 분들은
7: 듣고
6: 정말 믿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7: 듣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아시는 지인이 네. 언론계에 있는 분이 목사님 진짜래도 사장님 이거 너무 이거 이제 쇼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떻게 660군데 약국에서 이 올리브오일을 암 환자, 당뇨, 콜레스테롤 그리고 아토피 치매로 치료로 선정해서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날 금요일날 약사들 쫙 모아가지고 줌으로 미팅을 해요. 20분씩.
8: 네.
7: 네. 지금 요즘에 올리브오일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국에서도 약국에서 문의를 온대요. 그래서 아, 야일만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오셔도 손님들이 그래요. 아니 올리브오일 사러 오긴 했는데 다 가짜라는데 이 야일은 잘 모르는데 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네.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직접 농장하잖아요. 네. 유대인이 농장 그 공동체가 하시고 네. 저는 파트너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올리브오일이 2,000톤을 수출하는데 추수는 1,000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8: 영어 어떻게 된 거예요?
7: 아, 뭘 섞어야지 그게 양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을 늘리다 보면은 이제 섞은 것들 냄새들 고유의 냄새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산패가 되잖아요. 그렇죠. 산패가 되면 몸에 암이 되는 거 아시죠? 그걸 가공을 시키면 암을 더 불붙이잖아요. 염증이 더 일으키는 거예요.
6: 차라리 안 먹으니만 못하.
7: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올리브 오일 같은 데다가 이것저것 섞으면은. 이게 이제 산패가 되면서 또 가공시키면서 그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 가공되고 산패된 것들이 우리 세포를
6: 더 공격을 하겠네요.
7: 그렇죠, 그렇죠. 그 요즘에 또 올리브,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뭐 생선 뼈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생선 다 다듬어 놓고 뼈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가 며칠 되면 썩잖아요. 아, 그걸 짜고 나서 또 산패되니까 가공시키고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오메가3 안전하지 않다. 요즘에 안전하지 않은데 우리 야엘이 직접 농장하면서 올리브오일 들어올 때 네. 3시간 만에 꼭지도 빨리빨리 따자마자 짜야 되는데 짜질 않아요. 방치해놓은 순간 그 꼭지에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3시간이란 1시간에 바로 자르고 저희 노력을 해요. 네. 자서 바로

0: 철학같이.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간에 쌓여있는 지방을 올리브오일이 다 태워요. 연소시켜요. 예, 그래서 당뇨, 콜레스테롤, 혈압에 좋다고 얘기하는 치매, 알츠하이머 뭐 아시죠? 파킨슨 다 좋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20분 전에 먹는 올리브오일은 자는 순간 세포가 딱 기다렸다가 활성산소가요. 우리 세포에다가 암 막을 칩니다. 염증 막을 칩니다. 그걸 밤새도록 깰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원액, 퓨어, 정말 좋은 올리브오일. 진짜 좋아야 돼요. 산도가 0.1에서 0.2 이상이잖아요, 저희가요. 0.3이 넘어가질 않아요. 보통 있는 것들이 뭐 좋지 않은 것도 0.8, 0.5, 10 이런데 저희는 산도도 낮은 데다가 지역적으로 사막이 때 굉장히 좋은 올리브오일이거든요. 그걸 먹는 순간 염증막이 다 깨트립니다. 염증막이 깨지기 때문에 저희가 동충하초 뭐 아프신 분들이 동충하초 공진단을 먹으면 혈과 조직을 뚫어야 기가 뚫어지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증막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세포가 오픈된 상태에서 공진단을 먹으니까 조지하에 계시면 일어나신 거죠.
1: 그렇군요.
0: 네네네. 또 제가 이제 또 같이 이제 그 코리아 빌리지 그쪽에서 이제 같이 일했던 걸 또 아시는 지인이 있는데 네. 어머님이 굉장히 아프시다고 해서 네. 허기암소를 먹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뭐 아시는 분 통해서 아, 야할 걸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열흘 만에 좋아지셨다고.
1: 아, 잘 됐어요.
0: 네. 네. 그러면서 오셔서 이제 또 행사가 있어서 도네이션 때문에 제가 도네이션 해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엄마도 낳지만 어떠어떠한 목사님 여기서 드셨는데 그 프로모션 할 때 1+1에서 배달 드셨거든요. 정말 아프셔서 기운도 없고 밥맛도 없고 힘드셨는데 그분이 회춘해가지고 젊어져가지고 남자의 기능까지 다 회복됐다고 말씀하신다고 지금.
2: 네. 예. 역시 좋은 약은 입에서 네. 입으로 이렇게
1: 바이러를 타죠.
2: 맞습니다. 예. 이렇게.
0: 아, 네. 저희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또 다 모든 것을 법제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 거의 갖다 드리기 때문에 뭐 많은 판매들이 막 유통망이 많잖아요.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저희가 뭐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1+1 할 수 있는 이유가 중간 마진 없이 그냥 갖다 드리기 때문에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좋은 공진단을 엄청 싸게 사서 드시는데 어떤 분들이 비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들어간 원료가 최고고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몸을 뚫고 살아나는데 전 재산을 탕진하신 분이 2,500불짜리 공진단 드시고 올리브오일에 선물을 좀 보내드렸어요. 그 티랑 같이 드시고.
1: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셨을까.
0: 한 달 반 정도 만에 일어나셔서 네. 유럽 여행 간다면 그게 비싼 걸까요?
2: 아, 아니죠. 아니죠. 정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누워 계시던 분이.
0: 그렇죠. 네.
2: 여행을 떠나실 수 있다니.
0: 네네. 네. 그래서 하여간 저희 동충하초 공진단 지금 동충하초 공진단 아 드시고 싶은데 너무 여유가 없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2: 네.
0: 동충하초 분말 파우더가 지금 통관을 해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오피스에 지금 우리
1: 아, 도착을 했어요.
0: 네, 도착합니다. 지금 3시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1: 네.
0: 지금 동충하초 좋은 거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시중에 있는 그 전 세계적으로 6,700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먹을 수 있는 것은 10개도 안 돼.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래도 자연산이 효능이 코디스핀 함량이 되게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동충하초 공진단은 코디스핀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야일이 최고의 품종의 자연산을 연구소에서 배양해서 키웠어요.
2: 직접.
0: 네, 키우니까 수십 배의 코디스핀 함량을 확 압축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아니 그게 좋으면 뭐예요. 몸에 흡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저 공진단이 240시간 발효한 이유가 그게 흡수되려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분말도 240시간 저온 발효시켰습니다.
2: 네.
0: 그러니까 세분화되고 입자가 딱 풀면요 엄청 무슨 밀가루보다 더 고운 거예요.
2: 아주 미세하게.
0: 네, 말할 수 없이 고운데 그렇게 미세해야만 세포로 들어가요.
2: 네.
0: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동충하초가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버섯으로 바뀌는데 신비한 약재고 황제들만 먹었었던 거예요.
1: 그렇죠.
0: 황제도 이렇게 고함량 드시지 못했어요. 야일에서 고함량을 만들었는데요. 240시간 저온 발효해서
1: 그렇죠.
0: 압축시켜서 몸에 100% 흡수되는데 먹으면 발효가 오는데요. 이제 돈 없는 분들도 다 드시라고 저희가 출시가 한 달치 500불인데
2: 네.
0: 299불로 출시 기념으로 지금 따끈따끈하게 저희가 판매.
2: 파우더로 된 동충하초.
0: 네, 이제 오늘 오면요.
2: 네.
0: 이제 곧 지금 시작합니다.
2: 네.
1: 자, 이쪽으로 이제 가시려면은 뉴욕은 718, 500-3350으로 문의 주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2: 뉴저지는 201-500-3350번으로. 네.
1: 한남 안에 있는 거죠?
0: 예, 아니, 한남체인 바깥에 쇼핑몰에 네. 시세이도 매장에 네. 있고요.
1: 네.
0: 또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우리 화장품 지금 아이크림도 지금 출시했잖아요. K보라보라라는 매장, 펠팍, 그리고 뭐 롱아일랜드, 저기 H마트 제리코에도 있고요. 그리고 잉그루드에도 있고요.

0: 그리고 또 이제 빵곰도 옛날에 파인플라자.
1: 네,
0: 거기 안에 들어가면 화장품, 공진단 또 만날 수 있고요. 네. 또 한남체인 슈퍼마켓 안에는 올리브오일만 있습니다.
2: 네.
0: 그 뉴욕에도 원하시면요. 백립사가, 브로드웨이 기차역, 크로싱에 거기, 직영점이 있고요. 또 스마일약국, 서울약국, 하트약국, 또 김은경 스킨케어도 있고요.
1: 이야.
0: 또 코스모스 백화점도 저 뉴욕에 거기에서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아,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네, 오늘 야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 상속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산 승계, 상속, 증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과 세무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 배진희 미국 변호사, 조원철 미국 회계사, 서순성 한국 변호사, 정찬호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자산을 두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과 세무 문제부터 법률 분쟁까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시는 10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뉴저지 포트레에 위치한 하이아트 호텔과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뉴욕 그레인넥 레오나르즈 팔라조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참가 신청은 필수이며 참석자에 한해 10월 2일 또는 10월 5일에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201-676-0447 201-676-0447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미주 한인 축제가 펼쳐집니다. 해켄색 병원의 고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 군 뉴스 보청기에서 무료 청각 테스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팀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한국의 맛과 멋을 모두 함께 즐기는 9월 25일과 26일 K-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많이 추우셨죠? 제대로 가을입니다. 지금도 엄청 쌀랑해요. 선선하다 못해 이제는 제법 춥다는 말이 나오고요. 오늘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지 않는 올해 들어 아마도 가장 쌀쌀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가을 햇살은 또 어떻습니까? 공기는 쌀쌀하고 추운데 햇살은 여전히 따사롭고 하늘도 높고 바람은 써늘하고 이게 바로 가을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옷 한 겹 더 챙겨 입으시고요. 따뜻한 차 한 잔도 챙기시고요. 무엇보다 비타민도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감기 걸리고 나서 그때 따뜻하게 입을 걸 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챙기기, 따뜻하게 하기, 건강하게 보내기. 자, 쌀쌀한 바깥 날씨에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기분은 업, 에너지 업, 건강도 업.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비타민처럼 상큼하게. 김전의 2시 비타민 시작합니다.

0: fantastic, baby.
1: 추석 하니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쉬는 날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추석의 진짜 유래를 보니까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지은 한 해 농사를 싹 수확하고 나서 아이고 올해도 버텨내느라 고생했다. 우리 서로 토닥여주자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다 같이 춤추고 놀았던 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의미에서 보면요, 지금 이 머나먼 뉴욕, 뉴저지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진짜 추석을 제대로 보내야 하는 주인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벼농사는 안 지었어도 올 한 해 이 낯선 타국 땅에서 뉴욕 서바이벌 농사 또 얼마나 열심히 지었냐고요. 뭐 빌 페이먼트의 비즈니스에 아이들 라이드에 진짜 땀방울 제대로 흘렸잖아요. 조상님들이 햅쌀로 송편 빚어 감사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오후만큼은 아, 나 진짜 뉴욕에서 기특하게 잘 버티고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한테 쓰담쓰담 칭찬 한번 해주자고요. 비록 뉴저지 하이웨이 위에서 트래픽에 갇혀있고 또 한인마트에서 급하게 사온 송편으로 기분만 내야 하는 바쁜 수요일 오후지만요. 이 마인드만큼은 천석군, 만석군, 부자처럼 넉넉하게 자, 올 한 해 뉴욕 농사 짓느라, 뉴저지 농사 짓느라 고생하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타민 풍악 한 곡 제대로 올려드릴게요.

마음을,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주실 K-Radio 친구를 위해서 친구 맺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그럼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아이디로 추가 누르시고요. 껌뻑껌뻑하고 있는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K-R-A-D-I-O-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카오톡 창 뜨면은 친구 추가 눌러주시고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모든 K-Radio 진행자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던데 지금 조금 잔잔해진 것도 같아요. 햇살은 여전히 좋습니다. 이승환이 불러요. 나 사랑하나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석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서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1: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2: 야, 두 가지 다지. 장이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1: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2: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1: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2: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3: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0: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확인.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 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2: 눈부신 수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신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프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 한 사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 718-359-3600 성큼 다가온 가을 쿡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의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서 최대 50% 세일과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리는 특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9월 25일까지 포트리 구 가토 베이커리에서 그리고 뉴욕은 9월 30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세일합니다.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을 뉴욕과 뉴저지에서 만나보세요. 문의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번입니다.

노란색 비타민 이야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노란색 비타민 바나나 이야기예요. 그냥 바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 아트바젤 마이애미 비치라는 세계적인 미술 행사에 등장했던 그 바나나. K-레디오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던 그 바나나.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란 분의 작품인데 이 제목이 코미디언이었죠. 기억나실까요? 이 코미디언. 벽에 바나나 하나를 덕테이프로 붙여놨던 기억나시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작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예술이야?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나나가 2024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 나옵니다. 무려 624만 달러, 약 87억 원에 낙찰이 됩니다. 재밌죠? 누가 샀느냐? 이걸 또 사는 사람이 있었죠. 암호화폐 사업가인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샀어요. 샀는데 저스틴 선이 이 작품을 산 뒤에 행동이 더 유명합니다. 바나나를요? 87억 원의 낙찰을 받아서 먹습니다. 꿀꺽요. 와, 이 기자들을 앞에 불러 모아놓고 바나나를 먹고는 다른 바나나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말을 했대요. 87억 원짜리 예술을 먹고 맛 평가를 한 거죠. 저도 그래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도 반전이 있어요. 그가 먹은 그 바나나는 경매에서 산 바로 그 바나나가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바나나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썩으니까 이 작품의 핵심은 바나나 한 개가 아니라 이 코미디언이라는 이 작품을 재현할 수 있는 권리와 진품 인증서였던 거죠. 바나나가 썩으면은 새 바나나를 사서 다시 붙이면 됩니다. 요것이 현대미술이에요. 참 재밌쥬. 근데 이 바나나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그 바나나 작품이 카텔란과 대한민국의 어느 카드사가 협업을 해서요. 그 바나나, 그 작품의 바나나를 신용카드 속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바나나 이미지가 카드에 무단 도용 방지 홀로그램에 활용된 거죠. 처음에는 벽에 붙어 있더니 87억 원에 팔리더니 87억 낙찰된 바나나를 먹는 퍼포먼스까지 이어지고 이제는 카드 속에서 우리의 결제를 지켜주는 보안 요원이 되었습니다. 바나나의 커리어 정말 대단하죠. 아, 그냥 갑자기 그렇다 하니까 그냥 있잖아요. 마트에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요 바나나 한 다발 사다가 집에 가서 부쳐보고 싶어요. 그것뿐이겠어요? 뭐 요즘에 과일 많잖아요. 귤도 하나 덕테이프로 턱 붙여보고 사과도 하나 붙여보고 그러고 싶네요. 바나나의 가장 좋은 가치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그냥 맛있게 먹을 때 생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나나 한 개 어떠세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붙어져 기존의 미동구 추석 대잔치 그리고 뉴저지 추석 대잔치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미주 한인축제 The Korean Festival of America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자, 오늘은요 이번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 뮤셸 송 뉴저지 한인의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아, 네.
0: 궁금한 게 있어요. 올해부터 그 두 추석 행사가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미주 한인 축제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1: 그냥 올해 한번 시도를 한 거예요.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풍성하면 또 좋은 거잖아요.
1: 맞아요. 저도 바로
0: 네.
1: 이렇게 뭉쳐서 더 크게 한번 축제를 키워보자라는 의미에서 뉴욕 총괄협회에
0: 네.
1: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하시고 계신 44년 동안 지금 이제 하고 계신 추석조직위원회 팀하고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네. 그냥 뉴저지에서 뉴저지 사람들만 하려니까 아시다시피 뭐 점점 이민자도 좀 줄어들고
0: 네.
1: 또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단체들 같이 모여서 한번 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같이 하는 거는 맞는데
0: 네네.
1: 저희가 이제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가 모든 그런 비용의 재반 비용을 좀 부담하는 선으로
0: 네.
1: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0: 아 그러니까요 힘드신 부분도 많겠지만 또 준비를 하신 과정에서
1: 네.
0: 보람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1: 네네네네.
0: 자, 9월 25일과 26일 리치필드 파크 뉴욕 오버팩에서 열리잖아요.
1: 네네.
0: 아, 이 중에서 또 미주 한인축제 가장 큰 특징 하나를 딱 꼽는다면 또 어떤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1: 제가 야심차게 아직 외치고 다니는
0: 네.
1: 한복을 입자.
0: 한복을 입자.
1: 그리고 노래를 하자. 같이 노래를 하자.
0: 네.
1: 그래서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0: 네.
1: 몇 사람만 잔상에 올라가서 하지 말고 500명이 한복을 입고 BTS 노래합시다.
0: 야.
1: BTS의 아리랑이에요.
0: 네.
1: 어려운 거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BTS 아리랑.
0: 네. 벌어 이런 거 아니고요.
1: 다이너마이트는 아리랑. 아니고요.
0: 네.
1: BTS 아리랑을 하는데
0: 네.
1: 이게 좀 너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BTS 아리랑을 들어보면
0: 네.
1: 우리가 다 아는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미량 아리랑이 다 들어있어요.
0: 그쵸.
1: 걱정 마시고 오셔서 다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야 진짜 엄청난 큰 의미가 있잖아요. 생각 듭니다.
1: 근데 걱정해요.
0: 어떤 게요?
1: 다들 500명이 오셔야 될 텐데.
0: 아 오셔야
1: 저는.
0: 길을 원하면 기우제를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오기 네. 위해서 어떤 뭐 그런 거를 좀 해야 될까요?
1: 많은 분이 오시기를 정말 지금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0: 네 정한수 떠놓고
1: 네, 숨을 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0: 아 그러니까요. 아 날씨도 좋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꼭 한복 입고 오셔야 돼요.
0: 네, 알겠습니다. 들으셨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비타민 우리 청취자분들, K-레드 청취자분들도 뉴욕, 뉴저지 다 함께하는 축제인 만큼 한복 입고 온 가족이 또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1: 한복 입고 오시는 분들은 또 라플 티켓도 드리고요. 푸짐한 상품도 많이 드립니다.
0: 와, 그러네요. 그런 약간 베네핏이 있으면 네. 좋겠네요.
1: 저희가 많은 여러 가지로 좀 준비하고 있는데
0: 네.
1: 자, BTS 아리랑만 부르기 너무 서운해서
0: 네.
1: 저희가 한 30분 동안 미녀를 부르는 시간을 처음으로 시도했어요.
0: 아, 네.
1: 이 500명 한복 입는 것도 이 북미주에서 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지만
0: 네.
1: 바로 미녀를 다 같이 하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녀들 왜 우리는 이런 행사에 한복을 안 입고
0: 네.
1: 왜 이런 행사에 우리 미녀를 안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만 봤지만 우리가 다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어서 제가 그 코너를 마련했어요.
0: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래서
0: 네.
1: 맨 노래도 하고 퀴즈나 칭칭 노래도 하고
0: 어기야 기어차 하고 퀴즈나
1: 그렇죠.
0: 네네.
1: 그런 노래들을 미녀를
0: 네.
1: 30분 동안 세타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미난 노래도 많더라고요. 근데 다들 네. 알아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가 다 아는 노래야.
0: 진짜 바로 나오네요, 저도. 오. 그러네요, 진짜.
1: 그래서 우리 차세대들한테 이렇게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삼촌이 이런 거 다 안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0: 너무 좋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1: 다 같이 오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요.
1: 다 같이. 애기들.
0: 네.
1: 어린이 한복 콘테스트가 있어요, 첫날에는.
0: 네. 얼마나 또 부모님들이 이쁘게 귀엽게 데리고 오실까요?
1: 또 라이브 여기 밴드로 거의 뭐 준 프로급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0: 네.
1: 또 데디쿨이라는 라이브 밴드가 오셔서
0: 네.
1: 우리 저희를 즐겁게 하고요. 금요일, 토요일 네. 네, 양일간 또 라이브 뮤직으로 저희를 굉장히 즐겁게 해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당연히 뭐 동포 노래자랑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네. 전화와요. 아, 네. 사실 이미 예선도 다 끝나고 했는데 네. 지금도 동포 노래자랑 지금도 연락 오고 있어요.
2: 아이고, 그래서 네. 노래 좋아하시고 네. 또 노래 잘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1: 네. 그리고 우리가 BTS K-POP 랜덤 플레이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BTS 노래 어느 부분을 틀어서 다 같이 곧 춤을 따라하는 거. 또 어마어마한 I Love Dance라는 그 학원에서 와서 네. 그 부분을 또 스폰서를 해줍니다. 아, K-POP에 네. 관한 거. 네. 네. 그리고 저희 또 동포 2세 가수 고등학생인데 네. 멋진 가수가 또 있더라고요. 오, Emperor 네. TJ라고 네. 그 학생이 또 와서 아주 멋진 아이돌 노래를
2: K-POP 아이돌 노래부터
1: 네. 네. 그런 또 재능 있는 우리 2세가 와서 네. 또 하고 네. 그리고 지금 한복 모래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시니어 부분 60대, 70대, 80대 그 나이별로 저희가 선정을 한 분씩 할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 모델에도 또 등록하셔서 즐겁고 재미난 시간 보내시고 상품도 푸짐하게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라플 상품으로도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2: 네.
1: 오시면 전 풍성한 그런 한가위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우리 미셸송 뉴저지 회장님께서 준비를 엄청 많이 했다는 게 제가 지금 회장님의 목소리로 이제 느껴져요.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쓰셔갖고 지금 많이 또 분주하시고 그러시죠.
1: 내가 아주 죽겠어요. 하루 종일 전화 붙이고 또 어디 가서 인사하고
2: 그러시죠. 얼마나 준비 과정이 많으시겠어요.
1: 네.
2: 하지만 또 축제 기간까지 네. 또 컨디션 조절 잘 해주셔야 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맞아요. 좀 뭐 한국 문화를 지켜야 한다, 뿌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로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풍성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국의 그런 컬처 경험할 수 있는 네. 것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신 만큼 또 좋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좋은 또 추억을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이제 그리고 토요일에 금요일에는 민요를 했으면 토요일에는 네. 우리의 추억의 가요를 할 거예요.
2: 추억의 가요.
1: 네, 추억주가 메인으로 네. 추억의 가요를 또 한 30분 동안 다 같이 여러분하고 다 같이
2: 노래를
1: 할 예정입니다.
2: 다 같이 싱어롱으로.
1: 네.
2: 아, 네. 맞아요. 트로트가 또 빠질 수가 없죠. 맞아요.
1: 그리고 이 동네에서 동포 이제 가수들로 활동하시는 분도 네. 한두 분 오셔서 저희랑 같이 이제 그 동포 노래자랑 심사도 하실 거고 찬조 출연도 또 해주실 거고 네. 또 I Love Dance에서도 찬조 출연으로 멋진 K-POP 공연을 또 해주실 거고
2: 네.
1: 뭐 당연히 항공무용은 또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라인 댄스가 요즘에 또 대세예요. 그래서 그쵸, 시니어들 맞아요. 몇 그룹이 나오셔서 네. 또 라인 댄스 멋지게 또 해주실 겁니다.
2: 아, 너무 재밌겠다. 맞아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문화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고 한국 문화 정말 재밌다고 이렇게 느끼시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요.
1: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목소리 높여서 오늘도 뉴욕 어디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왔어요.
2: 네.
1: 이 잔치가, 추석 잔치가 옛날에는 동포들의 어떤 향수를 달래며 고국을 그리워하고 그런 사람들의 잔치였지만 이제는 그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2: 그쵸.
1: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맛과 멋을 타 민족에게 로컬 사람들한테 쇼오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 맞습니다.
1: 한복을 마실 수도 있고
2: 그렇죠.
1: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한복 1년에 한 번도 안 입어요.
2: 맞아요.
1: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불편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을 조금 쇼오프하는 그리고 우리의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2: 그렇죠.
1: 음식 네. 같은 것도 있고 뭐 헛떡도 있고 빈대떡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2: 기분이 좋아지네요.
1: 저희가 그것도
2: 네.
1: 예 그런 것들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2: 네.
1: 맛도 좀 보시고 뭐 김밥은 뭐 당연히 누구나 그렇죠. 좋아하고 사랑하고요. 네. 그리고 바베큐 덮밥 바베큐 뭐 제육볶음 먹거리도 많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우리 길거리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바베큐 또 저희가 이제 할 거 어느 분이 나오셔서 이제 하시기로 했고
2: 네.
1: 김밥이나 뭐 음료나 또 다른 타 민족도 저희랑 합류하시고 싶으신 데가 있어서 또 거기도 네. 거기 한 몇 군데에서 또 하기로 했고 그래서 오시면 아무튼 다양한 그런 또 음식의 맛을 볼 것 같아요. 뭐 떡 종류도 네. 나오고요.
2: 네. 네. 뭐 음식뿐만이겠습니까? 정말 많은 다양한 풍성한 축제를 위한 행사를 준비를 하시면서 회장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아직도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요.
1: 뭐 네, 아직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2: 그렇죠.
1: 이 큰 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많아요. 결국은 뭐냐. 저희가 히든피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것만 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틀을 해서 오버나잇 뭐 차지가 거의 9천불 만불입니다. 이렇게 비를. 비리 나올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2: 가슴이 철렁하시겠어요.
1: 그래서 네. 네, 저희 같은 봉사단체에서 이거를 지금 하기가 코로나 이후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2: 네.
1: 그래서 이것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들이 좀 이렇게
2: 좀 해서
1: 아니면 예, 동포청이나 한국 또 정부에서 이렇게 추측이 돼서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2: 네,
1: 저희는
2: 맞아요.
1: 영세하고 네. 정말 공탁금하고 이사비 정도로 지금 네. 어렵게 가고 있는데 시장비들이 그렇게 몇천 불이 아니라 거의 만 단위 만불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 얼마를 후원을 받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부스 하나 파는 것도 쉽지 네.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지금도 큰 문제거리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그 지금도 도움을 네. 요청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2: 그렇죠.
1: 그래도 이게, 와주시는 게 지금은 와주시는 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고 와서 힘을 실어주는 게 정말 도와주시는 겁니다.
2: 네, 맞아요. 우리
1: 분들.
2: 회장님 그 큰 엄마처럼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한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를 해주신 만큼 지금 도움의 손길이 좀 많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 하실 분들도 필요하시고 그러시죠?
1: 네, 지금 자원봉사 분들도 많이 한 100분 정도 오셔가지고
2: 그러세요.
1: 여러 가지로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고
2: 감사하네요.
1: 네,
2: 맞아요.
1: 아무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뭐 부족하고 그래도 힘들고 그러겠죠. 그러나 끝까지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네, 끝까지 열심히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행사에 뉴욕에 계신 분들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서 끝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1: 이번에는 해켈색 병원에서 와서 무료 건강검진을 구조대에서 해드립니다.
2: 너무 좋은데요.
1: 고혈압, 뭐 포도당 검사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런 거 잘 우리도 지금 모르잖아요. 콜레스테롤
2: 그렇죠.
1: 병원이나 가야지 알죠.
2: 네.
1: 그런 간단한 그 검사를 해드리고요. 또 굿뉴스 히어링이라는 데서 와서는 청각 검사 그리고 진짜 귀중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오세요. 이분들은 큰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2: 네.
1: 그분들은 고국 방문할 때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어포인먼트가 힘들어요.
2: 네.
1: 이분들은 건강검진 어포인먼트를 해주세요. 예약을.
2: 네.
1: 공원에 오시면 이분들이 한국에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예약을 도와드려요.
2: 네.
1: 그리고 앞으로 갈 계획이 있다,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인포메이션 다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준비되시면 그냥 연락하시면 스케줄에 맞춰서 예약을 해드립니다. 오셔서 그런 좋은 또 혜택 받으시고 우리 관광공사나 청룡사 그리고 여기 외신들 다 오셔서 여러분들 한복 입은 거 사진 찍으러 오세요. 또 여러분들 힘들지만 한복 좀 입고 나오셔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같이 이렇게 좀 쇼오프를 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셔서 몇 년이 지나서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뜻깊은 시간이 또 됐으면 좋겠고 뉴저지 한인회와 추석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추석 행사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2: 9월 25일과 26일 리치필드파크 뉴오버페 공원에서 열리는 미주 한인축제 가족과 함께 오셔도 맛있는 음식도 즐기시고요. 공연도 보시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또 함께 즐기고 또 아이들과 젊은 세대가 또 참여하고 또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뮤셸송 뉴저지 한인회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우리 모두 함께 즐기는
3: 건
0: 가정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4: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에요.
3: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이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1%의 깊은 풍미. 상위 1%의 깊은 풍미.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의 100% 냉압착 엑스트라버진 야엘 올리브오일. 높은 올레산과 펠리포넬의 폴리페놀과 완성된 폴리페놀로 완성된 자연이 순수한 프리미엄을 만나보세요.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한주에 딱 가운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주말이고요. 이번 주말에는 추석 명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 수 없어서 재미있는 세상.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요일 오후도요 기분 좋게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추석에는 좋은 사람들과 웃음 가득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뉴스 비타민 김주연이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K-POP, K-Food, 당신의 K-Style, K-Radio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범

처음엔 별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시작하는지도 몰랐는데 막상 뚜껑 열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열광을 합니다. 농구가 그랬고 수영이 그렇고 어제는 야구, 오늘은 축구. 네, 아시안게임 이야기입니다. 깜짝 스타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비하인드 스토리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무엇보다 모두가 원팀이 되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화낼 수 있는 일이 흔치 않잖아요. 월드컵 이후로 요즘 밋밋했던 내 일상에 도파민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선수들 덕분이죠.

0: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요, 야구, 축구, 펜싱 등 주요 종목에서 승전보를 올리며 메달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여자 농구도 대만과의 경기 73대 59로 격파해 조별리그 전승으로 8강으로 갔고요. 야구는 조별리그 태국전에서 18대 1이라는 콜드승을 거두는 등 상승세를 타며 슈퍼 라운드행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최대 라이벌인 대만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도 5대 0으로 승리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는데, 축구도요, 아시안게임 4연패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0으로 꺾는 등 조별리그를 승리로 장식하며 조 1위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펜싱 또한 남자 사브르의 오상욱은 준결승에서 15대9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을 해 2회 연속 개인전 금메달에 도전을 하며 최소 동메달 이상은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여자 에페의 송사라 역시 결승에서 싱가포르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자 배드민턴은 일본에 1대3으로 패하며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고요. 안세영은 야마구치를 꺾으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탁구 혼합복식의 신효빈, 임종훈조는 카자흐스탄을 3대0으로 완파하고 8강에 진출했고요. 이렇게 연일 승전보가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라라랜드 가족분들도 하루하루 소소하게라도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의 모든 음악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이야기. 대형 태풍 뒤지안이 강타한 일본에서 어제까지 사망자가 9명으로 집계가 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제25호 태풍 뒤지안은 도쿄가 포함된 간도 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산사태와 침수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즈제도 오시마마치에서는 48시간 만에 강우량이 832mm를 기록했는데 평년 9월 한 달간 내리는 비의 양보다 2.4배 이상 많은 수치이자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라고 합니다. 도쿄 에도가와구에서도 24시간 동안 282.5mm에 달하는 비가 내리는 등 총 8개 지점에서 관측 이래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는데 특히 지바현 사쿠라시의 강이 범람하면서 주택 약 500채가 침수됐고 차량 120여 대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멕시코 남서부 해상에서는 최대 풍속 시속 160마일 약 260km에 달하는 허리케인 폴로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최고 단계인 5등급으로 격상됐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강풍과 폭우에 따른 홍수 피해에 대비해 일부 지역에는 휴교령을 내리고 군 병력도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허리케인 폴로가 육지에 직접 상륙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멕시코 서부와 남부 지역에는 많은 비와 높은 파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안에서도 폴로의 영향으로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데 최근 해안 침식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은 아니지만 이번 주 DMV 지역 역시 비가 많이 왔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가을비가 흠뻑 내린 워싱턴 DC 지역 현재 날씨는 흐린 하늘과 선선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확연히 가을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쯤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을까요?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산림생물학 명예교수는 이와 관련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날씨가 어떻든 간에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피해가 덜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폭풍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곳처럼요. 가을쇼가 언제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최고의 절정은 10월 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 앞으로 비가 더 많이 내린다면 단풍은 더 오래 지속이 되고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버지니아의 단풍 구경꾼은 10월 24일부터 11월 첫째 주말까지 꽤 멋진 가을 단풍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풍 구경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특정 나무 한 그루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라고도 했는데요. 주차장이나 인도변, 고속도로변에 심어진 개별 나무들은 토양 다짐이나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또 산으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구불구불한 길을 골라보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은 산의 고도와 경사면, 산 정상, 산 비탈, 산 기슭 등 다양한 지형을 보여주면서 풍경의 변화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때로는 남쪽을, 때로는 북쪽을 바라보게 돼 가을에 색이 변하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을 더 잘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가을 단풍 구경은 해발 약 5,000피트에 달하는 버지니아주 마운트 로저스 지역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하네요. 매년 벚꽃 구경도 마찬가지이지만 단풍 구경도 꼭 해야겠다 다짐하지만 번번이 뭐가 그리 바쁜지 하루 시간 내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올해는 한국에서 어머님도 오셨으니 꼭 다녀와야겠다 싶습니다. 지금 지나면 지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젯밤부터 가을이 습하고 거칠게 찾아온 가운데 오늘도 비와 구름, 간헐적인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비가 내린 것 같은데요. 지금 창밖을 보니까 또 비가 그친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데자뷰 같은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문 밖을 나오는데 매우 쌀쌀함을 느끼셨을 텐데 마치 10월 같은 느낌이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리고 선선하며 바람이 부는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건조한 공기가 서서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에는 날씨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기온은 50도 후반에서 60도 중반에 머물겠고 북동풍이 시속 20에서 30마일로 강하게 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춥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에는 드디어 날씨가 길겠지만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간간이 햇볕이 비치는 시간이 있겠지만 바람은 여전히 불고 평년보다 쌀쌀하며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습도는 63%, 자외선 지수는 4로 갑자기 확 떨어졌네요.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쌀쌀한 기온은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으나 오후에는 해와 구름이 적절히 섞이면서 훨씬 더 맑아지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뉴 잉글랜드 해안에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북풍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을 제외하면 아름다운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오후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0도 초반에서 중반까지 오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이상이 납니다. 일요일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요.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1도 안팎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안 폭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일요일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 예보 자료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 대서양 해변으로 갈 계획이라면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강해지고 비가 올 확률이 높아지므로 예보 추세를 주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요일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기온차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전형적인 환절기철입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도 자주 씻으시고요. 목이 칼칼하다 싶으면 뜨거운 물에 목캔디 네다섯 개 넣으신 후 녹을 때까지 저으신 다음 꿀을 살짝 넣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양치하실 때 소금물로 목 깊숙이 가글하시는 것도 목감기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게 환절기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8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 메릴랜드와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들으시는 곡 이문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음악과 함께 샹송, 간손의 팝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라틴 팝의 황제, 살아있는 전설,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입니다. Hey!

오늘같이 센치한 날씨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흥미로우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명곡 중의 명곡인 Hey. Hey. 감미롭고 호소력 짙은 보이스의 소유자인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대표곡입니다. Hey는 제목만 보면 왠지 경쾌하고 신나는 리듬일 것 같지만 가사 내용을 보면 사랑에 실패했지만 사랑한 것 자체를 후회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Hey! 거만하게 다니지 마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Hey, 나는 알아요. 당신이 으스대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죠.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Hey, 당신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사랑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리고 나를 조롱할 때. Hey, 때로는 이렇게 사랑하는 게 더 낫다는 걸. 사랑받지만 느낄 수 없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향해 느끼는 것을 보세요.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죠. 이제 보세요. 나는 한 번도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알아요. 그 사랑은 단지 자존심 때문이었죠. 보세요. 이제 와서 뽐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제 내가 당신 곁에 없는데 나에 대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요? Hey! Hey! 기억나요? 당신이 항상 이겼죠? 그 승리를 미덕으로 만들었죠. 나는 그림자였고 당신은 빛이었죠. Hey! 당신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화해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당신의 바닷속

0: 이 곡은 스페인어와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어 버전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 영어 버전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노래는 이글레시아스의 커리어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의 국제적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이 헤이의 성공으로 인해 그는 그야말로 라틴 팝의 거장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고 이후 발매된 앨범들은 모두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는 1943년생이에요. 생일이 9월 23일생이고요. 마침 오늘이 생일이네요. 스페인 마드리드의 저명한 외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금수저입니다. 영국의 명문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는 전공과는 다른 축구선수로 활약을 했고 스페인의 유명한 프로축구팀인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해 골키퍼로 종횡무진 활동을 하면서 제법 명성도 얻은 이글레시아스는 1960년대 중반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병상에서 좌절감을 맛보야만 했습니다. 지루한 병상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는 자작곡을 만들어 노래하며 자신을 위로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계기가 인연이 되었던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는 1968년 가요제에 참가하게 되고 의외로 자신이 부른 곡이 그랑프리가 되어 직업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칠레의 해변 가요제에도 출전해 입상한 경력을 갖고 있고요. 1970년에는 유럽이전 송 콘테스트에 출전을 해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는 등 비교적 순탄한 가수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또한 스페인 사람들의 정열적이면서도 저돌적인 활동을 보인 그는 1975년에 베를린 필하모니와 협연을 펼치는가 하면 1976년에는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공연까지 벌입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미국의 유명 레코드사인 CBS 레코드사에까지 전해져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활동 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게 됩니다. 드디어 1980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 헤이가 스페인어와 영어를 적절히 믹스해 제작한 다음 발표하게 되는데 중남미에서부터 서서히 일기 시작했던 그의 성공은 1년도 채 못되어 전 세계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순식간에 화제의 인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특이한 연예인 기질도 갖추고 있어서 그에 대한 화제는
1: 최고의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팝계에서 떠날 줄 모르게 되죠. 특히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처인 프리실라와 약혼을 발표해 전 세계의 팝 팬을 놀라게 하는가 하면 1981년 12월에는 아버지가 납치범에 의해 유괴가 됐는데 당시 스페인의 모든 경찰력을 동원시켜 범인을 찾게 하는 등 적절한 소문거리로 자신과 팬들의 사이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헤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자 1990년대 초 이 곡이 다른 작곡가의 곡을 표절했다는 소송에 휘말리기도 되는데 그러나 미국 연방법원은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표절 시비는 일단락이 됩니다.

보통 사랑이 끝나면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왜 나를 떠났을까? 그래도 내가 더 많이 사랑했으니까 하며 아쉬움을 드러내지만, 헤이 이 노래는 좀 다릅니다.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헤어진 연인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마치 상대방이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말합니다. 사랑은 누가 더 잘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누가 더 진심으로 사랑했느냐의 문제라고. 사랑이 끝나고 나서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다시 돌아와, 이런 식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은 담담하게, 그리고 조금은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결국 더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나였다. 참 멋지죠? 사랑에서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더 많이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별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패배감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 That's it. 그게 전부라는 거죠.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내가 사랑했던 시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런 사랑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연락하지 않지만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끔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했던 계절, 그때 들었던 노래, 그때 걷던 길,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참 많이 사랑했었지. 오늘은 그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시고, 좋았던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나쁜 기억이 되는 건 아니니까, 사랑이 끝난 뒤에도 그래도 나는 진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노래,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 들어보시겠습니다.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입학,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2: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3: You see, paid family leave?
4: That prevents child abuse.
2: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3: Prevents child abuse too.
5: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4: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1: we prevent child abuse
3: from ever happening.
5: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6: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지구촌 소식. 118년에 걸쳐 5대가 연속으로 9월 14일에 태어난 가족이 기네스 세계 기록에 정식 등재가 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프레드 할로우와 그의 가족이 제출한 가장 많은 세대가 같은 날 태어난 기록 공식 인정했는데요. 지금까지 4대가 같은 생일을 공유한 사례는 있었으나 5대가 걸친 기적 같은 기록은 세계 최초입니다. 1972년 9월 14일에 태어나 할로우는 1907년생이신 할아버지 윌버 할로우와 49년생인 어머니 에디 할로우, 또 1997년생인 딸, 그리고 여기에 2025년생인 손자와 생일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들 가족의 생일에는 또 다른 이색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남녀, 남녀, 남으로 남녀 성별이 번갈아가며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할로우의 첫째 딸, 첫째 아이를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뒤 둘째만큼은 가뭄의 전통인 9월 14일에 맞춰 낳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서 너는 꼭 9월 14일에 아들을 낳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라며 막내가 딱 맞춰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시고 감격하셨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1907년 윌버의 탄생으로 시작이 된 이 가문의 생일 평행 1호는 11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대손의 출생으로 결실을 맺으며 세계 기록에 인상 깊은 한 페이지를 남기게 됐다고 하네요. 애라는 것이 이 밥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오. 무슨 조화 속인지 어쨌든 대단한 집안이시네. 근데 이렇게 생일이 같으면 뭐 돈을 더 버나? 충전을 마친 중국산 보조 배터리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더니 화장실에서 폭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뷰리 사업을 운영하는 한 여성은 안방 침대에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 보조 배터리가 뜨겁게 달아오른 채 부풀어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재빨리 충전선을 뽑은 뒤 보조 배터리를 화장실로 옮겼고 보조 배터리가 식으면 버릴 생각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조 배터리가 화장실에서 그대로 폭발을 한 것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화장실 내부가 검게 그을린 모습이 담겼는데 바닥에는 폭발한 보조 배터리가 까맣게 탄채에 놓여 있었고 폭발 충격으로 변기가 막히고 문 아래쪽도 파손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해당 보조 배터리는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전해졌으며 다만 전용 충전선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역시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배터리 자체의 결합 여부는 좀 더 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리듬이온 배터리는 내부 손상이나 과충전 등으로 이상이 생길 경우 열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팽창을 하거나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평소보다 심하게 뜨거워지거나 부풀어 오르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충전을 즉시 중단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네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말이오. 워낙 가격이 싸니까 호가 날 수가 없다니까. 그래도 사지를 말이야 하는데 아이고 참. 어제도 중국 사이트에서 하나 샀는데 리턴어였네.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여겨져 냉장관에 안치된 70대 여성이 관 속에서 다시 생명의 징후를 보였지만 이틀 뒤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출신의 70대 여성은 수십 년간 뇌혈전증을 앓아왔으며 암 투병도 하고 있었는데 의료진이 암 치료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자 가족들은 여성을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여성에게 별다른 생명의 징후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후 타지에 있는 가족들이 돌아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동안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냉장관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며느리가 관 안에서 희미한 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가족들은 곧바로 여성을 관에서 꺼냈는데 친척들이 도착했을 당시 여성은 의식을 되찾아 눈을 뜰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였으며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결국 그날 밤 숨졌고 지난 13일 장례가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은 가족 중 한 명이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 일부에서는 사건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자기 가족의 생사에 관한 이야기를 꾸며낼 사람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진은 이 여성이 생체 징후가 거의 감지되지 않은 겉보기 사망 상태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 상태에서는 호흡과 심장 박동이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네티즌은 이런 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여성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가족들은 먼저 병원에서 정식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았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과거 장례 풍습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가족들이 고인을 4일 동안 집에 모셔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 일부 사람들은 사망 판정을 받은 직후 화장되기도 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게 나도 그것이 조금 걱정되는 것이 아이 지는 기본적으로다가 화장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아, 이 여자처럼 만약에 신경이 꼬물락꼬물락거리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라면 화장할 때 뜨거워 죽을까봐 그것이 걱정되더라고요. 예? 걱정도 팔자라고요?

66도의 액체 질소 속에 보관되어 있는데 한 뷰어에는 최대 4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냉동 보존을 택한 이유는 언젠가 되살아날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250년 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약 10%로 보고 있고 적어도 0%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학계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온전한 인간의 몸 전체를 완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냉동 보호제를 신체 전체에 고르게 전달하는 것부터가 어렵고 심장마비나 알츠하이머병 등 사망 원인을 되돌리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과학계의 설명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던 크라이오닉스의 냉동 보존에는 총 21만 달러가량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연간 350달러의 회원비도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냉동 보존 과정에서 신체가 물리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부활이 가능해지더라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희박하더라도 미래의 가능성에 돈을 걸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명이 극저온 상태에 냉동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죽으면서까지 살겄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을, 아니 왜 아담은 사과를 먹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맨 거냐고. 당최 마음에 안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놀이공원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이 이용객들의 뇌 손상 논란을 일으킨 롤러코스터 X2로 인해 결국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크리스토퍼 블론이라는 민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식스 플래그는 사람의 목숨으로 도박을 해왔다. 그런 놀이기구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며 식스 플래그를 상대로 세 건의 소송을 이번 주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뇌 손상과 관련 없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수백 명에 달한다고 전했는데요. 캘리포니아 발렌시아에 있는 식스 플래그의 X2는 약 2분 동안 시속 80마일의 속도로 질주하는 동안 좌석이 360도 회전하는 롤러코스터인데 거의 수직에 가까운 낙하와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등으로 전 세계에서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X2를 탑승한 후 뇌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최근 2년 동안에만 100명이 넘었으며 지난달에만 해도 심각한 부상과 입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부터 X2의 위험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보도가 있기 전에는 관련 사실이 대부분 은폐됐었다고 하는데 소송인들은 식스 플래그 관계자들이 X2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도 계속 운행을 허용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지난 7월 X2에서 내린 후 의식을 잃었고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의 사고는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담당한 의사들은 두 사람이 X2를 타는 동안 겪은 급격한 감속과 가속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했는데 특히 40대 남성은 뇌수술 이후에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변호사로 일하던 그는 지난 2월 X2를 탄 후 뇌출혈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심각한 두통과 기억 상실, 집중력 부족 등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식스 플래그는 놀이공원 방문객과 의료 전문가 등의 경고 등에도 X2를 계속 운행하다 지난 7월 12일 밤 운행을 중단했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두 건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지 약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였지만 운행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식스 플래그 측과 캘리포니아주 관련 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며 식스 플래그 변호인들은 모든 놀이기구 이용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탑승객들에게 경고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X2는 정기 점검을 받는다며 놀이공원 층을 옹호했다고 하네요. 위험하다고 그렇게 약을 현현디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뒤도 계속 타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얘들이 이러는 거 아뇨? 번지 점프도 그렇고 도대체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은 다음에야 아이 왜들 그러는지 하여간 징그럽게 말 안 들어.

0: 야 들어 죽어야. 아담도 여호와 말씀 안 듣고 사과 처먹고 뒤진 거 아니오.
1: 아르헨티나인 10명 중 6명이 최근 6개월간 대출을 받거나 빚을 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 구매가 아니라 식료품과 의료비, 공공요금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 회복이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생계형 대출이 가계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 매체가 보도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2%가 최근 6개월간 대출을 받거나 부채를 졌다고 답을 했습니다. 가계의 현금 사정도 팍팍합니다. 응답자의 65%는 매달 20일 이전에 소득이 바닥난다고 답을 했고 44.4%는 15일을 넘기지 못했으며 12.2%는 월초 5일 이전에 돈이 떨어진다고 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88%가 20일 이전에 소득이 모두 소진된다고 하는데 최근 6개월간 대출을 받은 비율도 저소득층은 70.2%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18에서 39세 청년층의 대출 이용 비율도 67.1%로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이는 현재 벌어들이는 돈으로 실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응답자의 82%는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 밀레이 정부가 추진해온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과 내수 회복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쇼. 여기 미국도 만만치 않네. 나라님은 천쟁놀이 하시느라 민생고는 안중에도 없고 한국도 보니까 요샌 마찬가지요. 뭔 조화 속인지 갑자기 해도가 돌았나. 정부가 요상하게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그렇게 되는지 참말로 폭폭하네요.

잠시 후 안내 말씀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인사드리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쉽니다.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미동부 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위치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PGA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10,000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인덕 회장 443-851-1180,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 443-878-905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인사드리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하루십니다. 수지님이 목 감기가 톡톡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다가 기침을 계속하게 되면 예,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실까봐 고민고민하다가 글쎄 녹음을 할까 하는데 또 녹음할 시간이 또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수지의 그때 그 시절은 쉽니다. 대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또 좋은 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깜짝 인터뷰 준비하고 있는데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자, 2부 첫 곡은 수많은 즐거움이 가득한 수요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당신이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송태국님께서 좋은 글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늘 2부 첫 곡입니다.

노래 혹은 음악이 없는 하루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분주한 일정으로 음악 없이 하루를 지낸 적도 있긴 했지만 대체로 짧던 길던 음악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힘들 땐 용기를 주고 기쁠 땐 그 기쁨을 더 승화시키는 꼭 필요한 양념 중에도 소금 같아요. 그래서 라라랜드 2시간은요 나의 하루의 활력소가 되지요. 늘 감사해요 하시면서 우리 연민님께서 신청을 보내주셨는데요. 구수경의 돌고 돌아가는 길 라라랜드를 통해 알게 된 이 가수 정말 좋아하게 됐답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특별히 락을 참 잘하는 멋진 가수라 더 빠지게 됐습니다. 얼굴도 이쁘던데요. 그래서 라라랜드를 더 듣게 되는 거지요. 라고 또 끝에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셨네요. 기분 좋습니다. 아, 연민님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곡 구수경이 부르는 돌고 돌아가는 길 들려드립니다.

기도문을 일찍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신청곡을 보내신다는 걸 깜빡하셨는지 어제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문과 노래 신청해주시는 우리 복별님 오늘도 역시 보내주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에 흠뻑 젖어보고 싶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의 충동이 가슴을 울리기는 하나 현실이 허락지 아니하니 대리 만족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가을의 여행과 관련된 글과 여행 수기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들으면요 어쩔 땐 조금 아 배가 아파요.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대리만족을 얻으실 수 있다면 제가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송하면서 아 뭐 단풍여행 가요 아 여름에 바닷가 가야죠 이렇게 늘 하지만 실제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올해 4월달인가 벚꽃 여행 가려고 부랴부랴 마지막 날 갔는데 오 마이 벚꽃이 바닥에도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진 다음에 간 거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하루 차이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올 가을 단풍은 저는 꼭 가려고 합니다. 어머님과 함께. 자, 같이 듣고 싶은 곡 신청해 주셨어요. 닐 영의 Heart of Gold.

윌리엄 조우님께서 보내주신 예쁜 시와 글 그리고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온 벌써 한 주의 중간 험프데이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서두르지 말고 내가 걸어온 길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자. 수요일의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기를. 수요일에 어울리는 짧은 시 제목은 수요일의 마음. 월요일의 바람을 지나 화요일의 시간을 건너 어느새 수요일에 닿았습니다. 조금 지쳤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니까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미소 하나 건네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고맙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절반을 잘 지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리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걸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네요. 추석 명절이 돌아온다고 살짝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오늘 신청곡은 나훈아인가 남진인가 좀 아리송하네요. 홍시가 열리면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나훈아입니다. 우리 김영웅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오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스타일링 되어 LG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7: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0: 오늘의 깜짝 초대석. 오늘의 깜짝 초대석, 저희 방송국이 있는 스튜디오와 좀 멀리 계신 분입니다. 현재 메릴랜드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메릴랜드 한인의 회장도 하셨고 정말 여러 방면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우리 한인들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부가티 골프 동호회의 회장이신 김인덕 회장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잘 지내시죠?
1: 예, 맨날 그렇습니다.
0: 네, 지금 현재 메릴랜드에는 비가 계속 오나요? 아니면 그쳤나요?
1: 아, 지금은 그쳤습니다.
0: 그러시군요. 비 오는 예, 날 좋아하세요?
1: 아, 저는 비 오는 날 좋아하죠.
0: 아니, 그러면 뭐 골프를 못 친다 아닙니까?
1: 아, 골프 뼈속에 비 한다 하면 골프 칩니다.
0: 그러시구나. 아니, 지금 너무 바쁘실 텐데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1: 네네.
0: 예, 너무나도 지금 큰 행사를 코앞에 두고 계신데 이번에도 역시 왕중왕전이라고 하던데 10월 4일이죠?
1: 네, 그렇습니다.
0: 늘 이맘때면 골프대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미 동부 지역 골프 동호회, 이번에는 왕중왕전이라고 하는데 뭐가 다를까요?
1: 저희들이 매년 똑같이 하던 겁니다. 그 팀마다 네, 모여가지고 골프 시합을 하는데, 딴 데는 같은 4명이 서머를 잡아가지고 시합을 하지만 저희들은 이 팀에서 2명, 저 팀에서 2명, 이렇게 해가 한 섬을 만드는 겁니다.
0: 아, 속일 수가 있으니까.
1: 예, 예, 예. 아. 거기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합쳐서 그러니까 그 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0: 네,
1: 전부 다 쳐요. 사실은 작년에 그 버지니아에서 오신 분들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우승을 해가 갔거든요.
0: 네네네.
1: 또 멜란드에서는 우리 부가티 여성분들이 우승을 했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습니다. 예, 예.
0: 장소가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어디죠?
1: 예, 머스켓 리치입니다.
0: 머스켓 리치. 날짜는 10월 예, 4일이고 예, 일요일입니다. 예. 네네. 시간은 언젠가요?
1: 1시 반부터 시합은 나가는데 네, 모이기는 11시 반 정도는 모여주셔야 됩니다.
0: 일찍 오셔서 좀 몸도 좀 푸셔야 되고.
1: 예, 거기 그러고 공은 연습볼은 풀입니다.
0: 예,
1: 공짜입니다.
0: 예. 그러니까 예, 뭐 오후 1시 30분이니까 뭐 교회 갔다 오실 예, 분들은 충분히 일찍 일부 예배 갔다
1: 예,
0: 오시고.
1: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0: 그렇게 시간을. 깊은 뜻이. 자, 이번에도 상품이 어떻게 푸짐합니까?
1: 저희들 상품이야 언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챔피언 하는 코칭 드라이버, 코칭 라이센스
0: 그래요. 예예예. 예, 예.
1: 예.
0: 그리고 지금 뭐, 홀인원도요. 현금이 캐시가 걸려 있어요.
1: 예, 예, 캐시 그 뭐 택스 안 뺀 캐시 선물입니다. 그리고 비행기표고요.
0: 네네네.
1: 특이한 거는 그 홀 내 파들이 네 홀마다 다 있다는 겁니다.
0: 아니 그러면 네 명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1: 4명 나오면 4개 드리고 4,000불이죠.
0: 와. 이 좀 갈고 닦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1: 네,
0: 골퍼분들. 예.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지만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 PGA 티칭 프로 라이센스, 이게 상당히 2,000불 상당의 가격이 드는 그런 라이센스인데 이거를 그냥 드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 예, 그 외관나면 그 1등 정도 하면은 그 정도 실력이 되니까.
0: 그렇죠.
1: 예.
0: 예, 예, 예. 이번에도 시상식을 아주 재미나게 할 텐데, 시상식은 사회는 누가 보나요?
1: 아이고, 우리 지금 사회 보시는, 저하고 통화하시는, 송프로님께서 보셔야죠.
0: 예. 맞아요. 그날 참여하시는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상품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적절하게 분배도 하고, 당일 래플도 판매하죠.
1: 네네, 예, 예, 합니다.
0: 자, 그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우리 골퍼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시고, 아, 어떻게 다 인원은 찼나요? 아니면 조금 여유가
1: 예,
0: 있나요?
1: 예, 벌써 인원은 보통 125명인데, 거기 144명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 칼등 문제로 인해가지고 125명이에요.
0: 아~
1: 근데 우리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칼대가 필요 없으니까 그걸까지 서자 해가지고 최대한
0: 네네
1: 136명으로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지금 그 만약을 생각해가 지금 두 팀 정도 8명에서 16명 정도가 엑스트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요.
0: 네네.
1: 그 벌써 인원은 다 찾는 걸 알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항상 여유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 방송을 예, 들으시는 예. 분들 중에 뒤늦게 참가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1: 443-841-1180입니다.
0: 아유, 전화번호를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네. 우리 김인동 회장님 전화번호죠?
1: 예, 예, 예, 예, 예.
0: 443-851-1180으로 아, 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0: 반드시
1: 맞습니다.
0: 동호회가 참가해야 되는 건가요? 개인으로 참가는 안 되는 거죠?
1: 개인은 좀 곤란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대항전이기 때문에
0: 네네.
1: 팀 대항전이기 때문에 왕중왕이고요.
0: 네네.
1: 개인전은 좀 곤란합니다. 네.
0: 개인으로 참가하길 원하시는 분은 다른 골프대회를 가시고 왕중왕전 하나의 썸을 만들어서 그 골프단체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각
1: 예,
0: 단체에서
1: 예,
0: 참가하실 수가 예.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매년 지금 이 사실은 4회째인데 저희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 여기 멜란드의 그 40분 도로에 그 코리안 웨이라고 있습니다.
0: 네네.
1: 양옆에 거기 모형물이 양쪽 옆으로 모형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도우기 위해 가지고 골프 토너먼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3년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건립을 했었고요. 물론 딴 데서도 많은 도움을 줬지만은 골프샵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4대째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0: 예.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참 그 어떤 모금을 위해서 이게 결성이
1: 예,
0: 됐네요.
1: 예. 아하. 예. 지금도 그 이익금이 남으면은 그 모형물 그 설치를 하고 나면은 보수를 해야 되고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0: 예,
1: 사실은.
0: 맞습니다. 예, 예.
1: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0: 네네.
1: 그 저희들 부가티는 그 만들게 된 이유가 제가 60에 골프를 시작을 했는데 가서 골프 칠 데가 없는 거예요. 못 친다고 썸을 안 잡아주, 안 하니까.
0: 네네네네.
1: 그래서 그 친구들, 그때 배우기를 유성규 프로 밑에서 배웠는데, 그때 세 명이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초보자들, 저희들은 환영을 합니다. 그 홍순옥 프로님, 우리 송은경 프로님, 하고도 유성규 프로님이 계셔가지고 언제든지 오시면은 라운드 나가고 뭐 하면은 옆에서 이런 자세도 그 교정해주고 뭐 네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1: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저 버지니아도 있으니까 저희들 그 회원들이요.
0: 네네네.
1: 저 센터빌 넘어 저 게인슨빌에서도 오고 이러니까.
0: 네.
1: 언제든지. 오시면은 환영합니다.
0: 예,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거니까 많은 참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부가티 골프 동호회의 우리 김인동 회장님이셨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일요일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1: 예,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골프 노래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곡 아주 정적이고 괜찮아요. 생그리고 싶어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가수가 부르는 다섯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이번 주 퀴즈 제법 쉬운가 봐요. 뜻밖의 분도 예, 정답을 올려주셨습니다. 절대 퀴즈 참여 안 하시는 분인데 올려주셨어요.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뽀들런더님이 퀴즈 보내주셨는데 오, 요거 아주 괜찮더라고요. 조만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보내주시는 분도 상품을 드리고요.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도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네 번째 곡은 장범준의 곡의 노래입니다. 제가 제목을 소개 안 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이거든요. 이번 주는 가수보다는 노래 제목과 노래에 신경을 쓰시면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바로 1순위의 곡인데요.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다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 카톡을 통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9월 23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지 씨 감기 빨리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자, 라라랜드 지금까지 집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 척추 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1: 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5: 기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0: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빌더가 짓고 있는 새 집을 살 때 랏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리미엄 랏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랏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랏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빌더와 미팅을 할 때면 랏을 고르기 위해 동네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길가에 있고 어떤 집은 숲속 앞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하고 남양집, 서양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랏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랏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랏이 가장 좋은 랏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랏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집 뒤편에 다른 집이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그 나무는 얼만큼 심어지는지 등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 빌더에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조감도에 상세하게 그려넣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뒤가 나무로 표시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랏을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쇼핑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 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 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 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엔드 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양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양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렉트릭 트랜스포머라던가 스톰 드레이니지, 파워타워, 엘리베이션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랏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음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기다리시니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한 사람,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며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 사랑이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9월 24일 목요일 추석 한가위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가족을 그리게 되고 사랑을 나누는 명절. 이번 한가위 명절이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오랫동안 기다리던 한 사랑의 찬양 준비했고요. 이어서 언제나 바라봐도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이 귀한 날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아롱별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재환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매일 누워서 저를 기다리는 장애인 친구가 추석 선물을 챙겨주네요. 늘 누워서 질병 속에 고통으로 살아내야 하는 경미 친구, 저보다 마음이 더 선한 것 같아 머리가 숙연해집니다. 오늘도 조금 덜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셨어요. 정말 이 명절 보내시면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슬픈 마음 있는 분들, 주님께서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기를, 육신의 고통이 덜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권숙희의 찬양 준비했고요.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바디메오 중창단의 곡으로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박운성님이 청해 주셨어요. 복의 근원 강림 하사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고향이 그리워지는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에는 조수아의 찬양 아이야 준비했고요. 한웅재의 어머니 새벽기도 보내드릴게요.

이미 들으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한가위 명절, 우리 명절이죠. 조금 더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국악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입니다. 세미한 소리 국악 선교단의 주의 기도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오늘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국의 도로는 매우 합리적인 번호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간 고속도로의 경우 홀수 번호는 남북 방향을, 짝수 번호는 동서 방향을 뜻하기 때문에 번호만으로도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번호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번호만으로도 광활한 미국 땅에서 이 길이 지나는 위치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도로 중에 1985년 공식 고속도로 지정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지방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시작하여 로스앤젤레스까지 이어지는 66번 도로, 즉 루트 66입니다. 이 길이 미국 정신의 고향으로까지 여겨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시카고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8개 주를 지나는 동안 길 좌우편으로 텍사스 BBQ 66번 도로 전용 기념품 가게, 클래식 다이너, 독특한 디자인의 드라이브인 모텔, 빈티지 주유소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 잊기 쉬운 여유와 낭만, 그리고 진짜 미국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타임머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길은 1930년대 초 미국의 대공황과 대가뭄 시절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중서부 지역의 농민들이 낡은 트럭에 살림짐을 가득 싣고 막연한 꿈을 안고 서부로 향했던 고난의 길이었기에 이 길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들의 애환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존 스타인벡의 소설 분노의 포도입니다. 이 작품에서 스타인벡은 66번 도로를 어머니 길로 칭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당시 대기근과 자본의 폭력에 밀려난 조우드 일가를 비롯한 수십만 명의 갈 곳 없는 농민들을 캘리포니아라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었는데 이 길이 마치 어머니의 탯줄이자 젖줄 같은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래 무죄한 상태로 지음받았으나 범죄하여 낙원에서 쫓겨난 뒤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노력이 종교입니다. 반면에 신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전전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에게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친히 내어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아버지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조만간에 미국의 66번 도로를 시카고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로 여행해 보는 것입니다. 존 스타인벡이 말한 어머니 길을 달려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길이자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 주제가 있는 여행에 동참해보시지 않겠습니까?

0: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4: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두 아쉬움 이야기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라헬의 유언에 대해서 같이 봅니다. 첫돌 잔치는 아주 복된 인생의 한 장면이죠. 본인들은 기억 못하지만 부모들이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첫돌 잔치만큼 아니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무덤 앞에 세워지는 비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가끔 공동묘지 가보세요. 좋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일찍 인생을 마칩니다. 가끔 비문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 비문들을 소개해드릴 재미있는 비문입니다. 거봐,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그렇게 쓰여있는 비문이 있어요. I told you I was sick.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비문도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많이 하던 부부,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무덤 앞에 이렇게 비문을 새겨 넣습니다. 여보, 다시 만날 때까지 편히 쉬고 있어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비문도 있습니다. 나는 아리따운 딸 넷을 욕실이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 키웠다. 그리고도 우리는 사랑이 넘쳤다. 야심에 찬 비문도 있습니다. 나는 피라미드를 기대했는데 욕심이 과하죠. 의미심장한 비문도 있습니다. 당신은 모르는 것을 이제 나는 아노라. 한 무신론자의 비문입니다. 여기 무신론자가 묻혀있다. 옷은 다 차려입었는데 갈 데가 없다. 어떤 비문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시다고요? 그럼 하나 만드셔야죠. 첫 번째 생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복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문은 나를 이 땅에 보내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셨다고 하는 현실의 증거입니다. 누구에게나 첫돌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비문이 있습니다. 비문은 또는 내 마지막 남기는 내 유언은 내 인생의 요약이요. 그 내용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라헬의 유언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바람직한 유언은 되지 못합니다. 아쉬움이 많이 섞여 있는 그의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베냐민이 출생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이 에브라에서 라헬이 둘째 아들, 라헬에게는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를 격려하여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을 하느니라. 얼마나 힘든 상황이지만 이 산파가 격려를 해 줍니다. 또 등남, 요셉 다음에 또 다른 아들, 둘째 아들. 이 라헬의 둘째 아들은 라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창세기 30장 24절에 보시면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그 의미하는 바는 여호와는 다시 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이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며 두 번째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라헬 굉장히 난산함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의 혼이 떠나가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이게 라헬의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내 아들을 베노니라 불러달라고. 베노니의 의미는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헬의 많은 아픔과 고통이 다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라헬의 마지막 남긴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으니 베냐민의 의미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이는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문을 계속 복되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야곱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재밌게도 이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서 난 유일한 아들입니다. 열한 아들 모두가 다 밧다나람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유일한 아들이기도 합니다. 다들 다른 나라 아들은 어머니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베델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능력과 영광의 상징으로 베냐민이라 야곱은 이름을 짐으로 해서 야곱의 열두 아들, 즉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부족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19절에 보시면 라헬의 죽음과 장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정리할 말을 미리 준비합시다. 비문에 새길 내용을 미리 준비합시다. 돈이 많은 분들은 유산 이것 때문에 신경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며 이 땅에서의 눈을 마지막으로 감을 것인가, 내 비문에 어떤 내용이 적혀지기를 원하는가일 것입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죽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복된 이야기입니다. 내 비문은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고 슬픔의 얘기가 아니고 내 인생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내 영광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이기에 비문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만 됩니다. 비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그 내용을 잘 정리하는 만큼 오늘 우리가 풍요롭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생일이 있듯이 라헬의 인생 가히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의 사랑에 빠져서 아마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케이스가 야곱과 라헬의 경우라고 봅니다. 깊은 사랑에 빠졌고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7년 동안 야곱은 힘을 다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 종같이 일했고 라헬은 야곱의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얻기 위해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며 애쓰는 야곱의 모습이 라헬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로맨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삶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행복한 사람 삶 속에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 질투가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술수도 쓰기도 하고 이런저런 작전을 써가면서 인생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 그리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차의 덕분으로 야곱이 그 집에 들어온 이후에 라반이 야곱 덕분으로 큰 부자가 됩니다. 라헬도 결국은 큰 부자인 자기 남편, 더 큰 부자인 자기 남편의 아내로 그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자기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얻기도 합니다. 두 아들이 있으면 인생 뭐가 벌었겠습니까? 저는 없어서 모르겠으나. 그러나 라헬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넘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의 마지막 유언이 참 우리를 착잡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가 믿음의 눈이 더 밝았더라면 두 아들이 그치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었는데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하는 일을 하며 더 나아가 출애굽 사건의 앞 무대를 설정하는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 라헬에게는 또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가장 막강한 왕성한 부족입니다. 하도 수가 많아서 둘로 쪼갭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그의 후손들이 누릴 여호와께 주시는 그 많은 복들을 라헬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 지파입니다. 룻기 4장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이라고 성경이 명시합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사람은 두 여자가 있는데 라헬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 언니 두 사람. 예레미야 31장 15절에도 보시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리 말씀합니다. 라헬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고통과 아픔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헬의 마지막 유언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에 관한 내용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 슬픈 유언이요, 듣기에도 고통스러운 비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내 인생을 평가하는 지혜가 요구되어집니다. 거기에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이 어떠한가를 평가하며 점수를 매겨보는 시간이 자주 좋으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어야만 되며 내가 주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 속에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어야 되며 이 예배 시간에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가장 비극적이고 참담한 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꽤 디프레싱한 그러한 얘기지만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만 들어보시죠.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의 비문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 10년을 미치광이로 살았습니다. 정신이 없었고 제대로 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10년 동안 1889년 1월에 이탈리아 투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니체는 한 마부가 그 말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다가는 마구 달려가서 그 말을 보호하겠다는 듯이 그 말에 목을 껴안고는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혼절을 해버리고 말아요.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니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Mother, I am dumb. Mother, I am stupid. 독어로 무텔, 히빈, 둠. 이게 니체가 질서 정연하게 표현한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그는 미치광이의 삶을 삽니다. 제대로 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어머니와 누이의 간호를 받으며 비참한 삶을 삽니다. 몇 달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래고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는 또다시 침묵 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니체가 쓴 책의 한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왜 이리 영리한가? 나는 왜 이리 영리한가? 자기도 왜 자기가 그렇게 영리한지 몰라 고민했던 모양이죠. 나는 왜 이리 영리한가? 결국 신은 죽었다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치다가 결국은 어머니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라고 마지막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마지막 남기고 제대로 된 문장을 그렇게 마지막 남기고 그게 그의 마지막 말 유언입니다. 이빈 둠 I am so stupid. 그게 니체 인생의 요약이며 과연 그의 비문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인생에겐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음을 먼저 시인하게 해주셨고 그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으로 이 인생을 오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비문이 니체의 비문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찬란한 아름다운 낭낭한 내용들로 채워지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영혼은 주님께 이것 저것 달라고 기도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영혼이라면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드리기 전에 내가 남겨야 할 유언에 관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비문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고민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제가 그러한 비문을 남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점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덜커덩 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그 덜커덩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궁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마지막 병문안을 온 그 친지들에게 내가 나눌 간증의 내용이 무엇인가 미리 글로 적어봐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 주셨습니까? 불치에 대한 유언장만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내가 마지막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젠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까 미리 생각해 둬야죠. 생각을 잘 정돈하고 사용할 단어도 잘 선택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다. 주님 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주님 며칠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주님 주여준 돈 갚고 줄게, 빌려준 돈 받고 죽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죽기 전에 세계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 하세요, 하세요. 괜찮아요. 죽기 직전에 주님 시간 주시면 세계여행 한번 하게,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며칠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왜 며칠을 더 살아야 하는가,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죠. 주님, 우리 아들이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세요라고 기도드릴 수는 있겠으나 타당한 이유가 없는 기도 드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적잖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아픔과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능력이, 판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그러니 어찌 내가 나를 살려주신 나의 왕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리며 순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제가 보기엔 안타깝게도 순교의 영광을 경험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의 마지막 남긴 말은 모든 친구들에게 사랑을 그리고 죽었습니다.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세상은 멀어져가며 내 앞에 천국이 열린다. 이게 죽음이라면 와 참으로 달콤하구나. 여기에는 계곡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는 가야만 한다. 이것이 나의 승리이며 이것이 나의 대관식이며 이것이 너무도 영광스럽도다. 우리가 다 아는 스데반 집사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그는 확실하게 바라보며 그의 마지막 시간을 찬양 가운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탐험가요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나는 불멸의 존재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불멸의 존재이다. 우리는 죽을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탐험과 선교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었고 달려가야 할 길이었고 지켜야 할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 즉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한편 의사시오 한편 선교사라고 하면서 겸손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도 한편 의사요 한편 선교사로. 그리고는 이렇게 그는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라면 어디든 가겠다.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라면 어디든 가겠다. 리빙스턴 아프리카에서 죽었죠. 그가 죽었을 때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됐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의 마지막 순간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언이면 유언이라 하겠죠. 이것이 리빙스턴의 비문이라면 비문이라 하겠죠. 무릎 꿇고 주님께로 가는 그 자세 연습하시면 됩니다. 연습합시다. 여러분 아내에게 연습하고 있어? 얘기하세요. 남편, 연습하고 있어? 연습합시다. 무릎 꿇고 주님께로 가는 자세. 이보다 더 멋진 자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멋진, 더 강력한 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멋진 승리의 유언은 물론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으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승리의 선언을 반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다 이루었다고 외치고 감사하며 주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이 선언은 완벽한 만족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완벽한 만족의 선언이었고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었고 그래 그를 믿는 우리도 이 완벽한 승리의 선언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러기에 이제 우리도 무릎 꿇은 자세로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로

0: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습하십시다. 연습하십시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자세를,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간증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생일이 있으니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비문이 세워질 것을 또한 알기에 그 비문에 무슨 내용을 적을 것인가 궁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힘만을 가지고는 적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기에 오늘 내일 살아가며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드릴 만한 내용을 준비하며 적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도우시며 저의 행보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 입술에 이 찬송을 담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 하나하나 다 고난 가운데 대신 값을 치르시며 죄의 삭신 죽음까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나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다시금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고 저희를 의롭다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 인생을 덮으시며 승리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 아들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저희 자신을 먼저 주 앞에 드리고 경배드리며 남은 인생 주님 영광을 위해 어떻게 비문을 채울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겠노라.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그 영광의 순간까지,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 드릴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1: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김성경 북한 외무성부장이 제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상은 오는 28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인 가운데 북미 간 대화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미중 양국이 오는 11월 만료되는 무역 휴전을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무역 협력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였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샘 올트먼 등 세계에서 AI 업계 인사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AI 위험에 대한 국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글로벌 차원의 규제와 거버넌스 구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해커 조직이 FBI 전현직 요원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FBI는 침해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임시로 맡아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공식 겸임하게 됐습니다.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동시에 맡는 건 헨리 키신저 이후 처음입니다. 장기간 중동에 배치됐던 미 해군 링컨 항모전단에서 승조원 8명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9개월 넘는 장기 배치에 따른 부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수가 올해 9개월 동안 200편이 넘는 논문을 내놓으면서 학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I 활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교수는 연구 과정에서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엘니뇨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2월까지 전 세계에서 폭염으로 약 45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인프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한 해커 조직이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 수천 명의 신상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3일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자칭 샤이니 헌터스라는 이 해커 조직은 전날 FBI의 온라인 채용 포털에서 전현직 요원이나 채용 지원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취한 데이터 규모는 2에서 3테라바이트이며 여기에는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 조직은 덧붙였습니다. 로이터는 이들이 탈취한 5천 줄 분량의 스프레드시트를 확보했다며 FBI 직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비상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특정 현장사무소로 배치와 일부 경우에는 중대한 정보, 보안, 방첩 업무와 관련한 부서로의 배치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는 이 스프레드시트에 중국 스파이, 러시아 정보기관, 마약 카르텔 등을 상대로 한 민감한 업무를 포함해 수많은 FBI 업무 배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 범죄조직 전담 유닛, 중국 기술 이전 분석 유닛 등에서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4명과 러시아 작전 섹션, 러시아 핵심 인프라 및 기술 위협 등 러시아 관련 직원 9명, 이란 또는 헤즈볼라 관련 정보 업무 요원 3명 등도 스프레드시트에 명시되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 해커 조직은 FBI가 지난 5월 자신들의 해킹 수법에 대해 공식 경보문을 발령한 것을 일주일 안에 철회하거나 수정하라고 요구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더 큰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더 큰 결과는 탈취한 신상 정보 데이터를 유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샤이니 헌터스는 지난 5월 미국 대학가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 캔버스 해킹을 주장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유출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에 FBI는 이 조직이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정보로 피해자를 압박할 수 있다면서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샤이니 헌터스가 이메일을 보내 FBI가 우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처를 할지 밝힐 수 없다. 우리는 FBI를 갈취하는 것이 아니며 이번 사건은 재정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FBI의 채용 포털은 현재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날에는 이 사이트는 샤이니 헌터스에 의해 장악됐다는 배너가 게시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FBI는 이날 X계정을 통해 채용 포털을 손상시키고 FBI 직원의 개인 식별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사이버 범죄 조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침해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철저히 수사 중이라며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 포털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FBI가 이처럼 직원 신상 정보 유출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는 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전현직 FBI 당국자들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유출이 사실로 보이며 이는 FBI의 잠재적으로 치명적 보안 허점이자 방첩 활동의 위기에 해당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FBI 당국자들의 신상 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 정보기관이 이를 획득해 첩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습니다. FBI 및 법무부에서 사이버 보안 업무를 담당한 수문 단티키는 뉴욕타임스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데이터 유출은 그 누구도 사이버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안타깝게도 심각한 공공안전 및 방첩 위험을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FBI에서 주요 사이버 수사를 총괄했던 신시아 카이저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원한을 품은 범죄자가 이 데이터를 이용해 자신을 수사한 FBI 요원뿐 아니라 이 요원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연방교육부가 대학 학자금 지원 신청서인 FAFSA를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공개했습니다. 2027에서 2028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교육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분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미 연방교육부가 대학 학자금 지원 신청서인 FAFSA, 연방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를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23일 2027-2028학년도 FAFSA를 공개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 학비 지원을 보다 일찍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7월부터 시작되는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학비 지원 신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번 FAFSA는 신청 과정의 복잡한 표현을 줄이고 질문과 안내 문구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수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학생이 부모나 배우자 등 FAFSA 작성에 필요한 기여자를 문자나 이메일로 초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여러 자녀의 FAFSA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청서 작성에 평균 15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FAFSA는 연방정부 정부의 펠그랜트와 학자금 대출을 비롯해서 다양한 대학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서류입니다. 교육부는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경우 FAFSA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이 있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FAFSA 공개는 법으로 정해진 10월 1일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진 겁니다. 지난해 2026-2027학년도에는 9월 24일에 공개돼서 2년 연속 조기 공개 됐습니다. 하지만 FAFSA 신청이 간소화되더라도 대학 교육비 부담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펠그랜트 지원이 물가 상승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 등 대학 진학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부터 새 FAFSA의 기능과 신청 절차를 단계적으로 점검해왔습니다. 이 기간에 제출된 신청서 역시 정식 신청으로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웹사는 연방 학자금 지원 웹사이트인 studentaid.gov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뉴욕주 교정시설 내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도관들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교도관 노조와 정치권이 교정 행정 개선과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2: 뉴욕주 내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안전관리 부실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교도관은 근무 중 수감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며 현장의 열악한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해당 교도관은 연속적인 장시간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 공백이 교도관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브루스 블레이크만 나소 카운티장이 현 주정부의 교정 시스템 관리가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도관들에 대한 모욕이자 납세자들의 부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단독 수금 제한 규제 완화와 교도관 처우 개선 그리고 시설 폐쇄 중단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 측은 지난 파업 사태와 관련해 교도관들이 법을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주정부는 질서를 회복하고 책임을 물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뉴욕주 교정당국 DOCCS는 현재 주방 위군 인력을 투입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 확충과 시설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제발 이어폰 좀 꼈으면.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민폐 행동에 이제 실제로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21일 새로운 공공버스 이용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좌석에 발을 올리는 등의 행위에 최대 5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53만 원 정도입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다른 승객의 통행을 막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버스와 환승시설을 오염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에는 최대 5,000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약 5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지하철역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오래전부터 처벌 대상이었지만 버스에서는 주로 운송회사의 내부 방침으로 관리돼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일부 행위도 공식적인 법 위반으로 규정된 겁니다. 단속은 검표원과 환승시설 직원이 맡고 버스 운전기사는 안전운행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교통 민폐 금지 움직임은 싱가포르만의 일은 아닙니다. 폴란드 크라쿠프시는 올해 초 전자기기 소리로 차량 안에 정숙을 해치는 승객에게 최대 200줄로티의 벌금을 물리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대중교통에서 큰 소리로 음악이나 영상을 트는 승객에게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한 각국의 규제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명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23일 저녁 콜로세움에서 새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던 20대 작업자가 약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응급의료진이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작업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콜로세움 측은 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사고가 발생한 2층 구역을 이날 하루 일반 관광객에게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사고인 만큼 현지에서도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네로 황제의 황금궁전터에 세워진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의 권력과 문화를 상징하는 유적입니다. 해마다 1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소식입니다.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의료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인공지능이 의사의 두 번째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AI 기업 엔트로픽과 의료 지식 플랫폼 오픈 에비던스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AI 기반 임상 진단 지원 시스템을 저소득, 중소득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간다와 앙골라, 수단, IT, 몽골 등 약 100개국입니다. 오픈 에비던스는 동료 평가를 거친 연구 논문과 치료 지침을 바탕으로 의사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의사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 의사들이 이용한 횟수만 4,200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번 협력에서 엔트로픽은 기술을 지원하고 오픈 에비던스는 각 지역의 의료 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AI가 모든 나라의 의료 현실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 에비던스 측은 고소득 국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한 AI가 저소득 국가의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르완다와 보츠와나 등의 보건기관과 함께 현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과 사용 가능한 치료제 등을 분석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네들러 오픈 에비던스 창립자는
24시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의사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며 과거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나 가능했던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제는 어디서든 가능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부족한 지역에서 AI가 실제로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버스 안 민폐 행위에 벌금을 물리기로 한 싱가포르 소식부터 로마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추락사고 그리고 의료 취약국 100여 개국에 AI 진단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엔트로픽과 오픈 에비던스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노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뉴 텍스.

0: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3: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미국에서 넉 달 만에 재회한 시진핑 국가주석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워싱턴 DC 인근 앤드로스 합동기지를 직접 찾아 시 주석과 부인 펑리 위안 여사를 직접 환대했습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4시 43분께 백악관에서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앤드로스 기지로 출발했습니다. 마린원이 이 기지에 착륙한 시간은 11분 뒤인 4시 54분이었고 이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승용차에 탑승해 시 주석의 전용기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시 주석이 탄 에어 차이나 전용기가 앤드로스 기지에 착륙한 시간이 오후 5시 39분이었습니다. 시 주석은 전용기가 활주로를 빠져나와 멈춰선 뒤 레드카펫이 깔리고 21명으로 구성된 미군의 각군 의장대가 도열한 이후 오후 6시 1분에 전용기 출입구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1시간 넘도록 시 주석을 환영하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린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전용기에 설치된 계단 바로 앞까지 이동해 시 주석과 펑 여사를 영접했습니다. 두 정상 모두 환한 미소를 띠며 악수했습니다. 시 주석 부부가 남녀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공항에 나온 양국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레드카펫을 함께 걸어 나올 때까지 두 정상은 계속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레드카펫 위에서 미 공군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하는 동안 잠시 멈춰섰고 연주가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어깨와 등을 툭툭 치는 특유의 스킨십으로 거듭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양국 국가가 연주하는 동안 예포가 발사됐고 미 B-1 폭격기 두 대가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환영식 내내 멜라니아 여사와 펑 여사 역시 두 정상 뒤에서 계속 대화하며 서로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후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을 앤드로스 기지까지 나가 직접 환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최고 수준의 예우로 극진한 환대를 보여준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옐먼도프 리처드슨 합동기지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도착할 때도 해당 기지에 먼저 도착해 영접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시 주석을 예우한 건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성대한 환영을 받은 데 대한 담례의 성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던 5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공식 환영식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전날 그가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할 당시 나온 중국 측 대표는 한정 국가부주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항에서 베푼 환영식은 약 10분간 진행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돌아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의 방미기간 이란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를 묻자 그 문제와 다른 많은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란 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산 펜타닐의 미국 유입에 대해선 좋지 않은 일이라며 하지만 그것 때문에 중국의 관세가 부과됐고 정말 매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건설 중인 새로운 연회장에 대해선 일정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면서 시 주석을 위한 국빈 만찬을 위해 내일 밤 이걸 이용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은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함께합니다. 시 주석은 25일까지 2박 3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미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상가 임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소상공인들이 최대 1년 더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시에서 상가 임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소상공인 세입자가 일정 기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게일 브루어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권리장전 조례안은 임대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에게 최대 1년의 추가 임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가 임대 기간에는 임대료 인상폭도 제한됩니다. 임대인이 갱신 여부 여부를 얼마나 일찍 통보했는지에 따라서 인상폭이 달라지며 120일 전에 통보할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보 시점이 늦어질수록 허용되는 인상폭은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히 임대기간 연장뿐 아니라 1년을 추가하는 상가 임대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에게 건물의 관련 정보와 비용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조례안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추가 연장 기간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이 조례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표결 없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고 시의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고 시장의 서명을 거치면 정해진 유예기간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 NY 또는 문자 Hope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뉴욕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크게 덥지 않아 활동하기 무난하겠고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내려가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기온 71도, 섭씨 22도, 최저기온 58도, 섭씨 14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은 조금 오르겠지만 하늘이 흐리면서 다소 차분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기온 73도, 섭씨 23도, 최저기온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비교적 선선한 수준에 머물겠고 아침과 밤에는 한층 서늘해 일교차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의 오늘 낮 최고기온 66도, 섭씨 19도, 최저기온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오르면서 한결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아침과 밤에는 선선하거나 서늘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활동하기 좋은 기온이 예상되지만 시간에 따라 기온차가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이번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보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4: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3: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7: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5: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9: 전화하세요. 201-346-3800.
10: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11: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10: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11: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10: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11: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10: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11: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10: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1: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10: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 최 로펌.
10: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11: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10: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 라앤김 합동법률사무소.
11: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의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 김성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제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3일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상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후 10시께 중국 베이징발 중국국제항공편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0여 분 만에 공항 청사의 모습을 드러낸 김 부상은 방문 기간 미국 측과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상을 영접하기 위해 공항에 미리 나와 대기하고 있던 김성 주 유엔 북한대사 역시 입을 굳게 다물고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상 등 대표단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주 유엔 북한 대표부의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국제기구 담당 차관급인 김 부상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일반 도의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유엔 본부 연단에 올라 연설합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당위성을 재차 주장하고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부상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도 참석해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못 박은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유엔 총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며 거듭해서 공개 구애를 보낸 직후에 열리는 만큼 김 부상을 통해 북한 측에 대화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지난 22일 평양을 출발해 유엔 연설을 닷새 앞둔 시점에 여유 있는 일정으로 뉴욕에 도착한 만큼 미국 측과 접촉이 이뤄질지도 관심사입니다. 김 부상은 방문 기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북한 우호국 인사들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싱가포르 측과도 회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2024년까지 6년간 고위급 대표단을 유엔 총회에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김성 대사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맡았지만 지난해 김 부상의 참석으로 7년 만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재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국 곳곳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고 있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막대한 전력과 물, 그리고 소음과 환경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 중 하나인 버지니아주가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석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컴퓨터 시설입니다. 문제는 데이터 센터가 일반 건물보다 훨씬 많은 전력과 물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 버지니아주에는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에비게일 스펜버거 주지사는 최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새로운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 센터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전력과 물 사용량, 소음과 환경 영향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 전력 사용량이 25메가와트를 넘는 데이터 센터는 지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기존 규정을 충족하며 별도의 공개 청문회나 지방 정부의 표결 없이 건설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바이 라이트, 즉 정해진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허가되는 방식입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앞으로 이런 절차를 없애고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상용 디젤 발전기도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버지니아주 스털링에는 지난 7월 데이터 센터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거의 하루 동안 가동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은 새벽까지 이어진 발전기 소음과 배기가스 때문에 집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도 논란입니다. 주정부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에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건설됐거나 건설이 승인된 데이터 센터에는 이번 대책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다며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 센터 업계는 갑작스럽고 지나치게 큰 규제 변화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데이터센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배경에는 인공지능의 급성장도 있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22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AI가 일자리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대규모 자원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AI를 얼마나 빠르게 발전시킬 것인가 함께 그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물, 환경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임시로 맡아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공식 겸임하게 됐습니다. 23일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 국무장관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정식 임명했습니다. 그동안은 국무장관으로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임시로 겸임해왔는데 이제는 두 자리 모두 공식적으로 맡게 된 겁니다. 미 행정부에서 두 직책을 겸임하는 건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의 헨리 키신저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정식 임명으로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책 결정의 권한이 집중되면서 참모진과 부처의 역할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간 주로 국무부보다는 백악관에 머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보좌해왔습니다.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막중한 자리인지라 일각에서는 한 사람이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2기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크 왈츠를 주 유엔 미국 대사로 옮기면서 사실상 경질하고 루비오 장관이 임시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생생하고 유용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하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앵뉴입니다.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매년 가장 주목하는 소식 중 하나가 바로 대학 순위 발표인데요. 지난 15년 동안 미국 대학 순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던 프린스턴 대학교의 독주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스 기사 Princeton's run atop U.S. news rankings ends after 15 years. 프린스턴의 U.S. news 대학 순위 1위 독주 15년 만에 종식을 통해 최신 대학 순위 소식과 유용한 영어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ulled ahead on a set of criteria that are as contentious as they are influential.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가 영향력만큼이나 논란도 많은 일련의 평가 기준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Pull ahead, 경쟁에서 앞서 나가다, 선두로 치고 나아가다 라는 뜻인데요. 자동차 경주나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방을 제치고 앞설 때 아주 자주 쓰입니다. A set of criteria, 일련의 평가 기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라는 의미이고 criteria는 criterion의 복수형입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는 MIT가 교원 연구 실적, 신입생의 표준화 시험 성적, 그리고 졸업 후 수입 관련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프린스턴을 제치고 새롭게 전국 종합대학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How much it matters or should is contentious since U.S. News relies on an arbitrary shifting formula to measure schools.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과연 중요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U.S. News가 대학을 평가하는 방식이 자의적이고 계속 바뀌는 공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ontentious, 논란이 많은, 의견이 엇갈리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Rely on, 무엇무엇에 의존하다, 그리고 an arbitrary formula는 자의적인 공식, 임의로 정해진 평가 방식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arbitrary는 단순히 임의적인 라는 뜻을 가지기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근거가 부족하고 평가자가 임의로 정한 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shifting formula, 계속 바뀌는 공식, 변화하는 평가 방식이란 뜻이죠. shift는 변화하다, 이동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매년 평가 산정 방식과 가중치가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 대학 순위가 학교의 진짜 가치를 완벽히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Princeton's president blistered the college rankings game as a slightly daft obsession that does harm when taken too seriously. 프린스턴 대 총장은 대학 순위 경쟁을 약간 어리석은 집착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lister, 원래 물집이 생기게 하다 라는 뜻이지만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맹비난하다, 혹평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한 daft는 엉뚱한, 어리석은, 황당한 이라는 의미인데요. 기사는 프린스턴을 비롯한 많은 대학 당국자들이 언론사의 대학 순위 매기기가 대중의 지나친 집착을 유발하고 대학 교육의 본질을 왜곡한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Private schools took the top 19 places before the University of California's campuses in Berkeley and Los Angeles tied as the country's leading public institutions. 사립대학들이 상위 19개 순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가 미국 최고의 공립대학으로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Took the top 19 places. 상위 19개 순위를 차지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place는 장소가 아니라 순위 또는 등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first place라고 하면 1위, second place는 2위가 됩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의 임의성 때문에 순위 자체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꼭 맞는 교육 환경과 비전을 찾아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 상속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산 승계, 상속, 증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과 세무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 배진희 미국 변호사, 조원철 미국 회계사, 서순성 한국 변호사, 정찬우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자산을 두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과 세무 문제부터 법률 분쟁까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시는 10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뉴저지 포트레에 위치한 하이아트 호텔과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뉴욕 그레인넥 네오날즈 팔라조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참가 신청은 필수이며 참석자에 한해 10월 2일 또는 10월 5일에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201-676-0447 201-676-0447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0: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미주 한인축제가 펼쳐집니다. 해켄색 병원의 고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 군 뉴스 고청기에서 무료 청각 테스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팀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한국의 맛과 멋을 모두 함께 즐기는 9월 25일과 26일 K-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김성경 북한 외무상부장이 제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상은 오는 28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인 가운데 북미 간 대화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미중 양국이 오는 11월 만료되는 무역 휴전을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무역 협력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였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샘 올트먼 등 세계에서 AI 업계 인사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AI 위험에 대한 국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글로벌 차원의 규제와 거버넌스 구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해커 조직이 FBI 전현직 요원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FBI는 침해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임시로 맡아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공식 겸임하게 됐습니다.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동시에 맡는 건 헨리 키신저 이후 처음입니다. 장기간 중동에 배치됐던 미 해군 링컨 항모전단에서 승조원 8명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9개월 넘는 장기 배치에 따른 부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수가 올해 9개월 동안 200편이 넘는 논문을 내놓으면서 학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I 활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교수는 연구 과정에서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엘니뇨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2월까지 전 세계에서 폭염으로 약 45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인프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가 오바마 케어 가입자 가운데 약 76만 명의 부적절한 가입을 확인하고 보험 혜택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자격 미달이나 본인 동의 없는 가입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추가로 약 42만 명에 대해서도 자격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한 약 76만 명의 보험 혜택이 중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급 지급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는 지난 8월 약 31만 5천 건의 부적절한 가입을 취소했으며 해당 가입에 포함된 사람이 76만 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22억 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들이 실제로 지원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문제로 지적한 사례에는 가입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 보험에 가입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가 사용된 경우 소득이나 체류 자격 등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대상자 모두의 고의적인 사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가입 과정에서 자격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로 가입자 개개인이 의도적으로 부정 행위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또 약 42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미국 내 합법적 체류 자격 등을 다시 확인해서 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험 브로커를 통한 부적절한 가입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CMS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보험 브로커들의 신규 가입 업무를 제한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로운 브로커 등록을 중단하는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 케어 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오류를 줄이고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실제 자격을 갖춘 가입자에게 지급토록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의료 복지 단속의 일환입니다. 한편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올해 보험료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코비드-19 시기에 확대됐던 연방정부의 추가 보험료 보조가 종료되면서 보험료가 오른 데다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 등 AI 업계 인사들이 23일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AI 위험성을 경고하며 국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달 뉴욕 UN 본부에서 UN 총회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AI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안보리 회원국 대표단뿐 아니라 AI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급속도로 진화하는 AI 명과 암을 짚으며 국제 거버넌스 구축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AI 분야 3대 대부로 꼽히는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는 최근 AI 에이전트들이 지시를 거부하고 인간이었다면 범죄가 될 행동들을 했다며 기업들조차 자사 제품이 파국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기술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지오 교수는 안보리는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어느 회원국도 원치 않고 단독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국경조차 무시하는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소수의 기업과 국가들이 인류의 운명을 걸고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쫓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AI 관련 사고에 대한 공통된 정의보고 체계 마련, 공공의 선을 위한 글로벌 기술 개발 방안 논의, 국제 합의를 바탕으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보장하는 AI 기술적 해결책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올트먼 오픈 AI CEO 역시 AI가 새로운 르네상스 또는 새로운 산업혁명이 될 수도 있다며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재앙의 위험이 10%, 1%, 1.2%, 0.1% 등 어느 수준도 전혀 용납할 수 없다며 인간의 통제 아래 유지할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모델은 훈련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AI 관련 설정을 샌프란시스코의 연구소들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민주적 절차와 정부 공조를 통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표준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뒤이어 화상으로 참석한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도 AI 기술이 향후 1, 2년 후면 데이터 센터 속 천재들의 나라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혜택 뒤에 가려진 오용과 통제력 상실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아모데이 CEO는 위험 관리는 궁극적으로 한 기업의 역량을 넘어 업계 전반과 전 세계의 문제라며 안보리 차원에서 AI를 이용한 생물학 무기 제조 금지 등 구체적인 합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I 개발 속도에 맞춘 평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제력 상실 및 오용 위험 테스트를 위한 글로벌 표준과 중대사고 알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반면 미 정부는 AI에 대한 국제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우리의 주책무는 슈퍼지능의 발전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자유와 삶의 방식을 보호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추가 개발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로 이를 제약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치오스 국장은 전날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설을 언급하며 미국은 슈퍼지능을 통제하기 위한 글로벌리스트 체제를 구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시 예산을 지원해 직접 운영하는 공공식료품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 상공회의소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자금이 투입된 매장이 수십 년간 지역사회를 지켜온 소상공인과 보대가 상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K-Radio가 전합니다.
2: 지난 22일 미국 상공회의소 U.S. Chamber of Commerce의 니어 브래들리 수석부회장이 이스트 할렘의 한 소형 식료품점 103 Deli & Grocery 앞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의 시형 식료품점 5곳 설립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의 전국 순회 캠페인인 자유기업 Express Opportunity Tour, Free Enterprise Express Opportunity Tour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회견에서 브래들리 부회장은 임대료나 재산세, 매장 건축비를 내지 않고 시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는 관영 매장이 들어서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경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브래들리 부회장은 수년간 주민을 고용하며 지역사회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이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결국 공무원과 관료가 주민들이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지 결정하는 정부 통제형 매장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The local small business owners who've dedicated years to creating stores, serving their communities, employing folks from the community are being threatened with a form of competition from the mayor's office. The mayor here wants to have city-run government by grocery stores. Those grocery stores don't pay taxes, they don't pay rent, they don't pay any costs of building it out, and then they get government subsidies. We know what's going to happen if this plan comes to pass. These local businesses are going to go out of business. And what will communities like this one be left with? They're going to be left with government-run grocery stores where a bureaucrat gets to decide what we're allowed to buy. We're here as part of the U.S. Chamber to push back because this isn't right and someone needs to stand up and say so.
2: 이날 현장에는 지역 보대가 업주 파수 람판티와 대뉴욕 상공회의소 마크 제프리 회장도 참석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함께 촉구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 측은 정부 주도의 매장 설립 대신 식료품 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민간 중심의 대안 추천서를 뉴욕시 제안 요청서 RFP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Radio입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지역에서 식품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한식 도시락 나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비영리기관 AWCA가 엔젤 바스켓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층 60가정에 매주 한식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9월 25일부터 내년 6월까지 매주 금요일 운영됩니다. 대상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선착순 60가정으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선택된 가정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낮 12시까지 뉴저지 틴에게 있는 AWCA 회관에서 도시락을 직접 수령하시면 됩니다.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201-862-1664 담당자 줄리 킴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한국 현대무용의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립니다. 뉴욕 한국문화원과 화이트웨이브, 김영순 무용단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 현대무용의 물결이 오는 10월 9일 금요일 또 10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뉴욕 한국문화원 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은 뉴욕의 대표적인 현대무용 축제인 덤보 댄스 페스티벌 2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안다미로 아트컴 번이 김정환 안무가의 문, 이동아 안무가의 게르니카 어게인, 그리고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김영순 안무가 작품까지 세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문과 게르니카 어게인은 이번 공연을 통해 미국 관객들에게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공연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좌석은 선착순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공연과 일정, 예약 등은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오는 9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메릴랜드 저먼타운 펠로쉽 교회에서 제42회 메릴랜드 건강검진의 날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사전 등록이 필수이며 모든 서비스는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치과, 한의학, 물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이 1대1 무료 건강 상담을 제공합니다. 복부와 갑상선, 유방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도 선착순 15명에게 제공됩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은 당화혈색소, 종합대사검사, 지질검사를 포함한 기본 혈액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과 비타민 D 추가 검사는 $80이며 독감과 폐렴구근, 대상포진, RSV 예방접종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 면담과 정보 부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 문의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그레이스리 매니저 240-683-666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케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K-Radio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엄마, 별일 없죠?
3: 너나 잘 있습니다, 야.
4: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입학,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7: 다음 소식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23일 오는 11월 만료되는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는 오늘 이른바 부산 합의, 11월 1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미중 양국 간 경제협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합의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을 계기로 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말합니다. 당시 두 정상은 서로 100% 넘는 관세를 주고받던 무역전쟁의 확전을 자제하고 추가 관세와 무역보복조치 일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24일 백악관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당시 합의에 따른 무역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하루 전인 이날 워싱턴의 세계은행 본부에서 만난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는 의제 조율을 위한 막판 협의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1년이 아닌 2개월 연장하는 데 그친 겁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20일 뉴욕에서 열린 허 부총리와의 1차 협의를 가리켜 약 12시간 동안 만났지만 마무리되지 않은 안건이 남아있었다며 그래서 오늘은 1년의 작은 사안 대신 더 큰 규모의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논의하려 다시 만났다고 이날 협의의 목적을 소개했습니다. 2개월 연장에만 합의한 것에 대해선 경제 분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장 기간에 더 큰 규모의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에 대해선 모르겠다. 현 합의를 그대로 연장하게 될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중국 측이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합의를 이행할지 지켜보기 위해 이제 우리의 기대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약 170억 달러 규모의 대두 구매 약속과 다른 농산물 구매 약속이 있는데 우리 판단은 일정이 약간 뒤처져 있으며 중국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선드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실질적 성과에 관한 질문에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간 품목 관세 철회를 합의하는 양국 무역위원회 가동과 금융서비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언급한 뒤 현재 상당히 많은 일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배선드 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사고가 벌어졌을 때 서로 통보하는 한라인 구성 제안이 수용될 것인지를 묻자 나는 그들이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제불능의 AI 에이전트 등 사이버 작전이나 생물학 무기를 위해 AI를 사용하는 비국가 행위자 등 우리는 중국과 함께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중국과 발생한 모든 사건, 특히 국경을 넘은 사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적 왕따 작전으로 고립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대형 은행에 대한 제재는 아직 없다는 지적은 일부 국가에 대해선 공개적 구경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비공개 논의를 하는 편이 낫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란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미국에 도착해 2박 3일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총기폭력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캣 요컬 뉴욕주지사는 관련 프로그램에 4,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5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석윤 기자입니다.
8: 캐시 요컬 뉴욕 주지사가 총기폭력 피해가 큰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4,2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전역에서 저소득층이거나 범죄와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소년들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돈을 벌고 직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범죄나 총기 폭력에 연루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2024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2,500명 이상의 청소년에게 유급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40만 달러 늘어난 규모입니다. 청소년들은 학교나 도서관, 식당, 여름 캠프와 보육 프로그램, 지역 단체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알아보는 진로 교육도 함께 받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최초의 엄마 주지사로서 우리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력과 트라우마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지역경찰과 청소년지원단체도 함께 참여합니다. 특히 총기폭력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스너그라는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과도 협력하게 됩니다. 스너그 프로그램은 공중보건적 접근으로 총기폭력의 발생 원인을 찾아내고 확산을 차단하며 피해를 입은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를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의 대상은 만 14세에서 20세 사이 청소년입니다.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연소득 54,640달러 이하가 기준입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청소년의 첫 직장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키우고 직업에 필요한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9: 한국소독 단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0: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9: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2: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이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이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뉴욕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크게 덥지 않아 활동하기 무난하겠고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내려가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기온 71도, 섭씨 22도, 최저기온 58도, 섭씨 14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은 조금 오르겠지만 하늘이 흐리면서 다소 차분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기온 73도, 섭씨 23도, 최저기온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비교적 선선한 수준에 머물겠고 아침과 밤에는 한층 서늘해 일교차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의 오늘 낮 최고기온 66도, 섭씨 19도, 최저기온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오르면서 한결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아침과 밤에는 선선하거나 서늘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활동하기 좋은 기온이 예상되지만 시간에 따라 기온차가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악의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사이에 45만 명가량이 더위로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인근 동태평양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전 세계 이상 기후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시카고대 기후영향연구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 사이 엘니뇨로 인한 온열 질환자 사망자가 45만 1000명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 2만 4천여 개 지역의 기온과 초과 사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뒤 장기 기온 전망치를 결합해 1996년에서 2025년 평균 대비 엘니뇨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를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주로 가난하고 인프라시설이 덜 갖춰진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나이지리아가 3만 1,400명이 숨져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관측됐고 인도네시아, 수단, 인도, 브라질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 5개국 가운데 4개국이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반면 선진국에선 온열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등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의 예상 사망자를 모두 합쳐도 전체 사망자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브라질 일간 폴라지 상파울루는 이날 보도했습니다. 연구소는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선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가구 방문, 무더위 센터 운영, 야외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타마칼튼 기후영향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긴급 대응을 강화하고 노력을 올바른 곳에 집중시킨다면 올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뉴욕 주지사 선거를 6주 앞두고 실시된 최신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브루스 블레이크먼 후보가 현지 캐디오컬 주지사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바짝 좁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정시설 인력난과 공공안전 문제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2: 시에나 대학교 시에나 유니버시티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현직인 캐시오컬 주지사가 50%, 공화당 브루스 블레이크만 나소 카운티장이 4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9%포인트로 이는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같은 기간 공화당 리 젤딘 후보가 보여준 추격세보다 더 촘촘한 양상입니다. 이번 선거 전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뉴욕주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안전 문제입니다. 블레이크만 후보는 최근 교도관 노조의 지지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호컬 행정부의 교정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블레이크만 후보는 독방 수용 제한 조치, 헬스 액트를 폐지하고 교도관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주방위군을 교정시설에 대체 투입하는 현재 상황은 안보 공백이자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교도관 파업 사태 이후 약 2,000명의 교도관이 해고되고 현재 3,000명의 주방위군이 교도소에 배치되어 있으나 교도관 상근 인력은 최저 수준인 11,000명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한 교도관은 24시간 연속 근무 중 수감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며 열악한 현장 실태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 측은 교도관들이 법을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렸을 때 주지사는 질서를 회복하고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기존 대응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교도소 안전과 치안 문제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1: 장기간 중동지역 작전에 투입됐던 미군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기함으로 하는 항공모함 전단에서 임무 수행 기간 승조원 총 8명이 자살을 기도했다고 CNN 방송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카오 해군 장관 대행이 미 상원 군사위 소속 키어스틴 질리블랜드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 작전 배치 후 링컨 항모 전단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 현황에 대해 이처럼 답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링컨함을 비롯해 항모 비행단, 호위 구축함 등 항모 전단 전체에서 발생한 자살 기도 건수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 기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고 카오 대행은 답했습니다. 미 국방부 통계에서 2024년 기준 미 해군 현역 병사 33만 7천 명 가운데 356명이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집계된 것을 비춰볼 때 링컨 항모전단에서의 자살 기도 발생 비율은 전체 해군에서의 발생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링컨 항모전단에는 통상 총 6,000명에서 7,000명의 대원이 승선합니다. 다만 한 현역 장교는 작전에 배치되는 항모전단에서의 자살 발생 건수는 연간 한 건에서 두 건에 불과하다며 여덟 건은 대단히 높은 숫자라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전 작전의 부담은 일반 작전 배치보다 훨씬 크다며 기항도 없고 끊임없는 경계 태세가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링컨함은 지난해 11월 모항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를 떠나 중동 지역에 장기간 배치돼 이란과의 전쟁 임무를 수행하고 지난달 20일 조지 워싱턴함과 교대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9개월 넘게 중동에 배치돼 이란 전쟁 관련 작전을 수행하면서 장기 배치 논란을 낳았습니다.

0: 가족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4: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5: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4: 야, 두 가지 다지. 장이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5: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4: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5: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4: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6: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가자 평화위원회가 향후 6개월 동안 24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가자 지구 복구 계획을 마련했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3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악시오스가 입수한 계획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를 위해서 기반시설 개발, 인적 개발, 경제 성장 가속화, 디지털 전환, 법무, 평화, 안보 등 6개 분야에 이 같은 자금이 지원됩니다. 가장 시급한 기반시설 개발에 1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현재 텐트에서 생활하는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을 위한 단열 이동식 주거시설에 4억 달러, 잔해 불발탄 제거에 2억 7,500만 달러, 병원 복구에 5천만 달러, 도로망 보수에 3천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국경 통과 지점의 보수, 전력 수도 복구, 휴대용 태양광 발전 장치 2만 5천 세트 보급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아랍에미리트는 텐트 피라민 5만 명을 수용하고 독립적인 전기 수도 시설을 갖춘 라파 지역의 시범 에미리트 주거단지에 자금을 댈 예정입니다. 평화 안보 사업에는 8억 8,5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국제 안정화 군 5천 명을 지원할 수 있는 라파의 영구적인 방호시설에 2억 7,500만 달러, 다국적 안보 병력의 모집 훈련 장비 지급 배치 등에 1억 4천만 달러입니다. 또 가자지구 출신의 팔레스타인 가운데 수천 명의 경찰 인력을 채용하는 데 1억 2천만 달러, 무장정파 하마스 등의 무기 탄약을 반납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 2천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보건 교육 복지 프로그램에는 3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디지털 신분증 체계 구축, 디지털 결제, 4세대 통신, 소기업 보조금, 투자 기금 등의 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계획서는 가자지구의 물리적 피해가 총 35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완전히 회복하고 재건하려면 향후 10년에 걸쳐서 714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평화위와 팔레스타인 기술 관료 정부는 아직 초기 6개월 소요 재원인 24억 5천만 달러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평화위 관계자들은 이 금액이 즉시 전액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정치적 장애물이 해소되면 공여국들이 여러 사업에 자금을 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획서는 이날 열리는 28개 평화위 회원국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평화위에 참여하지 않은 유럽연합 및 일부 EU 회원국 대표까지 포함해서 35개국 대표가 모입니다. 다만 이 같은 가자지구 재건 계획이 실행되는 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양측 모두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계획의 일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적 상황을 들어서 이행에 착수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마스도 원칙적으로 무장해제에 동의했지만 그 약속이 실제로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평화위는 다음 달 27일 이스라엘 선거가 치러지고 새 정부가 구성되면 가자지구 복구 절차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뚜렷한 승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과도 정부가 구성되고 정치적 교착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올해 들어 약 9개월 동안 200편이 넘는 논문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 학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3일 보도했습니다. 전례 없는 논문 생산 속도에 학계는 그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고 의심 중입니다. 학술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SSR에는 최근 한 달간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 니콜라스 폴슨 교수의 논문 업로드가 급증했다며 폴슨 교수의 논문 257편을 삭제하고 해당 논문을 올린 계정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SR에는 학자들이 논문에 AI를 활용한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폴슨 교수의 논문은 AI 사용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SR에는 AI 사용 공개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례적으로 논문 제출 양상이라고 했습니다. 통계학과 수학을 연구하는 폴슨 교수가 발표한 논문 대부분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에 벗어나는 주제들도 많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폴슨 교수는 논문 이외에도 올해 14권의 저서를 단독 공동 출간해 학계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그의 논문 폭증을 처음으로 알아챈 학자 중 한 명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아이온 디시크 교수는 단순히 분량뿐 아니라 주제의 다양성, 이전 논문과의 차이점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소속 통계학자 앤드류 겔먼은 폴슨 교수의 논문을 다 읽지는 않았다면서도 그가 작성한 한 논문을 읽어봤을 때 챗봇이 논문 내용 일부를 작성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겔먼은 그는 종신 교수직을 가졌다며 사람들이 AI 부정행위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가 AI를 사용해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논문을 쏟아내는지 의아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폴슨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학계 지적은 부러움과 내 논문 작성 과정 방법을 가로채려는 욕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폴슨 교수는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AI를 사용했음을 인정했지만 논문 작성에 AI 이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방 통합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한방 통합의학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신경과학자이시자 치매 연구로 노벨상 수상하신 스탠포드 이대 교수 토마스 슈더프 박사는 2023년 12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열린 IABS 국제 퇴행성 뇌신경 포럼에서 치매는 인류에게 가장 슬프고 잔혹한 일이다. 치매는 현대의학에서는 아직까지 백신도 없고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치매 예방은 현대의학에만 의존하기보다 양한방 통합의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침으로 잠자는 뇌세포를 깨운다는 뇌신경 전문 한의사로 오래전부터 꾸준히 치매 예방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혈관 문제, 수면 부족, 만성염증과 노화 이런 요인들이 오래 시간 쌓이면서 뇌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즉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뇌의 만성질환입니다. 뇌세포 손상을 막으려면 뇌의 미세혈관을 보호해야 합니다. 고혈압과 혈당 같은 위험 요인은 현대의학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뇌와 혈관, 수면, 전신회복 환경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는 통합의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치매 위험이 약 1.5에서 2배까지 증가하고 고혈압 환자는 치매 위험이 약 1.2에서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 두 가지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 치매 위험이 두세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미세순환 장애로 뇌를 보호하는 뇌혈장벽 BBB 기능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베타아밀로이드, 타우단백질 등 노폐물이 쌓이면서 신경세포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여 치매 위협을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뇌의 미세순환, 뇌혈장벽, BBB 보호, 뇌기능 회복 환경 개선은 양한방 통합의학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뇌 건강 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K-Radio.
1: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0: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제4회 미 동부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오는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자리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 PGA의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10,000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가티 골프 동호회 김인덕 회장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요 다이얼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그리고 이 괴짜 교수라고 부르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내 컴퓨터를 해킹하라는 과제도 내시기도 하고 캠퍼스에 몰래 거위를 풀어놓기도 하셨다는 어떤 모습이든 인간은 답을 찾아 살아갈 것이다.
5: 제가 총장이나 이런 학교 행정을 하는 거는 작은 거예요. 인류를 위한 새로운 발견을 해내는 거는 이게 큰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가야지.
4: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대학 총장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괴짜라고 소문난 그리고 그렇게 불리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총장 이광영입니다.
4: 네, 총장님 제가 아는 총장 중에선 스타 총장님.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알기로도 괴짜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교수로도 활동할 때 제가 기억나는 건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 어떤 배역의 모델이셨던
5: 드라마 카이스트라는
4: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5: 괴짜 교수. 네.
4: 그리고 이 괴짜 교수라고 부르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뭐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창조하라는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시기도 하고 또 내 컴퓨터를 해킹하라는 과제도 내시기도 하고 뭐 캠퍼스에 몰래 거위를 풀어놓기도 하셨다는 에피소드도 있던데 이런 일은 왜 하셨던 겁니까?
5: 글쎄요. 그 당시에 왜 했는지 모르지만 네. 아마 그게 즐거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4: 사실은 뭐 이광영 총장님은 총장님으로도 정말 상상력도 많으시고 실행력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으로 소문이 나 있고요. 지금도 그 거꾸로 매달린 TV를 보고 계시나요?
5: 예, 그렇죠.
4: 이 책에 보면 좀 나오는데 그 얘기도.
5: 한 15년 전부터.
4: TV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이유는 뭔가요?
5: 좀 뭐 변화를 주기 위해서요. 저 자신을. 예, 그 세상을 좀 거꾸로 봐야지. 너무 제가 이게 이제 정해진 틀에서 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집어 놓고 보니까.
4: 혹시 저는 매달아 놓고 안 보시는 건 아닌지. 아, 예. 이런 의심이 들기도.
5: 그럴까 봐서.
4: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5: 그렇게 봐서 제 사무실에도 거꾸로 해놓고, 제 집에도 거꾸로 해놓고.
4: 요거는 또 다른 질문인데, 우리나라 뭐 최고의 대학의 총장이라는 지위로 일을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이 좀, 뭐랄까, 틀이 이렇게 좀 무겁지 않습니까? 총장님의 상상력을 좀 발휘하시면서 하시기에 어떻습니까?
5: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총장의 임무라는 게 뭐 비교적 저는 단순하다고 봐요. 비전 제시하고 또 추진 방향 제시하고 제시만 하면 돼요. 총장은 또 중요한 학생들 보살피는 거 먹고 자는 거 잘하게 하고 그러려면 또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제 기부금 열심히 모으러 다니고 단순합니다. 비교적
4: 그냥 돈 벌러 다니면 되고.
5: 예, 예. 궁극적으로는 돈 벌러 다니면 내부에서 돈은 다 쓰면서 열심히 하니까요.
4: 저는요, 그 총장님 몇 개 인터뷰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나는 돈 벌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니까.
5: 그러네요. 예. 우리 삼성의 옛날 그 이건희 회장님이 업의 본질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네.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대학 총장의 업의 본질은 돈을 모으는 겁니다.
4: 맞습니다. 요번에 나온 책이 이게 저는 진짜 역작.
5: 아유.
4: 두께만 보더라도 역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제목은 미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잠깐만 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많은 이제 인류의 역사책이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은 대체로 그 우리 인류 역사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써요. 인간 중심. 물론 인간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 환경 변화에 인간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두 개가 상호작용. 그래서 환경, 기술, 도구와 인간과 사상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제가 한번 써보자 해서 책을 썼죠.
4: 그렇군요. 근데 기원이라는 것과 미래라는 단어는 사실은
5: 안 맞죠.
4: 시간적으로는 좀 예. 서로 모순되는 거잖아요. 예. 그 두 개가 같이 단어 제목이 된 이유는 뭔가요?
5: 이 책의 목적은 역사를 뭐 여기 정리하는 책은 아닙니다.
4: 아니고
5: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책이에요.
4: 미래를 예측하는 거.
5: 예, 21세기 우리가 당면한 이 우리 미래에 개척하는 과제 여기에 대한 우리 이제 그래도 우리 인사이트를 가져보자는 목적인데 미래를 예측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과거를 알아야 돼요.
4: 그렇죠.
5: 예, 과거에 인간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미래가 같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미래를 보다 보니까 결국은 기원을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구나. 미래의 기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4: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총장님이 우리나라 미래학의 기원.
5: 너무 부끄럽습니다.
4: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
5: 예.
4: 이지만 뭐 그거 무슨 점장이도 아니고 뭐 예언자도 아니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래학을 한번 조금 알기 쉽게 짧게 어떤 관점의 학문인지.
5: 미래학이라는 거는? 네. 발생 가능한 미래를 여러 개를 제시하고요.
4: 여러 개를 제시하고.
5: 예, 딱 하나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발생 가능한 미래를 여러 개 제시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취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4: 아,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사실은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그렇습니다. 미래도 있는데 부정적인 미래는 버리고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현재부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5: 그게 바로 미래학입니다.
4: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전략이네요.
5: 그렇습니다. 예.
4: 이러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5: 예.
4: 이게 무슨 점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5: 뭐 어떤 분들은 미래학을 하면 뭘 딱 하나 알아맞힌다. 그게 예.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노력한다. 그래서 이 미래학 하는 사람들의 대전제는 미래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런 미래학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아주 집대성한
5: 조금 쓴 거죠.
4: 그래서 그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미래의 기원에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미래를 읽어낼 수 있다고 이제 예. 하셨는데 그 인류의 기원부터 쭉 역사를 훑으셨잖아요.
5: 예.
4: 세상이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거다.
5: 세상이
4: 뭐
5: 그렇죠. 과거를 보니까 그 원리를 알게 되는데 그 원리는 환경 변화, 도구, 기술 변화에 인간이 적응해 나가는 거다.
4: 적응해 나가는 거.
5: 그러니까 미래도 새로운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 것은 보인다.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는 게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인간은 어떻게 대응할 거다. 그래서 미래의 역선을 이렇게 전개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쓴 책이죠.
4: 사실은 그 세바시 강연이 얼마 전에 공개가 돼서 요게 아주 큰 호응과 공감을 얻고 있거든요. 예. 불안정함. 아, 예. 불안정함이 불안하시잖아요.
5: 인간의 그렇죠. 인간의 예. 그 인간의 대응하는 방식이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4: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으로 예. 가려는 예. 대응과 적응을 하려는 거죠.
5: 예. 또 환경이 변하죠. 그 인간 자신이 또 불안정한 상태죠. 이러한 불안정 상태를 안정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불안의 근원은 우리 뇌 속에 있는 거고요.
4: 뇌 속에.
5: 예, 불안한 환경을 또 만드는 것도 새로운 변화고요.
4: 그래서 저는 세바시 강연을 들으면서 좀 참신했던 게 우리 총장님 하면 뭐 항상 도전합시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불안하시다고 고백을 하셔서 예, 예. 지금도 좀 불안하신 상태인가요?
5: 그럼 많죠. 많죠. 예.
4: 최근에 가장 불안한 건 어떤 것일까요?
5: 제가 최근에도 이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그런 것이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리소스 자원이 필요합니다. 대학교의 자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GDP도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속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도 성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해외에서 인력도 받아들이고 돈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한국에서 한국인들로 머리로 세계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는 예,
4: 불가능하게 됐죠. 불가능하게 앞으로 미래에는 예, 가까운
5: 그래서
4: 미래에는
5: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그 일을 이제 하러 돌아다니는데
4: 불안하군요.
5: 잘 안 되면은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이제 말을 붙이고 이제 하는 거죠.
4: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해진 미래라고도 하는 뭐 책으로도 나왔지만 이게 그 출산율, 뭐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대학에 굉장히 큰 위기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런 이제 해법을 좀 총장님이 벌써부터
5: 미리 준비하고 준비해야지 5년 후 10년 후에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그 예산이라는 것도 그 한정돼 있고,
4: 그렇죠.
5: 또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양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에 투자할 돈이 많지 않을 겁니다.
4: 그러니까 그거를 해외에서 투자 유치하시러 예, 예. 몸소 돌아다니시는 예. 거군요. 예, 예. 이건 뭐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5: 그런 걸 하려면은 역시. 마음이 편하진 않죠. 불안하죠. 출장 떠날 때.
4: 그러시군요.
5: 이거 협상이 잘 될까. 협상이라는 거는 우리도 줄 게 있어야 되고 그쪽을 받을 게 서로 주고받는 협상이 잘 될까 뭐 이러면서 그러려고 하면 또 못 먹는 술도 가서 마셔야 되고 그러죠.
4: 이 불안함 때문에 우리 대학이 더 발전하고 더 그렇죠. 좋은 인재들을 데려올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5: 그런데 이런 걸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미래 내다보지 않고 편안하게 미래 뭐 그때 가서 보지 뭐 이렇게 하고서 편안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4: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반성이 되네요. 하여튼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5: 네. 그래요? 그러면은,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4: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 제 주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책을 또 보면은, 이 책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그 총장님이 한 뭐, 4, 5년 전, 얘기하신 거기도 하는데 미래 예측 도구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스태퍼라고 하는 네. 건데 요거 뭔지 좀 설명 잠깐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미래를 예측하려고 할 때는 좀 두리뭉실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항목별로 좀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스태퍼는 이제 영어로 S는 이제 소사이어티, T는 테크놀로지
4: 기술이요.
5: 예, 그리고 E가 인바이런먼트 거예요.
4: 예, environment 환경.
5: 예, 환경. P가 이제 population
4: 인구
5: 그리고 politics
4: 정치도 있군요.
5: 그리고 예, 경제 이코노미
4: 경제.
5: 그리고 R이 이제 끝에 R이 이제
4: resource 자원. 예, 그래서 스태퍼, 첫자만 예. 따서 스태퍼.
5: 예. 요거를 항목별로 이렇게 나눠서 봐야지 미래를 그래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죠.
4: 이게 이제 그런 스태퍼의 범주에 따라서 예. 저술한 책이라는 예. 거잖아요. 예. 이 책에 그런 재밌는 그 미래에 관한 이 예. 사실들이 있어서 거기서 몇 가지 좀 제가 흥미로운 거를 여쭤보면, 유전자 편집 기술.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까?
5: 유전자 편집은 우리는 유전자로 돼 있고 유전자는 그쵸.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고
4: 그렇죠. 뭐 이렇게 염기 서열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5: 돼 있고 그건 이제 현재 우리 기술은 이걸 잘라붙이는 기술까지 됐고
4: 그 유전자를 뭐 불필요한 부분 빼고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넣고, 넣는다는 게 유전자 편집인 거잖아요.
5: 영화 편집하듯이.
4: 그러니까 필름처럼.
5: 예, 필름 편집하듯이. 그건 지금 동물에는 뭐 이미 보편화된 다
4: 보편화된
5: 하고 있고요.
4: 정도로.
5: 중국에서는 또 그 편집한 사람이 태어나기도 했고요.
4: 아 이미.
5: 예. 세 명이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유전병을 없애주는 편집을 했어요.
4: 그렇군요.
5: 네, 그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윤리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 해서 이제 안 하고 있는데
4: 유전자 편집 기술은 올 만큼 온 거군요.
5: 이제 손에 와 있어요. 아. 손에 쥐었어. 그러니까 마치 우리 칼을 우리 이제 인류의 손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국가 간의 경쟁인데 누가 먼저 쓰느냐. 아. 처음 쓰는 사람은 비난을 받겠지만 또 비난을 받겠지만 또 쓰는 사람은 또 세계에 큰 주도권을 주기 때문에 아. 이게 언제까지 규제 차지할 수 이거 어렵죠.
4: 그러니까 이거 이 기술에 대한 뭐 윤리의 문제나 제도의 문제를 누가 잘 만드느냐에
5: 그럼요.
4: 가 되게 중요한
5: 그러니까,
4: 문제예요.
5: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4: 그렇죠.
5: 또 우리 우리 인간 사회 인류 이거를 잘 이해해 두고서 어떻게 절충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면서 이걸 조화롭게 해 나갈까? 요거를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휴머니즘이 그동안 발전해 온 길 보면은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은 그 사회에 큰 변화가 오잖아요.
4: 그렇죠.
5: 망원경이 나타난다, 현미경이 나타난다, 증기기가 나타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의 방식이 많이 변해요. 그러면 우리 삶의 질서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질서를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면은 사회 갈등이 커져서 충돌이 나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혁명이에요. 근데 그걸 미리 살 조화롭게 준비해서 수용을 하면은 평화롭게 사회 질서가 만들어져요. 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사회로 평화롭게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간 것이 바로 이 여성 해방 운동이라든지 또 르네상스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게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경우도 있고 평화롭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정해지는 거예요.
4: 그럼 뭐 휴머니즘 2.0이라는 것을 두고 또 생각해 보면 유전자 편집이야 뭐 규제 때문에 아예 그냥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예. 또 AI는 또 완전 다르잖아요.
5: 그렇죠. 지금 AI 지금 뭐
4: 난리 났잖아요.
5: 난리 났습니다. 예.
4: 모든 걸 예. 바꾸려고 하는 지금 직전인데.
5: 예. 그리고 유럽에서는 좀 규제를 하자고 뭐 법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예. 중국과 미국은 별로 들은 척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강자니까. 선두가니까. 그럼 둘이 경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글로벌한 방식을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또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6: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4: 뭐 미국이나 이런 기술 강국의 소식을 들어보면 AI가 진짜 턱 밑까지 와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보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일상을 살다 보면 뭐 그렇게 변화는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예. 저희가 이제 세바시로 이런 AI에 관련된 콘텐츠를 예. 이렇게 좀 하면 예. 잘 안 봐요. 예. 조회수가 떨어져요.
5: 아, 그렇습니까?
4: 되게 중요한 일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총장님이 한번 이런 거 열심히 보고 적극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한번 AI 시대를 한번 좀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5: AI가 전 세계적으로 물밀듯이 밀려오고
4: 그렇죠.
5: 있잖아요.
4: 예.
5: 그럼 이거를 나 자신도 이걸 미리 알고서 대비하면은 내가 물개 올라타서 좀 주도적으로 가는 거고 이걸 무시하고 내가 피하면은 손해보는 건 나죠. 그러니까 관심 가져야 돼요.
4: 그 뭐 AI가 우리 직업을 우리를 대치한다 이 말은 그냥 괜한 공포 두려움인 거죠.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5: 근데 그것도 두 가지죠. 내가 이걸 AI를 잘 만들고 활용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서 내가 피하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4: 그렇죠.
5: 예. 마치 우리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휴대폰을 전 세계로 막 1억 개 이상 팔잖아요.
4: 네.
5: 그러면서 우리나라 일자리가 많이 늘었어요.
4: 많아졌죠.
5: 휴대폰이 없앤 일자리가 많잖아요.
4: 그렇죠. 또 생각해보면 그렇죠.
5: 네, 네. 뭐, 저기, 녹음기 회사도 없앴고, 저기, 카메라 회사도 없애고, 뭐, 전화기 회사.
4: 그렇죠. 공중전화 만들던 회사도
5: 없어졌어요. 그런 회사. 그러니까, 없어진 것만 생각하면 휴대폰이 엄청 나쁜 네? 일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휴대폰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잘 만들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잘 만들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었어요. 그래서
4: 그러네요.
5: AI, 미래 AI도 마찬가지로.
4: 그러네요.
5: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늘어서 아주 번성할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 없어져가지고 힘들게 할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모두 다 같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 그 AI 공부하고 국가도 이걸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야 돼요.
4: 누구보다 아주 쉽고 이해 잘 되게 설명을 제일 잘해주신 거 여러분 아셨죠? 지금 세바시 AI 키워드 있는 것 빨리 찾아서 다시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안 보시더라고요.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보시기 바라고요. 두뇌 발달을 위한 정신 헬스 클럽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5: 네, 그러니까 AI가 많은 걸 해주면은 우리 편하고 좋잖아요.
4: 안 쓰잖아요.
5: 안 쓰, 머리 안 쓰죠. 대표님 전화번호 몇 개 외우세요?
4: 저요 두 개요.
5: 그래도 어떤 분은 한 개라고 그러시던데. 아유,
4: 진짜 예전에는 전화번호 꽤 많이 외웠었는데.
5: 뭐 한 몇십 개는 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편해졌어요.
4: 편해지죠.
5: 편해졌어요. 그럼 편해졌다는 얘기는 바꾸 말하면 뇌가 노력을 안 하니까 이제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활을 이제 10년, 20년, 30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하고 30년 후에 뇌하고는 많이 변했을 거예요.
4: 그렇군요. 네. 뭐 뇌과학자시니까. 네, 우리 총장님이 뇌과학자세요. 네,
5: 암기도 정말 네. 못할 거고.
4: 그러니까.
5: 또 복잡한 거 하는 거 보니까 싫어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뇌가 이제 쇠퇴해 있고 그런 사람들 보고 되게 요즘 말로 이제 저 사람은 좀 슬로우하다. 좋게 말해서 슬로우하고 좀 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겠습니까?
4: 그러면 뇌 헬스클럽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5: 그렇죠.
4: 이게 미래 사업으로 또 각광받을 수 네. 있는.
5: 지금 현재 우리 길거리에 헬스클럽 있잖아요.
4: 그렇죠.
5: 헬스클럽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그 생계 활동을 하면서 신체적인 운동을 해요. 그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4: 그러네요.
5: 네. 그래서 그 과거에는 헬스클럽이 필요 없었어요.
4: 그렇죠. 뭐 육체 노동을 했는데
5: 그게 내 운동도 되고 돈벌이도 되고. 그런데
4: 네.
5: 지금은 이제 정신 노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육체 예, 운동은 따로 돈 내고 하는 거예요.
4: 그러네. 똑같네 이거는.
5: 똑같습니다. 예.
4: 근육을 키우려고 따로 돈 내고 네. 헬스클럽 가서 하듯이 AI나 여러 가지 편리한 기술 때문에 두뇌를 안 쓰면
5: 예.
4: 두뇌를 훈련하는 클럽에 가야 되는 거군요. 예.
5: 거기 가면은 이제 아마 텔레비전도 거꾸로 있고 조직도도 거꾸로 있고 뭐 그럴 겁니다.
4: 막 계산시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5: 예, 예. 암기 훈련도 하고
4: 회계장부 던져주고 막 계산하라고.
5: 예.
4: 재미있는 상상입니다. 상상이 아니라 뭐 다가올 현실.
5: 그래요. 미리부터 그 비즈니스 준비.
4: 또 로봇세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로봇세는 예. 로봇한테 세금을 거두는 겁니까?
5: 이제 우리 이제 미래 사회를 보면 이제 결국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이제 일자리를 많이 대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은 우리 식당에 가면 식당에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지난주까지 있었던 그 주차 요원이
4: 없어졌죠.
5: 이제 돈 받고 그랬는데 이번 주 가니까 없어졌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 대신 막대기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4: 식당도 뭐 그 로봇 그렇게 밖에 다니는 애가
5: 그럼요.
4: 그리고 있어요. 서빙 보시는 분들이 없어졌죠.
5: 예. 네, 그러면 그 거기에서 일하던 분, 주차 요원 하던 분, 식당에 서빙 하던 분은 어디로 갔어요? 그분이 월급을 받았더라면 그분이 차도 타고 다니고 식당 밥 먹고 그러면 그분 세금도 내고
4: 했겠네.
5: 그러면 스스로 자기 부재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실업자가 됐으면 국가가 저게 해야 되죠. 그럼 국가는 세금을 이제 더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4: 그럼 진짜 저는 이 생각을 못했네요. 예를 들면 공장이 자동화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나라 관점에서는 세금이 없어지는 거네요.
5: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4: 네.
5: 그 대신 세금 낼 사람도 없어지고 부양해야 될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4: 그렇죠.
5: 두 배로 더 손해요 국가는.
4: 그러네요.
5: 예, 그렇기 때문에 1인당 내는 세율이 올라갈 거예요.
4: 그러겠죠.
5: 50%, 60% 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 넘어서 60% 되면은 직장을 다니면은 세금을 60% 내야 되고 직장 안 다니면은 국가에서 먹여주고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거 뭘 택할까 이런.
4: 놀죠.
5: 예, 이런 상태까지 가면은 사회는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수를 개발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로봇한테 세금을 받든지 뭐 해야 되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봅니다.
4: 그래서 책에서는 뭐 앞으로 변화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첨예한 변화를 노동의 미래라고 이제 예. 여기서 지적을 하셨어요. 노동의 미래. 뭐 사실 뭐 중년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저희보다 더 오래 일해야 되는 청년 세대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이 노동에 관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쉽지 않은 미래인 것 같아요.
5: 그래서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AI가 우리 노동을 많이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AI로 올라타야 돼요.
4: 그러니까 2030 세대들 이제 막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AI에 올라타라.
5: 예.
4: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5: AI로 올라타는 거, AI로 활용하는 그런 우리 지금도 그래요. 우리 디지털 기기가 많잖아요. 휴대폰 있고 그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성과가 잘 나서 인정받고 승진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앞으로 승진도 되고 사회 리더가 될 겁니다.
4: 아, 근데 저도 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요새 이제 그런 AI 툴을 사용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한 뭐 서너 시간 걸려서 할 걸 얘랑 같이 하면 얘가 하는 건 아닌데 얘랑 같이 하면 AI랑 같이 하면 막 시간이 그렇죠.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의 도구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공부도 많이 해야겠지만 AI도 이제 지금 당장은 그럼요. 그걸 다 준비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 총장님한테 꼭 그 좀 뭐 이렇게 진지한 질문은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다 카이스트에 갈 순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또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게 또 당연한 거고 뭐 공부만 해라 이럴 수도 없는 거니까 그 카이스트 총장님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이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5: 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로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각자 자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꿈이 있고 그래서 각자의 길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각자의 별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빛나면 되지.
4: 각자의 별로.
5: 예, 각자의 별로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려고 줄 서서 그 힘들어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카이스트는 그 학생을 선발할 때 수능은 안 봅니다.
4: 아, 다 수시?
5: 수능은, 예, 수시예요. 수능 일부가 있는데 거의 뭐 무시할 정도 비율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오는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내 칼날을 확실하게 한다. 그 나는 그걸로 인생을 살 거라고 이런
4: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 그러면 합격이에요.
4: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5: 뭐 중간 이상은
4: 알겠습니다.
5: 근데 잘하는 학생 중에서도 그렇죠. 많잖아요.
4: 맞습니다.
5: 근데 그 중에서 자기 칼라가 확실하면은 그건 합격이에요.
4: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자기만의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기만의 별로 가는 게 그런 지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이걸 맡고 계신 분들이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거든요. 부모 세대에게는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5: 네, 저는 중용을 택하라는 말을 하고
4: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5: 학부모들에게는 그러니까 시류를 너무 무시하기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4: 그렇죠, 그렇죠.
5: 그것도 그 절반 뭐 그냥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절반 정도 하고 또 학생의 개성 살리는 그 일도 절반 정도 하고 그래서 절충을 해서 가면은 뭐 큰 실수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뭐 좋은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4: 맞습니다.
5: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면 된다고 봐요.
4: 그 나만의 별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이 시대에 뭐 AI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수련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할 수 있는 일들인 건 분명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새 2030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조급하다, 급하다, 나 이거 빨리 이루고 싶다. 그래서 더 두려워지고 더 불안해지는데 이런 때 뭔가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무슨 팁이라도 있을까요, 총장님?
5: 저는 그 우리 성경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거의 항상 진리가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 실력을 쌓아나가면은 그런 인정을 받게 돼요, 결국은. 저도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아싸로 서럽게 살았는데 제가 제 본질에 충실하자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은 인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급하게 생각되시고 불안한 분들도 본질 그건 내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하나가 예를 들어 공부하는 것이죠. 나를 바꾸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또는 그 뭐 새로운 습관을 만들든지 이런 노력을 하면은 나는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게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러면 결국은 내 빚을 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결국은 이 해답은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을. 나 자신을 바꾸는 방법은 공부하는 것 외에는 저한테는 없었다고 봐요. 책을 보고 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 자신, 그래야지 내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빚을 나는 거니까요. 나 자신을 바꾸지 않고 세상이 나를 인정 빨리 어떻게 해주길 바란다. 나는 그거는 좀 성립이 잘 안 된다고 봐요.
4: 그러니까 총장님의 경우는 그게 공부였고 예.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뭐
5: 직장에서 어떤 일이죠.
4: 그렇죠. 직장에서 일일 수
5: 일을
4: 있고.
5: 열심히 하고. 예.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또 일거리가 많이 생긴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한테는 행운이라고 해요.
4: 행운이라고.
5: 열심히 일하고 자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느 날 인정받게 돼요.
4: 혹시 그 총장님이 지금 이제 고3이야. 예. 고3이라는 상상을 한다면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5: 저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더 좀 더 그 기초 그래서 인류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4: 순수학문 쪽으로 좀 네, 공부를 그러니까, 하고 싶은.
5: 네, 제가 저는 공학을 했거든요.
4: 공학을 하셨습니까?
5: 네, 공학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국가로부터 연금도 많이 받고 혜택도 많이 받았는데 인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나 보니까 좀 빚진 게 빚을 다 못 갚은 것 같아요.
4: 겸허해지는 말씀인데.
5: 네, 인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근원적인 새로운 발견, 발명을 해서 좀 풍요롭게 만들고 가면은 인생을 플러스로 해놓고 가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생각들 하죠. 그럼 그쪽에 가면은, 뭐 돈도 못 벌고 뭐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근데 저는 좀 살고 보니까 어차피 웬만큼 공부하면은 인생은 먹고 사는 데는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보람있는 할까? 저는 그 길을 택하겠어요.
4: 지금도 뭐 그 길을 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아직 부족하다.
5: 총장 제가 총장이나 이런 학교 행정을 하는 거는 작은 거예요. 인류에 보면 이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기여는 이렇게 작은 거고 인류를 위한 새로운 발견을 해내는 거는 이게 큰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가야지. 근데 그 생각을 제가 이제 와서 하는 거지. 그게 제가 19살 때는 못했어요.
4: 아, 근데 이걸 이제 듣고 있는 우리 19살짜리 우리 후학들이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꿈의 크기를 좀 크게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예, 예.
5: 크게. 그러니까 뭐 내 생활이 어쩌고 뭐 내 현 돈을 어떻게 벌고 뭐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이것도 중요하긴 하대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하고 그보다 더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큰 꿈을 갖는데 그 꿈의 방향이 인류와 이제 국가를 번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서 인생을 마무리하면 더 보람이 있겠다. 전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원적인 학문, 순수 학문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한 거의 90도 일을 절하고요. 공학을 하시는 분한테는 한 70도 절하는 겁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4: 이제 비밀이 아니게 됐는데.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제 말씀을 쓰셨어요. 어떤 모습이든 인간은 답을 찾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와 지능은 탐구 정신을 유지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문장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나약하지만 결국 그 나약함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 이렇게 희망을 굉장히 품고 계신 인류에 대한 기여도 꿈꾸시는 거 보면 인간에 대한 희망을 품고 계신 분인데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5: 인간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게 그렇죠. 태어난 존재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완전성이 떨어져요. 그게 나약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나약해요. 그게 나약하기 때문에 힘을 합치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려는 그런 그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 개인은 나약하지만 힘을 합치면 큰 힘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위대하다고 봅니다. 불안하게 태어난 거, 나약하게 태어난 거. 이 위대함이 지금 우리 현대 문명이고 또 100년 후, 200년 후에 만들어낼 미래의 문명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4: 우리 충정님이 나약함이 결국 위대함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이 말이 진짜 희망을 그냥 품게 만드네요.
5: 아유, 감사합니다.
4: 그런 이야기들이 미래의 기원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관심 가져보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또 여쭤볼 거는 우리 그 얼마 전에 공개된 세바시 강연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또 우리 총장님 제자분들이 우리나라 벤처 1세대 뭐 소위 말하는 큰 기업들을 세우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표현하시기로는 가장 불안했던 학생들. 예. 가장 말 안 듣고 딴짓하고 예. 딴 생각하고 예. 막 불안해하고 했던 그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예. 이룰 수 있었던 그분들. 예. 그죠? 예. 그런 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걸 예. 보고 계시는 우리 좀 젊은 분들 혹은 뭐 2030 세대들에게 좀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혹시 이제 저 자신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각자 마음속에 불안하고 격차를 느끼고 뭐 힘들고 그 어떤 경우는 분노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거를 좋게 생각을 해서 이게 바로 에너지다. 이걸 만들어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에너지다.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걸 달성하겠다. 내가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 힘으로 내가 결국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예, 긍정적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 뭐 좋을 것 같다. 저 자신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요.
4: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여러분 우리 총장님 모시고 오늘 얘기 뭐 오랜 시간 나눴지만 결론은 하나 왔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불안함으로 위대해질 것이다.
5: 예,
4: 여러분 하시는 일에 좀 두렵고 불안하시더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래의 기원의 저자이고 카이스트 총장님이신 이광영 총장님 모시고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네. 세바시 나머지 45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8: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9: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4: 건강 인플루언서 네. 베르베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 베르베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책, 베르베르의 가장 건강한 하루.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하루를 만들 것인가를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알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책 머릿말에 가장 도전적인 질문이 나와요. 당신 삶의 세 가지 기둥은 무엇입니까?
10: 아침에 스무디 마시는 거, 그리고 독서, 운동, 이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4: 스무디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갈아서 마시는 음료.
10: 헷갈리시는 게 이게 즙이 아니냐고들 하시는데 이 농축 착즙액이랑 스무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농축 착즙액은 섬유질을 쫙 걸러내서 네, 마시는 거고 스무디는 그 섬유질까지 통째로 섭취하는.
4: 섬유질을 갈아서 먹는?
10: 네. 통째로 섭취하는 거예요. 오케이.
4: 그걸 아침으로 먹는 게 첫 번째 기둥이고
10: 네.
4: 운동, 독서.
10: 네.
4: 이 세 가지 기둥이 뭔지 하나씩 좀 설명해 주세요.
10: 말 그대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스무디를 마시고 가고 또 운동, 하루에 정말 10분이라도 운동을 하자고 해서 운동이라는 기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휴대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제 일상이 좀 땅바닥에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책을 읽자 해서 이렇게 해가
4: 건강한 되죠. 하루 했는데 네. 독서는 조금 이채롭네요.
10: 마음의 건강은
4: 독서로, 마음의 양식.
10: 네, 마음의 건강은 독서로 챙깁니다.
4: 이 책에 또 이제 이 필명이잖아요. 베르베르.
10: 네.
4: 왜 베르베르입니까?
1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삶의 기둥이 breakfast, exercise, reading. 그러니까 아침 그렇죠. 식사, 운동, 독서잖아요. 이제 거기서 한 단어씩 뗐어요. 그랬더니 BER. 좀 허전해서 두 번 붙였더니 베르베르라고 해서 제가 좀 자의적으로 지었어요.
4: 아, BER, BER을 베르베르.
10: 네. 이렇게 그게 제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4: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강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10: 네.
4: 분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특히 뭐 인스타그램에서.
10: 네.
4: 근데 원래는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10: 네, 저는 원래 초등교사로 10년을 근무했었어요.
4: 아, 선생님이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10년 하셨다는 뜻은 그만두신 건가요?
10: 네. 물론 인스타를 처음엔 취미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인스타에 제가 매일 마시는 스무디 레시피를 올린 게 변곡점이었는데 올리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4: 아, 내 인스타에 그냥?
10: 네.
4: 스무디 뭐 영상을 올린 건데?
10: 네, 스무디 만들어서 좋다, 마셔봐라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첫 영상부터 이제 확 바이럴이 되면서 많이들 찾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 본업이랑 균형을 잡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커지게 돼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직업 세 개를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4: 아, 전 인생에 걸쳐서.
10: 네. 그러면 나는 이제 교사 10년 하면서 소중한 경험 많이 쌓았으니까 또 다른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봐야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됐었죠.
4: 인스타그램에 릴스에서 한번 이렇게 좀 네. 터졌다고 네. 이게 딱 던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사태를.
10: 네, 그런데
4: 얼마 그 뭐를 올리신 거예요?
10: 지금은 되게 유명해진 베르베르 그린 오리지널 스무디라는 게 있어요. 아. 제가 이제 그거를 막 재료를 넣고 갈아 마시는 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마셨더니 이런 게 좋더라. 꼭 마셔봐라 하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거의 쾌변 스무디의 대명사가 돼서.
4: 쾌변 스무디. 네,
10: 굉장히 유명해졌죠.
4: 아, 그렇군요. 지금 스무디 레시피 하면 베르베르.
10: 검색하면 베르베르까지만 쳐도 바로 스무디가 될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잘 모신 거예요, 지금.
10: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4: 초등학교 선생님일 때 삶과 건강 인플루언서이자 작가로서 베르베르의 삶과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10: 사실 굉장히 큰 변화, 뭐, 꼽을 수 없죠. 그냥 아예 삶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4: 완전히.
10: 근데 사실 제가 그 전에는 그냥 저한테 좋은 거를 찾아서 실천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25만 명이 함께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콘텐츠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콘텐츠 하나하나 올릴 때 굉장히 신중해졌고 또 워낙 요즘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고 조사하고 검토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제 몸으로 실험을 해서 임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과정과 결과를 다 공유해 드리죠.
4: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고 그 여기에서 제공한 정보가 자기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가님은 그 자기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자기만의 규칙이 있어야 돼요.
4: 자기만의 규칙.
10: 네, 좀 쉽게 말해보시면 루틴을 만든다라고도 그렇죠. 하잖아요.
4: 맞아요.
10: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자고 움직이는 모든 거에 규칙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머지 일상이 정말 수월해져요.
4: 맞아.
10: 누가 보면 왜 이렇게 기계처럼 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 삶이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를 경험했어요.
4: 그럼 뭐 이제 식사에서도 루틴이 있을 테고.
10: 네.
4: 내가 운동하는 루틴도 있을 테고. 그런 우리 그 정현 작가님만의 루틴은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10: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식탁에 가서 책을 읽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아침에 운동 가기 전에는 달걀 두 개랑 스무디를 먹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는 운동을 하고 이제 한 12시부터 제 일과를 본격적인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4: 만약에 직장 다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 전 직장 다닐 때도 순서만 다를 뿐 항상 똑같이 했었어요. 출근하기 전에는 스무디와 달걀을 먹고 또 퇴근을 하고 나면 운동 다녀와서 자기 전에 책을 읽는 식으로 이건 뭐 내가 프리랜서든 직장인이든 주부든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 삶의 패턴에 맞춰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구체적으로 저는 그 루틴을 어떻게 좀 만들고 계신지 그게 조금 더 궁금하긴 한데.
10: 네.
4: 식사는 계란과 스무디.
10: 아침, 아, 하루 한 끼는 계란과 스무디로 먹는데요. 뭐 제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할 때는 하루 한 끼를 그걸로 먹고 아니면 간식으로 계란과 스무디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스무디에는 단백질이 없어요. 채소랑 과일을 갈았다 보니까 그래서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을 추가해 주는 게 영양적으로 좋죠. 팔로워분들 사이에서는 그게 베르 정식이라고 해서 베르베르 스무디랑 달걀 두 개 먹는 게 하나의 문화예요.
4: 오, 네. 벌써 그 커뮤니티가 생기고
10: 네, 물론이죠.
4: 문화가 생겼군요.
10: 네.
4: 그 또 나이 들수록 어려워지는 게 수면이거든요. 수면. 요건 어떻게 좀 어떤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가요?
10: 이게 사실 수면이 부족한 이유야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수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고 사실 지금도 잠을 못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세 가지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규칙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휴대폰을 침실에 들고 들어가지 않아요. 거실에다가 두고 가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스스로 휴대폰을 제어할 수 있는 의지가 약한 인간인 거예요. 쇼폼을 보면.
4: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10: 30분, 1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서 네, 아예 물리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심심해서라도 잠이 오거든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 하는 건데 요즘 유튜브 보면 굉장히 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신기하게 몸에 긴장이 풀리면 마음도 함께 이완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꼭 해주고 세 번째는 저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걱정이 많아서예요. 걱정과 불안과 생각이 많은 인간이라 잠을 잘 못 자는데 항상 침대에 맞춰 메모장을 둬요. 그래서 아 도저히 잠이 안 온다 하면 조명 켜고 메모장에다가 제 떠오르는 생각들을 낙서처럼 다 쏟아내요. 그러면 이게 걱정도 좀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좀 잠이 잘 오더라고요.
4: 그것도 좋은 팁이네요.
10: 네, 세 번째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4: 알겠습니다.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4: 책에 또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셀프 데이트라고 나와요.
10: 네.
4: 셀프 데이트. 이건 뭐 하는 건가요?
10: 사실은 누굴 만날 때만 좀 꾸미고 또 근사한 데 가잖아요. 점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약속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4: 그렇죠. 남들도 바쁘고.
10: 다들 바쁘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진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나 데리고 좋은 데 가는. 맛있는 거 먹는.
4: 아, 내가 나를 데리고.
10: 네, 그런 나를 만들었어요. 뭐 단순히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4: 그래요?
10: 그날만큼은 아주 약간의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돼요. 집 앞 카페를 간다던가 동네 산책을 한다던가 아주 그런 작은 계획이라도 가지고 바깥에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4: 그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 이걸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해서 스무디와 인연을 맺게 된 건가요? 그 첫 시작이 있었을 것 같은데.
10: 제가 자취를 했었거든요. 근데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일단 식습관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더라고요.
4: 자취할 때.
10: 네. 그리고 저는 이미 수많은 잘못된 다이어트 습관들 때문에 몸이 굉장히 망가진 상태였는데 그때 누가 채소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채소를 제가 사놨는데 참 자취하는 입장에서 채소를 알뜰하게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4: 쉽지 않죠.
10: 그럼 채소를 어떻게 쉽게 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발견한 게 스무디였어요. 스무디는 약간의 과일을 더해주기 때문에 좀 더 맛있게 채소를 즐길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갈아 마셨어요. 집에 있는 3만 원짜리 믹서기로 정말 잘 안 되는데도 마셨어요. 근데 정말 한 이틀도 안 돼서 화장실을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사람마다 반응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30년간 평생 변비에 시달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4: 아니 근데 그 이틀 동안 먹어봐야 얼마나 먹는다고
10: 한두 잔이죠
4: 한두 잔 했는데도
10: 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랑 비슷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4: 그렇구나.
10: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장 운동이 원활해지니까 안색도 너무 좋아지는 거죠
4: 맞아요.
10: 저 항상 어디 피곤하냐 소리 듣던 사람이었거든요
4: 아, 그 지금 아주 막 화나고 밝은데
10: 네 지금 화난데 좀 항상 안색이 안 좋고 어쩔 수 없었어요 맨날 속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또 다른 큰 변화는 생리통이 사라진 건데 저는 원래 거의 한 달에 하루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누워서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정말 어느 순간부터 약 한 알 정도만 먹어도 일상생활이 너무 수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 이게 스무디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이제 스무디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나서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생리통 사라졌다.
4: 아 그런 후기들이.
10: 후기들이.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없어진 게 뭐 나이가 뭐 세월이 흘러서 그런 게 아니라 스무디 효과가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4: 이쯤 되니까 이제 스무디 레시피가 되게 궁금한데 이제 그걸 우리 구독자들과 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먼저 여쭤볼 건데 중년에게 좋은 스무디부터 나한테 좋은 스무디.
10: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4: 아 그래요?
10: 네.
4: 어떤 게 좋을까요? 우선 중년 남성에게, 중년 여성에게 좋은 거 각각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10: 제가 함께하는 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이어서
4: 여성분들.
10: 네, 중년 여성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성 질환 관련해서 긍정적인 후기가 굉장히 많았던 게 바로 레드벨벳 스무디인데요.
4: 레드벨벳.
10: 네. 레드벨벳 스무디는 기본적으로 찐 비트, 찐 브로콜리, 찐 케일이 들어가요. 근데 왜 재료를 쪄야 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생채소를 잘못 먹으면 가스가 되게 차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료는 쪄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영양 흡수율도 더 높아지거든요.
4: 아, 그렇군요.
10: 그리고 비트 같은 경우에는 꼭 쪄서 드셔야 되는 게 이 옥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이 우리한테 베타를 유발할 수 있기
4: 그래요?
10: 때문에 비트는 꼭 쪄서 드시고요. 근데 이렇게만 넣으면 이 레드벨벳 스무디에는 과일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맛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코아 파우더 한 스푼 넣으면 초코우유 같은 맛이 나요.
4: 아, 그 코코아요?
10: 네, 코코아 파우더. 설탕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넣어서 물과 함께 갈아 드시면 초코우유 먹나?
4: 아, 괜찮다.
10: 네, 그래서 거부감도 많이들 없으시고.
4: 아, 이거 여성 질환에 좋은 거죠?
10: 네.
4: 제가 이렇게.
10: 근데, 아,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아. 여성 질환에 좋으면 우리 남편 먹이면 안 되겠죠?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4: 괜찮군요.
10: 당연히 괜찮죠?
4: 아, 알겠습니다.
10: 네.
4: 두 번째, 이제, 여쭤볼 건 아까 그 이틀 만에.
10: 네.
4: 쾌변에 성공하셨다는 네. 그 약간 변비.
10: 네.
4: 그리고 또 예민한 장을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10: 네.
4: 장 트러블. 진짜 이거는. 뭐 하여튼 우리의 영원한 과제인 것 같아요. 이 장 트러블. 여기에 좋은 스무디 레시피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뭘까요?
10: 이게 네이버 과민성 대장증후군 카페에서 회원분들 몇백 분이 저한테 오신 적이 있어요. 갑자기.
4: 아, 찾아왔어요.
10: 그러니까 유입이 엄청 된 거예요.
4: 와, 유입.
10: 어떤 분이 그 카페에다 간증 후기를 남겨주신 거예요. 나 베르베르 스무디 먹고 많이
4: 진짜?
10: 좋아졌다. 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예민한 장 가지신 분들한테 식이섬유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4: 아, 그래요?
10: 우리가 뭐 채소를 많이 먹어야 변을 잘 본다 하는데 누군가는 식이섬유를 먹으면 진짜 배에 탈이 나고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드맵이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이 포드맵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가스가 찰 수 있어요. 포드맵은 장에서 발효되는 특정 탄수화물류인데 이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음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저포드맵 위주의 재료를 아주 소량으로 배합한 장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뿡뿡이 스무디라는 걸 만들었어요.
4: 아, 어쨌든 네. 이게 쾌변을 위한 스무디.
10: 쾌변을
4: 장건강.
10: 위한 스무디라기보다는 이게 우리의 장 먼저 적응하는 걸 도와주는 스무디예요. 오케이. 뿡뿡이 스무디가.
4: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0: 뿡뿡이 스무디도 이 베르베르 스무디 다른 레시피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채소를 쪄서 만드는 게 먼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찐 청경채가 들어가고요. 또 상추 한 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키위 하나, 그리고 코코넛 워터, 물을 섞으면 되는데 아무거나 대체하지 마시고 우리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저포드맵, 고포드맵 재료들이 나와요. 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료를 대체하고 싶다 그러면 저포드맵 재료가 뭔지 확인하시고 대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그리고 저는 관심 있는 게 뭐 저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예뻐지고 싶잖아요. 예쁘다의 기본, 피부가 좋아지는 건데
10: 네.
4: 또 피부가 좋아지는 또 스무디도 있을 것 같아요.
10: 피부에 좋은 재료들로 만든 꿀피부 스무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4: 아, 이게 다 있군요.
10: 다 있어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고민에 딱 맞는 스무디가 다 있어요.
4: 상담가네요, 상담가.
10: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스무디 먹으면 좋을까 하면서 추천해달라고 하면 제가 뭐 입맛 취향이든 증상이든 다 들어보고
4: 그렇군요.
10: 딱 맞는 걸 추천드려요.
4: 예,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그 네. 꿀피부 스무디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0: 꿀피부 스무디도 마찬가지로 찐 케일이 들어가고요. 또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 이 비타민 A가 우리 피부를 되게 맑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파슬리, 오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꿀피부 스무디라는 게 호불호가 굉장히 나뉘어요.
4: 왜요?
10: 이 파슬리 혹시 따로 드셔보셨어요?
4: 그죠. 약간 장식으로만.
10: 장식으로만 드셔보셨을 텐데 이걸 먹으면 향이 굉장히 써요. 향도 굉장히 센데.

0: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스무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갈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음식을 갈아 먹으면, 갈아서 액체 형태로 먹으면 일반적으로 씹어 먹는 것보다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더
1: 아,
0: 빠르게
1: 그래요. 혈당
0: 올리거든요.
1: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한테 갈아 드시지 마세요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근데 저도 이런 얘기, 질문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왜냐면 저는 건강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혈당 실험하는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베레베레 스무디 레시피는 채소가 압도적으로 많고, 과일은 진짜 살짝 거들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만한 스무디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공유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혈당은 워낙에 개인차가 큰 거기 때문에 이거 참고만 하셔라. 그리고 정말 나는 당에 민감해서 당이 거의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벨벳 스무디, 거기는 과일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굿모닝 스무디, 두부 그린 스무디가 있어요. 이건 단백질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또 혈당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1: 그런 세 가지를 먹으면 되겠네요,
0: 네,
1: 결국에는.
0: 그래서 항상 필요한 스무디가 다 있으니까 골라 드시면 돼요.
1: 지금 뭐 답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많은 종류의 스무디에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어떤 효과로든 좋다라는 궁극의 스무디가 있을까요?
0: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린 오리지널 스무디 레시피를 너무나 많이 추천드렸어요.
1: 그린 오리지널.
0: 네, 그걸로 왜냐면 유명해졌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욕도 동시에 많이
1: 아, 왜
0: 먹었어요.
1: 무슨 욕을
0: 거기에 샐러리가 들어가는데, 샐러리를 못 드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많을 줄
1: 먹을까요? 아,
0: 몰랐어요.
1: 샐러리를 못 먹는다는 건왜 그런 건가요?
0: 샐러리 향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1: 아, 이거 취향 때문에 못
0: 네,
1: 먹는다는
0: 취향 때문에.
1: 거구나. 그렇죠.
0: 네.
1: 지금까지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그리고 베르베르의 가장 건강한 하루라는 이제 또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데, 우리 작가님이 정의하고 계신 이 건강한 하루란 뭘까요?
0: 저는 건강한 삶이란 나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도 없고, 그게 막 거창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한테 가장 편한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몸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사소한 습관들을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게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의 세 가지 기둥 찾는 거. 그 과정을 즐기시면서 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아,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아주 뭐 복잡하거나, 그리고 하기 힘들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점에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걸 우리는 왜안 하고 있을까라는 약간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문도 드는데, 우리가 이 베르베르의 가장 건강한 하루라는 책도 나왔고, 또이 책에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공유해 주신 그 레시피 한번 해서 우리 같이 먹고, 우리도 여기에 이 영상에 후기를 남기는 걸 목표로
0: 좋습니다.
1: 한번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K라디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의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한국은 이미 이제 오늘 12시가 지나면 추석이 시작되죠.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 이 한가위라는 말,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을의 한가운데를 뜻하는 옛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가위는 말 그대로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 기록에는 추석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신라시대, 여자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한 달 동안 길쌈을 했다고 합니다. 한쪽은 왕의 딸이 이끌고 다른 한쪽도 또 다른 왕녀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음력 8월 보름이 되면 어느 편이 더 많은 천을 짰는지 겨루었다고 하네요. 진 편은 이긴 편에게 음식을 대접을 했고 사람들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지요. 천년도 훨씬 전에 사람들에게도 가을은 혼자 풍요로운 계절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었지요. 어쩌면 이 추석의 진짜 의미는 이 가을의 풍요함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보다는 누구와 함께 나누느냐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가위 추석 때는 그 누구보다도 또 가족이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사시는 우리 한인 동포분들은 한국이 더 많이 그리워지는 그런 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다 보면 추석이라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니고 또 일도 해야 하고 가게 문도 열어야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갑니다. 한국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쉽지만은 않지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가위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낮이 지나고 오늘 저녁 때가 되면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또 가족들에게 추석 무난 인사도 드려야 할 것 같고 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형제에게도 안부도 물으시겠지요. 그리고 또 미국에 계신 가족들 분들에게도 물론 우리 한인 동포분들이지만 추석보다는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를 더 많이 새기도 하시지요. 하지만 또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면서 추석의 정서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늘 오늘처럼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그 추석의 소망을 담았겠지요. 이 넉넉하다는 말이 꼭 물질적으로 지갑이 두둑하다는 뜻만은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전할 마음의 여유가 있고 한 사람 더 밥상에 앉힐 자리가 있고 받은 것을 조금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넉넉한 그런 삶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도 또 내일 추석, 미국 시간으로는 또 내일이 추석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고향 생각이 나시는 분들,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로 방송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소녀들이죠.
리틀 엔젤스가 부르는 고향의 봄으로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세계 리더들이 미국 뉴욕 한복판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목소리를 내었고 그리고 또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 이란 대통령도 유엔 연단에 올라와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전쟁 상대국에 이 미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론 안전을 호위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긴 하지만 참 신기하죠. 서로 정말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한 곳에서 모여서 의견을 얘기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가 도대체 어디인지 헷갈리기까지 하지요. 이란만 보고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지도를 넓게 보면 참 여러 나라들이 얽혀 있고 서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란이 버티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멘 후티 반군이 위협하고 있는 바브엘만 대부 해협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석유가 세계로 빠져나가는 중요한 문 두 군데가 동시에 불안해진 그런 상황에서 리더들이 모여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어제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이란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또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상당히 강하게 나왔지요.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합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훨씬 더 큰 군사적 대가를 치를 것이냐 사실상 양자 태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문제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인질처럼 이용하는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란 대통령도 또 연단에서 한 말이 또 있습니다. 페즈시키안 대통령은 우리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받은 피해자다. 미국에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아, 협상 물 건너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또 이 무대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정치인들은 신기한 것 같아요. 앞에서는 막 물고 뜯으면서 싸우고 심지어 또 한국 국회의원들은 보면은 뭐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죠. 그런데 그 퇴장을 하고 난 뒤에서는 서로 또 악수를 하기도 하고 어깨를 치면서 또 협상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쩔 때 보면은 더 배우보다도 더 배우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 뒤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또 유엔 총회장에서 몇 달 만에 다시 간접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줄이고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면 일주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카드까지 내놨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항복하지 않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조건이 맞으면 해협을 열겠다라고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역시 대화 자체를 끊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있지요. 바로 예멘의 후티입니다. 후티가 홍해 쪽에서 세력을 넓히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송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는 사우디의 중요한 송유관까지 공격을 받아서 복구에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호르무즈가 막히면은 홍해 쪽으로 석유를 빼내야 하는데 이제 그쪽 출구까지 위험해진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후티는 또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를 돕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들어오면은 주변 미군 시설까지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우디를 돕겠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후티도 때리고 이란도 더 세게 압박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이 직접 개입을 확대를 하면 이란과의 전쟁에 예멘 전선까지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미국의 오랜 파트너인 사우디가 압박을 받고 또 세계의 원유 수송로가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것을 단순히 강경 외교라고만 보면은 그렇게만은 또 볼 수도 없는 것 같고요. 미국은 군사력을 보여주면서도 실제로 전쟁을 더 확대하지 않고 이란을 협상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 이후 합의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정치적 계산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는 또 믿지 않는 것 같지요. 어제 트럼프는 결국 합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국제 유가는 오히려 뛰었습니다. 브렌트유가 하루 만에 거의 4%가 올라서 다시 배럴당 103달러 선으로 올랐습니다. 100달러를 이미 훨씬 넘어선 거죠. 실제 경제 시장에서는 말보다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더욱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는 이란이 열 것인가? 바브엘만 대비해서는 후티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사우디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개입을 할 것인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 움직이면 그 충격은 중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 미국 주유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유소의 기름값, 그리고 세계 경제 물가, 금리까지 바로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유엔 본부 안에서 벌어지는 외교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또 호르무즈와 홍해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전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유엔 연단에서만 나오는 그 말보다는 이 두 바닷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 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 경제를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숫자만 보면은 미국 경제에 상당히 잘 버티고 있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 미국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미국 정치의 가장 큰 고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OECD가 새 전망을 내놨는데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2.2%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를 하면 좀 비교적으로 좋은 성적이라고 나오는데요. 중동 전쟁에 고유가까지 겹쳤는데도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죠. 봐,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업 투자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뭐 한국에서도 지금 유치를 받고 있는 것이 상당하죠. 그리고 노동시장도 실업률을 봐서도 비교적 견조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으로 경제가 너무 잘 버티니까 물가가 잘 안 내려간다는 거죠. 연준은 지난주에 결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를 또 더 올릴 가능성을 지금 내다보고 있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 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집을 사려고 은행에 갔더니 30년 고정 몰개지 금리가 다시 7%를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평균이 7.12%까지 올라가는데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집값도 비싼데 이자까지 7%가 넘으니까, 아, 경제가 이렇게 좋다고 말은 나오는데 나는 왜 돈을 더 내야 하는지, 집을 사는 것도 더 어렵게 되고 하니까 실제로 굉장히 또 몰개지의 신청이 오히려 줄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로 보면은 수치적으로는 경제는 강한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가게는 굉장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보다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또 조사 기관과 질문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선거 결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 선거까지 시간도 남아 있고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유권자들이 여전히 물가와 생활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마케트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경제와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에 공화당은 국방, 범죄, 이민과 국경 문제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참 어떻게 이 선거전을 펼쳐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국경 문제를 강조를 하면 오히려 공화당이 좀 유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유권자가 투표하러 가는 날 지난번보다 또 기름값이 더 올랐고 집 사기도 어렵고 또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에 100불로 보던 장보다 이 카트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이 훨씬 적게 된다면은 이 또 선거할 때 또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래서 앞으로 6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동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물가도 잡아야 하고 경제 성장도 꺾이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이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가 튀어나오는 이 굉장히 반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워싱턴에서의 만남을 앞두고 있지요. 두 사람은 사실 올해 벌써 여러 차례 접촉을 하긴 했습니다. 이번에도 무역, 첨단 기술, 대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 같고요. 미국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현재 보고 있고, 사실 중국이 무섭게 지금 세계에서 여러 면에서 선두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요.
첨단 반도체와 같은 AI 같은 기술에서는 미국으로 봐서는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만 문제에서도 입장 차이가 크고 그렇다고 세계 1위와 2위 경제대국이 계속 싸우기만은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미중 관계가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독특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경쟁도 해야 하고 서로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무역 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지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또 시진핑과 직접 만나 거래할 것은 거래하겠다는 접근이고 트럼프가 또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그 이익을 실익을 굉장히 추구를 하겠죠. 중국 역시 미국과 경쟁하면서 미국 시장과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외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한 달이 조금 더 남았지요. 참 미국 유권자들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여러 세계의 변수들과 그리고 트럼프의 말과 실제 행정과 그런 것들이 중간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각자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어떻게 표심을 얻을까 하는 고민들을 모두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한국 경제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좋다. 그러면 아마 또 고개부터 갸웃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OECD도 상당히 눈에 띄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무려 미국보다 훨씬 높지요. 3.7%까지 올렸습니다. 1.1%포인트나 올린 건데 G20 국가 가운데 상향폭이 가장 큽니다. 왜 이렇게 올렸을까요? 역시 한국 경제의 효자 수출입니다. 특히 반도체가 상당한 힘을 내고 그리고 여기서 숫자 하나만 보면 한국 경제에 이제 완전히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좀 이릅니다. 수출 대기업이 잘 되는 것과 미국과 마찬가지로 동네 식당이나 자영업자 또 월급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경기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세계 경제가 중동 전쟁과 고유가로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 OECD가 한국 성장률을 오히려 이렇게 크게 올렸다는 건 분명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긴 합니다. 네, 한국 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되었지요. 한국은 언제나 이 명절 기간 때 도로에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번에 KTX와 SRT가 통합이 된 뒤에 조금 더 정부에서 나타낸 통계에 따르면은 일주일에 좌석이 11만 5천 석 정도가 더 공급이 되어서 굉장히 조금 나아졌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 구하는 게 전쟁이다라는 말이 언제나 이런 명절 때는 나오는 말이죠.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질지는 실질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로 가시는 분들 아마 지금도 한밤중이지만 한국에서도 고속도로를 또 운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번잡한 시간을 피하시려고 밤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연휴가 좀 나흘로 비교적 짧다 보니까 이동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9시간 반 정도 어쩔 때는 예전에는 뭐 12시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지요. 네, 한국에서 혹시 또 인터넷으로 방송 연결해서 들으시는 분들 아침 먹고 천천히 출발하지 뭐 했다가도 저녁에 고속도로를 저녁에서 드시면서 시간이 굉장히 더 지체될 수도 있는 상황 제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아주 기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박물관이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서 대규모 한국 특별전이 열립니다. 제목이 한국 2000년 창의의 여정.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국보 10건과 보물 13건을 포함해서 한국 문화재와 현대미술 작품들이 런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오디오 해설을 한국의 배우, 이제는 한국의 배우만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네, 세계적인 배우라고 말할 수 있는 이병헌 씨와 그리고 한국계 호주 배우 하예린 씨가 맡았습니다. 이병헌 씨는 영국 박물관 최초의 전시 홍보대사도 맡았다고 하네요. 이병헌 씨가 특별히 소개한 작품이 우리에게 익숙한 까치와 호랑이입니다. 얼마 전까지 정말 세계적인 인기를 끈 K-POP 데몬 헌터스에서도 등장하면서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해진 그런 것, 까치와 호랑이죠. 한때 세계가 한국을 볼 때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산업을 먼저 떠올렸다면 이제는 음악과 드라마, 영화뿐 아니라 조선시대 그림과 전통 문화까지 찾아가서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한국 반도체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고 또 안에서는 추석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런던에서는 이제 곧 2000년 한국 문화가 세계의 관객을 만나러 갑니다.
경주의 수자부터 고속도로 기성행렬 그리고 박물관에 걸리는 까치와 호랑이까지 오늘 한국의 모습은 이렇게 여러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지역 그리고 DMV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어팩스 카운티 운전자분들 내년부터는 자동차 소리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과속카메라, 신호위반 카메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른바 소음카메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니, 소음카메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페어팩스 카운티가 내년 1월부터 90일 동안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는 차량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장비를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소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센서와 카메라가 차량을 포착하는 방식인데요. 혹시 밤에 갑자기 뿌앙 하고 지나가는 차 때문에 깜짝 놀라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특히 또 대낮에도 운전을 하다가 옆에서 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고 운전을 하는 차가 지나가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거든요. 특히 또 배기장치를 개조한 차량이나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서 나온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시범 운영부터 바로 자동으로 벌금 딱지를 보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장비가 실제 도로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효과를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페어팩스에서 차가 너무 시끄러우면 사람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카메라도 이제는 듣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개발 방식을 크게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북버지니아가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카운티에는 막대한 세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근데 문제가 전기 사용량과 송전선, 소음, 그리고 주택가 가까이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에 대한 주민 반발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정 조건만 갖추면 비교적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 사업을 개별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기존에 이미 확보된 개발 권리까지 없애는 조치는 아니고요. 이 문제가 앞으로 북버지니아에서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를 막자니 세금과 투자가 좀 아쉬운 상황이고 계속 받자고 하니까 전력과 환경, 주민 생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결국 개발이냐 환경이냐 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개발할 것이냐가 핵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학생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이 줄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지금 잘 알려진 상황이죠.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의 학생 수가 몇 년째 감소를 하면서 일부 학교를 통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까지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어느 학교를 닫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한인 가정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우리가 보통 집을 고를 때 특별히 또 우리 한인분들은 아이들 교육열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우선순위로 꼽는 것이 학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학교가 통합이 되거나 하면은 학교가 또 없어지거나 하면은 학군 경계나 통합 거리도 달라질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지요. 앞으로 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가장 큰 카운티고 학생 수도 가장 많은 이런 카운티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 상황이 이어질까, 그리고 집값, 그리고 또 이사를 하는 데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DMB 지역이 인구와 산업, 그리고 기술의 변화에 맞춰서 상당히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자동차 재산세 카텍스 납부 기한도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올해 마감일이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기존의 페어팩스 카운티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올해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고요. 올해는 새로운 납부 방법도 생겼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가 처음으로 네 곳에 셀프 서비스 세금 납부 키오스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금과 수표뿐 아니라 데비카드와 크레딧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에난데일에는 메이슨 디스트릭트 거버먼트 센트럴 6507 콜롬비아 파이크 키오스크가 있고 이곳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납부도 할 수 있는데 이 체크를 이용하면 별도의 수수료도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신용카드나 데비카드를 이용하면 제3자 서비스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금액이 큰 자동차세를 낼 때는 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10월 5일까지 소인이 찍히면 제때 납부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카운티에 확인을 하셔서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요즘 전 세계 정치에서 아주 뜨거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이제 부동산은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나는 평생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죠. 미국을 보면 이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젊은 유권자들에게 주거비가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거죠. 집값도 비싼데 몰기지 금리까지 높으니까 집을 사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렌트가 싼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과거 낮은 금리로 30년 고정 몰기지를 받은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서 매물까지 부족해지는 이른바 락인 효과도 계속되고 있지요. 최근 분석에서는 이런 현상이 주택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특히 젊은 신규 구매자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상황은 아주 비슷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지난해 초부터 장기간 상승세가 이어졌고 최근에는 강남, 서초 같은 고가 지역은 조정을 받는데 오히려 또 강북이나 도봉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번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요. 결국 대출을 조여서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면 서울에 도대체 어디에 집을 더 지을 것인가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지요.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용산 공원 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부족한 녹지를 없애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집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한데 땅은 한정돼 있는 세계 대도시가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다른 나라를 보면은 또 더 흥미롭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대형 임대업체가 보유한 수십만 채의 주택을 공공 영역으로 가져오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스페인은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을 했는데 IMF의 분석을 보면은 카탈루냐에서는 임대료를 어느 정도 낮추는 효과와 함께 임대주택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는 결국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지역은 시장이 식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 구입 능력이 가장 큰 문제이고 캐나다 주택공사도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정부 생산성위원회가 아예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집을 충분히 짓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토지 규제와 인허가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높은 집값과 몰기지, 한국은 서울 집중과 공급 문제, 스페인은 임대료 규제,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 서울에서 베를린, 마드리드, 토론토, 시드니까지 젊은 세대가 정치권에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은 어디에 있다는 건가? 세계가 지금 말 그대로 집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워싱턴 DMV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졌던 비가 이제 조금 물러나는 것 같지요. 오늘은 우산보다는 얇은 자켓 하나 챙기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제법 쌀쌀하게 시작을 했는데 낮에는 구름이 조금 남아있겠지만 비 소식은 들리지 않고요. 낮 최고 기온은 66도 안팎, 그리고 북동풍이 시속 10에서 13마일 정도로 불겠고 순간적으로 20마일을 넘을 수도 있으니까 체감온도 이보다 훨씬 더 서늘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포토맥강 주변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 워싱턴 DC에서는 금요일 아침까지 해안 침수주의보도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는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비 때문에 조금 답답했는데 오늘부터는 하늘도 조금씩 열리고 주말에는 또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우리 또 가정폭력 인식의 날을 맞아서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 우리 귀한 이연아 선생님 모시고 함께 자세한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달이 가정폭력 인식의 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가정폭력이 무엇인지부터 또 피해자와 생존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까지 함께 나눠보기 위해서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의 피해자 지원팀의 매니저이신 이연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저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바로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입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도움이 필요하실 때 복지센터의 피해자 지원팀과 같이 연락할 곳이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You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니라는 이 따뜻한 메시지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먼저 이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1974년에 설립돼서 이 지역의 이민자와 또 아시안 커뮤니티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비영리기관인데요. 애난데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살면서 고민이나 문제가 순서를 지키며 한 번에 하나씩 일어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주거 문제가 있는 분에게 또 취업 문제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뭐 의료보험이나 이민 문제까지 또 연결되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께서 여러 기관을 혼자서 찾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복지센터 안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연결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센터에 한번 방문하시게 되면 사회복지 지원부터 뭐 의료연계, 주택상담, 이민서류 준비, 취업연계, 청소년 프로그램, 행복한 가정을 위한 워크숍, 또 피해자 지원 서비스, 시니어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 곳에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지요.
1: 네. 네,
0: 기관에서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경험하는 이민자들에게 특히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선생님께서 계신 이 피해자 지원팀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2004년에 저희 피해자 지원팀이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연방정부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등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 또 저를 포함해서 9분의 전담 직원들이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또 성폭력, 스토킹, 인신매매 등 여러 형태의 범죄 피해를 경험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상담은 한국어, 중국, 영어 모두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피해자의 언어뿐만 아니라 또 문화적 배경까지 이해하는 케이스 매니저님들께서 또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요. 과거의 한국 문화에서는 가정 안에서 신체적 폭력의 사용을 체벌이라는 단어로 또 사용을 하기도 했고 사랑의 매라든지 부부간에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라고도 생각을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도 가정폭력이라는 이 단어가 좀 낯설 수도 있고 그리고 도대체 이 가정폭력이라는 게 어디까지 어떤 것을 가정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네, 가정폭력이라면 가족이나 연인 관계 속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고 또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행동과 수단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신체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학대, 또 경제적 학대, 성적 폭력까지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그런 신체적 폭력이 있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그런 성적 폭력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수입을 강제로 뺏어서 독점하거나 아니면 일을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소비 또 하나하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경제적 통제도 학대로 볼 수 있고요. 만약 욕설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모욕하거나 위협하거나 가족과 친구를 못 만나게 하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킨다. 그것도 정서적, 언어적 폭력으로 이제 분류될 수 있습니다.
0: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신체적으로 때리는 행동이 없어도 상당히 심각한 통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본인이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정말 가정폭력인가? 신체적으로 나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굉장히 많아요. 저희에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배우자가 절 때리는 건 아닌데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조금 더 진행해보면은, 방문해주신 분이 배우자의 통제 패턴 속에 계신 걸 알게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핸드폰을 계속 검사한다거나 위치 추적을 하고, 친구나 가족이랑 만나는 걸 싫어해서 결국 지인들과의 관계가 하나씩 끊어지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외출할 때마다 어디서 누굴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 매번 설명해야 하시거나 아니면 외출을 하셨어요. 그래도 배우자의 허락 없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배우자의 통제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하면 상대방이 혹시 화를 낼까봐 마음을 졸이고 말도 조심하시면서 결국 스스로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배우자의 통제에 맞춰서 또 살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한 가지 행동이나 사건만 보고 가정폭력이라고 단정짓진 않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건강하지 않은 패턴들이 정말 이렇게 패턴화돼서 관계 내에서 힘을 가지고 계신 한 사람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렵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화를 낼 것 같다. 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되신다. 그러면 한 번쯤 저희 피해자 지원팀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려요.
0: 네,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것을 외부에 말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혼자서만 굉장히 괴롭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제공하실 수 있으신지요?
1: 네,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피해자 개별 사례 관리, 안전계획, 법률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그리고 임시 주택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례 관리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피해자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탐구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가장 먼저 안전한 주거지가 필요하실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저희 팀의 임시 주거 프로그램 아니면 사회복지팀의 하우징 카운셀러 연계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시기 때문에 취업 준비, 재정 교육 그런 걸 통해서 서포트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은 함께 안전계획을 세우고 또 보호명령 신청과 같은 법률 리소스를 드리고요. 필요하실 경우 경찰이나 법원에 가실 때 동행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의식주를 급하게 해결해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또 근처에 쉘터나 푸드뱅크를 연결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상담과 교육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스스로 경험을 이해하시고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으시며 성장하실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0: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밤늦은 시간이나 복지센터가 문을 닫은 뒤에도 연락을 할 수 있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복지센터가 문을 닫은 뒤에도 연락을 하실 수 있게 한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어로 그렇게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 번호를 말씀드리면은 1-888-987-4561입니다. 이따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0: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번호가 1-888-987-4561 1-888-987-4561 이 번호를 좀 적어두시고 혹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이런 좀 약간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느낌이 드시면은 살짝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 늦은 시간에도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더라도 막상 내가 전화를 하려고 하면 겁이 나는 게 만약 전화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거나 아, 나는 아직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는데 전화를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가정폭력이라든지 자녀폭력 같은 게 외부로 알려질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에게는 실제로 전화를 하시면은 어떤 말씀을 먼저 해주십니까?
1: 네, 맞아요. 그런 걱정들 때문에 도움을 쉽게 요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0: 네.
1: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전화 한 통으로 그 자리에서 인생의 큰 결정을 당장 내리셔야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0: 네.
1: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와 전화 연결이 되시면 현재 일단 먼저 안전하신지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만약에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하셨다, 생명이 위급하시다 그러면 물론 911에 꼭 전화를 하시도록 네.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저희가 법적으로 신고 의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예외 및 개인정보와 또 비밀보장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모든 거에 다 동의를 해주시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결혼생활 중에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그분들이 전화 주셨을 때 이게 가정폭력이 맞나요? 이렇게 문의하시기도 하고 또 폭력의 상황이 이제 노출돼 계시면은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안전계획을 세워보려고 또 전화를 하시기도 합니다.
0: 네, 그러면 실제로 가해자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거나 이미 집을 나와야만 전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현재 상태에서 우선은 먼저 전화를 드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이미 뭐 집을 나오신 상태에서 이제 뭐 쉘터에 계시거나 그래서 지내실 곳을 더 찾으시려고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혼을 결심하시고 아니면 보호 명령에 대해 문의하려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는 폭력 예방의 차원에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으시다. 그러면 그에 관해 간단히 질문해 주셔도 좋고 또 어디서부터 말씀을 나눠야 할지 정리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와 대화를 통해서 추구하시는 그런 결혼 생활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방향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보면은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들을 보면서 신고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신고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또 사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당사자가 아니어도 대신 전화를 해도 됩니까?
1: 네, 그럼요. 제 친구가 걱정되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해야 하지 잘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해요 라고 전화를 시작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옆집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를 몇 번 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까요? 그런 문의도 가능하세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 배우자의 통제로 쉽게 외출을 못 하시거나 소통이 단절되신 피해자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이렇게 먼저 알아보시고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게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전화를 한다고 해서 당장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란 그런 식으로 전화를 먼저 해도 괜찮은 거군요. 정보를 알아가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또 복지센터에 저희 피해자 지원팀이 함께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전화 언제든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가정폭력을 또 뛰어넘어서 이민자분들 가운데 체류 신분 때문에 경찰이나 기관에 연락하는 것을 기피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서류 미비 상태라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실제로 상당수의 한인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 케이스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민 신분이나 언어 및 문화 장벽을 이런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뭐 경찰을 부르면 이민국에서 추방할 거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지역 사회에 도움 요청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신분이나 언어 때문에 도움 요청 자체를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저희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민 서비스나 아니면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결되는 그런 전문 이민 법률 기관을 통해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충분히 탐구해 보실 수 있어요.
0: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안심이 되고요. 내 신분 자격 때문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선 연락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이민 관련 보호 제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알려주십시오.
1: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Violence Against Women's Act, 약자로는 VAWA, 바와법인데요. 특히 이 바와 셀프 페티션이라는 제도는 서류 미비의 상태이셔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가 인정되시게 되면 본인의 이민 신분이나 가해자의 스폰서십과 관계없이 스스로 이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바와 셀프 페티션이 승인되시면은 상황에 따라 이제 노동 허가증이나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지실 수도 있고 또 일부 경우에는 자녀도 함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자격 요건과 절차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서 또 전문적인 이민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바와 법이라는 이런 법이 또 있었군요. 가정폭력의 상황과 가해자에게서 멀어지고 싶은 피해자분들께는 정말 희망적인 법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와 셀프 페티션이 아닌 조금 다른 절차, 이 U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는데 이 비자는 가해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를 입은 해당 범죄의 수사나 사법 절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협조하거나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배우자의 신분만으로 스스로 상황을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또 전문 법률기관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원과 지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해 피해자들을 돕는지 혹시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들려주실까요?
1: 네, 그럼 얼마 전에 저희가 뵌 그 서현 씨라는 분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물론 가명이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또 일부 세부 내용은 살짝 변경된 점 이해해주세요. 네, 서현 씨는 이제 함께 살던 남편의 정서적 폭력이랑 그다음에 위협을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우셔갖고 어린 아기와 함께 집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임신 당시에는 심각한 신체적 폭력도 겪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없으셔서 참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서현 씨의 지인분께서 저희 기관과 연결해 주셨어요.
0: 네, 그분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 피해자 지원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1: 네, 그분이 이제 저희 센터에서 진행한 가정폭력 예방과 그런 대응 교육 세미나에 전에 참석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주나 한국에서 막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은 막 이민을 오셨다. 그러면 지역사회와 연결고리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주변의 이웃, 교회 지인, 뭐 직장 동료 이렇게 한 분이 저희와 같은 전문기관의 정보를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현 씨 경우 뭐 옆집에 이렇게 가끔 인사하시면서 간단히 안부를 묻고 지내시던 분이 또 저희를 이렇게 알고 계셔서 그분이 피해 상황을 알아차리시고 저희와 이렇게 신속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교회와 같은 한인 지역사회 모임에서 건강한 가족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인분이 함께 이렇게 도움을 주신 거잖아요. 네, 이분은 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셨을까요? 상담을 해보셨으니까 어떠셨어요?
1: 네, 그래서 상담을 저희가 조금 더 해보니까 서현 씨가 한국에서부터 사실 결혼 생활 내내 여러 형태의 그런 가정폭력과 통제를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거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는데 미국에 이민을 오시게 되셨을 때는 이제 경찰을 부르고 싶을 때가 있으셨대요.
0: 아, 네.
1: 근데 그래도 이제 한국어로도 사실 경찰이 오면은 설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0: 네.
1: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영어로 설명하기가 너무 막막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아동보호국이 되게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아기를 또 데려갈까봐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시고, 그냥 아기와 함께 긴급 쉘터를 이렇게 전전하시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0: 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특히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자녀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함께 지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신고를 못 하셨다는 생각이 좀 이해가 되고요. 이후에는 좀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아이랑 잘 안전하게 지내십니까?
1: 네, 저희와 연결이 이제 되시고 나서 아기랑 함께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저희가 긴급 임시주택 서비스를 제공해드렸고요.
0: 네.
1: 네, 또 동시에 법률기관이랑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연결해드려서 가해자를 형사고발도 하고 또 보호명령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안정이 되시고 카운티의 장기주거 서비스로 연결이 되셔서 한동안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0: 네, 안정된 주거지를 찾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감사한 일인데요. 하지만 이게 지금 한동안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 생계 문제가 또 굉장히 커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1: 네, 정말 쉽지는 않았지만은 또 다행히 저희 프로그램에 구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력서랑 인터뷰를 영어로 하게 되니까 그런 걸 함께 준비해드렸고 또 몇 번의 시도를 거치시긴 했어요. 인터뷰도 그렇고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잘 풀려서 스케줄에 맞는 파트타임 근무지를 찾아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도 다시 시작하시고 그래도 이제 또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지셨을 때는 복지센터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걸로 단기 렌트비 지원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기부 차량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차도 마련하셨습니다.
0: 네. 그 복지센터에서 말하고 계신 You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또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례인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단순히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시간은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한 사람이 회복하기까지는 그냥 쉘터 한 곳이나 뭐 이혼을 위한 법률 서비스 그런 게 끝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또 서현 씨의 케이스는 사실 저희가 뵙는 많은 피해자 그리고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랑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전, 주거, 양육, 경제, 직장, 법률, 정신건강 그런 걸 모든 거를 포함한 다양한 삶의 부분들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런 회복의 과정을 지나는 모든 분들께 지속적인 서포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감동적인 사례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또 복지센터에 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서현 씨가 결국은 주변에 있던 한 분이 복지센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청취자분들이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을 때 가장 먼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선은 피해자를 믿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걱정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실 순 있어요. 그런데 뭐 왜 아직 거기 있어? 그냥 당장 나와. 왜 경찰에 신고 안 해? 이런 말씀은 피해자 입장에서 또 다른 압박으로 느껴진과 동시에 또 스스로 결정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같이 도움을 찾아볼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 자체가 상대방의 선택과 자유를 빼앗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다시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그러면 걱정된다고 해서 바로 대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물론 생명이나 이제 신체에 즉각적인 네.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911이 먼저인데 그래도 생사의 문제가 만약에 아니라면
0: 네.
1: 피해자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향을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보다도 주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뭐 공격성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걸 알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먼저 듣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저희와 같은 전문기관과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면 알려줘.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게. 이런 신뢰를 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0: 네. 오랜 시간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의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아직 거기 있어? 당장 나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참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계속 관계에 남아있거나 한번 집을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왜 그냥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실제로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관계를 떠나는 거는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오랜 기간 상대방의 경제적 통제와 감시 아래 지내셨다면 일단 비상금이 없으실 때가 많고요. 아니면 의료 문제나 장애가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임시 주거를 위해서 쉘터에 가고 싶으셔도 그런 쉘터에 입소 가능 여부나 가족 구성원, 뭐 자녀, 장애나 건강 문제, 반려동물 그런 현실적인 조건으로 쉘터에 입소가 그런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영어가 편하지 않으셔서 뭐 공공기관, 대중교통, 병원조차 이용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이제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도 떠나기 쉽지 않은 건 이렇게 떠남과 동시에 이 모든 삶의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그런 현실. 현실 때문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더군다나 한국도 아니고 이 미국에서 이 현실적인 것들을 해결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주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현실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죠.
1: 물론이죠. 네. 가해자가 항상 폭력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사랑할 수도 있고 아이의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관계에서는 또 폭력이나 이렇게 위협 뒤에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다시 잘해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시기가 반복되기도 해서
0: 네.
1: 예, 피해자는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통제랑 위협을 경험하시면 자기 효능감이나 이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시게 되는데 또 그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 안에서 지내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게 금방 퍼져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게 이제 두려움으로 정말 큰 장벽으로 작용을 해요.
0: 네.
1: 그래서 피해자가 지금 바로 떠나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분이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시는 거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정말 한 가지 이유만을 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이유, 신고를 할 수 없고 또 바깥에 표현할 수 없는 이유들을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관계를 끝내라는 조언을 좀 조심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관계를 끝내거나 떠나려고 할 때 이게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는 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게 패턴화된 관계라서 가해자가 통제권을 잃는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그 주도권을 다시 빼앗아 오려고 피해자에게 협박, 위협 이런 걸 가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긴급한 위험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물론 우선인데 평소에 그래서 준비하신 안전계획이 큰 도움이 이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장 관계를 떠나서 뭐 집을 나오세요 이렇게 권유해드리기보다는 그분들의 상황에 맞게 안전계획을 세우실 수 있게 먼저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폭력의 관계에서 힘들어하시는 피해자를 주변에 아신다면 왜 아직 안 나왔어 이렇다기보다는 네가 안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라는 질문으로 그분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시면서 안전을 살펴봐 주시고 그런 대화를 시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앞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보호를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보호 명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접근 금지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1: 네, 흔히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법원에서는 프로텍티브 오더, 보호 명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0: 네, 이 보호 명령 신청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 신청을 할 경우 법률적인 부분이라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한데 경찰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라서 뭐 경찰이나 변호사와 함께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예상과는 다르게 이미 신부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그런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경찰 도움 없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방문을 하시면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기간에 따라서 이제 세 단계 명령이 있어요. 첫째는 위험한 상황에서 발급되는 긴급보호명령, Emergency Protective Order가 있고 그 다음에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가정폭력 사건을 진술하시면서 정식 심리 전까지 보호하기 위한 임시보호명령, Preliminary Protective Order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피해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식 법원의 심리가 이제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걸 거쳐서 발급되는 프로텍티브 오더가 있고요. 그 긴급 보호 명령은 긴급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3일 아니면 다음 법원 개정일까지 효력이 있고 또 임시 보호 명령은 버지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2주 아니면 정식 심리까지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오랜 기간 나오는 거는 최종 보호 명령 일반적으로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상황에서는 좀 더 길게 발급될 수도 있고요. 메릴랜드에서는 현재 임시 보호 명령이 7일 정도인데 새로운 뉴스는 또 다음 달인 10월부터 관련 법이 변경되기 때문에 최대 14일을 기준으로 1주가 아닌 2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최종 보호 명령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마다 규정에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버지니아에서 또 최근 법이 이제 확대되면서 배우자나 가족뿐만 아니라 최근 12개월 내, 그러니까 1년 안에 연애나 데이트 또는 성적인 관계가 있었던 파트너도 가정폭력 보호의 명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거나 함께 살지 않았던 연인 관계에서도 이런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가정법원을 통해서 보호 명령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사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는 또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무섭죠. 네, 희생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꼭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또는 동거 중이었던 사람들도 폭력이 있었다면 피해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호 명령을 이제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1: 보호 명령은 법원이 내린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상대방에게 이제 적법하게 그게 전달이 되면은 그때부터 법원이 정한 조건을 따라서 이제 상대방이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호 명령 안에는 뭐 피해자에게 연락이나 접근을 금지한다거나 상황에 따라서 주거, 자녀 또는 일정한 재정 지원 이런 관련된 조치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 가해자가 근데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형사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보호명령은 다른 주에서도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갖고 복사본을 잘 갖고 계시다가 개인 가방이나 차량, 뭐 아니면 아이들 학교 이럴 때 준비해 두시면은 비상시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0: 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폭력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또 어떤 준비를 좀 미리 해두시면 좋을까요?
1: 네, 강조, 정말 또 강조드리지만은 안전계획이 정말 넘버원입니다. 안전계획은 꼭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분들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아직 같은 집에서 생활하시더라도 위험한 상황 때 어디로 피신할지, 누구한테 연락을 할지,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지를 미리 생각해보셔야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언제든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미리 정해두실 수도 있고 핸드폰을 항상 지니고 다니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또 이런 신분증, 이민서류, 소셜시큐리티, 의료기록, 결혼기록, 보호명령 사본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한 서류들은 작은 가방에 챙겨두셔서 나만 아는 곳 그런 곳에 두시면은 긴급 상황 시에 빠르게 이렇게 낚아채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0: 네,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항상 이제 비상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더라도 결국 가정 폭력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안전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요. 또 만약에 보호 명령이 만료될 경우가 사실 저는 이 대화를 하면서 좀 염려가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이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1: 예, 보호 명령이 만료가 되시면은 그런 상황은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만약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보호 명령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법적 보호가 가능한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별거, 이혼, 양육권 이런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호 명령 만료가 가까워졌는데 그래도 안전이 걱정되신다. 그러면 이제 저희 피해자 지원 기관이나 아니면 법률 기관과 상담하셔서 그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결국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을 겪은 후에 가정 폭력 때문에 결국 별거나 이혼을 결정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네, 복지센터의 파트너 기관들은 일단 가정폭력 피해자실 경우 간단한 무료 법률 상담을 드리고 있고 또 몇몇 기관들은 소득이나 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모든 분들께 무료 변호사가 제공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선임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저희 피해자 지원팀은 최선을 다해서 또 각 개인의 상황을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법률기관과 리소스를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별거와 이혼 과정에서 사실 또 염려가 되는 것이 재산도 있지만 또 자녀 양육 문제가 참 큰 문제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1: 네, 보호명령 절차 중에서도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법원이 임시 양육권이나 자녀 접촉 관련된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양육권과 방문권은 개별 사건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가정폭력 피해자면 무조건 양육권을 받는다. 아니면 반대로 가해 부모도 무조건 방문권이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 어느 한쪽보다는 자녀에게 최선인 방법으로 양육권과 자녀 방문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0: 네. 자녀 양육권과 이제 자녀 방문권이 결정이 되면은 실제로 이 자녀 방문권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1: 네, 방문권은 이제 비양육 부모님이 자녀와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권리인데요. 법정에서 근데 아동이 혹시 학대당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제3자의 입회하에 만남을 허용하는 감독하 방문, 그걸 이제 슈퍼바이즈 비지테이션이라 하거든요. 그게 명령되기도 해요.
0: 네. 또 사실 현실적으로 양육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예, 맞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이제 정기적으로 양육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데요. 양육비의 금액이나 집행, 뭐 변경 절차 이런 거는 법원 명령이랑 또 양쪽 부모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약속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 양육권자가 직접 각 주의 양육비 집행기관, 이제 버지니아의 경우에는 차일드 서포트 인포스먼트라고 해요. 그런 기관을 통해서 강제 이행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이 필요할 때는 부모의 소득이나 상황에 큰 변동이 있다는 걸 입증하시면은 법원에 양육비 재조정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0: 네,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가정폭력 문제라는 것이 주거, 법률, 경제, 양육까지 너무나도 많은 부분과 얽혀 있다는 것을 다시 또 한 번 더 알게 되고요. 상황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 또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잘 나누어 주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좀 강조를 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1: 가정폭력은 이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두려움과 통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선택과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여러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판단하시기보다는 그분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는 피해자 지원팀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0: 네.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몇 가지 문의하고 또 안전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피해자를 또 돕고 싶은 사람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선생님께서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저희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피해자 지원팀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을 You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닌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폭력 아니면 성폭력 한라인 번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꼭 적어 놓다가 필요하실 때 연락 주세요. 1-888-987-456-1.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888-987-456-1입니다. 그리고 또 복지센터 웹사이트에도 피해자 지원팀의 한라인 번호나 뭐 브로셔 이런 거 확인하시고 뉴스레터도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888-987-4561라고 핫라인 번호를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복지센터에서는 정말 굉장히 유익한 행사들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앞으로 계획된 예정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1: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5시에 진행되는 심리학 세미나 안내인데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와의 대화가 고민이신가요? 네, 에난델 오피스에서 이원진 박사의 건강한 자녀 훈육과 공감하는 대화법 강연이 펼쳐집니다. 등록비가 20불이고요. 간단한 다가와 강의 자료가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 사전 등록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웹사이트에서 또는 복지센터 에난데의 사무실 703-354-6345 남재희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페어가 메릴랜드에서 열리네요. 9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펠로십 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전문의들과의 무료 상담, 코비드와 또 독감 예방접종,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면서 독감 예방접종도 하셔야겠지요. 각종 건강검진과 의료 서비스를 워크인으로도 이용 가능하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복지센터 게이더스버그 사무실입니다. 240-683-6663, 240-683-6663, 그레이슬리 선생님께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릴랜드 주민분들 대상으로 한 Food as Medicine이라는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헬스웨어 현장에서 피검사와 설문을 완료하신 후에 검사 결과와 프로그램 신청서 검토를 거쳐서 최종 참여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또한 최종 선정 여부와 별개로 피검사와 설문을 모두 완료한 선착순 40분에게 50불 기프트카드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복지센터 에난데일 사무실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지센터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모금 이벤트인 제12회, 벌써 12회가 되었군요. 사랑 나눔 걷기 대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메릴랜드 캐드락 공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9월 30일까지 네, 등록을 하시면은 인당 10불, 그 이후에 10월 16일까지는 15불, 그리고 이후에는 또 20불까지 늘어나네요. 미리 등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6세 이하는 무료 입장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3주 후에 다가온 걷기 대회에서 예쁜 단풍 구경도 하시면서 건강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역시 에난데일 사무실 703-354-6345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페어팩스 카운티 첫 주택 구매자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과 버지니아 주택국의 주택 구매자 교육이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지센터 에난데일 오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과 또 주택 구매자 수업을 이수를 하면요. 수료증, 2년 유효의 수료증을 받게 되고요. 페어팩스 카운티의 첫 주택 구매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주택 구매 준비 전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구매 경쟁력을 높여보시는 게 네, 우선 가능하실 수 있는 방법을 높이시는 거겠죠. 접수 및 문의 역시 애난데일 사무실로 하시고 담당자 박인국 선생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매주 월요일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사무실에서 대면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상담 신청은 복지센터 웹사이트 kcscgw.org 혹은 실버스프링 사무실 240-847-7177로 문의해 주시고요. 메릴랜드의 저소득 무보험자 주민들의 진료를 돕는 지역보건소 호프클리닉은 무료 진료 및 혈액검사, 약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오피스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정말 숨차게 서로 안내 사항까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 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도움이 되는 지역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보람도 많으시죠?
1: 네. 네. 일단 처음에 저희 프로그램으로 한라인 전화부터 시작하셔서 정말 힘들게 우시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네. 이제 기간이 지나고 저희가 그 과정을 함께 걸어들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너무나 웃으시고 아이도 건강해지고 네. 또 그런 분들이 다른 분들을 멘토링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함께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오늘도 또 보람 있게 열심히 사실들을 이제 전해주셨고 제가 이제 매달 복지센터에서 담당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오시면 모두가 참 얼굴이 밝고 너무 고우세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그것이 또 마음으로 얼굴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참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뻤고요. 네,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인복지센터 프로그램 안내 시간에서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피해자분들이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의 피해자 지원팀의 매니저이신 이연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설명해드린 프로그램이나 또 다가올 행사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한인복지 애난데일 사무실 대표 전화죠. 703-354-6345, 703-354-6345로 전화를 하시고요. 메릴랜드 몽고메리 또 실버스프링 사무실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대표 전화로 전화하시면 다 연결해 드릴 거고요. 네. 네, 오늘 화목한 가정과 또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방송 중에 이 노래 꼭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하신 곡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어떨까 해서 들려드리진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왜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요?
1: 네. 네, 이 흰수염 고래 윤도연 님의 이제 노래인데요. 이분의 가사를 보면은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정말 저희 메시지와 네. 찰떡 같은 네,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도메스틱 바이런스 어웨어니스 먼트의 취지에 맞는 그런 구절에 또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0: 네. 우리 이연아 선생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흰수염 고래 함께 들으시면서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방송 후에 맛있게 점심 식사도 드시고 또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도 하시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3: Kiun의 부동산이 보인다.
7: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

상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낫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낫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낫이 가장 좋은 낫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낫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집 뒤편에 다른 집이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그 나무는 얼만큼 심어지는지 등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 빌더에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조감도에 상세하게 그려넣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뒤가 나무로 표시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낫을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쇼핑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 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 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 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엔드 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향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향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 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렉트릭 트랜스포머라던가 스톰 드레이니지, 파워타워, 엘리베이션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낫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국회 외교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중 양국이 오는 11월 만료되는 무역 휴전을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무역 협력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였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샘 올트먼 등 세계에서 AI 업계 인사들이 UN 안보리에서 AI 위험에 대한 국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글로벌 차원의 규제와 거버넌스 구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경 북한 외무성 부장이 제81차 UN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상은 오는 28일 UN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인 가운데 북미 간 대화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 해커 조직이 FBI 전현직 요원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FBI는 침해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임시로 맡아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공식 겸임하게 됐습니다.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동시에 맡는 건 헨리 키신저 이후 처음입니다. 장기간 중동에 배치됐던 미 해군 링컨 항모전단에서 승조원 8명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9개월 넘는 장기 배치에 따른 부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수가 올해 9개월 동안 200편이 넘는 논문을 내놓으면서 학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I 활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교수는 연구 과정에서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엘니뇨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2월까지 전 세계에서 폭염으로 약 45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인프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트에서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샘플 투표용 안내책자에 일부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릴랜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등록 유권자 70만 명 이상에게 유권자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이 가운데 일부 안내책자에서 인쇄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오류가 확인된 곳은 클락스버그와 절만타운, 풀스빌 지역에 위치한 11개의 선거구입니다. 해당 안내책자에는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샘플 투표용지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지만 투표소 위치와 정당 소속 정보가 잘못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오류가 실제 유권자 등록 기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유권자의 등록 정보 자체가 변경되거나 잘못 처리된 것은 아니며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책자의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메릴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발생한 안내책자의 인쇄를 담당한 업체에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11개 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는 새로운 안내책자를 다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번 오류 사실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나머지 246개 선거구의 유권자 안내책자는 모두 정확하게 인쇄됐다는 점을 인쇄업체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문제는 11개 선거구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류가 발생한 11개 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 새 안내책자를 다음 주 초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선거인 등록기록이나 투표 자체 오류가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사전에 제공되는 샘플 투표용 안내책자의 인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파악됐습니다. 미 연방교육부가 대학 학자금 지원 신청서인 FAFSA를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공개했습니다. 2027에서 2028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교육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분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 연방교육부가 대학 학자금 지원 신청서인 FAFSA, 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를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23일 2027-2028학년도 FAFSA를 공개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 학비 지원을 보다 일찍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7월부터 시작되는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학비 지원 신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번 FAFSA는 신청 과정의 복잡한 표현을 줄이고 질문과 안내 문구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수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학생이 부모나 배우자 등 FAFSA 작성에 필요한 기여자를 문자나 이메일로 초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여러 자녀의 FAFSA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청서 작성에 평균 15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FAFSA는 연방정부 정부의 펠그랜트와 학자금 대출을 비롯해서 다양한 대학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서류입니다. 교육부는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경우 FAFSA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이 있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FAFSA 공개는 법으로 정해진 10월 1일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진 겁니다. 지난해 2026-2027학년도에는 9월 24일에 공개돼서 2년 연속 조기 공개 됐습니다. 하지만 FAFSA 신청이 간소화되더라도 대학 교육비 부담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펠그랜트 지원이 물가 상승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 등 대학 진학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부터 새 FAFSA의 기능과 신청 절차를 단계적으로 점검해왔습니다. 이 기간에 제출된 신청서 역시 정식 신청으로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FAFSA는 연방학자금 지원 웹사이트인 studentaid.gov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CNN과 MS나우, 폴리티코 등 세계 언론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가 24일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이 세 개사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 제한 명령을 내리고 이들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복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임시 제한 명령은 미국 사법체계에서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임시 조치로 대개 정식 신문기일과 심리가 필요한 일반적인 가처분 명령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려집니다. 이번 임시 제한 명령의 기한은 14일로 통례로 볼 때 이 기간 내에보다 더 면밀한 사건 검토와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켈리 판사는 23일에 긴급 심리를 열고 양측 신문을 한 후 24일 이른 새벽 시간에 이번 임시 제한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켈리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됐으며 2018년에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CNN 기자의 출입 권한을 복원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이들 3개 언론사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면서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언론사들은 보도 내용 때문에 표적이 됐으며 이는 관점에 따른 차별을 당한 것이고 출입 금지 조치는 언론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임시 제한 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켈리 판사는 해당 언론사들이 임시 제한 명령을 얻어내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들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제한 명령 발령 판단 요건에는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과 법원 명령이 없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켈리 판사는 이는 높은 기준이지만 신청인들은 이를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선례 구속 원칙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DC 항소법원의 기존 판례들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23일 긴급 심리에서 행정부가 언론사들의 출입을 금지하기 전에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또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3일 법적 심리에서 연방정부 법무부 측 마이클 벨직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들어갈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행정부 측 주장을 거듭하면서 백악관 출입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점에 따른 차별을 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국 곳곳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고 있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막대한 전력과 물, 그리고 소음과 환경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 중 하나인 버지니아주가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석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컴퓨터 시설입니다. 문제는 데이터 센터가 일반 건물보다 훨씬 많은 전력과 물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 버지니아주에는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에비게일 스펜버거 주지사는 최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새로운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 센터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전력과 물 사용량, 소음과 환경 영향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 전력 사용량이 25메가와트를 넘는 데이터 센터는 지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기존 규정을 충족하며 별도의 공개 청문회나 지방정부의 표결 없이 건설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바이 라이트, 즉 정해진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허가되는 방식입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앞으로 이런 절차를 없애고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상용 디젤 발전기도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버지니아주 스털링에는 지난 7월 데이터 센터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거의 하루 동안 가동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은 새벽까지 이어진 발전기 소음과 배기가스 때문에 집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도 논란입니다. 주정부는 데이터센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에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건설됐거나 건설이 승인된 데이터센터에는 이번 대책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다며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센터 업계는 갑작스럽고 지나치게 큰 규제 변화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데이터센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배경에는 인공지능의 급성장도 있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22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AI가 일자리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대규모 자원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AI를 얼마나 빠르게 발전시킬 것인가 함께 그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물, 환경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라고 포도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서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올해 들어 약 9개월 동안 200편이 넘는 논문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 학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3일 보도했습니다. 전례 없는 논문 생산 속도에 학계는 그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고 의심 중입니다. 학술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SSR에는 최근 한 달간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 니콜라스 폴슨 교수의 논문 업로드가 급증했다며 폴슨 교수의 논문 257편을 삭제하고 해당 논문을 올린 계정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SR에는 학자들이 논문에 AI를 활용한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폴슨 교수의 논문은 AI 사용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SR에는 AI 사용 공개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례적으로 논문 제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SR에는 AI 사용 공개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례적으로 논문 제출 양상이라고 했습니다. 통계학과 수학을 연구하는 폴슨 교수가 발표한 논문 대부분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에 벗어나는 주제들도 많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폴슨 교수는 논문 이외에도 올해 14권의 저서를 단독 공동 출간해 학계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그의 논문 폭증을 처음으로 알아챈 학자 중 한 명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아이온 디시크 교수는 단순히 분량뿐 아니라 주제의 다양성, 이전 논문과의 차이점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소속 통계학자 앤드류 겔머는 폴슨 교수의 논문을 다 읽지는 않았다면서도 그가 작성한 한 논문을 읽어봤을 때 챗봇이 논문 내용 일부를 작성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겔머는 그는 종신 교수직을 가졌다며 사람들이 AI 부정행위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가 AI를 사용해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논문을 쏟아내는지 의아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폴슨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학계 지적은 부러움과 내 논문 작성 과정 방법을 가로채려는 욕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폴슨 교수는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AI를 사용했음을 인정했지만 논문 작성에 AI 이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상가 임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소상공인들이 최대 1년 더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뉴욕시에서 상가 임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소상공인 세입자가 일정 기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게일 브루어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권리장전 조례안은 임대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에게 최대 1년의 추가 임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가 임대 기간에는 임대료 인상폭도 제한됩니다. 임대인이 갱신 여부를 신고를 얼마나 일찍 통보했는지에 따라서 인상폭이 달라지며 120일 전에 통보할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보 시점이 늦어질수록 허용되는 인상폭은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히 임대기간 연장뿐 아니라 1년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에게 건물의 관련 정보와 비용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조례안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추가 연장 기간이

0: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이 조례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표결 없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고 시의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고 시장의 서명을 거치면 정해진 유예기간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임시로 맡아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공식 겸임하게 됐습니다. 23일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 국무장관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정식 임명했습니다. 그동안은 국무장관으로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임시로 겸임해왔는데 이제는 두 자리 모두 공식적으로 맡게 된 겁니다. 미 행정부에서 두 직책을 겸임하는 건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의 헨리 키신저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정식 임명으로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책 결정의 권한이 집중되면서 참모진과 부처의 역할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간 주로 국무부보다는 백악관에 머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보좌해왔습니다.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막중한 자리인지라 일각에서는 한 사람이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2기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크 왈츠를 주 유엔 미국 대사로 옮기면서 사실상 경질하고 루비오 장관이 임시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도록 했습니다. 김성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제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3일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상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후 10시께 중국 베이징발 중국국제항공편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0여 분 만에 공항 청사의 모습을 드러낸 김 부상은 방문 기간 미국 측과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상을 영접하기 위해 공항에 미리 나와 대기하고 있던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 역시 입을 굳게 다물고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상 등 대표단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주 유엔 북한 대표부의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국제기구 담당 차관급인 김 부상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유엔 본부 연단에 올라 연설합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당위성을 재차 주장하고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제발 이어폰 좀 꼈으면.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민폐 행동에 이제 실제로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21일 새로운 공공버스 이용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좌석에 발을 올리는 등의 행위에 최대 5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53만 원 정도입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다른 승객의 통행을 막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버스와 환승시설을 오염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에는 최대 5,000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약 5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지하철역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오래전부터 처벌 대상이었지만 버스에서는 주로 운송회사의 내부 방침으로 관리돼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일부 행위도 공식적인 법 위반으로 규정된 겁니다. 단속은 검표원과 환승시설 직원이 맡고 버스 운전기사는 안전운행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교통 민폐 금지 움직임은 싱가포르만의 일은 아닙니다. 폴란드 크라쿠프시는 올해 초 전자기기 소리로 차량 안에 정수기를 해치는 승객에게 최대 200줄로티의 벌금을 물리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대중교통에서 큰 소리로 음악이나 영상을 트는 승객에게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한 각국의 규제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명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23일 저녁 콜로세움에서 새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던 20대 작업자가 약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응급의료진이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작업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콜로세움 측은 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사고가 발생한 2층 구역을 이날 하루 일반 관광객에게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사고인 만큼 현지에서도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네로 황제의 황금 궁전터에 세워진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의 권력과 문화를 상징하는 유적입니다. 해마다 1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소식입니다.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의료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인공지능이 의사의 두 번째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AI 기업 엔트로픽과 의료 지식 플랫폼 오픈 에비던스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AI 기반 임상 진단 지원 시스템 저소득 중소득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간다와 앙골라, 수단, IT, 몽골 등 약 100개국입니다. 오픈 에비던스는 동료 평가를 거친 연구 논문과 치료 지침을 바탕으로 의사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의사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 의사들이 이용한 횟수만 4,200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번 협력에서 엔트로픽은 기술을 지원하고 오픈 에비던스는 각 지역의 의료 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AI가 모든 나라의 의료 현실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 에비던스 측은 고소득 국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한 AI가 저소득 국가의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르완다와 보츠와나 등의 보건기관과 함께 현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과 사용 가능한 치료제 등을 분석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네들러 오픈 에비던스 창립자는
24시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의사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며 과거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나 가능했던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제는 어디서든 가능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부족한 지역에서 AI가 실제로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버스 안 민폐 행위에 벌금을 물리기로 한 싱가포르 소식부터 로마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추락사고 그리고 의료 취약국 100여 개국에 AI 진단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엔트로픽과 오픈 에비던스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뉴욕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크게 덥지 않아 활동하기 무난하겠고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내려가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기온 71도, 섭씨 22도, 최저기온 58도, 섭씨 14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은 조금 오르겠지만 하늘이 흐리면서 다소 차분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기온 73도, 섭씨 23도, 최저기온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비교적 선선한 수준에 머물겠고 아침과 밤에는 한층 서늘해 일교차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 오늘 낮 최고기온 66도, 섭씨 19도, 최저기온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오르면서 한결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아침과 밤에는 선선하거나 서늘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활동하기 좋은 기온이 예상되지만 시간에 따라 기온차가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코프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프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프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벤코프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가 오바마 케어 가입자 가운데 약 76만 명의 부적절한 가입을 확인하고 보험 혜택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자격 미달이나 본인 동의 없는 가입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추가로 약 42만 명에 대해서도 자격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한 약 76만 명의 보험 혜택이 중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는 지난 8월 약 31만 5천 건의 부적절한 가입을 취소했으며 해당 가입에 포함된 사람이 76만 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22억 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들이 실제로 지원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문제로 지적한 사례에는 가입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 보험에 가입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가 사용된 경우 소득이나 체류 자격 등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대상자 모두의 고의적인 사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가입 과정에서 자격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로 가입자 개개인이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또 약 42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미국 내 합법적 체류 자격 등을 다시 확인해서 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험 브로커를 통한 부적절한 가입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CMS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보험 브로커들의 신규 가입 업무를 제한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로운 브로커 등록을 중단하는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 케어 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오류를 줄이고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실제 자격을 갖춘 가입자에게 지급토록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의료복지 단속의 일환입니다. 한편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올해 보험료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코비드-19 시기에 확대됐던 연방정부의 추가 보험료 보조가 종료되면서 보험료가 오른 데다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악의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사이에 45만 명가량이 더위로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인근 동태평양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시카고대 기후영향연구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 사이 엘니뇨로 인한 온열질환자 사망자가 45만 1,000명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 2만 4천여 개 지역의 기온과 초과 사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뒤 장기 기온 전망치를 결합해 1996년에서 2025년 평균 대비 엘니뇨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를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주로 가난하고 인프라시설이 덜 갖춰진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나이지리아가 3만 1,400명이 숨져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관측됐고 인도네시아, 수단, 인도, 브라질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 5개국 가운데 4개국이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반면 선진국에선 온열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등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의 예상 사망자를 모두 합쳐도 전체 사망자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브라질 일간 폴라지 상파울루는 이날 보도했습니다. 연구소는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선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가구 방문, 무더위 센터 운영, 야외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타마 칼튼 기후영향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긴급 대응을 강화하고 노력을 올바른 곳에 집중시킨다면 올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뉴욕 주지사 선거를 6주 앞두고 실시된 최신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브루스 블레이크먼 후보가 현지 캐디오컬 주지사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바짝 좁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정시설 인력난과 공공안전 문제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2: 시에나 대학교 시에나 유니버시티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현직인 캐시오컬 주지사가 50%, 공화당 브루스 블레이크만 나소 카운티장이 4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9%포인트로 이는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같은 기간 공화당 리 젤딘 후보가 보여준 추격세보다 더 촘촘한 양상입니다. 이번 선거 전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뉴욕주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안전 문제입니다. 블레이크만 후보는 최근 교도관 노조의 지지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호컬 행정부의 교정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블레이크만 후보는 독방 수용 제한 조치, 헬스 액트를 폐지하고 교도관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주방위군을 교정시설에 대체 투입하는 현재 상황은 안보 공백이자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교도관 파업 사태 이후 약 2,000명의 교도관이 해고되고 현재 3,000명의 주방위군이 교도소에 배치되어 있으나 교도관 상근 인력은 최저 수준인 11,000명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한 교도관은 24시간 연속 근무 중 수감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며 열악한 현장 실태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 측은 교도관들이 법을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렸을 때 주지사는 질서를 회복하고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기존 대응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교도소 안전과 치안 문제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장기간 중동지역 작전에 투입됐던 미군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기함으로 하는 항공모함 전단에서 임무 수행 기간 승조원 총 8명이 자살을 기도했다고 CNN 방송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훈카오 해군 장관 대행이 미 상원 군사위 소속 키어스틴 질리블랜드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 작전 배치 후 링컨 항모 전단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 현황에 대해 이처럼 답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링컨함을 비롯해 항모 비행단, 호위 구축함 등 항모 전단 전체에서 발생한 자살 기도 건수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 기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고 카오 대행은 답했습니다. 미 국방부 통계에서 2024년 기준 미 해군 현역 병사 33만 7천 명 가운데 356명이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집계된 것을 비춰볼 때 링컨 항모전단에서의 자살 기도 발생 비율은 전체 해군에서의 발생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링컨 항모전단에는 통상 총 6천 명에서 7천 명의 대원이 승선합니다. 다만 한 현역 장교는 작전에 배치되는 항모전단에서의 자살 발생 건수는 연간 한 건에서 두 건에 불과하다며 여덟 건은 대단히 높은 숫자라고 CNN에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전 작전의 부담은 일반 작전 배치보다 훨씬 크다며 기항도 없고 끊임없는 경계 태세가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링컨함은 지난해 11월 모항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를 떠나 중동 지역에 장기간 배치돼 이란과의 전쟁 임무를 수행하고 지난달 20일 조지 워싱턴함과 교대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9개월 넘게 중동에 배치돼 이란 전쟁 관련 작전을 수행하면서 장기 배치 논란을 낳았습니다. 뉴욕주가 총기폭력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캣 요컬 뉴욕주지사는 관련 프로그램에 4,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5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석인 기자입니다.
3: 캐시 요컬 뉴욕 주지사가 총기폭력 피해가 큰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4,2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전역에서 저소득층이거나 범죄와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소년들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돈을 벌고 직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범죄나 총기 폭력에 연루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2024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2,500명 이상의 청소년에게 유급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40만 달러 늘어난 규모입니다. 청소년들은 학교나 도서관, 식당, 여름 캠프와 보육 프로그램, 지역 단체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알아보는 진로 교육도 함께 받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최초의 엄마 주지사로서 우리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력과 트라우마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지역경찰과 청소년지원단체도 함께 참여합니다. 특히 총기폭력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스너그라는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과도 협력하게 됩니다. 스너그 프로그램은 공중보건적 접근으로 총기폭력의 발생 원인을 찾아내고 확산을 차단하며 피해를 입은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를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의 대상은 만 14세에서 20세 사이 청소년입니다.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연소득 $54,640 이하가 기준입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청소년의 첫 직장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키우고 직업에 필요한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뉴욕시가 시 예산을 지원해 직접 운영하는 공공식료품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 상공회의소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자금이 투입된 매장이 수십 년간 지역사회를 지켜온 소상공인과 보대가 상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K-Radio가 전합니다.
4: 지난 22일 미국 상공회의소 US Chamber of Commerce의 Neil Bradley 수석부회장이 이스트 할렘의 한 소형 식료품점 103 Deli & Grocery 앞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의 시형 식료품점 5곳 설립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의 전국 순회 캠페인인 자유기업 Express Opportunity Tour, Free Enterprise Express Opportunity Tour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회견에서 브래들리 부회장은 임대료나 재산세, 매장 건축비를 내지 않고 시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는 관영 매장이 들어서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경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브래들리 부회장은 수년간 주민을 고용하며 지역사회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이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결국 공무원과 관료가 주민들이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지 결정하는 정부 통제형 매장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5: The local small business owners who've dedicated years to creating stores, serving their communities, employing folks from the community are being threatened with a form of competition from the mayor's office. The mayor here wants to have city-run government by grocery stores. Those grocery stores don't pay taxes, they don't pay rent, they don't pay costs of building it out, and then they get government subsidies. We know what's going to happen if this plan comes to pass. These local businesses are going to go out of business. And what will communities like this one be left with? They're going to be left with government-run grocery stores where a bureaucrat gets to decide what we're allowed to buy. We're here as part of the U.S. Chamber to push back because this isn't right and someone needs to stand up and say so.
4: 이날 현장에는 지역 보대가 업주 파수 람판티와 대뉴욕 상공회의소 마크 제프리 회장도 참석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함께 촉구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 측은 정부 주도의 매장 설립 대신 식료품 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민간 중심의 대안 추천서를 뉴욕시 제안 요청서 RFP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Radio입니다.
0: 스콧 바선트 재무장관이 23일 오는 11월 만료되는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는 오늘 이른바 부산 합의, 11월 1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미중 양국 간 경제협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합의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을 계기로 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말합니다. 당시 두 정상은 서로 100% 넘는 관세를 주고받던 무역전쟁의 확전을 자제하고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24일 백악관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당시 합의에 따른 무역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하루 전인 이날 워싱턴의 세계은행 본부에서 만난 배선드 장관과 허 부총리는 의제 조율을 위한 막판 협의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1년이 아닌 2개월 연장하는 데 그친 겁니다. 배선드 장관은 지난 20일 뉴욕에서 열린 허 부총리와의 1차 협의를 가리켜 약 12시간 동안 만났지만 마무리되지 않은 안건이 남아있었다며 그래서 오늘은 1년의 작은 사안 대신 더 큰 규모의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논의하려 다시 만났다고 이날 협의의 목적을 소개했습니다. 2개월 연장에만 합의한 것에 대해선 경제 분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장 기간에 더 큰 규모의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에 대해선 모르겠다. 현 합의를 그대로 연장하게 될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중국 측이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합의를 이행할지 지켜보기 위해 이제 우리의 기대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약 170억 달러 규모의 대두 구매 약속과 다른 농산물 구매 약속이 있는데 우리 판단은 일정이 약간 뒤처져 있으며 중국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선드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실질적 성과에 관한 질문에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간 품목 관세 철회를 합의하는 양국 무역위원회 가동과 금융서비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언급한 뒤 현재 상당히 많은 일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배선드 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사고가 벌어졌을 때 서로 통보하는 한라인 구성 제안이 수용될 것인지를 묻자 나는 그들이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제불능의 AI 에이전트 등 사이버 작전이나 생물학 무기를 위해 AI를 사용하는 비국가 행위자든 우리는 중국과 함께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중국과 발생한 모든 사건, 특히 국경을 넘은 사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적 왕따 작전으로 고립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대형 은행에 대한 제재는 아직 없다는 지적은 일부 국가에 대해선 공개적 구경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비공개 논의를 하는 편이 낫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란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미국에 도착해 2박 3일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6: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케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

0: PET-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 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제4회 미 동부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오는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자리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 PGA의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10,000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가티 골프 동호회 김인덕 회장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디얼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 볼까요?
4: 피지컬 아시아의 네미킴 김동현 선수가 한국 대표

0: 대표로 나간다면 브레인 아시아에는 썬킴, 예, 이분이 한국 대표로 나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15억 인도인이 주목하는 발리우드형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썬킴입니다.
0: 아, 잠깐만.
1: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0: 안 되죠. 왜 안 되죠. 시작부터 그랬어요. 15억이 아, 지금 등 돌릴 뻔했어요.
1: 아니. 이게 나름대로 친인도 액센트였어요. 그
0: 그래요?
1: 심슨 가족에 보시면요.
0: 네.
1: 심슨 가족
0: 아프가
1: 있거든요.
0: 아프 나아마타 실라 뭐
1: 아프가 거의 뭐 십몇 년 동안 이 액센트로 사랑을 받았죠.
0: Mr. Simpson is very very nice.
1: 아, Mr. Simpson, we have a new hot dog here. Try this very nice, delicious.
0: 중독성이 있긴 해.
1: 네, 예. Thank you very much.
0: 그분들 중 10%만 저희 잡지사에 유입이 돼도 예, 여한이 없겠습니다.
1: 아 예.
0: 썬킴의 썬문답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냉전 시대의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으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1962년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정말로 핵전쟁 문턱까지 갔던 미국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긴박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인데요. 선생님, 62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핵전쟁이 실제로 발발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핵전쟁 문턱까지 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쟁 시작, 그 문턱까지 갔던 것이 62년도 이른바 쿠바 핵 위기거든요.
0: 아.
1: 실제로 그때 조금만 몇 명의 오판만 있었어도 지구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뻔했었죠.
0: 진짜 과장 없이 진짜 위기였다.
1: 진짜로 핵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정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0: 네. 관련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한 언론 그 방송이 그때 1962년 10월 22일에 케네디 대통령이 TV와 라디오에 나와서 방송을 했다면서요?
1: 네. 10월 22일 날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소련이, 지금은 없는 구소련이 바로 미국 코앞에 있는 쿠바. 쿠바가 의외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미국이랑.
0: 가깝지.
1: 플로리다에서 쿠바까지 160km거든요.
0: 그러니까
1: 서울과 대전은 조금 더 먼 거리예요. 대륙, 미대륙 입장에서 봤을 땐 진짜 코앞이거든요.
0: 네.
1: 그 플로리다 바로 앞에 있는 쿠바에 당시는 공산 쿠바였거든요.
0: 네.
1: 거기에 구소련이 미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지금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미 국민들에게 TV, 라디오 연설로 밝혔습니다.
0: 대통령이 국민한테 밝힐 정도면 이미 내막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니까.
1: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서 더 심각한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소련이 쿠바를 통해가지고 핵미사일을 쏘면은 우리 미국도 반격을 할 것이다. 즉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대국민 선언을 한 그날이 10월 22일인데 정말 살 떨렸을 거예요, 진짜요.
0: 이미 뭐 세계대전 때 핵무기의 위력은 다들 알고 있는 상태니까
1: 그 좋은 포인트입니다. 예,
0: 긴장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1: 그 45년도에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까?
0: 예.
1: 그래가지고 핵폭탄의 위력을 이미 알고 있는 세대들이 그 뉴스를 들은 거예요.
0: 그렇지.
1: 아니 그럼 일본에서의 그 엄청난 대재앙이 미 본토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아시다시피 1945년 7월에 이른바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이 인류 최초로 핵 개발에 성공합니다.
0: 네.
1: 그래 가지고 1949년에 소련도 핵 개발에 성공해요. 4년 만에.
0: 야.
1: 미국은 멘붕 오는 거죠.
0: 네.
1: 그럼 우리가 넘버원 자리를 지금 놓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른바 핵 레이스에 들어가요. 당시 미국은 그래 좋다. 미국 소련 너희들이 핵 개발했냐? 우린 한 단계 위에 무기를 개발하겠다 해서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0: 네네.
1: 수소폭탄은 쓰면 안 돼요.
0: 뭐 당연히 쓰면 안 되는데 뭐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1: 예. 이게 예. 이른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탄의 100배에서 120배의 위력이거든요. 미국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나니까 소련도 바로 또 수소폭탄을 개발합니다.
0: 야.
1: 이런 식으로 핵 레이스가 진행이 되는데 서로 이제 어떤 거 개념을 정리하냐면 상호 확증 파괴.
0: 아, 상호 확증 파괴.
1: 라는 예. 개념을 만들어요.
0: 네.
1: 뭐냐면, 만약에 누가 한쪽이라도 핵전쟁을 일으킨다.
0: 네.
1: 그러면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확실하게 다 파괴해버리겠다.
0: 같이 죽자죠.
1: 같이 죽자. 공멸이다.
0: 예, 그렇죠. 예.
1: 상호 확증 파괴.
0: 예.
1: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예. 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0: 네.
1: 서로 알아요. 일으키면은 죽는다는 거.
0: 그렇죠.
1: 그리고 당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2차 공격 능력까지 확보를 한 상태였거든요.
0: 네, 네.
1: 2차 공격 능력이란 건 뭐냐면 일단 내가 성공을 맞아요. 빵!
0: 네.
1: 핵 공격을요.
0: 네.
1: 내가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0: 네.
1: 좋다. 니들이 이른바 선빵 날렸냐? 2차 공격하겠다. 이 능력이 2차 공격 능력인데
0: 네.
1: 이건 주로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0: 아.
1: 핵 잠수함은 잠수함 안에 핵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거든요.
0: 그렇죠. 예.
1: 이 핵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은 진짜 무서운 최악의 무기예요.
0: 네.
1: 바다에 들어가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0: 네.
1: 이게 바로 소련 코앞에 있는지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0: 성공 받으면 그 단추 누른다 이거죠.
1: 그렇죠. 만약 성공 받았다. 우리 워싱턴 날아갔다 좋다. 그럼 바로 지금 그 모스크바 앞에 있는 미국 핵잠수함 쏘라고. 이게 2차 공격이에요. 능력이요.
0: 네.
1: 이거를 서로 아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핵탄두가 양쪽 다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공격을 못했던
0: 그렇죠, 그렇죠.
1: 전쟁을 네. 못했던 이 시기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기를 안 쓰는 전쟁 콜드워라고 합니다.
0: 냉전이다. 예. 그럼 그 후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던 60년대에는 긴장감이 더 높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핵 경쟁을 하다가 1957년 미국이 멘붕에 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0: 5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 57년. 네. 57년도에 네. 인류 최초로 소련이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쏴요.
0: 아, 스푸트니크.
1: 스푸트니크고요. 여기에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그 이른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쏜다든지
0: 네네네.
1: 안 그러면 폭격기가 가서 이제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였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폭격기 능력은 우리가 더 뛰어나다. 그래, 미사일 기술도 우리가 더 뛰어나다. 핵폭탄 만들면 뭐하냐, 소련.
0: 그렇지.
1: 이걸 가져다 나르는 딜리버리. 이걸 발사체가 없지 않냐.
0: 예.
1: 만들어봐, 만들어봐. 됐거든요.
0: 네, 좀 우위에 있는 느낌이었는데.
1: 그렇죠. 근데 네. 57년도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거예요. 이게 워싱턴 DC 상공을 지나갔거든요. 인공위성이라고 우주에 왔다 갔다 하는 거기다가 핵폭탄을 달면은 그냥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0: 그렇죠.
1: 야, 이거 큰일 났다.
0: 제일 촉즉발이다.
1: 이것 때문에 나사가 만들어집니다, 참.
0: 아, 그래서요?
1: 나사가 만들어집니다.
0: 대응을 하자 해서?
1: 대응을 하자.
0: 예.
1: 근데 여기 또 변수가 등장한 게 뭐냐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쿠바는 바티스타 정권이라고 해서 친미 정권이 있던 때였어요.
0: 그 57년 그때만 해도.
1: 그때만 하더라도
0: 예,
1: 쿠바가.
0: 예, 예.
1: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 여기 마피아의 천국이었어요.
0: 네.
1: 그런데 이 바티스타 정권이 굉장히 친미 정권이지만 부패의 끝판왕이었거든요.
0: 그랬구나. 예.
1: 마피아와 손잡았는데
0: 예.
1: 여기에 쿠바 출신의 한 변호사가
0: 예.
1: 아유, 금수저였어요.
0: 금수저
1: 변호사니까.
0: 예.
1: 이거 안 되겠다. 이 바티스타 정권 내가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혁명을 꿈꿉니다.
0: 누굽니까 그 변호사?
1: 네. 피델 카스트로.
0: 피델 카스트로구나. 아. 카스트로의 혁명이 일어나는구나. 카스트로는 완전 공산 쪽이잖아요.
1: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산주의 쪽은 아니었어요. 그냥
0: 아.
1: 바티스타 정권 물러가라였어요.
0: 예예예예. 예, 예, 예.
1: 일단 잡혀요. 뭐 정권에 대항하니까. 근데 집에서 또 백을 써줘서 빼냅니다.
0: 예.
1: 이제 쿠바를 떠나서 망명 생활을 해요.
0: 아.
1: 망명 생활을 하다가 멕시코에서 누굴 만나냐? Hey, what's your name? 아 영어는 안 했겠죠.
0: 올라.
1: 올라. 오늘 또 스트릭 꽈트로. 이게 빠소. 또 다른 혁명 동지를 만납니다. 멕시코에서.
0: 체게바라?
1: 체게바라.
0: 아, 체게바라, 체게바라.
1: 체게바라. 프랑스의 장폴 샤르트르가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고 칭송했던 체게바라.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손잡고 우리가 쿠바를 혁명하자. 라고 하면서 58년도에 그랜마호, 할머니호라는 통통배를 타고
0: 예.
1: 82명이 상륙을 해요.
0: 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58년도에 이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바 혁명이 성공합니다.
0: 아, 예.
1: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0: 예, 예, 예, 예.
1: 지금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 카지노, 리조트 이것들이 지금 부패 온상이다.
0: 그렇죠. 예.
1: 다 국유화를 때려버려요. 피델 카스트로가.
0: 네.
1: 그랬더니 미국이 우리 미국인의 재산에 손대?
0: 그렇지.
1: 이때부터 등을 지기 시작해요.
0: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1: 이때부터 미국과 쿠바는 적대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0: 네.
1: 쿠바 미사일 그 사건 터지기 전에 피그만 공격 사건이라고 있어요.
0: 피그만이요?
1: 진짜로 쿠바에 보면 피그만, 돼지처럼 생긴 만이라고 해서
0: 아, 만, 영일만 할 때 만.
1: CIA가 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지금 바로 미국 코앞에 공산 정권이 들어왔다고
0: 네.
1: 이거 그렇죠,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집권한 다음에 이른바 지주들, 지배층, 뭐 기득권층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미국으로 망명을 하는 거죠.
0: 아, 그렇겠네요. 예,
1: 그렇죠.
0: 예.
1: 돈 바리바리 싸들고요.
0: 네.
1: CIA가 부릅니다. 너 일로 와봐. 호세, 너 다 와. 너희들 네가 갖고 있는 농장 땅 다 뺏겠지.
2: 네. 네!
1: 우리 CIA가 지원해 줄 테니까 가서 너희들이 가가지고 항쟁 일으켜.
0: 아, 다시 쿠바로 돌아와서?
1: 카스트로가 한 것처럼 너희들이 또 분위기 일으켜.
0: 아, 미국이 그렇게
1: 예, 그렇죠.
0: 지령을 내리네. 예.
1: 이게 원래 그 전, 지금은 케네디 대통령인데, 네. 바로 전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추진을 했던 거예요.
0: 아.
1: 근데 저, 대통령이 바뀌면서 케네디한테 이게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0: 네.
1: 집권 3개월 차였거든요.
0: 네.
1: Sir, Mr. President. 우리 CIA가 이거 지금 그 쿠바 난민들을 이용한 지금 봉기를 준비 중에 있다. 이거 승인해달라고.
0: 네.
1: 케네디는 이거 너무 무리한 방법이다고. 아, 괜찮다고 우리 CIA만 믿어달라. 해가지고 CIA가 1,500명의 특공대를 훈련을 시켜요.
0: 아, 그래요? 예, 망명한 사람들 중심으로?
1: 네. 망명한 사람들 중심으로. 예. 해가지고 61년도에 아, 피그만에 상륙을 시켜요.
0: 예, 예, 예.
1: 근데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었어요.
0: 아, 그래. 뭐 애초에 뭐 군인이란 보장도 없고.
1: 그러니까요.
0: 예, 예, 그렇죠.
1: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공군이 이제 지원을 폭격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미국 전투기들을 다 쿠바 그 국기를 그린 다음에 네. 이거를 보내요. 그래서 1차 공습을 해요.
0: 예.
1: 근데 케네디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네. 누가 봐도 미국이 시킨 거예요.
0: 뭔가 B급인데. 예, 예, 예.
1: 아, 그래서 네. 2차 공습이 들어가야 돼요.
0: 예.
1: 케네디가 2차 공습을 스탑시켜요.
0: 네.
1: 야, 아, 됐고 이거 너무 지금 미국 티 난다.
0: 네.
1: 2차 공습이 안 들어가면서 1,500명이 그대로 포로로 잡힙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다 포로로 끌려가요.
0: 예.
1: 그때부터 카스트로가 미국 망신작전. 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0: 아.
1: 미국이 한 거 뭐라고 지금.
0: 얘네 이런 거 하다가 딱 걸렸다고.
1: 딱 걸렸다고.
0: 어.
1: 공개적으로 요구해. 돈 달라고 우리.
0: 야.
1: 몸값 좀 풀어주겠다.
0: 야.
1: 그래서 케네디 정부가 5천만 달러 이상을 돈을 주고 풀려나게 풀어줘요.
0: 아, 미국 입장에서 굴욕이죠. 예.
1: 케네디가 CIA 국장 불러요. 야! 성공한다며!
0: 어.
1: 너!
0: 어.
1: 지금 그때까지만 하도록 CIA가 군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0: 아, 그래요? 예.
1: 앞으로 없어.
0: 아.
1: 그리고 CIA 조직 축소랑 예산 삭감이랑
0: 예.
1: 그 국장도 자르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0: 그리고 그 피그만 공격이 있었던 61년에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현재 튀르키예에 미국이 소련 경제를 소련 견제용으로 핵을 또 설치한다고.
1: 아, 그럼요.
0: 네.
1: 지금 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튀르키예와 이탈리아에
0: 네.
1: 지금 핵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해요.
0: 튀르키예면 소련이랑 접하고 있잖아요.
1: 여기에 러시아가 아, 좋다 그렇지. 지금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 코앞에 우리 바로 코앞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했다? 그럼 우리도 설치하겠다. 마침 쿠바의 공산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카스트로 정권이
0: 아,
1: 들어온 상태였어요.
0: 소련 입장에서 너무 좋은 나라가 됐구나.
1: 그렇죠.
0: 아, 그러네, 그러네.
1: 게다가 카스트로 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실제로 미국이 침공을 해왔잖아요.
0: 예, 예, 예.
1: 이거 언제든지 미국이 우리 쿠바를 또 노릴 수가 있다.
0: 어.
1: 그래서 쿠바와 소련의 니즈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좋다. 미국이 튀르키예 미사일 기지 만들었냐? 우리 소련은 바로 미국 코앞 쿠바의 미사일 기지 만들겠다. 라고 몰래 미사일을 반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0: 서로의 앞마당에
1: 네.
0: 몰래 미사일을 반입하는 이게 몰래가 되나요? 천하의 미국인데?
1: 네. 그냥 상선을 이용해가지고 물자를 실어 날라요.
0: 예, 예, 예.
1: 근데 올레크 펜콥스키라고 해가지고 네. 당시 소련의 정보 담당 장교였는데 이거 이대로 놔두면은 진짜 핵전쟁이 일어난다. 는 거를 느끼고 미국 측에게 정보를 흘려요.
0: 아, 그래요?
1: 펜콥스키가.
0: 예.
1: 지금 우리 소련이 지금 몰래 쿠바로 지금 핵, 그, 장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
0: 네.
1: 라고 정보를 흘려요.
0: 아.
1: 그게 62년 10월이었거든요.
0: 네.
1: 미국이, 야, 저거 신빙성 있는 자료, 그 정보인지 한번 확인해보라 해가지고 그 정찰기를 이제 쿠바 상공에 띄웁니다.
0: 네.
1: 띄워가지고 실제로 딱 보니까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0: 그게 10월 14일에 촬영을 했대요.
1: 이게 10월 14일 날 촬영이 돼요.
0: 예. 그리고 이틀 뒤에?
1: 이틀 뒤죠.
0: 대통령에게 보고 들어가고.
1: 보고 들어가고.
0: 예.
1: 10월 16일 날,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지금 트럼프가 부수고 있는 백악관에서, 이제 작전 회의를 엽니다.
0: 예.
1: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회의를.
0: 이 10월 16일부터의 13일간의 기간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13일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13 Days라고 해서 저와 비슷한 케빈 코스터너가 주연한
0: 예.
1: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2000년도.
0: 아, 그래요?
1: 아, 2000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보세요. 나름
0: 재밌어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D-13 뭐 이런 식으로
1: 아, 그런가요?
0: 개봉했던 것 같아요.
1: 네. 예. 요즘 그 Day of Dynamite라고 그 내 삐삐삐의 그 드라마가 영화가 지금 개봉했거든요.
0: 네, 네.
1: 정말로 손에 땀을 쥐는 영화였어요. 13일이요. 여기 보면은 그 13일 인류 역사를 바꿀 23일에 경론이 벌어집니다. 커티스 르메이라고 이른바 도살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미 공군 책임자가 있었어요.
0: 도살자.
1: 이 커티스 르메이가 이 기회에 핵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소련 날려버리자.
0: 소련을 공격하지 않고 쿠바를 공격하자.
1: 소련을. 그러니까 소련을 공격하자. 이 기회에 아예 씨를 말려버리자. 그리고 커티스 르메이가 강경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 케네디는 굉장히 보수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 진짜 미국과 소련 다 공멸인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군 강경파와 케네디와 옥신각신 한 내용이 다 테이프에 녹음이 돼 있었어요.
0: 아, 테이프에 녹음을 하나요, 보통?
1: 아니죠.
0: 왜 녹음이 됐죠?
1: 아까 피그만 공격 있죠?
0: 예, 예.
1: 책임 추궁을 했는데 실패한 다음에
0: 예.
1: 책임자들이 백악관에 와서 다 말을 돌리는 거예요. 아, 나 안 했다고요. 증거대 증거. 아, 나 안 했다니까. 증거대 봐.
0: 아, 거기서 열받았구나, 케네디가.
1: 자식들이. 야.
0: 아, 이거 녹음 기능 있었으면 대박인데.
1: 너 이제 딱 너 한번 말 돌려봐봐. 해서 몰래 케네디가 자기 책상 밑에 테이프로 녹음기를 붙여놓고 이제 너희들 다 걸렸어.
0: 아.
1: 백악관 회의 내용을 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0: 아, 그래서 테이프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1: 다 지금 남아있습니다.
0: 아.
1: 그때 커티스 르메이가 핵전쟁을 하자라는 내용.
0: 네.
1: 케네디가 그건 안 된다는 내용. 이 다 테이프로 실물로 녹음이 돼 있습니다.
0: 당시 이제 뭐, 케네디나 그 참모들이 막 이렇게 뭐, 후르쇼프, 소련의 후르쇼프를 욕하는 내용도 담겨있고, 뭐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들도 녹음이 됐다고 합니다.
1: 이게 참 세대 차이예요.
0: 네. 자, 어쨌든 그 백악관에서도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 미국도 지금 엄청 당황한 게 느껴지는 순간인데, 결국 케네디 대통령은 어떤 카드를 꺼내드나요?
1: 나름 신의 한 수였어요. 해상 봉쇄를 하자.
0: 해상 봉쇄.
1: 그러니까 쿠바 앞바다, 서인도 제도 먼 앞바다에 미국 군함들을 쭉 깔아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해상 봉쇄 선을 만들자. 여기에 이 선을 넘으면은 공격하겠다. 그래서 나름 소련에게 공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미국은 선 그을 테니까 넘지 말라고. 이 선 안 넘으면 핵전쟁 안 일어난다.
0: 아, 그러니까 소련이 뭘 설치하려고 하는 군수물자가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걸 봉쇄하는 거예요?
1: 그렇죠. 쿠바 먼 앞바다에 선 그어놓고 요 선 넘지 마. 금발 보면 알지? 됐지야? 가 된 거죠.
0: 네.
1: 그런 다음에 10월 22일 날 이제 케네디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합니다. TV와 라디오로. 이때요.
0: 아,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성명.
1: 이때 처음으로 발표한 거예요.
0: 예.
1: 소련이 지금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해상 봉쇄에 지금 그 라인을 그었는데
0: 네.
1: 만약에 소련이 이 라인 넘으면 핵전쟁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비하십시오.
0: 선생님 그때 쿠바에는 기지 정도만 설치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진짜 핵탄두까지 들어와 있었던
1: 아니요,
0: 거예요?
1: 아니요. 실제로 나중에 그 기밀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은 이미 쿠바에는 100기 이상의 핵 미사일이 들어와 있던 상태였어요.
0: 100기?
1: 100기.
0: 와.
1: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라고
0: 관타나모 그래.
1: 관타나모도 참 하여간
0: 네?
1: 관타나모 쿠바 안에 있는 미국 기지 부근에 가깝거든요. 제일 거기 미국이랑
0: 네.
1: 거기도 핵 미사일이 설치돼 있었는데
0: 아.
1: 현장 담당 장교가 정말로 단추만 누르면은 핵
0: 그래.
1: 전쟁이었고 당시 케네디가요. 긴급 회의를 소집하면서 만약 쿠바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은 어디까지 미사일이 떨어지냐 원을 이렇게 그려요.
0: 네.
1: 일단 워싱턴 DC는 8분 안에 박살납니다.
0: 워싱턴 DC 8분.
1: 8분이요.
0: 예.
1: 그리고 거의 대부분 지역이 다 커버되고 시애틀만 남아요. 저 보시는 거.
0: 시애틀은 가장 쿠바에서 먼 곳인데.
1: 그래서 당시 그렇지. 진짜로 백악관에서 수도를 워싱턴에서 시애틀로 옮기자 천도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0: 예,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해상 봉쇄 후에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실제로 충돌 직전까지 간 일도 있었다던데요?
1: 그렇죠.
0: 예.
1: 일단은 그 크루쇼프도 부담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구 공멸이기 때문에 머뭇해요. 그래서 1962년 10월 26일 날 크루쇼프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튀르키에 있는 그러니까 10월 26일, 27일 양일에 걸쳐 가지고
0: 네.
1: 미국이 튀르키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철수시키면 우리도 쿠바에서 발표하겠다.
0: 아, 먼저 빼라.
1: 먼저 빼라.
0: 미국 먼저 빼라.
1: 라고 서로 빼자.
0: 네.
1: 라는 안을 제시를 해요.
0: 예.
1: 근데 이게 10월 27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0: 네.
1: 블랙 세르데이라고 해서 검은 토요일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0: 왜요? 10월 27일 왜?
1: 총 13일 가운데서 가장 위험했던 때거든요.
0: 예. 무슨 일이 있었죠?
1: 일단은 그때 소련 상공을 날고 있던 미 정찰기 B-U2가 네. 격추된 일이 발생해요.
0: 소련 상공에서요?
1: 소련 상공에서.
0: 아.
1: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U2는 격추할 수 없는 비행기였어요.
0: 아.
1: 너무 고고도를 나니까.
0: 예.
1: 그러니까 미국이 놀렸어요. 모스크바 상공 날고 있는데도 이거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없지? 그러니까 안방 드라듯이 들었거든요.
0: 어, 예.
1: 근데 겨우 대공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네. 쏜 거예요, 이걸요.
0: 아, 이런 정세 속에서.
1: 이런 정세 속에서.
0: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와.
1: 그래서 U2가 요날 10월 27일 날 격추가 됩니다.
0: 그럼 미국이 보복을 하지 않았을까요?
1: 보복하면 핵전쟁이죠.
0: 진짜 핵전쟁이죠.
1: 그렇죠. 예. 케네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 제발 하지 말라고.
0: 이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 케네디도.
1: 그렇죠. 예. 마침 그때 또 시베리아에서
0: 예.
1: 또 다른 U2가 소련 영공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그냥 기상 관측을 하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정찰기가 들은 거죠.
0: 네.
1: 케네디가 열받습니다. 지금, 야, 일촉질발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야, 그.
0: 야, 저 눈치 없는, 야, 지금 그게 중요해. 기상 관측이 중요해.
1: 들어간 잔다야, 누구야? 근데 더 위기는요.
0: 예.
1: 쿠바 바다 속에 있었어요.
0: 쿠바 바다 속에도 뭐가 있었어요?
1: 당시에 소련 잠수함, 핵 잠수함이 들어가 있던 상태였거든요.
0: 핵 잠수함이?
1: 핵, 진짜 무장을 한 잠수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근데 아시다시피, 그 잠수함이 밑으로 들어가면은, 네. 본국과 통신이 거의 끊어져 버려요.
0: 예.
1: 뭐, 많은 영화야도 소재가 됐었죠.
0: 예, 예, 예.
1: 그러면 판단은 함장이 해야 돼요.
0: 함장이.
1: 함장.
0: 예. 예.
1: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영화도 있었습니까? 덴젤 워싱턴.
0: 그러니까 소련 당국의 지시를 못 받고 함장이 자체 결정을 해야 돼요.
1: 함장이 자체 결정을
0: 예,
1: 해야 돼요.
0: 예, 예, 예.
1: 만약 본국과 이 커뮤니케이션 끊기면요.
0: 예, 예.
1: 그래서 보통 키가 두 개 있어가지고 함장과 부함장이 동시에 오케이를 해야지 키를 돌리고 미사일 발사되거든요.
0: 예. 지금 핵잠수함이라는 거예요.
1: 핵 추진이 아니라 핵미사일이 있는 잠수함.
0: 그러니까.
1: 쿠바 앞바다에서.
0: 예, 예, 예.
1: 당시 미국이 딱 봤을 때 지금 쿠바 앞바다 바다 속에
0: 예.
1: 핵잠수함이 있어요. 올라오라고.
0: 예.
1: 하면서 폭매를 몇 발 떨어뜨려요.
0: 아, 폭매를?
1: 뻥! 뻥!
0: 신호를 준 거죠?
1: 올라오라고.
0: 예.
1: 너도 한번 우리 한번 검사해봐야 되겠다고.
0: 예.
1: 근데 당시 함장은 어떤 판단을 했냐면 우리 공격하는 거다.
0: 아, 이미 위에서 뭔가 전쟁이
1: 벌어졌다. 네, 전쟁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핵전쟁이 발생이 되면은
0: 네.
1: 버튼 눌러라라고 지령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0: 아, 네.
1: 뻥! 뻥! 뻥! 폭매가 터지니까 아, 전쟁 터졌구나.
0: 이제 버튼 눌러야겠다.
1: 버튼 눌러. 자기 판단에 의해서 버튼 누르자.
0: 헐.
1: 버튼 누르면은 이제 우리는 없어요 지금요.
0: 여기까지 갔나요 실제로?
1: 여기까지. 아니, 우리 지금 이 방송 못해요 지금요.
0: 그렇지.
1: 못해요.
0: 예. 네.
1: 그런데 당시에 부함장이었던 그 바실리 아르히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0: 예예예. 예.
1: 이른바 세계사에서 인류를 구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습니다.
0: 오.
1: 아르히포프가 wait.
0: 이 상황에서.
1: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고민해봐요. 버튼은 누르는 걸.
0: 왜요? 이 사람은 왜요?
1: 아르히포프가 이런 예, 말했어요. 예. 지금 진짜 전쟁이라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상황 파악하고 누를 때 누르더라도 일단 상황 파악을 해보자. 해가지고 함장을 말려요.
0: 네.
1: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함장, 부함장이 동시에 풀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부함장은 확고하게 반대 입장을
0: 반대입니다. 예.
1: 안 됩니다.
0: 예.
1: 그래가지고 일단 올라와 봐요.
0: 올라와
1: 보니까
0: 봐요.
1: 핵전쟁은 안
0: 일어나고 있어. 그렇지.
1: 그래서 다행히 버튼을 안 눌렀다.
0: 와.
1: 만약에 그때 아르히포프가 동시에 그래 한번 눌러봅시다 하면
0: 네.
1: 지금 우리 이 방송 못하고 여러분도 이 방송 못 듣고 계시다니까요.
0: 야, 진짜 오금이 저릿저릿합니다.
1: 오금이요? 네.
0: 그리고 그때 이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도 소련한테 먼저 핵 선제 공격하자 이렇게 종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 많았습니다.
1: 근데 이게
0: 네.
1: 쿠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이었어요, 이게요.
0: 이 상황이요.
1: 일단은 너무나 큰 부담이기 때문에 케네디도 그렇고 후르쇼프도 그렇고 일단 둘 다 한 발씩 뺀 상태였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그런데 여기에 피델 카스트로도 실망했지만 체 게바라가 엄청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소련이
0: 네.
1: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종주국가가 아니라 소련도 별 수 없는 제국주의다.
0: 아, 실망했구나.
1: 실망해요. 그래서 그 체게바라가 모든 장관직 다 그만두고 내가 있을 곳은 정글이다 하면서 다시 게릴라가 돼버려요.
0: 정말 천만 다행히도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최악의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극적으로 협상이 뭐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예.
1: 그때부터 아, 이때부터는 진짜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 그러면 뭔가 현실적인 협정을 체결하자 해서 지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미국과 소련이 체결을 해요.
0: 야.
1: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서로 관리를 하자.
0: 아, 지금 튀르키예랑 쿠바는 다 뺀 거예요?
1: 다 이따 빼요.
0: 다 뺐고.
1: 네. 어, 예, 예. 다 뺀 다음에 예. 이제부터는 서로 핵 경쟁을 하더라도 서로 알고 관리를 하자.
0: 그래, 그래.
1: 적어도 지상에서는 핵실험 금지하자. 어. 두 나라가. 그때부터는 이제 핵무기 관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던 정말 한 십수 가지 정도의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인류 역사에 남을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1960년 쿠바 미사일 위기, 위기의 남자 손 김 씨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1: 올라게 빠소!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0: 대학 시절 종묘사직을 밥 먹듯 드나들었다는 성대사학과 구공학번의 자랑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학생들이 보는 국사책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우리의 문화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공간이죠. 종묘인데요. 잡지사는 정치청정구역이기 때문에 최근 사안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종묘에 대한 우리가 객관적인 지식을 한번 쌓아보면 또 관심 있으신 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종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종묘 어떤 곳인지 일단 소개를 해주시죠.
5: 네, 종묘라고 하는 곳은 뭐 아마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임금님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신하들이 보기에 믿었지 않다.
6: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5: 목소리도 좀 보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묘사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아 국가를 상징하는 중요한 어떤 공간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
5: 특히 종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1호이기도 합니다.
0: 아,
5: 첫
0: 그렇죠.
5: 번째 등재된 세계유산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서 뭔가를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문화유산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당대 이제 전문가들이 이겁니다라고 내놓은 게 바로 종묘라고 보신다면은 그 가치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종묘는 무형의 종묘 제례까지도 또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0: 아, 종묘 제례가 무형 유산이에요.
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의 건축물로서의 종묘와 공간으로서 그다음에 무형의 재앙을 지내고 있고 지금도 전주 이씨 대종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묘 제례가 1년에 한 번 펼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0: 네.
5: 더 나아가서 종묘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가장 중심 공간이 정전인데 여기를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0: 네.
5: 이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오랜만에 또 예전의 종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찾고 감동을 받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5: 그러면 이제 종묘가 있고 이제 궁궐이 있는데
0: 네, 둘 다 이제 왕을 상징하는
5: 왕을 상징하고 네. 또 조선을 상징하는
0: 그렇죠.
5: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외국인,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보긴 내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네. 예쁘게 사진을 찍으려면은 궁궐을 가는 게 훨씬 낫죠.
0: 궁궐은 종묘에서는 안 그러죠.
5: 그렇죠.
0: 종묘에서 그런 분 없죠.
5: 왜냐하면 종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궁궐은 그 쓰임이 다 했고 종묘도 그 쓰임이 다 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궁궐은 진짜로 아예 지금 쓰이지 않는 곳입니다.
0: 네.
5: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와 어떤 그 역사적 내용을 찾아가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0: 네.
5: 종묘는 아직도 위패, 신주가 모셔져 있는 사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랄하게 사진을 찍는 것은 여기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0: 맞아요.
5: 있죠.
0: 예.
5: 한국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주를 모신 사당, 그다음에 어떤 주군이가 묻혀있는 무덤에 대해서는 조금 예를 갖추려고 하는데
0: 예.
5: 그 예가 모여야 되는 곳이 바로 종묘.
0: 종묘에서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5: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
5: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종묘라고 하는 곳이 역대 태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 신주 그리고 그 왕과 같이 있는 왕비를 모셔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성하게 생각을 해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럼 사직은 종묘 사직할 때 사직은 뭐죠?
5: 종묘가 이제 마루 종자에다가 그 사당 묘자를 써서 가장 대표적인 사당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사와 직은 땅의 신과 곡식의 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신과 곡식의 신의 위 신주를 올려놓는 단을 사직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0: 사직단. 예,
5: 그러니까 예. 종묘는 딱 들어서면은 아, 왕을 기준으로 본다면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태조까지. 그러니까 시간을 생각하는 공간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5: 그런데 사직은 여긴 땅, 곡식, 그러니까 영토, 영역을 생각하고
0: 공간적
5: 그렇죠. 더불어서 예. 곡식은 누구를 먹이는 거죠?
0: 백성이요.
5: 백성. 백성을 생각하는 곳이에요.
0: 그러네.
5: 그러니까 종묘사직을 보존케 하옵소서라는 거는 종묘를 생각하면서 긴 시간 역대 왕들이 쌓아놓은 위협을 네가 망치면 안 돼. 라는 거고요.
0: 예.
5: 사직은 이 국토는 네가 지켜야 되는
0: 그렇죠.
5: 거고 예. 그 국토를 채우고 있는 백성들을
0: 민생 예.
5: 먹여 살리는 게 너의 몫이야라고 신하들이 종묘사직을
0: 보존. 엄청 부담스러운 표현이었네.
5: 그렇죠.
0: 진짜, 진짜 왕노를 네. 똑바로 해라 이건데.
5: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묘사직은 조선의 말 그대로 정신적인 상징 공간이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역대 임금의 시간을 담은 사당인 이제 종묘와 이제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단이죠. 예, 사직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종묘 사직보다는 종묘 정도만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5: 맞습니다.
0: 종묘에 좀 무게가 실린 느낌인데요.
5: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종묘하고 사직이 더 두 개가 동일하게 중요한 제사이긴 한데, 그런데 희소성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종묘는 당연히 한양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사직은 그래. 서울 말고 지방에도 있어요.
0: 팔도 유람 때 그래서
5: 그쵸.
0: 사직동 뭐 이런 것들이
5: 맞습니다.
0: 다 그런
5: 맞습니다.
0: 거라고.
5: 그래서 예. 아무리 왕이 이제 사직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지역의 지방관들도 사직에서 재향을 지내니까 그 격이 아무래도 종묘 쪽에 좀 몰리는 경향이
0: 진짜
5: 있고
0: 진짜 희소해요. 예.
5: 그리고 또 사와 직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종묘는 딱 가면은 예를 들어 영조 임금께서 종묘에 딱 들어가셨다. 치구기를 만드신 우리 세종할아버지,
0: 세종할아버지.
5: 그다음에 저쪽 영령전에 계신 우리 문종할아버지 이런 거 떠올리실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5: 그 아들 때문에 고생하신 막 태종할아버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0: 추억 앨범 꺼내듯이
5: 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일 수 있는 것이 종묘잖아요.
0: 네.
5: 그러니까 역대 왕들이 종묘와 사직을 둘 다 대사, 큰 제사라고 하더라도 종묘 쪽에 조금 더 기울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는 실록에서도
0: 네.
5: 사직단에서의 어떤 행적보다는
0: 아, 종묘에서.
5: 종묘에서의 행적들이 조금 더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0: 네.
5: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조금 더 높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묘가 조선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유교 국가에서는 도읍지에 종묘와 사직단을 갖추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들었습니다.
5: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도시를 구성하는 원리들이 각 어떤 그 체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유교 국가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몇 가지 낱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조 후시도 있지만 대체로 좌묘 우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0: 좌묘 우사.
5: 그러니까 종묘 사직을 염두에 두면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은 사직. 사직.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건 임금님이 앉아있는 궁궐이니까 경복궁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0: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자세.
5: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세종대왕이 남면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좌니까 좌는 보통 동쪽을 그러네,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우는 서쪽을 가리키니까 종묘는 이제 한양을 기준으로 보면은 동쪽에, 그 다음에 사직은 서쪽에. 이게 도시 구성의 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도시 구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왕이 갖춰야 될 도리를 여기에다 이제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0: 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종묘 관련 내용을 좀 자연스럽게 터득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나요?
5: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국민학교 때. 네.
0: 아, 국민학교 출신이시죠?
5: 네, 국민학교 때. 네. 역사 뭐, 그렇게 뭐, 수재, 뭐, 이렇게, 넌 역사를 참 잘하는구나. 라는 어떤 얘기를 듣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저학년 때 태정태세 문단세를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왜 그때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0: 태정태세 문단세 신도.
5: 예, 예성연종님. 그래서 쭉 외우니까 야, 넌 역사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이제 그다음부터 고민이죠. 태정의 태조가 맞는데 그다음엔 태종이고 그러면 세조가 먼저인지 세종이 먼저인지 요게 좀 헷갈리긴 했지만 요 이름이 이제 우리가 보통은 왕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은 왕은 이름이 여러 개라는 거를 그렇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제 받은 이름이 있고요. 네. 당시에는 그냥 주상이라고 부르거나 존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명과 신하들이 올려주는 내려주는 시호가 있습니다.
0: 시호, 예.
5: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름은 종묘의 3년상을 치르고 올리는 이름인데 이거를 종묘의 묘자를 써서 묘호라고 하고 그 묘호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0: 태정태세 문단세.
5: 네, 그래서 고종 고승까지 이어지는 여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예. 이런 어떤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뭐 경복궁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창덕궁에 가서 할 수 있지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종묘라고 종묘.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종묘 정전은 약 한 100m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길이가 굉장히 긴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저 사진 왼쪽에 긴 건물이 100m 정도 되나요?
5: 네, 가운데. 그래서 좌우에 한 칸 낮아지는 걸 익실이라 그러는데 그 익실을 제외하고 중앙 공간만 100m가 넘고 총 19개 칸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제사, 사당을 지내는 공간은 검소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초록색과 붉은색인데 그게 더 장엄함을 저 느끼게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 조선의 긴 역사?
0: 그래.
5: 이런 느낌을 그대로 받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이렇게 뭐 연표가 건물화된 느낌이에요.
5: 맞습니다.
0: 종묘 그냥 이렇게 지나쳐가면서 슬쩍 보는 분들은 많아도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종묘 안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제왕을 지내는 공간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서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묘 정전과 종묘 영령전이에요. 그래서 각각 19실과 16실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참고로 이 실 안에 들어가는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네. 왕을 기준으로 합니다.
0: 네.
5: 근데 왕이 왕비를 얻었는데 그 왕비께서 일찍 돌아가시면 두 번째 왕비가 들어올 거잖아요. 네. 책봉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럼 또 두 번째 왕비가 계셨다가 또 일찍 돌아가시면 세 번째 왕비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실에는 왕을 기준으로 한 분만 있는 경우도 있고
0: 네.
5: 아니면 계비를 얻거나 하면은 제2계비를 얻게 하면 두 분 또는 세 분이 있어서 어쨌든 35명의 왕이 19개의 정전과 16개의 영령전에 모셔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전의 격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영령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라는 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5: 이렇게 제왕을 지내는 공간이니까 임금님이 도착을 하잖아요.
0: 네.
5: 종묘에
0: 네.
5: 딱 도착을 하면은 종묘를 딱 바라보면서 아 오늘도 우리 조상님들을 뵙는구나. 그래서 종묘를 쭉 바라보는 조그만 건물이 있습니다.
0: 네.
5: 망묘루 바라볼 망자에다가 종묘 묘자에다가
0: 망묘루.
5: 네. 그렇게 이제 망묘루에서 딱 이렇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니까 여러 재물들 이런 것들을 보관할 향대청이 있고요.
0: 네.
5: 그 다음에 제향을 지낼 때 목욕재계라는 말 들어보셨죠?
0: 예.
5: 그럼 임금님도 여기 와서 목욕을 하셔야 돼요.
0: 아, 종묘에서 목욕을 하세요?
5: 네. 그래서 왕이 목욕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종묘에 제향을 하면은 항상 세자가 따라옵니다.
0: 아, 세자.
5: 그래서 세자의 목욕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왕하고 같이 서로 등 밀어주지는 않고 따로따로 이제 목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무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숙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5: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관람 동선을 추천해 드린다면 영영전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정전을 보고 이렇게 다시 돌아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동선을 하신다면 네. 조금 더 감동이 배가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아니 태정태세 외웠는데 27명이잖아요.
0: 그러니까 아까 35분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5: 그렇죠. 심지어는 여기 광해군 연산군은 쫓겨나서 종묘에 모셔져 있지도 않아요.
0: 근데 어떻게 35?
5: 그러면은 25명의 우리가 알고 있는 왕과
0: 조선왕은 27이니까 원래.
5: 그렇죠. 네, 근데 광해군 연산군이 네, 쫓겨났으니까 네. 종묘에 모셔져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10명의 왕이 더 있는 셈이니 이제 그 왕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0: 이분들은 누구예요? 10분.
5: 있는 거죠. 네. 태조 이성계가 일단 왕에 올랐을 때 자기 네. 고조부까지를 왕으로 추존을 합니다.
0: 아~
5: 그래서 우리가 용비어천가 얘기할 때 목조, 네. 익조, 그래, 그래, 그래. 도조, 환조. 예를 들어서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였던 이자춘은 환조.
0: 환조가
5: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네 분은
0: 그러네요.
5: 찾아냈고요.
0: 여섯 분은요?
5: 이제 여섯 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그 여섯 분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떠올릴 수 있는 왕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진종. 그 다음에 장조, 문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영왕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0: 덕종,
5: 원종, 덕종.
0: 덕종, 원종, 진종, 장조, 문조, 영왕.
5: 네. 그러니까 덕종은 이들 여섯 분의 왕은 실제로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에서는 왕으로 등장하지 않았는데 조선이 이제 올라가면서 나중에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는 사례가 나타나요.
0: 예, 예.
5: 그래서 성종이 자기 아버지인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존하고
0: 네.
5: 그다음에 인조가 자기 아버지인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존을 하고
0: 네.
5: 그다음에 계보상으로 이 사람은 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세자의 형 너는 지금부터 효장세자의 아들이다.
0: 네, 네.
5: 그러면은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을 하니까 진종이 되고요.
0: 네.
5: 그 다음에 나중에 헌종이 왕에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그 효명세자를 네. 익종으로 추존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왕은 실제 왕이라기보다는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의 후계자가 영친왕입니다.
0: 네.
5: 그 영친왕을 줄여서 당신은 의민황태자라고 불렀지만 영왕이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왕까지 포함을 해서 모두 실제 왕이 아니었던 여섯 명이 여기에 같이 모셔져 있겠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 빼고도 35분의 왕이다.
5: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이 정전의 규모가 굉장히 커서 다른 나라, 특히 중국 같은 데서도 이런 종묘와 같은 건물이 있거든요. 네. 아니 조선 왜 이렇게 건물이 정전이 거창하고 커?
0: 왕이 많으니까.
5: 왕이 많은데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교의 아까 이게 사당이라고 얘기를 예, 예.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당의 예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가졌던 의문.
0: 네.
5: 아니 조선은 왜 이렇게 영영전이 됐든 정전이 됐든 거대하고 커. 이 사람들은 유교 예법을 모르나? 라고 비판이 가능한 규모로 큽니다. 왜냐하면은 네. 조선이든 중국이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지금 현 왕 기준 또는 네. 현 황제 기준으로 제후국에서는 다섯 네. 개의 공간에만 제향을 지내면 됩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 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0: 자기 위로 다섯 분?
5: 네, 네 분. 예, 네 분 됐죠.
0: 네 분.
5: 그다음에 시족.
0: 조선으로 치면 이성계.
5: 태조 이성계. 이렇게가 지내게 되고
0: 네.
5: 만약에 황제국이다.
0: 네.
5: 그러면 그 고조에서 다시 2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섯 해당하고 태조.
0: 네.
5: 그러니까 일곱 개. 그러니까 한 분에 아까 그 신실에다가 왕을 한 분씩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0: 네, 네, 네.
5: 그러면 조선은 다섯 개면
0: 충분하죠.
5: 충분한 법식에 맞는.
0: 광무 황제여도 일곱 개면 충분하고.
5: 뭐 그렇죠. 네, 그렇죠. 나중에 황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곱 네. 개면 충분한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열아홉 개나 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왜 이렇게 된 거예요?
5: 자, 여기에는 네. 사실은 조선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그 왕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먼저 이제 대수가 다 찬 왕,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이 즉위하면서 원래 고조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왕은 이제 그 대수가 찬 신조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땅에 묻습니다.
0: 아, 그러니까 태조 빼고 지금 4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5: 네, 다음에 이제 또 왕이 또 새로
0: 제 아들이 왕이 되면 제 가장 위에
5: 고조 할아버지의 그렇죠. 신조는 땅에 묻어버리는
0: 거죠.
5: 묻어야 돼요. 예. 그런데 조선의 이제 그 왕과 네. 그다음에 신하들이 생각할 때 그건 좀 미안하다. 땅에 묻는 건 원래는 땅에 묻어야 돼요.
0: 예, 예.
5: 그러지 말고 네. 저쪽 옆에다가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처럼은 아니지만 재앙을 받들도록 하자라고 만든 게
0: 너무 땅에 묻는 건 야멸차다.
5: 예, 그래서 길령자에다가 그다음에 안녕할 영자를 써서 영령전. 그래서 영령전은 위패가 옮겨진 조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위패가 옮겨진 왕들의 공간입니다. 그럼 사실은 영령전은 계속 늘어나도 상관이
0: 그렇죠.
5: 없거든요.
0: 네, 그렇죠.
5: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네. 민가에서도 불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집안에서 이분은 대수가 다 차더라도 제사를 받는 게 맞지 않아? 예를 들어서 덕수이씨 집안에서 네. 율곡이이나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대수가 다 찼다고 그 위패를 땅에 묻는다? 아, 너무 미안하잖아요.
0: 우리 가문의 고트인데.
5: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그분은 평생 재앙을 받도록 해도 돼라고 네. 자기네가 정하고 국가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국가에서 볼 때도 아, 그분은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를 불천이라고 합니다.
0: 약간 명예의 전당 느낌이네요.
5: 그렇죠. 예. 명예의 전당이 올라가서 계속해서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이걸 불천이라고 그러는데 네. 후대 왕들이 이 불천이로 자기 선대 왕들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태종 임금을 어떻게 못 빼?
0: 아, 태종 못 빼요?
5: 그래, 예. 세종 임금을
0: 세종 못 빼지.
5: 어떻게 빼? 예. 그다음에 다 세조의 후손이잖아요. 예. 세조를 어떻게 빼?
0: 아, 세조까지?
5: 아니 성종을 어떻게 빼? 이러면서 못 빼는 왕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가 보니까 여기가 19실이 된 거예요.
0: 정전이.
5: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네. 처음에 이제 그 정도전을 중심으로 좌묘 우사를 지을 때 종묘 정전에 필요한 방이 5개인데 혹시 모르니까 여분으로 2개를 더 지어서
0: 2개 정도면 넉넉하겠지.
5: 7실로 짓자. 예,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천이를 계속 지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7실 부족해지죠.
0: 뭐 확장공사할 수도 없고.
5: 확장공사입니다.
0: 확장공사 돼요?
5: 네. 오. 그래서 예. 명종 때 11칸으로 일단 늘려요. 아, 예. 11칸으로 늘립니다. 예, 예.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복구를 할 때 11칸으로 1차 확장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기준은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종묘의 보면은 쭉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서쪽이에요. 서쪽에 이성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니까 우리가 네. 봤을 땐 왼쪽이 됩니다. 네. 바라봤을 때는 왼쪽이 되는 게 이제 이성계인데 그럼 증축을 할 때 어디를 증축을 하겠어요?
0: 뒤쪽이요.
5: 오른쪽으로 증축을 네, 그렇죠, 하겠죠. 그렇죠. 동쪽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
0: 그렇죠.
5: 그래서 네. 기준점은 그대로 있고 네. 여기서부터 처음엔 7실이었던 게 명종 때는 11실이 그다음에 영조 때는 또 불천이가 늘어나니까 네. 15실. 그 다음에 헌종 때는 네. 다시 늘려서 19실.
0: 리뉴얼을 계속하네요.
5: 리뉴얼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 흔적이 지금도 종묘에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종묘에 올라가는 계단은 가운데에 놔야 되잖아요. 예. 이게 건물이 길어지니까 가운데가 안 되잖아요.
0: 아, 중심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5: 네.
0: 치우치는구나.
5: 네, 그러니까 계단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동쪽으로 옮겨서 마지막 옮겼던 흔적은 그거를 그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흔적이 남아있어요.
0: 가봐야겠다.
5: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건물이 자라나는 곳.
0: 건물이 자라났어요.
5: 네.
0: 진짜.
5: 그러니까 시간이 네. 길어지면서 건물이 자라나는 곳은 아마 여기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왕들뿐만 아니라 이게 조선의 역사가 길어지는
0: 그 결과 100m가 됐다는 거죠.
5: 그렇죠. 예. 만약에 조선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조선 왕실 또는 대한제국의 황실과 연결된 곳을 산다 그러면 19실 갖고 또 부족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5: 그러면 지금 한 23실 아니야 미래를 위해서 서쪽을 동쪽을 쫙 비워놓자.
0: 아예 터?
5: 그냥 한 100실을 만들자. 그래, 그래. 흥인지문까지 닿게 하자. 예.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었던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야. 그러니까 왕조와 함께 늘어나고 자랐던 건물 이렇게 보신다면 좀 재밌는 그러네. 곳이기도 하죠.
0: 오른쪽으로 성장하는 건물이에요. 예. 재밌습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 네. 그래서 우리가 역대 그러니까 과거의 왕조의 이제 사당을 비록 이제 문화유산이긴 하지만 이걸 이렇게까지 귀하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있는데 당시 종묘가 들어갔던 공간을 나중에 항공 사진을 한번 보면서 서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서울이 북쪽에는 백악이 있고 남쪽에는 남산이 있고 동쪽에는 낙산이 있고 서쪽에는 인왕산이 있는데
0: 그렇죠. 예.
5: 그 백악 뒤로 북한산의 줄기가 쫙 흘러내려옵니다. 네. 근데 흘러내려와서 꽃처럼 피어난 곳이 있어요.
0: 어디죠?
5: 그게 종묘 자리.
0: 그게 종묘. 아.
5: 그래서 꽃처럼 피어나게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쭉 오다가 꽃처럼 피어나서 종묘로처럼 돼 있고 네. 그 줄기 바로 위쪽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0: 네, 네.
5: 그러니까 사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도 있지만 서울이 서울답게 만들어지는데 조선을 건축했던 그러니까 처음에 한양을 건축했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종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네. 그럴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바라보면은 숲으로 쭉 사방이 고요하게 가려져 있거든요. 사직단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에 있어서 네. 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지만 네. 사실은 사직단을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0: 뭐죠?
5: 사직단 주변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0: 아.
5: 예전에는 사직단 일대가 전부 다 숲으로 가득 차 있어서
0: 그래요, 그래요.
5: 그래서 경복궁에서 나와서 사직단으로 갈 때 그 숲을 지나가기 때문에 네. 숲 안에 단이 딱 하고 나타나요.
0: 아, 뭔가 좀 영험한 느낌이 딱
5: 맞습니다.
0: 들죠.
5: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공간이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0: 아...
5: 종묘 역시도 그 공간이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지금 율곡로 내잖아요.
0: 네네네.
5: 그 율곡로를 내서 지금 창덕궁, 창경궁하고 종묘가 좀 끊어졌기도 했는데 네. 그 길의 원래 길은 종묘를 어느 정도 치고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0: 아 그래요. 예.
5: 그런데 당시 이 길을 설계할 때 순종이 살아있었습니다.
0: 네.
5: 순종이 결사반대는 거예요.
0: 오.
5: 다른 건 다 건드려도 그러니까 종묘. 심지어는 궁궐이 조금 망가지는 거는 납득을 해도
0: 아, 종묘는 안 된다.
5: 종묘는 안 된다. 아. 그래서 결국은 종묘는 우회해서 오히려 창덕궁, 창경궁 쪽에 붙어서 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종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0: 그래요.
5: 될지 그러니까 예. 역사 문화유산으로서 그다음에 그것을 지켜내려는 어떤 여러 노력과 그다음에 서울이 서울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의 구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종묘를 거닐어 보신다면
0: 아.
5: 종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5: 유럽 가서 뭐 이제 성당 가면 성당이 사실은 전부 다 무덤이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5: 네, 네 근데 그게 지난 시대에 지난 왕조의 무덤들이거든요.
0: 네.
5: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가서 누구를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왕을 만나거나 유명한 문인을 만나거나 유명한 정치인을 만나면 뭔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0: 맞아요.
5: 그런 마음이 네. 있잖아요.
0: 네.
5: 그런 마음을 갖는 곳이 종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저 과거의 문화유산, 과거의 국가유산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0: 네.
5: 이런 느낌이 듭니다.
0: 그 안에 엄청난 시간이 담겨있는 예, 그런 공간입니다. 자, 조선의 시간을 품은 종묘, 그 과거와 또 현재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아, 9월 24일 추석 연휴 첫날이죠. 아직도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아니면 이미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또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판 승부에서는 오늘 뇌졸중, 치매 등 뇌건강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서우근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를 만나고요. 2부에서는 또 치매와 관련해서 서울대의대 무기니 교수를 만나겠습니다. 아, 지난주까지 저도 한 달 동안 병원에서 뇌경색 치료와 재활에 집중했기 때문에 또 오늘 시간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예, 박종현 판승부 추석 연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 첫날인데 고향 가시는 길 한판 승부 듣고 계신 분들, 아, 오늘은 정치 얘기는 빼고 정치는 1도 얘기 안 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제가 한판 승부를 진행한 지 5년이 됐는데 일주일 넘게 자리 비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기사로도 많이 났습니다만 약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연인 즉슨 제가 이제 뇌경색에 걸려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매다가 한 달 만에 재활 잘 마치고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뇌 건강 이야기 특집으로 준비했고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서훈 교수님, 삼성서울병원 신과 교수신데 제가 특별히 모신 이유는 저를 약 3주, 한 달 동안 치료해 주신 분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저를 이제 지난 한 달간 거의 매일 보다시피 관리해 주신 분이신데, 제가 이제 밤 10시쯤에 쓰러져서 삼성의료원에 24일부터 입원을 해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운동 중에 뇌경색이 오는 경우가 있나요?
2: 네, 운동 중에 뇌경색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예,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동맥경화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고혈압 같은 그런 것에 의한 미세혈관의 어떤 병변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일반적이지만, 예. 간혹 가다가 조금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혈관 박리라는 겁니다. 예. 박리는 혈관이 찢어진다는 건데, 아. 생각하는 것처럼 터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주로 혈관의 내막이나 중막까지 얇은 혈관이 살짝 찢어지면서 거기서 혈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거기 관통하는 혈관들이 막히면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운동 시 발생하는 이제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혈관 박리가 있고요. 예,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갑자기 힘을 주는 주로 스쿼팅을 한다든가 하는, 예. 중에 운동을 할 때 심장 안에 있는 구멍 같은 데가 일시적으로 열리고 압력 그 좌우차가 바뀌면서, 예. 혈전이 심장을 통해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운동에 의해서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예. 교수님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아, 제 원인으로 말씀해 주셨던 단어가 생각나네요. 박리. 저는 그러니까 이제 뇌출혈은 아니었고 다행히 이제 약간의 찢어진 박리 현상이 조금 발견됐었던 거죠. 그죠?
2: 네,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되게 뇌경색하면 굉장히 또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박재홍 저 사람 괜찮은 거야? 이렇게 불안하게들 보신 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교수님, 그분들이 신경 안정제를 좀 넣어주세요. 괜찮다.
2: 네, 실제로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예, 예. 예전에는 그 심각한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1: 후유증.
2: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점차 좋아져서, 실제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환자의 한 70% 정도가, 예.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거의 본인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로 호전이 되고요. 예. 나머지 분들도 상당 부분 시간이 가면 더 좋아지는 것을 저희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요.
1: 예.
2: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는 초기 저희 그 이런 뇌졸중, 뇌경색을 특히 보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적었는데,
1: 예.
2: 최근에는 이제 혈관 중재 시술이라든가, 아하. 혈전 용해술이라든가, 아하. 다양한 이제 무기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1: 무기.
2: 그래서 급성기 치료를 치료 네, 할 수 있는, 예. 다양한 무기를 이제 저희 갖게 되면서, 예. 초기 치료 성공률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환자들이 이제 그래도 오랜 고통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 예.
2: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상당히 좋은 경과를 가지게 됩니다.
1: 예.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보면 이제 그 주일 전날 토요일 저녁부터 약간 두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두통약을 두 알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도 안 나요. 그래서 또 하나 먹고 또 안 나요. 그래서 저녁에 다른 종류를 먹었더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괜찮네? 뛰어봐야지 하고 제가 이제 러닝을 갔던 거였거든요. 그럼 이게 돌아보면 제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약간 이제 두통약을 안 먹다가 두통약을 좀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두통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
2: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사실 이제 뇌혈관 질환을 특히 이제 막히는 뇌경색의 경우는, 네. 혈관이 막히는 대부분의 상황이 두통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이제 찢어지는 이제 우리
1: 박리.
2: 예, 박리가, 예.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혈관 박리에 의한 통증으로 생각이 되고,
1: 예.
2: 그 외에 대부분의 뇌경색은 통증이 유발되기보다는
1: 아.
2: 증상, 그러니까 마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말이 안 나온다든가 아.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으로 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예.
2: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머리가 아픈 것, 특히나 띵하거나 뭐 네. 쿡 찌르는 것 같다든가
1: 뭐
2: 어지러운 엄지럼증은 당연히 또 그럴 수 있지만 예. 이제 두통 같은 것이 증상이 생겼을 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1: 예.
2: 대부분 한 90% 이상의 두통은 원인이 없는, 내지는 아.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아. 1차성 두통으로 분류가 되고요.
1: 두통 생기도 무조건 MRI 가면 안 되겠네요.
2: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 가시면 심한 본인은 이제 두통이 자주 생기고 불편하기 때문에 위험한 병일 수도 있어서 이제 MRI 같은 걸 찍어보기 위해서 가시는 경우에
1: 예.
2: 병원에 가면 병원의 선생님들이 아 이거 의료 보험이 안 됩니다 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두통의 그렇죠. 대부분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국가에서도 이제 전체 모든 두통 환자를 의료 보험 커버를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1: 그럴 수 있죠.
2: 예, 그래서 네, 이제 네. 정확한 그 어떤 신경학적인 증상이나 아니면 환자의 병력이 어떤 다른 2차적인 원인을 이제 유발 가능성 동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1: 예.
2: 한해서 이제 보통 이제 보험이 될 수 있고
1: 예, 예.
2: 어떤 전문의랑 상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 예.
2: 실제로 저희 전체 뇌경색 환자에서 두통은 아주 흔한 증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1: 아, 서훈 교수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이게 뭔가 지금 제가 막 위급하다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만큼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서 약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에게 항상 안심을 주셨는데 두통 같은 것 없이 이제 뇌경색이 올 수 있다. 이를테면 뭐 어지러움증 이런 전조 증상이 또 혹시 또 다른 경우 뭐가 있을까요?
2: 보통 이제 우리가 뇌경색이나 뇌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 합해서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런 뇌졸중이 생겼을 때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들은 일측성 마비, 팔다리 얼굴과 동반된 아, 일측성 마비가 마비. 제일 흔한 이제 증상이고요.
1: 네.
2: 그다음에 언어 장애, 발음 아.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시각 장애, 이제 눈이 두 개로 보이거나 시야 일부가 보이지 않게 되는 증상이라든가.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정현님께서도 겪었던 어지러움증과 이제
1: 맞아요.
2: 밸런스의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심한 두통이 있긴 있습니다.
1: 네. 이제
2: 혈관이 찢어지거나 터지는 경우는 아. 극심한 두통이 생기기도 하는데
1: 아.
2: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뇌졸중의 어떤 증상들로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큰 개념이고 그 하위로 뇌경색, 뇌출혈 두 개가 있는 거죠, 교수님?
2: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은 약간 네. 그 병리학적인 개념이거든요.
1: 아.
2: 혈관이 찢어지거나 터져서
1: 아.
2: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일어나는 그런 병리학적인 개념이고
1: 예.
2: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1: 아.
2: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어떤 임상적인 증후군 자체를
1: 아.
2: 뇌졸중이라고 보통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 네.
2: 우리나라에서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1: 네.
2: 약간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고
1: 아.
2: 그다음에 이제 서구권에서는 뇌졸중 영어로는 스트로크이라고 하는데
1: 네.
2: 그것들을 대부분 이제 약간 뇌경색 쪽으로 조금 더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얘기 배우신 분들에게 들으니까 자, 한판 승부 이렇게 검증된 최고의 학자들과 교수님들 오시니까 저희 방송 들으시고 정보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무 신호 없이 또 이게 전조 증상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더 큰 또 두려움이 들기도 하는데 저거 이제 딱 뛰다가 픽 쓰러진 다음에 일어나니까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하니까 또 쓰러지고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좀 안 좋은, 뭔가 좀 이상이 있구나라고 좀 제 안 좋은 느낌에서 아, 나는 곧 119를 부르게 되겠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국 이제 가족이 119를 불러줘서 이제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이제 10시부터 해서 첫 번째 그 MRI 찍을 때까지 약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병원은 한 2시간 안에 갔던 것 같고 그러면 골든 타임 할까요? 그럼 몇 시간 정도로 보면 될까요?
2: 보통 이제 저희가 치료 방법에 따라 이제 정해진 시간이 다릅니다.
1: 네.
2: 예를 들어서 이제 혈관 내 중재 시술을 통한 거는 이제 길게는 24시간, 더 길게도 하기도 하고요.
1: 아, 그래요.
2: 근데 혈전 용해제라고 하는
1: 예.
2: TPA라는 약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이제 테넥티플레이즈라는 약도 들어오고요.
1: 예.
2: 이런 약들을 쓰는 거는 통상적으로 3시간 혹은 네. 4시간 반 이내에 쓰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그런데 중요한 점은,
1: 네.
2: 중요한 점, 정말 중요한 점은, 우리 그, 아까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1: 예.
2: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질환이 뭐니 뭐니 해도 뇌졸중이거든요.
1: 아.
2: 저희 분야에 유명한, 아주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time is brain입니다.
1: 아.
2: 시간이 가면 갈수록 뇌가 손상을 당하거든요.
1: 아.
2: 가능한 한 빨리 혈관을 개통시켜서 피를
1: 네.
2: 보내줘야,
1: 네.
2: 뇌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겁니다.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 내가 지금 증상이 생겼는데 아직 2시간 20분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보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네. 이런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네. 그 즉각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1: 아.
2: 그것이 이제 본인의 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제가 MRI 찍은 거 우리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셨는데 하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문의 선생님이 아, 이 부분은 피가 안 가서 죽은 세포입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번 피가 안 통해서 죽은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1: 아. 그럼 제 말에 하얀색 그 친구들은 계속 영원히 하얀색이네요.
2: 아니요.
1: 아, 그렇습니까?
2: 네,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1: 아, 그렇구나. 야, 오늘 또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야, 한 반이 하얀색이 돼가지고
2: 아니, 저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게 네. 살아나서 변하는 건 아니고.
1: 아, 살아나는 건 아니고?
2: 네, 네. 그게 이제 죽은 뇌가 네. 되면 나중에는 이제 약간 액화가 되면서
1: 액화.
2: 네, 없어지고 공간으로 바뀌거든요.
1: 공간으로 바뀐다.
2: 흉이져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지금은 하얗지만 네. 시간이 나중에 가면 네. 그 찍는 뭐 시퀀스 MRI 영상에 따라 좀 다르지만 네.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는 이제 플라워란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검게 변할 거예요 나중에.
1: 아 그래요.
2: 네, 이제 그 부분 뇌가 없어지고 쪼그라들고 아. 흉이져 있는 거죠.
1: 아, 네. 어휴 그렇군요. 뭐 교수님 설명드리니까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이제 걱정하고 있어요. 박앵커의 뇌 능력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걸까요?
2: 아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우리 박앵커님은. 네. 그 지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1: 아, 그렇죠. 지적인 분을 만납니다. 저는 지적이지 않은데 우리 네. 교수님 같은 지적인 분을 자주 만나는 네, 역할을 해서.
2: 이번에 네. 생긴 병변 부위가 네. 손의 쪽이었기 때문에 네. 다행히 이제 이런 지적인 영향이 상당히 별로 없을 물론 영은 아니지만 네. 하지만 거의 없는 상태로 아. 회복이 되신 것 같습니다.
1: 예. 네.
2: 평상시에 네. 얼마나 네. 그 잘 사셨는지를 드러내는 아.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건강검진을 직장생활 하니까 매년 하거든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고지혈증 수치가 높습니다. 뭐 증상이 크게 발현될 경우에 가까운 내과에 가서 뭐 좀 전문의를 만나보고 요 정도 글이 매년 적혀 있었거든요.
2: 네.
1: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정도 얘기는 착하게 사세요. 뭐 이렇게 술, 담배 하지 마. 요 정도 수준의 느낌으로 좀 다가와서 저는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하는 생각 못 했거든요.
2: 네.
1: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동생이 저 두 살 어리거든요. 그 친구도 막 아픈 데가 없는데 이미 약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건강검진 했을 때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세요. 이렇게 한 문장 있으면 이걸 그냥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 뇌경색, 뇌출혈, 네. 뭐 이런 그런 위험한 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환자들이나 이제 이런 아니면 이제 환자가 되기 전에 어떤 위험이 있는 성인들이 이제 걱정하거나 하는 방법은
1: 네.
2: 검사를 해보기를 원하시거든요.
1: 아.
2: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면
1: 맞아요,
2: 내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1: 예방.
2: 생각을 하시는데
1: 네.
2: 실질적으로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MRI를 찍었다고 해서 물론 네. 거기에 심한 병이 이미 와 있었다면 아니면 혈관이 이미 많이 좁아져 있었다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1: 네.
2: 그 자체가 어떤 치료의 어떤 기준이 되지는 대부분 않거든요. 이미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 예.
2: 반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이런 위험인자들은
1: 예.
2: 이것이 이제 지표로 그러니까 증상이 어떤 발현되기 전부터 내가 체크를 하고 매니지를 할 수 있거든요.
1: 스물스물 몸에 다가오죠.
2: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박앵커 본인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약간 콜레스테롤이 좀 높으셨고.
1: 조사해 보니까 제 피를 다 보셨어요.
2: 네, 네. 실제로 약간 동맥경화기가 살짝은 있으셨거든요.
1: 아.
2: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이전에 2년 네. 전에 이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아마 제 고지혈증 약을 드시라고 권했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이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와 같은 혈관 위험 인자들을 적극적으로 그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MRI나 이런 것들을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아, 중요한 말씀이네. MRI 한번 찍기보다 그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 관리가 100배 더 중요하다.
2: 네.
1: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4년 전에 뇌경색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네. 있다는 말씀이죠.
2: 네.
1: 약간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고혈압 증세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약간 가족력적인 부분도 좀 미리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할 요인이 될까요?
2: 네, 보통 이제 그 뇌경색이나 이제 심장 질환 같은 혈관 질환의 경우에
1: 네.
2: 다 단일 유전자에 의한 유전성 질환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1: 아.
2: 다양한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흔히 말해서 이제 집안의 내력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1: 예.
2: 이런 집안에 우리 뭐 어른들이 다 그러세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1: 예.
2: 그런 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1: 예.
2: 거기에는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적인 것들도 포함해서 입안에 집안에 이런 내력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이제 관리를 할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어떤 특정한 경우는
1: 예.
2: 아주 강력한 유전적인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1: 예, 예.
2: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 집안인 경우는 관련해서 미리 이제 체크하고
1: 예,
2: 관리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가족력이 딱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 항상 교수님 말씀 드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도 이렇게 언어나 평행중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회복이 됐고 재활의학과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손해가 맡았던 기능이 있는데 그게 손해 소실로 인해서 좀 기능이 사라져도 다른 기관으로 좀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거든요.
2: 그렇습니다. 뇌라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우리 영어로는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1: 예.
2: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예. 다른 부분이 대체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박님께서는 약간 손해 쪽에
1: 예,
2: 이상이 좀 생겼는데 아마 예. 그 손해의 기능이 주로 이제 어떤 중심을 잡는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목표적인 운동을 찾아갈 때 어떤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주로 문제가 생길 텐데
1: 예.
2: 그런 것이 안 되면 다른 곳에서 어느 정도 일을 대체하거나
1: 예.
2: 그게 이제 뇌뿐만 아니라 아니면 예. 말초신경이나 근육에서도
1: 예.
2: 한쪽에서 이제 이런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손해 운동이 떨어지면 힘을 강화한다든가 중추적인 혹은 말초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해서
1: 아하.
2: 상당 부분 예, 회사 회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 예, 예.
2: 실제로 사실은 저는 사실 조금 더 걱정을 했었는데.
1: 아, 저에 대해서?
2: 네. 혹시, 처음엔 좀 더 걱정을 했었는데,
1: 예.
2: 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을 하셔서,
1: 아,
2: 개인적으로 상당히.
1: 여러분, 저 빨리 왔다 너무 기회 그러지 마세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운이 좋았고, 교수님이 치료 잘 해주신 겁니다. 네, 계속해 주세요. 네,
2: 그래서
1: 네. 예상보다 빨랐다.
2: 네,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좋아지셔서,
1: 아.
2: 상당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유, 네. 저희가 더 감사하고, 이 뇌경색이 소뇌가 아니라 대뇌 쪽으로 왔으면, 조금 더 상황이 심각했을 뻔했군요.
2: 그 정도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차이가 반이 났는데
1: 예.
2: 상당히 큰 뇌경색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대뇌라고
1: 아,
2: 하더라도.
1: 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1: 오.
2: 그렇지만 만약에 이 정도 크기가
1: 예.
2: 아, 뇌 중간 정도에 생겼으면
1: 예.
2: 상당한 정도의 마비라든가
1: 아.
2: 언어장애 같은 게 왔을 확률이
1: 예.
2: 상당히 있으시죠.
1: 우리 서훈 교수님 말을 굉장히 좀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걸 지금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대뇌로 왔으면
2: 네.
1: 우리 박앵커 혈장 크기를 봤을 때 굉장히 언어 능력 상실도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추측인 거죠, 교수님.
2: 네, 사실은 네. 이건 뭐 조금 더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까?
1: 아, 그럼요, 네, 괜찮아요.
2: 앵커께서 처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
1: 네.
2: 사실은 이제 복시가 있으셨잖아요.
1: 아, 그렇죠. 이게 네. 했을 때 눈이 동시에 안 가고
2: 네, 예, 복시가 있었고 사실. 그 연수 일부 손상이 좀 동반된 것으로 보여서
1: 예.
2: 사실은 이제 복시가 있으면서 눈이
1: 예.
2: 방송하셔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좀 사팔처럼 보일까봐
1: 맞아요.
2: 사실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1: 그때 애청자십니다.
2: 네, 그때는,
1: 그래서 걱정하셨어요.
2: 네,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1: 예,
2: 실제로
1: 예, 예.
2: 진찰상에서도
1: 예,
2: 근데
1: 예.
2: 다음 날부터 많이 좋아지시더라고요.
1: 아.
2: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 저는 생각을 또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연수 같은 경우는 매우 작은 부위에 동반한 병변이 있어도 증상이
1: 예.
2: 생기는데
1: 예.
2: 근데 이게 머리 안으로 가서 그 특히나 이제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을 담당하는 부위를 직접적으로 이제 손상을 주게 되면
1: 예.
2: 매우 작은 병변으로도 상당히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1: 예.
2: 실제로 이제 그런 부위가 뇌졸중이 호발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병변이 크지 않은데도
1: 예.
2: 마비나 이런 후유증을 상당히 심하게 겪는 경우가 있으세요.
1: 예.
2: 그래서 뭐 운이 뭐 좋으시고 참 그러신 것 같습니다.
1: 천운이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과 한 팀인 우리 또 그 간호사분 유능한 분이 계셨는데 저보고 마지막 날에 그 하늘이 그 박 앵커의 환자분의 달란트를 지켜주셨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2: 네. 네. 네. 저 동감합니다.
1: 아, 그렇군요.
2: 저도 사실은 진짜 애청자였는데 네. 자주 보고 저도 이제 뭐 전 정치 관여인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그 방송 자체를 제가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기 위해서 가끔 이제 청취를 하는데요.
1: 예.
2: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예.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전과 거의 못 느끼실 만큼 회복이 되셔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유,
2: 애청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1: 저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아마도 많은 시청자분께서 애청자분께서 아, 이 사람 정말 심각했구나. 그러나 정말 우리 서우원 교수님 만나서 잘 살아났구나. 아 이렇게 참. 귀한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그러면 병원에 제가 딱 누워있는 걸 보고 어? 박재홍? 그 박재홍 좀 놀라셨겠어요.
2: 예. 그렇습니다. 사실.
1: 아니
2: 저는 이제
1: 박재홍 이 사람 맞아? 그래서 제 예. 유명인은 아니지만 알칭하신다니까.
2: 아 예. 예. 그럼요.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뵀을 땐 예. 사실은 이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왔던 게
1: 예.
2: 외부의 얼굴이 알려진 분이고
1: 예.
2: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이도 아직은
1: 그렇죠. 젊은 평이죠.
2: 우리나라 네. 내일 좀 평균 연령이 68세 정도 되거든요.
1: 아,
2: 그래서
1: 그래요?
2: 상당히 젊은 나이에 생겼고
1: 약 20년 빨리 왔습니다 지금.
2: 예, 네, 그리고
1: 세상에.
2: 이게 뇌졸중한 병 자체가 사실 이제 두려웠고 이게 외부에 이렇게 얼굴이 알려지신 분들이 뇌졸중 걸리면 보통 밝히지 않으세요.
1: 아 그래요.
2: 특히나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 그렇기 때문에 네. 안 하시는데.
1: 네.
2: 너무 밝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1: 아, 저요?
2: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근데 긍정적인 밝음이
1: 예, 예.
2: 그 회복에 사실 좀 큰 도움을 줬을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별로 그런 걸 잘 안 믿는 사람인데.
1: 아, 그래요? 예, 예.
2: 네, 그래서 그냥 좋아질 사람은 좋아지고 아닌 사람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1: 그런데
2: 우리 박 앵커께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빨리빨리 좋아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남들보다 회복이 더 빨랐던 걸로 생각되고 그렇게 보입니다.
1: 교수님께서 매일 회진 오실 때 안심을 시켜주셔서 제가 좀 평안할 수 있었고요. 그 이제 병실 청소해 주시는 분이 한번 오시는데 저희 병실에서 유일하게 웃음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웃음소리 나면 좋죠 하시면서 이래주신 어머니도 그런 말씀이 있던 기억이 나는데, 예, 박정희 한판승부 추석 특집으로, 뇌졸중, 뇌경색,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또 예방하고, 이 병을 어떻게 다루어가고,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삼성서울병원의 서우분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구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나갔던 인터뷰 중에 반응이 아주 좋았던 인터뷰를 다시 들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뇌 건강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서울대의대 무기니 교수님과 나눴던 치매의 증상과 그 예방법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특집으로 건강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주제 치매입니다. 50대 이상 성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가 치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그 치매의 공포에서 벗어나 해방을 외치시는 분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 의대의 무기니 교수님과 함께 이 치매 얘기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무기니입니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1: 네. 우리 또 무기니 교수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신데 탐파승부의 찐팬이시고 또 정홍임 의원님의 팬이셔서 정홍희 의원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교수님?
3: 말씀은 천천히 우아하게 하시는데 네. 전곡을 탁탁 짚으셔갖고 너무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네. 네, 놀랍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판승을 네. 선택하는 이유가 되셨다.
3: 감사합니다.
4: 저도 팬이에요.
1: 예. 그래서 이거 정홍희 의원님을 일주일에 두 번 모시고 이제 매일 모셔야 되는데
4: 예. 분발해 주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수님 그 30년 동안 치매를 연구해 오셨다고요?
3: 네.
1: 어떻게 30년 동안 하게 되셨는지?
3: 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서는 이제 네. 뇌에 대한 연구를 그러니까 공부를 네. 한국에서는 그 당시는 그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이 없으셨어요.
1: 네.
3: 그래서 이제 뇌가 어떻게 기능을 할까 궁금해서 그쪽으로 박사를 갔고
1: 네.
3: 박사를 끝나고 포스닥이라고 박사 후 네. 연구원을 하는데
1: 네.
3: 보통 박사 후 연구원을 하는 그 주제가
1: 네.
3: 인생의 주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너무너무 고민을 하면서 네. 아 그러면은 나중까지 제일 이 사회에 네. 문제가 되는 거는 아. 어떤 게 있을까로 내가 뭐를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 아, 고령화 사회가 될 테니까 예, 이제 예. 치매를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갖고 오. 거기에 대해서 막 찾기 시작했고 예. 그때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했어요.
1: 그렇죠.
3: 예, 그래서 네. 이제 막 찾아서 그 분야에 아주 유명한 그런 연구소를 네. 찾아갔는데 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30년이 지난 지금은 네. 너무나 많은 게 알려지고 네. 예 그러한 기전을 중심으로 해서 완치 치료제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원인 치료제가 나와서
1: 아, 원인 치료제
3: 예 그래서 오. 많이 이제 희망을 갖고 그리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이제 일단 우리 교수님께 치매란 무엇이냐 이게 또 정의가 중요하잖아요.
3: 네.
1: 그러니까 뭐 단순한 기억력 감퇴 뭐지 뭐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정확한 정의를 하면
3: 치매라 하면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그냥 치매는 증상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아. 그거를 이제 얘기할 때 기억력도 물론 있을 거고 판단력, 예. 성격 변화, 그러니까 생활 능력, 사회 활동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 것들이 정상과 다르게 됐을 때 이제 예. 치매라고 뭉퉁그려 부르고요.
1: 예.
3: 그다음에 자세히 또 이렇게 나누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한 70% 정도
1: 예.
3: 되고
1: 예.
3: 그다음이 혈관성 치매 한 20%, 그다음에 루이 소체성 치매, 파킨슨성 치매. 아까 장 변호사님 걱정하시던 알코올성 치매도 좀 있고요.
4: 아, 그것도 비중이 큽니까?
3: 네. 네,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치매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우리 정 의원님이 또 궁금하신 게 많으시기 때문에.
5: 네.
1: 예.
5: 저는 사실은 이제 부모님 계시니까 네. 늘 그게 걱정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아까 원인 치료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사.
3: 네, 항체 치료제입니다.
5: 네네. 네네. 근데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가 갑자기 이제 궁금해졌고. 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랄까?
1: 아, 음식. 네. 아유, 세상에. 질문 네. 참 깊음이 있게 하시네요.
3: 아, 근데 진짜 전곡을 딱 짚어서 모두들 궁금해 하시는 네. 두 분인데요.
1: 네.
3: 원인 치료제가 이제 를 설명하려면 원인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1: 예, 예.
3: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하고 타우라는 독성 단백질이 막 쌓이는 게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생화학적 원인이 될 거고요.
1: 예.
3: 그런 게 왜 생기냐 그거는 아직 잘 모릅니다.
5: 어머.
3: 그러는데 뭐 생활 습관도 있을 거고 면역, 대사, 당뇨, 고지혈증 등등이 다 이렇게 합쳐지면서
1: 예.
3: 그런 게 쌓이고 그 쌓인 게 결국은 신경세포를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예.
3: 그래서 현재 이제 한국에도 들어와서 환자한테 처방되는 원인 치료제는 레켐비라고 레카네맵이라는 건데 그게
1: 예.
3: 뇌 안에 베타아밀로이드를 이제 80%까지 줄여줍니다. 근데 그 정맥 주사로 4주에 한 번씩 맞고요.
1: 예.
3: 그런데 이거의 문제가 일단은 비싸요. 그래서 1년을 맞으면은 한 3천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아직 그 의료보험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런데 더 문제는 부작용이 있는 분도 조금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완전히 좋아질 거를 기대하고 보통 그런 주사를
1: 예.
3: 맞는데 완전히 좋아지진 않고요. 나빠지는 속도가 좀 천천히 이렇게 해서 한 30% 정도 지연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1: 예.
3: 이제 아직도 연구해야 될 게 많고 80%의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는데
1: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정도의 인지 기능이 증가하는 그런 정도의 거라면 다른 원인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들
1: 예.
3: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3: 그리고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5: 네.
3: 음식. 물어보셨잖아요.
1: 네.
3: 근데 저는 그 음식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 그래요? 음식?
3: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약으로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4: 예, 괜찮으니까요.
3: 예, 무슨 약을 먹으면 좋다는데 어떠세요? 네.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시는데.
4: 먹기는 좀 어려워.
3: 예, 그런 약보다는 저는 이제 생활 습관으로 음식을 좀 많이 그 노력을 해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 아, 예, 예. 해외에서는 지중해식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 등푸른 생선.
1: 등푸른 생선.
3: 예, 그다음에 신선한 야채. 왜냐하면 섬유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다음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 그리고 견과류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무기질이나 예. 그다음에 지용성 그런 비타민들도 들어있고요.
1: 예.
3: 이렇게 그 약보다는 예. 식단을 잘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드셔라 이런 말씀 하고 싶습니다.
1: 예, 오. 세계적인 치매 권위자가 말씀하시는 해법. 땡땡을 저거, 먹어라.
4: 교수님 말씀드려서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겠지만 제가 교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잖아요. 예. 너무 동안이셔서 이게 노화도 약간 늦춰준다는 느낌이
5: 아니 왜냐하면 이 음식 자체 식단이 예. 예. 이 지중해 사시는 분들이 제일 장수.
1: 지중해 사시는 분.
4: 한번 지중해
1: 지중해
4: 가고 싶네요. 지중해 사시는 분들.
1: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
5: 고등어 뭐 이런.
1: 고등어.
3: 네, 그렇죠.
1: 참치 뭐 참치는 아니고.
3: 아 아니, 등푸른 생선.
1: 등푸른 생선.
5: 꽁치. 고등어 꽁치.
1: 꽁치.
5: 네,
1: 꽁치.
5: 네.
1: 아 교수님도 직접 해드세요 그러면?
3: 저희는 제일 편한 게 네. 그 고등어 구이, 꽁치 구이 이런 거를 집에서 많이 해먹습니다.
1: 그렇구나. 네. 아이고 저도 열심히 그 먹어야겠다.
3: 에어프라이어 맞아. 딱 집어넣으면 네, 20분이면 전 다른 일 하고
5: 기름 안 둘러도 돼.
1: 아,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저 어렸을 때 꽁치 같은 거 많이 먹었던 것 같거든요. 요새는 잘 안 먹는 것 같아.
4: 이게 굽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네. 저도 집에서 잘 안 해먹는데 요즘은 네. 낱개 포장된 것도 많더라고요.
3: 아, 해놔서 네. 그냥
5: 아, 맞아요, 맞아요.
3: 해도 되는
5: 네, 맞아요. 네,
1: 그렇구나. 아유, 좋네요. 근데 사실 또 치매라고 하면 되게 또 노인의 병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65세 이전에 걸리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3: 요새 초록이 치매.
1: 예, 초록이 치매.
3: 예, 그런 환자들이 조금 나타나는데요. 예, 예. 그런 분들은 꼭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아닐 수도 있고요.
1: 아, 그래요.
3: 이제 전두 측두엽 치매라고 해서 네. 이제 뇌의 앞부분과 옆부분이 망가지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루이 수체 치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 숫자가 많진 않지만 이렇게 네.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이유는 네. 그런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신다거나 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거나 네. 막 이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파급은 훨씬 커서 네. 그래서 진짜 이제 40대 아니면 더 먼저도 막 네. 생기거든요. 네. 그럴 때는 내가 좀 이상하다. 피곤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한번 병원을 꼭 가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가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정홍이 원장님 그 말씀하고 싶었구나. 네, 말씀해보세요. 네. 네.
3: 아니, 그러니까 막 갑자기 짜증이 난다거나.
1: 짜증 항상 나는데?
3: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만 네. 주변에서 느끼는
1: 아~
3: 게 저 사람 왜 맨날 저래? 이제 이렇게 말이
1: 아빠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
3: 예.
1: 맨날 화를
3: 내. 예. 그런데 평생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다거나 아니면은 잠 패턴이 완전히 망가져갖고 밤에 꼬박 새고 낮에 막 졸고 이렇게 해서 수면 패턴이 바뀌었다.
1: 수면.
3: 예. 그러고 하여튼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1: 그러니까
3: 위생관리라든지
1: 뭐 옷도 잘 안 씻어요?
3: 잘 안 씻고
1: 안 씻어도
4: 그것도
1: 안 씻는지 안 씻는지 문제의식 안 가죠?
3: 예, 예, 그렇죠.
1: 오, 그러니까 그래요?
3: 주변 분들이 더 빨리 인지를 하실 것 같습니다.
1: 오.
3: 그러면은 이제 좀 이렇게 적극 권해주시면 예. 병원 가서 예. 한번 검사를 받으시면 이게 왜 그런지 이렇게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5: 그 건강 검진을 받으면은요,
1: 예.
5: 뭐 유전자를 뭐 분석해서 네네. 치매가 걸릴지 안 걸릴지를 알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엔 혈액이었던 것
3: 네네네.
5: 같은데
3: 네네.
5: 그건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3: 그 지금 원인 유전인자라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DNA 검사를 네네. 하면 이제 100% 거기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치매로 가는 원인 유전 3개밖에 없고요.
5: 네.
3: 대부분 지금 말씀 들으신 거는 아포지 단백질 E4라는 겁니다.
5: 네.
3: 그래서 아포E4라는 게 있는데
1: 예.
3: 네. 근데 그거를 가졌다고 100% 치매로 걸리진 않아서 그건 네. 위험인자라고 하고요.
5: 아, 위험인자.
3: 근데 하나가 있는 분은 치매로 진전할 확률이 다른 분보다 3배에서 5배. 아. 근데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유전인자를.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 그래서 이제 E4를 가지고 계시면 다른 사람, 안 가지고 계신 분에 비해서 15배. 이게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거기서 어떡하지 그러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른 분들보다 10배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자기 관리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근데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 걸린다는 계란치가
3: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상 생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노력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지 않으시면 걸릴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보통 뭐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매셨다,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셨다, 그럼 나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이게 유전병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전병은 아주 조금 1% 정도고요. 아포지 단백질 E4가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유전 인자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원인 인자는 아니고 위험 인자입니다.
1: 어휴, 굉장히 역시 과학자랑 대화하는 거
4: 너무 쏙쏙 들어서
1: 이해가 되고 한파승 분도 있으면 이렇게 좋은
4: 그리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즐거우세요.
4: 앞으로는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3: 그리고 정치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5: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3: 맞아요.
1: 그러네. 그 습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치매 예방을 이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뭘까? 아까 식습관도 말씀하셨는데
3: 그리고 생활 습관의 수면이 진짜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깊은 잠을 드는 시간 동안 뇌의 찌꺼기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뇌 밖으로 이렇게 다 씻어내거든요. 근데 깊은 잠을 이제 4단계로 보통 나눠요. 1, 2, 3, 4. 근데 3, 4 때 이제 뇌청소가 일어나는데 깊은 잠을 안 주무시면 뇌청소가 안 일어납니다. 그럼 찌꺼기가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막 이러다 보면 이렇게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이 독성 단백질이 많아져서 그렇게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그래서 수면을 첫 번째로 꼽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 운동인데 노인분들은 걷기는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걷기도 물론 좋지만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벅지의 근육 1cm가 더 늘어나면 그거는 노후에 뭐 10억을 저금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들
1: 맞아요,
3: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스쿼트 얘기네요.
5: 10억을 모아야 돼. 열심히 운동. 운동. 안 되더라고요.
1: 주식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허벅지가 돈 버는 거다.
3: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은 허벅지 근육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옵니다.
1: 허벅지에서?
3: 그래서 뭐 이리신 뭐 그 같은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와서 뇌로 들어가서 그 신경세포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염증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그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 그렇구나.
3: 그래서 이제 운동을 두 번째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는 사회 활동. 이게 이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즐겁게 지내시라는 거예요.
1: 교회를 간다거나.
3: 뭐 아니면은 동호회도 있고 요새는 복지관이 너무 잘 돼요.
1: 복지관.
3: 그래서 저는 맨날 복세권을 외쳐야 되는데 나이 드시면 복지관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사시면 너무 좋겠다. 근데 왜냐하면 복지관 가면은 뭐 친구들도 자연히 생기겠지만 거기서 다양한 취미 활동도 다 할 수 있게 해주고요.
1: 라인 댄스도 하고.
3: 갔더니 뭐 합창도 하시고 서예도 그리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1: 한판도 듣고.
3: 맞아요. 그리고 좋은 강연도 막 이렇게 초청해서 하고 그래서 이런 사회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가 사회 활동이고 네 번째가 그러니까 자기가 질병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고지혈,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거는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데 그건 2년에 한번 정기검진을 하시잖아요.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서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 귀찮더라도 그 약을 매일매일 드시고 하는 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지 강화 훈련.
1: 이거
5: 제일 중요하죠.
1: 인지 강화 훈련.
4: 책을 읽어야 되나?
3: 책을 읽는 거를 거긴 추천을 하는데 아. 책 읽는 습관이 안 됐을 뿐더러 네, 환경이 그렇게 책을 읽는 게 안 돼요.
6: 스마트폰이잖아요.
3: 예, 그러니까 하루 일을 좀 적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6: 일기를 써라.
3: 예, 일기를 쓰시면
6: 땡땡을 써라.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나 아니면 이렇게 한판 승부를 보시더라도 네. 그냥 이렇게 보시지 말고
4: 쓰면서
3: 쓰면서
7: 정이 왜 이렇게 멘트를 적으면서
3: 멘트
6: 정이 아.
3: 박재홍 앵커님의 멘트 장윤미 네. 변호사님의 오. 멘트 이런 걸 좀 쓰면서 하면은 생각을 하시거든요. 오.
5: 생각 훈련이다.
3: 예,
5: 생각
3: 예. 그래서 좀 모든 게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지하철 노선도를 외워보시는 것도 아~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저기 갈 때 몇 호선에서 몇 호선으로 가라 네. 가지. 그리고 네. 어떤 문이 또 빨리 갈아타는 게 있어요. 2-3, 2-4. 예,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시고.
4: 나 그건 20살 때 포기했는데 지금
7: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3: 그래서 끝말이 있기 뭐 등등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시면 너무 좋아서 어려서부터 하시고 싶었는데 못하시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악기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복지관에 가면 다 있거든요.
6: 사실 나를 복지관할까 모르겠네 지금.
5: 미달이야 미달.
6: 미달이 아직은.
3: 예, 그래서 가서 하시고 그 전에 뭐 거기 못 들어가실 상황이면 집에서라도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예, 그게 생활 습관으로.
5: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3: 예, 예.
7: 또 취미 연구 업계에 또 지금 가장 뜨거운 화두가 우리 또 교수님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그 장뇌축 이론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예요?
3: 아, 네. 예. 이게 그 예전에 부모님들이 속이 편해야지 환자가 형통이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기원년 400년 전에 그 히포크라테스가 그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인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뇌는 여기 있고 장 밑에 있는데 막 그랬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두 개가 서로
7: 연결돼
3: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리고 직접 미주신경이란 걸로 연결이 돼 있어갖고 물질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장내축 하면은 장내 세균을 생각하시는데 네. 장내 세균, 유산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장의 환경을 좋게 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음식. 예, 그리고 그 신선한 야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섬유질이 있잖아요. 유익균들이 그 섬유질을 먹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막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을 하고 또 그것들이 그 미주신경을 타고 또 뇌로도 가고 뭐 그래서 장하고 뇌는 정말 직통으로 연결돼 있다. 그거를 아시고 그 장내 환경을 좋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변비이신 분들이 그리고 장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치매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7: 어머, 그래요?
3: 엄청 높아서 이 코릴레이션이 이미 알려져 있고 파킨슨성 치매의 경우는 이미 이제 그런 거는 벌써 바디 퍼스트다 해갖고 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7: 변비.
3: 예, 그래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7: 이야. 예.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네요.
4: 그러니까. 너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5: 정말 야채가.
3: 예, 야채. 근데 야채 먹을 환경이 안 되잖아요.
4: 네. 자주 먹는.
3: 그래서 그 저는 밤에 이렇게 야채를 씻어놓고 아침에 믹서기 돌려갖고 이렇게 막 거기다 우유 넣어서 막 마시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7: 서울대 교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드세요.
4: 저는 꼭 약채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일기 쓰는 앱도 깔아놓고 안 썼는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좀 쓰겠습니다.
7: 볼펜 쥐고 쓰는 게 좋은 거죠?
3: 그렇죠.
7: 막 스마트폰으로 막 인력하는 것보다.
3: 스마트폰보다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더.
7: 그러니까.
6: 그래서 가열을
3: 움직이면 뇌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 그러네. 교수님께 뭔가 좀 제대로 살아야겠다 다짐을 하게 됐네요.
4: 저도요.
7: 시사 프로그램 계속 해야 될까 걱정하는 좀 되네 지금 약간.
5: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6: 이거 내려와야 되나?
7: 한판 승부 빼고 다 그만하세요.
5: 지금 고민 중이에요.
7: 아까 잠 얘기하셨는데 1, 2, 3, 4단계, 3, 4단계인데 그게 시간이에요? 아니면
3: 아니에요. 뇌파가 이제
7: 뇌파가 있다?
3: 3, 1, 2, 3, 4단계로 뇌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깊은 잠을 잘 때 이렇게 움직이는 뇌파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넌 램이라 해서 꿈을 막 꿀 때 있는 램 수면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깊은 잠을 안 잘 때입니다.
7: 아, 꿈꾸는 게 깊은 잠 안 잡니다.
3: 예, 꿈꾸면서 뭐 잤다 이거는 소용이 없고요. 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켜놓고 막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깊은 잠 들어가는데 많이 애로가 있거든요.
8: 저희 바로 그냥 막 보다가 막 때부터 예. 아, 조회수가 안 나오네 이러면서 올려주세요. 조회수 좀.
3: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8: 스트레스까지
3: 네, 그래서 네.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일단 만드셔야 되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네. 2시간 전부터 조도를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라. 그렇죠. 막 근데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좀 네. 불가능하고요.
7: 잠자기 2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라.
3: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건 없죠. 약간 네. 불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좀 제 경우는 운동을 하고 나면 네. 잠이 맞아요. 잘 들어요.
7: 아.
3: 네. 그래서 좀 운동을 해서 네. 좀 몸이 피곤하게 네. 예, 하고
7: 스마트폰 들 힘도 없게 운동을 하는 거지.
8: 떨어지게.
5: 근데 수면을 도와주는 네. 멜라토닌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3: 멜라토닌도 좋은데요. 네. 한 50세 정도까지는 우리 스스로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네. 들면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뇌 구조가 점점 쪼그라들어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멜라토닌을 보충해 주시면
5: 먹어야 되네. 먹어야 되네.
3: 아, 근데 그거를 드시면 네. 2시간쯤 후에 졸립거든요.
5: 네.
3: 그러니까 뭐 10시에 주무실 거면 8시 정도에 아~ 예, 이렇게 주무시면.
5: 그 양은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아요?
3: 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네. 그 그냥 약국에서 안 팔아요. 네, 그래서 꼭 가서 그
5: 아,
3: 처방
5: 그래요.
4: 아이고요.
3: 그래서 그게 아니, 조금 힘들고 네, 외국은 네, 그냥
5: 파마시에 가면 그냥 막 네, 팔아서 네, 어머 그 많이들 사오라래.
3: 네.
4: 해외 직구도 모르는.
3: 네, 직구요. 직구도 안 됩니다.
4: 안 되는 건가요?
3: 네, 그래서 멜라토닌은 처방만 네. 돼서 그게 좀 불편한데
7: 예, 예.
3: 하여튼 나이 드신 분이 수면에 문제가 있으시다 그러면 멜라토닌을 네. 권유합니다.
7: 아. 예. 네. 아유 그렇구나. 아유 교수님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5: 네.
7: 이 강의는 한 100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그 10억을 버는 거예요. 지금
4: 저도.
7: 10억을 버는 클립입니다, 여러분. 꼭 보시길 바라고.
5: 또 모셔야지.
7: 네, 또 모실까요?
4: 예.
5: 아, 이런 얘기가 훨씬 생산적이에요.
7: 그렇죠. 네,
4: 제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뭐 정치 얘기보다는.
5: 자제한 보지 않다. 저 예. 개업날 뭐 했냐 뭐 이런,
7: 이런 거.
3: 아, 감기야.
4: 애청자 들으셨어.
7: 아, 네, 애청자. 한 30초 정도 치매를 네.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애청자에게 말씀 좀 네. 마무리할게요.
3: 치매 하면 그냥 너무 두려워하는 질병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네. 1일 해갖고 예방하시고 네. 이제 실생활로 네. 습관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7: 예.
3: 그다음에 조기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는 아, 혈액으로 진단하는 방법이 이제 미국에서는 허가가 났고
7: 예, 예.
3: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올 거거든요.
7: 아.
3: 그러면 조금 이상하다 했을 때는 조기 검진을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두려워하는 질병에서 우리가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7: 아멘. 자, 우리 무빙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3: 감사합니다.
7: 네, 박종현 판승부 오늘 추석 연휴 첫날 그 뇌경색 증상과 예방법에 이어서 치매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내일도 특별한 얘기 준비하겠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재활 과정, 재활 트레이너와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죠? 내일도 많은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미동부지역 골프동호회 왕중왕전이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위치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 PGA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10,000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인덕 회장 443-851-1180,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 443-878-905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아직 어둑하지도 않은데 괜히 하늘을 보게 됩니다. 달이 떴나? 달은 얼마나 차올랐나? 이번 추석 보름달은 살짝 덜 찬 달이라고 하죠. 완벽하게 둥근 달은 토요일 저녁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추분,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 점점 낮이 짧아진다 생각하니까 서운하기도 하지만 대신 그만큼 달은 더 깊게 빛날 테니까 그것도 뭐 나름대로 좋네요.

0: 사람들을 만나고 일터를 오가며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느 순간 스스로가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지만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는 듯한 기분. 그럴 땐 고향을 떠올립니다. 높고 단단한 삶의 담벼락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날, 지난 그 시간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고향으로 마음은 벌써 향하고 있죠. 잘하고 있다고, 좋아질 거라고 너그럽게 우리를 품어주는 곳.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면 다시 씩씩하게 살아갈 힘이 채워집니다. 힘이 들고 지칠 때 고향 생각나는 건 어쩌면 본능 같기도 합니다. 시 구절처럼 고향이 꿈엔들 이칠리야. 본인이 잘 되고 잘 나갈 땐 고향 생각 별로 안 하고 잘 살다가 뭐 그러죠. 하지만 삶이 퍽퍽하고 지치고 힘들 때 고향 생각과 함께 부모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다. 참 신기한 게 고갈되어 있던 나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게 또 이 고향이 맞고요. 나를 다시 또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고향이 맞습니다. 어제 오늘 은행 많이들 다녀오셨나요? 특히 고국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얼마의 돈이라도 붙여주신 분들은 올해 할 일 다 한 것 같지 않으세요? 마치 학생이 숙제를 다 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아직도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은행 문 닫을 시간 아직 안 됐어요.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4일 음력 8월 14일 추석 2부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보험과 관련한 정보 알려주는 알쓸 전문,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옴니화재의 강고운 대표 만나보시겠고요.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립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날씨 이야기. 기록적인 수준으로 강해진 슈퍼 엘니뇨가 더하는 열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45만 1,000명이 추가로 숨질 수 있다는 연구진의 추정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영향연구소 연구진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는데 45만 1,000명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엘니뇨로 기온이 더 오르면서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 열 사망자입니다. 실제로는 일터에 나가고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뜻한다고도 하는데요. 이 숫자는 기후 위기로 이미 높아진 기온 탓에 발생하는 조기 사망자에 추가되는 규모로 엘니뇨가 불러올 가뭄과 산불, 홍수 등에 따른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인명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피해는 이미 기온이 높은 열대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 수단, 인도, 브라질이 향후 6개월간 추가 열 사망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 국가에 포함됐으며 아프리카 사헬 지역과 동남아시아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도 추가 열 사망자가 많은 국가 20위 안에 들었는데 연구진은 미국에서 약 3,500명, 남수단에서는 약 5,600명이 엘니뇨가 더한 열 때문에 추가로 숨질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번 전망은 현재 엘니뇨의 핵심 해역 수온이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 과학자들은 이번 엘니뇨의 강도를 두고 고질라급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자연적인 기후 현상인데 문제는 이번 엘니뇨가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폭염과 가뭄, 산불, 홍수의 충격이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연구진은 이번 엘니뇨가 앞으로 인류가 맞닥뜨릴 기후를 미리 보여주는 미래에서 온 엽서와 같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단기 폭염 대응과 함께 장기적인 기후 적응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별 예상 사망자를 미리 계산해 폭염 대응이 시급한 곳을 가려내고 폭염 예보 강화와 냉방센터 운영, 의료진 증원, 야외 노동자 보호 등의 자원을 집중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해는 폭염 사망에 그치지 않고 식량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8월 이번 엘니뇨의 영향으로 약 5천만 명이 추가로 심각한 식량난에 빠질 수 있고 식품 가격도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교수는 이번 엘니뇨가 인간 활동으로 이미 따뜻해진 기후 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에 겪지 못한 수준의 폭염이 나타나 건강과 식량 안보, 물 부족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지구의 기온이 오를수록 다음 엘니뇨가 닥쳤을 때 지역사회가 피해에 대처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목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점차 걷히고 햇볕이 점차 비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시 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유지하고 있고요. 습도는 66%, 자외선 지수는 5로 보통입니다. 바람은 북풍에서 북동풍이 10에서 15마일 불고 있고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25마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안에서 발달 중인 폭풍이 해상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체사픽만과 포토맥강 조수 영향권 일부 지역에서는 해안 침수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해당 해역에서는 거친 파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9월에 쌀쌀한 밤이 예상이 되고 벨트웨이 안쪽 지역은 기온이 48도, 섭씨 9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북부와 서부 교외 지역은 더욱 서늘해 최저기온이 39도, 섭씨 4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토요일 밤 보름달을 앞두고 오늘은 맑은 하늘에 달빛이 비치는 밤이 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훨씬 맑고 햇볕이 더 비치는 날씨가 되겠지만 바람은 계속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74도, 섭씨 23도 가까이 오르겠고 바람은 북풍으로 10에서 20마일 불겠지만 때때로 30마일 가까운 강풍도 불겠습니다. 공기는 쾌적하나 건조할 것이고 금요일 밤에는 최저기온이 54도, 섭씨 10도대까지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건조하고 바람이 불며 약간 따뜻한 날씨로 해와 구름이 적절히 섞이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70도 초반까지 오르겠지만 북서풍이 시속 25에서 30마일까지 강하게 불 수 있습니다. 발달 중인 북동풍, 폭풍의 정확한 위치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예보에서는 워싱턴 DC 지역이 폭풍의 건조한 서쪽 측면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해안에 더 가까이 이동할 경우 I-95 고속도로와 체사핑만 인근에 구름이 많아지고 바람이 강해지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부분 지역 온화하고 산들바람이 부는 날씨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햇볕이 적당히 섞인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은 약 70도까지 오르겠고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잠시 북서풍이 시속 20에서 30마일의 강풍을 동반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시간은 건조하겠지만 북동풍이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소나기가 내릴 찬스도 있고요. 또 북동풍이 서쪽으로 더 이동을 하면 특히 I-95 동쪽 지역에서 구름과 소나기, 강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홈, 집, 임영웅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소제목으로 지혜의 시간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머리가 하얗고 세고 허리가 잔뜩 굽은 노인이 정원의 작은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의 움직임도 무척 더딘 것이 나무 심는 일이 노인에겐 무척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노인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어르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슨 나무를 그리 심으십니까? 맛있는 열매가 열릴 과실수라오. 나그네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나무에 과일이 열리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대로 열리려면 한 20년은 기다려야죠. 노인의 대답에 나그네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연세도 있으신데 20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를 왜 굳이 힘들게 심으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마당에 과일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오. 우리 할아버지께서 미리 심어 놓으신 것이지. 나는 그저 나의 할아버지가 내게 해 주신 것을 나도 내 후손에게 해주고 싶은 것 뿐이라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일까요? 나에게도 노인의 집에 있는 과일나무와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평생 돈을 아끼며 가족과 자신을 위해 모든 즐거움을 뒤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늘 조금만 더 모으면 이라는 말이 나왔고 어느새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 거액의 상속금 100억 원이 생겼다는 등기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남자의 표정은 단숨에 달라졌고 허리는 펴졌으며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돈이 아깝다며 미루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던 음식을 마음껏 먹었고 보고 싶었던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난 뒤 그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속 안내가 동명이인에게 잘못 전달된 것이니 서류를 돌려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결국 남자의 통장에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긴 줄 알았던 한 달 동안 자신이 수십 년보다 더 충만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를 바꾼 것은 실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를 기다리는 습관을 끊고 오늘 누려도 된다고 스스로 허락한 태도였습니다. 스토어 철학은 미래만 기다리느라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경계합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돈을 더 벌면, 일이 안정되면, 시간이 남으면 그때 제대로 살겠다고. 그러나 삶은 준비가 끝난 뒤에 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미 100억을 가진 사람처럼 하루를 대해보세요. 잔고가 아니라 선택이 하루의 밀도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무엇을 허락하느냐가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의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6: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7: You see, paid family leave,
8: that prevents child abuse.
6: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7: prevents child abuse, too.
9: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8: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5: we prevent child abuse
7: from ever happening.
9: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0: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을 중화민국으로 잘못 소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틀 전 한국 하키 대표팀 경기에서 북한 국가가 연주된 데 이어 한국을 둘러싼 호명 오류가 다시 발생한 것인데 지난 20일 근대 5종 남자 단체전 시상식에서 장례 진행자는 우승팀인 한국을 영어로 Republic of China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중화민국을 뜻하는 표현으로 진행자는 곧바로 코리아로 정정을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받는 공식 행사에서 우승팀의 국적을 잘못 부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18일 남자 하키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경기 전에는 한국 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흘러나와 대한체육회는 항의했고 대회 조직위원회는 한국 측에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실수라고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에게도 직접 사과했고 조직위원장 명의의 사과문도 보냈다고 하면서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대 5종 시상식의 호명 오류에 대한 별도 사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명백한 100% 아니 100만 프로 일부러 그런 것이오. 35년을 국권을 피탈하고 수탈하고 민족 말살 정책까지 핀 나라가 아이 우치게 코리아를 모를 수 있단 말이 주지 말은 이것들이 어디서 약을 팔아 이랜.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을 목에 건 젊은 선수들 곁에서 백발의 자원봉사자들이 메달을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일본의 고령화 현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 메달 시상식에 흰머리에 자원봉사자들이 메달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들의 모습은 대형 스포츠 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자원봉사자들과 대비됐습니다. 다만 조직위원회는 고령자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조직위 자원봉사 부서장은 모든 메달 시상식 진행요원은 자원봉사자라며 젊은 사람에게 역할을 제안하지 않았고 고령 자원봉사자를 많이 배치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령 자원봉사자들은 시상식뿐 아니라 메인 미디어 센터와 각 경기장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에는 18세부터 91세까지 약 4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5%가 아이치현에 거주하고 있으며 55%는 이번이 첫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합니다. 90% 이상은 경기 운영과 선수 수송 등을 맡고 나머지는 주요 철도역과 경기장 주변에서 관람객을 돕고 있습니다. 이 같은 풍경의 배경에는 일본의 고령화가 자리하고 있는데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3,624만 명으로 인구 10명 중 약 3명이 고령층인 셈입니다. 젊은 층의 경우 직장이나 여러 아르바이트 등으로 장기간 자원봉사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반면 은퇴 인구가 많은 일본에서는 고령층이 대형 행사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하는데 택시기사와 경비원, 교통안내원 등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고령층의 활동이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셈이라고 하네요. 18세부터 91세? 말이요, 말방구요. 91세 왜 자원봉사하겠다고 나오신 것 자체가 이거 몽리 아니요? 앞으로는 비행기를 타지 않더라도 공항 탑승구까지 들어가 가족이나 친구를 배웅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교통안전국 TSA는 탑승권이 없는
TSA 프리체크 회원에게 공항 보안 검사대 통과를 허용하는 이른바 게이트사이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프리체크 회원은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안 구역에 들어가 환승객을 만나거나 공항 내 식당과 상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LA 국제공항을 포함해 전국 13개 주요 공항에서 시범 운영되는데 이용을 원하는 프리체크 회원은 방문 하루 전부터 사흘 전에 온라인으로 게이트 사이드 패스를 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비용은 없다고 하네요. 아이고, 요샌 애지간한 사람들 거의가 TSA 갖고 있더만 참, 예전엔 진짜 빨라쇼. 근데 요새는 그도 아니오. 돈 받아 처먹으려고 부채질하는 거 아는지 모르겠네. TSA 신청하는 것도 처음엔 돈 내고 해야 하니까 그 돈 받아 먹으려고 맹근 거 아니냔 말이 좋지 말은. 너무 색안경 끼고 보나. 포르투갈에서 오늘부터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얼굴을 가릴 경우 최대 3,000유로, 약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도록 강요하면 최대 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요하면 3분의 1 가중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공장소는 공공도로, 공중에 개방된 장소, 공공서비스에 사용되는 지역 및 기타 시민 대상 서비스 제공 장소를 가리키는데 예외적으로는 항공기, 외교 및 영사관 경내, 예배 장소 등이며 또 건강, 전문 직업, 예술, 광고, 치안 및 기후 관련 사유, 그리고 법적 허가 때도 예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의회 통과 후 안토니오 후세 세구로 대통령이 공포한 이 법은 극우정당 체제가 여성의 이슬람 복장 부르카를 꼭 집어 타겟으로 해서 성안되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자부터 이슬람 애들은 포르투갈에서 못 살겠네요. 얼굴 안 가리고 나가면 남편이 죽일 것이고 가리고 나가자니 정부에서 개치락이고 이래저래 여자들만 피보게 생겼네. 아이고. 만약 2달러만 내면 낯선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국에서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는 이른바 즉답사 서비스가 등장을 해 확산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즉시 답장하고 24시간 대화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서비스로 시간 단위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즉답사, 경청사, 나무구멍 등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서비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허난성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직장과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털어놓을 상대를 찾다가 소셜미디어에서 이 서비스를 알게 됐다며 진심으로 경청하고 무엇보다 판단하거나 훈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장과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큰데 주변 친구들도 모두 바쁘다며 돈을 내고 상대방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남성은 대단한 효과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주로 이야기를 털어놓을 추물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플랫폼에서 관련 서비스를 검색하면 개인 판매자로부터 여러 판매자를 운영하는 업체까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다만 단순한 대화를 넘어 상담을 원하는 이용자도 있다고 합니다. 2년째 감정 동반 업무를 하는 남성은 두 개의 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 경청사로 활동을 하며 분당 3.3위안, 약 50센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고객은 연애나 감정 문제를 상담받으려는 사람들이며 우울증이나 강박 등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는 이용자도 있는데 문제는 상당수 서비스 제공자가 심리학 등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 사회학부 심리학과 교수는 감정 동반 서비스와 심리 상담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청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감정을 제공한다면 심리 상담은 체계적인 평가와 개입을 통해 변화를 돕는다는 것인데 특히 심리 상담하는 사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기관으로 연결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료 대화, 동반 서비스를 심리 상담이나 치료와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참, 이 덤 얘기 들어주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이 심리 상담사들, 이니들도 열심히 돈 들여 공부하고 학위 받고 여수하는 것인데 아니 이것을 얘들은 싼 가격에 날로 먹으려고 하는데 달라요. 이 달랍니다. 자고로 싸고 좋은 것은 없으니까 정 답답하고 천불남은 바닷가 가서 혼자 소리 지르고 오면 그래도 좀 낫던디. 이 요새 그 채 GPT인가 무식인가 아 요것도 솔찬히 도움되더만. 싱가포르 버스에서 좌석에 발을 올리거나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차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최대 500 싱가포르 달러, 약 4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버스 터미널 내에서 동료 통근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공공버스, 버스 환승시설 또는 터미널의 어느 부분이든 오염시키는 행위와 같은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이 조치들은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하고 배려 깊으며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발표된 새 규정은 싱가포르의 철도, 즉 대중교통망에 관한 기존 규칙과 같은 맥락인데 하지만 예를 들어 기차역에서 음식을 먹다 적발된 승객에 대한 처벌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버스의 규칙은 주로 운전자가 시행하는 회사 정책이었고 운전자는 승객에게 하차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불쾌한 행동들이 즉각적인 벌금이 부과되는 공식적인 법적 위반 행위가 된 것으로 티켓 검사원이나 버스 환승 직원과 같은 허가받은 버스 직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승객에게 공식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캡틴이라고 불리는 버스 운전사들은 기존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임무를 우선시하게 되지만 다만 통근자들에게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버스를 내리도록 요구를 받거나 심한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싱가포르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 폴란드 크라쿠프시는 통근자들이 휴대전화 및 기타 전화기기로 차량 내 평화와 정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0 질로티, 약 5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유사한 규정을 도입했으며 영국에서는 기존 법률이 기차와 역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을 금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 경우 허가 없이 소리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소위 헤드폰 피하는 사람들이라 불리는 큰 소리로 음악과 영상을 재생하는 이들을 버스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에서 최대 1,000파운드, 약 1,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추진해 왔다고 하네요. 아니, 아침 방송 들으니까 아니 미국서도 인자 뭐 소리 지르고 빵빵 하면은 티켓 뛴다고더만 요런 뭐 미국으로 그냥 바로 들이면 우어쩌 인권 우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 난리를 또 죽일라나 이? 아휴 사실적으로다가 여기저기서 그놈의 그냥 스피커폰으로 얘기하고 음악 듣고 자동차 터지도록 음악 꽝꽝 거리고 다니면은디 당체 시끄러 죽겄더만 소리 줄이라고 하면 더 키워 이 베라 먹을 놈들
미국 미시간주의 한 유품 정리 판매에서 $30에 팔린 그림의 정체가 미국 초현실주의 거장의 실종작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작품은 다음 달 1일 뉴욕 경매에서 최고 25만 달러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구매자가 지난 7월 미시간주에서 열린 한 유품 정리 판매에서 발견했는데 이 구매자는 차고로 이어지는 복도에 걸려있던 이 그림을 지나치려다 왼쪽 하단에 희미하게 적힌 에버크롬비 51이라는 서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서명을 보고 시카고 초현실주의 화가 거트루드 에버크롬비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구매자는 $30의 그림을 사들였고 그는 당시 순회 중이던 에버크롬비 회고전 온 세상은 수수께끼를 방문해 전시 자료 속 과거 사진에서 자신이 산 그림이 원래의 액자 그대로 걸려있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가 구매한 작품의 제목은 에버크롬비가 1951년 그린 유화 머리엄 시의원의 조개 껍데기였다며 추정가는 15만에서 25만 달러로 구매가의 약 5천에서 8천 배에 달합니다. 이후 에버크롬비 연구 권위자가 1951년 해당 작품을 감정해 진품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텍사스주 어스틴에서 태어나 시카고에서 활동한 에버크롬비는 고독한 여인, 고양이, 달, 동화 속 탑, 색색의 문이 늘어선 복도 같은 이미지로 알려진 초현실주의 화가로 하이드파크 자택에서 예술가, 작가, 재즈 음악가들이 모이는 살롱을 열어 시카고의 여왕으로 불렸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시장 가치가 급등한 화가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최근 1년간 평균 낙찰가는 13만 달러를 웃돌았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1950년작 메시지 포 머시가 102만 달러에 낙찰이 되며 기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카네기 미술관, 콜비 미술관, 밀워키 미술관, 놀턴 미술관 등을 도는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며 그에 대한 열기를 뒷받침했다고 하네요. 우리 집에도 그 강익중이 술 먹다 그려준 그림이 있는데 그거 못 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그니는 설치 미술관디 그림도 무지개 돈이 될라나? 아니 근데 죽어야 그나마 돈이 되겠죠? 아이고 그거 지달리다가 지레 지가 먼저 뒤지겠네. 두두두.

돈 맥클린의 빈센트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미동부 지역 골프 동호회 왕중왕전이 10월 4일 일요일 메릴랜드에 위치한 머스켓 리치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이며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받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는 월드 USPGA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드리며 홀인원 하신 분에게는 현금 $10,000를 드립니다.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와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한인 골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이 대회에 많은 골프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인덕 회장 443-851-1180, 443-851-1180 또는 유승규 프로 443-878-9056, 443-878-905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026년 9월 24일 목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로 참여해 주신 앤디님, 목요일은 목이 터지게 웃는 날이랍니다 하시면서 SG 워너비 라라라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 화재 보험, 잠시 후에 대표님 만나 뵐 거고요.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의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웃다가 목이 터진 사람이 있을까요? 말만 들으면 좀 끔찍하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활짝 웃어보자고요. 라라라.

0: 알쓸 전문.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매주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님 나오셔서 보험과 관련한 전문 지식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몸에 열이 좀 있으신 편이세요?
1: 원래는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체질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추위를 좀 타고 있네요. 왜 웃으세요?
0: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의외로 참 솔직하시구나.
1: 의외로? 네. 보기에도 솔직히 보이지 않아요?
0: 보기에 조금 첫인상은 무서워요.
1: 또 그런 카리스마 있어야죠.
0: 네, 맞습니다. 아, 확실히 가을이 도래했는데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이번 주는 계속 비가 왔었잖아요.
1: 네. 네.
0: 이제 오늘 조금 날이 개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팔을 입고 오셔서
1: 주로 밖보다는 네.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렇게 팔 걷어 붙이고 일하는 게 귀찮아서
0: 네.
1: 아예 팔 소매가 없는 옷을 입고 하는 게 일하기가 편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요새 우리 한인들 그 경기가 계속 좀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호황을 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1: 맞아요. 참 힘드신 분들은 계속 힘들 수 있고요. 또 괜찮으신 분들이나 좀 경제력으로 좀 나으신 분들은 또 열심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신 것
0: 글쎄
1: 같습니다.
0: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새 그 이자율 때문에 뭐 집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요럴 때 그래도 뭐 집이나 그다음에 뭐 빌딩을 사신다거나 뭐 이런 분들 미리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살 때쯤 돼서 알아보는 것보다 미리미리 여러 가지로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그리고 뭐 프로퍼리를 보시기 전에 네. 또 이것저것의 요구사항이나 어떤 것을 봐야 좋을지를 미리 한번 염두에 두시고 쇼핑하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0: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 쇼핑할 수 있는 최적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1: 네네.
0: 예. 그러면 먼저 그 상업적으로 가서 건물이나 빌딩이 좀 단가가 세니까 아무래도 미리 주의해야 되거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1: 사실 우리 부동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커머셜 프로퍼리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0: 네.
1: 사실 부동산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타이틀 컴퍼니 변호사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마지막 퍼즐은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또 없으면 클로징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가격이 맞고 세금 문제도 잘 고려를 했고 렌트비도 잘 테넌트들이랑 조율을 했다고 해도 보험이 안 되면 클로징이 되기 어렵습니다.
0: 보험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1: 왜냐하면 커머셜 프로퍼리를 살 때 렌더들이 보험 증서를 요구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Certificate of Insurance라고 해서 COI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 마지막 퍼즐로 맞춰져야 클로징이 되실 수 있는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0: 보험이 정말 중요하네요.
1: 그럼요. 그래서 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보험료가 아닙니다. 곧 투자를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0: 그리고 보험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 물론 이제 프로퍼리의 주소나 네. 이런 자세한 것들이 나와야 보험을 알 수 있긴 한데요. 보험 회사가 좋아하는 프로퍼리들이 무엇인가?
0: 아, 또 그런 것도
1: 그럼요.
0: 있어요?
1: 보험 회사들이 어떤 걸 선호하느냐. 이런 것도 미리 알고 부동산 대표님들과 쇼핑을 하실 때 고려하시면
0: 그럼 보험회사들이 좋아할 만한 빌딩을 고르는 게 오히려 나중에 빌딩 클로징할 때도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좋겠네요.
1: 그럼요. 왜 보험회사가 선호하는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도 로스가 없는
0: 그렇죠.
1: 피해가 적은 프로퍼리를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0: 아, 솔직히 빌딩 오너들도 그런 로스가 없는 게 사실은 더 좋죠.
1: 그럼요. 네. 그 뜻은 보험회사가 좋아하는 건물은 사시는 분들한테도 안전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0: 그러게 말해요.
1: 그걸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보험비가 비싸요라고 하시기보다 보험회사가 왜 이 프로퍼리를 좋아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먼 훗날 아 내가 이 건물 잘 샀구나.
0: 그렇죠.
1: 수리비용 많이 들지 않고 관리 잘할 수 있는 프로퍼리였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0: 아, 그러면 뭐가 있는지 갑자기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1: 당연히 보험회사가 선호하는 건물들은 비교적 새 건물이고 관리 상태가 좋은 건물이겠죠.
0: 네.
1: 뭐 그러려면 뭐를 확인해야 되겠어요?
0: 전혀 뭐 빌딩 살 기회가 없으니까 저는.
1: 지붕.
0: 아하, 지붕.
1: 네, 배관.
0: 배관.
1: 냉난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HVAC. 그리고 전기. 이런 설비를 최근 30년 안에 교체하신 건물.
0: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베이직한 건데 그 생각을.
1: 그 프로퍼리를 보실 때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지붕. 배관, 냉난방, 전기 이런 설비를 최근에 좀 교체했거나 리페어를 하셨거나 이런 건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1: 그렇죠. 그리고 네. 보험회사에서도 오래된 건물이긴 하나 그런 교체나 리페어를 제대로 하신 경우는 또 고려를 해서 또 좋은 보험료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0: 네네.
1: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알루미늄 배선, 그 와이어링이 알루미늄으로 안 된 건물들이 좋아요.
0: 아, 지금 알루미늄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1: 한국말로 조금 해드리다 보니까
0: 네네네.
1: 지금 저희 청취자들이 아무래도 연배들이 있으실 것
0: 그렇죠.
1: 같아가지고
0: 예, 예.
1: 영어를 되도록 쓰지 않으려고 제가
0: 아유 그렇게 또 깊은 배려까지
1: 그래서 그런 건물들인지 아닌지도 한번 컨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스프링클러,
0: 예예예. 예, 예.
1: 화재 경보기,
0: 어 중요하죠.
1: 비상구,
0: 비상구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이런 안전 설비가 완비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인 것 같아요.
0: 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베이직한 거이기 때문에 감히 그거를 중요하고 먼저 물어볼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건물이 오래되고 하는 그런 나이보다 설비. 아까 말씀드린 냉난방, 전기, 지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체 시기.
0: 교체
1: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0: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새 건물일수록 좋겠지만 새 건물이 아니라면은 그러한 것들을 최근에 교체했는지 그 교체 시기를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1: 네네.
0: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그 건물에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1: 그럼요.
0: 싶어요.
1: 보험회사가 보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또 다른 하나인데요.
0: 네네.
1: 기본적인 것은 사무실 중심의 건물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리스크가 없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냥 오피스에 앉아서
0: 네네.
1: 데스크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네.
1: 사무실 중심의 건물이면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은 위험도가 낮은 업종의 테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레스토랑인데 바가 있어요. 새벽 2시까지 운영.
0: 아, 그건 좀 위험하다.
1: 이런 곳들이 많은 상업용 건물과 네. 혹은 튀김을 많이 하고 캐리아웃 이런 것들이 많은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0: 그것도 좀
1: 위험하다고 판단해요.
0: 그렇죠.
1: 그래서 테넌트들이 누구와 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누가 있냐에 따라서 보험회사들도 그 프로퍼리를 좋아하냐 아니냐로 갈려요.
0: 야, 이제는 보험회사에다가 잘 보여야 되네.
1: 이제는 시대가 로스가 너무 많은 시대에 재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보험 회사들이 결정합니다.
0: 글쎄요.
1: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위험도가 낮은 업종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보험회사들이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다른 한 가지는 네. 그 건물이 테넌트들이 비어 있으시면 안 돼요. 곧 저희가 테넌트 구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해서 저희가 내고를 해볼 수는 있지만
0: 네.
1: 입주율이 70% 이상이 되셔야 돼요.
0: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비어 있으면 더 리스크가 적지 않나요?
1: 우리 프로님 집도 마찬가지로 집이 비어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디나이드 시키거든요. 왜냐? 관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면 집도 더 많이 낡아지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렇죠, 그렇죠.
1: 커머셜 프로퍼리도 마찬가지예요. 테넌트들이 없으면 그만큼 그 스토어 자체의 로케이션은 관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0: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1: 네,
0: 수 있겠네요.
1: 그래서 입주율이 낮을수록 보험회사가 디나이드 하거나 보험료를 올릴 확률이 많아요.
0: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70% 이상 그 사무실이 차야 되는군요.
1: 네, 70% 이상 테넌트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구입하셔야 돼요.
0: 오늘 새로운 걸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뭐 제가 당장 빌딩 살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알아요. 또 제가 살지도.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미리미리 이런 정보 알아두시면 좋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새 건물이면 좋지만 최근에 뭐 지붕이랄까 배관공사랄까 이거를 교체한 시기가 언제인지
1: 30년 이내에
0: 30년 이내에 네. 예, 두 번째로는
1: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 비상구 등 안전설비가 완비되어 있는 건물
0: 건물 마지막으로
1: 알루미늄 배선이 없는 건물
0: 건물 여기에 보험회사들이 또 좋아할 만한 그런 직종이 들어가 있는 것이 또 좋다고 하고요.
1: 맞아요. 위험도가 낮은 업종의 테너트들이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또 건물이 비어 있으면 안 되고
0: 70% 네, 엘리스트
1: 입주율이 70% 이상 한번 안전하게 네. 다 리뷰하고 네네. 구입하시면 노후가 편안해지실 수 그렇죠. 있습니다.
0: 예, 처음에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그럼요. 이런 걸 꼼꼼히 알아보신 다음에 건물을 사시면 노후가 편안하다.
1: 아.
0: 한편으로는 부럽네요. 자,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0: 메릴랜드는요?
1: 410-465-2700번입니다.
0: 버지니아 703-642-2225 메릴랜드 410-465-2700번입니다. 알쓸 전문,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오늘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님의 도움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0: 우리 연미님이 오늘은 좀 바쁜 날이라고 하시면서요 노래만 놓고 가셨어요.
1: 하늘 아래 땅이 있고
0: 장현별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장한별 씨가 하모니카를 잘 부르네요. 한복 입고 나와서 부르는데 이 노래 정말 잘합니다. 장한별이 부르는 귀거래사 들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우리 복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과 또 성경 말씀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은 시편 19편 14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깊은 뜻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가 지나가네요. 이런 것이 어쩌면 사람 사는 것 아닌가 생각도 되고요. 앞일도 생기지도 않을 일도 걱정을 모두 잊고 싶네요. 좋은 하루가 무사히 끝나시길. 맞아요. 예전에는 오늘 무슨 일 없나? 오늘 무슨 건수 없나? 막 이랬는데 요새는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에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저도 아직까지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감사해야겠죠?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네킹콜의 스타다스트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니퍼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 쉴 수 있는 기적에 감사하며 어제는 행복했던 날로 지나갔고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내일은 설렘으로 기다린다. 코를 꼭 잡고 입을 열지 않은 채 얼마쯤 숨을 쉬지 않을 수 있는지 참아보세요. 30초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참아보면 그제야 비로소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숨을 쉬려고 노력하셨나요? 훗날 병원에 입원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숨을 쉴 때야 비로소 숨 쉬는 게 참으로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미 행복을 놓친 것입니다. 뛰는 맥박을 손가락 끝으로 느껴보세요. 심장의 박동은 온몸 구석구석, 실핏줄 끝까지 피가 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무수히 신비롭게 박동하고 있는 심장을 고마워했나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일구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고 숨이 끊기지 않는 기적을 매일매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지 말고 20초 정도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읊조리듯 말해보세요.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웃으며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너 달만 해보면 자신이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물론 말로만 하면 자신에게 거짓말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말한 대로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잔병치레도 하지 않게 됩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읊조리면 쉽게 낫거나 통증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1년 후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1년 후에 우리 모두 살아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던 대로 대충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웃고 재미있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나게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 육신을 학대하지는 않는지, 내 마음을 들쑤시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몸이 원하는 것 이상의 음식을 먹는 것도 학대이며, 몸이 요구하는 편안함을 거부하는 것도 학대이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는 것도 학대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매 순간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0: 조항조입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1: 인생아 고마웠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스카우트 가수가 부르는 가선 노래 들으시고 공통점 맞춰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이번 주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쉽죠? 가끔 이럴 때도 있어야죠. 자,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퀴즈 5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끈적거리며 부르는 노래가 상당히 매력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물론이고 나이가 또 지긋하신 분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장범준이 부르는 노래.

여수가 그렇게 좋아졌다고 그러던데. 아, 작년에 갔을 때 한번 들려볼 걸. 밤바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 바다를. 자, 마지막 곡은 인순이가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가수 전혀 상관없습니다. 노래 제목과 노래를 잘 들으시면은요, 금세 맞출 수 있어요. 정답자 발표는 월요일에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또 퀴즈도 내드리고 있고요. 퀴즈를 내주시는 분이나 퀴즈를 맞추신 분이나 두 분 모두에게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벌써 헤어져야 돼요. 와, 두 시간 정말 금세 가네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는 정말 안 가는데 일주일은 정말 빨리 간다고. 그거보다 더 빨리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한 달, 또 1년.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10년 현미님. 네, 이 시간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갖추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100세 시대, 의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좋아진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은 장수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년이라는 규정으로 퇴사나 은퇴하는 것도 많이 늦춰지거나 아예 은퇴가 없어진 회사, 단체들이 많고 어렸을 적 보던 환갑잔치는 가족들끼리의 조촐한 식사로 바뀐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맥도날드나 KFC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대부분 55세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나 스페셜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몇몇 분들은 오히려 기분이 별로라며 제 값을 지불하고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주택시장도 55세 커뮤니티가 있어서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 55 플러스 타운 등등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성이 있을까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이런 커뮤니티가 여기저기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한 때는 약 20년 또는 30년 전부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의 경제를 일구어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였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했고 격동기를 거치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세대였습니다. 때마침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도 길어져서 그야말로 건강한 은퇴를 하시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조용하게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고 싶은 커뮤니티가 필요했고 빌더들은 이에 딱 맞는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특히 주택을 사들이는 일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고 사야 합니다. 마켓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또 내 입맛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인기가 좋을 만한 곳을 사야지 나중에 팔 때도 고생을 안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20년 전쯤에는 55세 커뮤니티의 구입을 제가 많이

0: 것이죠. 계속 은퇴를 하고 계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분들, 개인적인 삶의 방식, 공공의 안전과 조용한 환경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55세 커뮤니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인 마켓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내 집을 통해서 투자하고 그것으로 일구어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셨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55세 커뮤니티의 주택들도 투자성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55세 커뮤니티의 매물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K-Radio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종료됐습니다.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나눠서 열린 회담은 시작할 때 사진 기자의 촬영이 허용됐을 뿐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CNN 등 세계 언론사에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출입 권한을 일시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보도한 지역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테크 업계가 신규 H-1B 비자 청원에 부과하는 10만 달러대 수수료 방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테크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테크넷은 국토안보부에 공개 의견서를 내고 신규 H-1B 청원 한 건당 10만 3,265달러를 부과하는 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 88%가 우려한다고 답했고 연방정부의 AI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71%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멕시코 시티에 있는 대통령 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미 동부 해안에 강한 노리스터가 발달하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내륙 지역은 폭풍 중심에서 비껴갈 가능성이 있지만 뉴저지 해안과 롱아일랜드, 뉴잉글랜드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해안 지역도 강풍과 높은 파도, 해안 침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보름달까지 겹치면서 해안 침수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10월 2일 열리는 연례 갈라를 앞두고 오늘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상담소 한라인에는 4천 건이 넘는 상담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일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인쇄된 견본 투표용 안내 책자가 발송됐습니다. 선거관리당국은 유권자 등록 정보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류가 발생한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새 안내 책자를 다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0: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시 주석의 백악관 도착과 함께 시작한 공식 환영식에 이어 회담까지 마쳤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으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미중 정상이 마주 앉은 건 지난 5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따른 회담 이후 넉 달여 만입니다.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건 2023년 이후 3년 만이며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은 건 2015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날 회담은 두 정상의 모두 발언도 공개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일부 사진 기자만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회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대신 두 정상은 환영식에서 연설을 통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두 나라가 협력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시 주석과의 친분이 2016년 자신이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부터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면서 시 주석과 나는 양국이 직면한 문제들에 협력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양국이 동맹이 되기도 했다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광활한 대양과 엄청난 거리, 수많은 차이를 넘어 양국 국민을 연결했다고 했습니다. 시 주석도 연설에서 미중이 진정으로 협력해야 한다. 양국의 이익은 깊게 얽혀있고 협력 공간은 매우 넓다며 미중 협력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중국 방문 당시 합의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미중 관계라는 큰 배를 안정적으로 멀리 인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정상의 AI 관련 메시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발전으로 인한 인류 번영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시 주석은 급속히 발전하는 AI가 통제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AI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책임감을 갖고 규제와 통제에 나설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미 동부 해안에 강한 노리스터가 발달하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내륙 지역은 폭풍 중심에서 비껴갈 가능성도 있지만 뉴저지 해안과 롱아일랜드, 뉴잉글랜드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해안 지역도 강풍과 높은 파도, 해안 침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보름달까지 겹치면서 해안 침수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합니다.
1: 이번 주말 미 동부 해안을 따라 강한 노리스터가 발달하면서 해안 지역에 강풍과 폭우, 높은 파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보에서는 폭풍의 정확한 진로와 강도에 아직 변동성이 있지만 뉴욕시를 포함한 내륙 지역보다는 뉴저지 해안과 롱아일랜드 동부 등 해안 지역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 해안과 롱아일랜드 일대에는 강한 북동풍이 불면서 높은 파도가 일고 해안 침수와 해변 침식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해안에서는 최대 시속 50마일 안팎의 강한 돌풍이 예보됐습니다. 이번 폭풍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보름달과 겹치는 높은 조위입니다. 토요일 보름달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조수 수위가 높아지는 데다 강한 바람이 바닷물을 해안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저지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침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예보에서는 평소보다 조수 수위가 1에서 3피트가량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뉴욕주 당국도 롱아일랜드와 뉴욕시의 해안 및 저지대 주민들에게 침수와 높은 파도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해안 역시 강풍과 높은 파도, 해안 침수 위험이 예상되고 있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뉴잉글랜드 해안 지역에서는 더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의 경우도 해안과 체서피크만 주변을 중심으로 강풍과 높은 파도, 국지적인 침수 가능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폭풍은 남쪽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부터 북쪽으로 뉴잉글랜드까지 동부 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국과 기상 전문가들은 주말 해안가 방문을 가급적 피하고 야외에 있는 가구나 쓰레기통 등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미리 고정하거나 실내로 옮겨둘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은 주말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뒤 다음 주 초부터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폭풍의 진로에 따라 지역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K-Radio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CNN 등 세계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출입 권한을 일시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수 기자입니다.
2: CNN과 MSNOW, 폴리티코 등 세계 언론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가 24일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이 세 개사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 제한 명령을 내리고 이들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복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임시 제한 명령은 미국 사법체계에서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임시 조치로 대개 정식 신문기일과 심리가 필요한 일반적인 가처분 명령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려집니다. 이번 임시 제한 명령의 기한은 14일로 통례로 볼 때 이 기간 내에보다 더 면밀한 사건 검토와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켈리 판사는 23일에 긴급 심리를 열고 양측 신문을 한 후 24일 이른 새벽 시간에 이번 임시 제한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켈리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연방 지방법원 판사로 지명됐으며 2018년에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CNN 기자의 출입 권한을 복원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이들 3개 언론사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면서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언론사들은 보도 내용 때문에 표적이 됐으며 이는 관점에 따른 차별을 당한 것이고 출입 금지 조치는 언론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임시 제한 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켈리 판사는 해당 언론사들이 임시 제한 명령을 얻어내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들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제한 명령 발령 판단 요건에는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과 법원 명령이 없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켈리 판사는 이는 높은 기준이지만 신청인들은 이를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선례 구속 원칙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DC 항소법원의 기존 판례들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23일 긴급 심리에서 행정부가 언론사들의 출입을 금지하기 전에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또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3일 법적 심리에서 연방정부 법무부 측 마이클 벨직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들어갈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행정부 측 주장을 거듭하면서 백악관 출입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점에 따른 차별을 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습니다, 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3: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4: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3: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4: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3: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4: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3: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5: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1불 99, 해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6: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9: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

0: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 88%가 우려한다고 답했고 연방정부의 AI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71%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국인 10명 중에 9명꼴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여론조사 업체 SSRS와 함께 지난 16일에서 17일 미 성인 1,206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AI가 언젠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88%가 우려한다고 답했고 기대한다는 응답은 12%에 그쳤습니다. 비슷하게 AI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 증가를 두고도 우려한다는 응답이 기대한다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AI 기술 발전이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는 응답은 82%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측면에서 미국인들은 AI 기술이 자신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AI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응답자의 71%는 연방정부가 AI 발전 규제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지지 정당별로 민주당은 85%, 공화당은 63%, 무당파는 67%를 아우르는 초당적 민심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진보 대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트럼프 책사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등이 AI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AI 기술 발전 속도와 데이터 센터 건설 가속 등 현재 AI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 20%포인트 이상 우세했습니다. 한편 응답자 중에서 등록 유권자의 64%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AI와 데이터 센터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30년 만기 고정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5주 연속 상승해 7%를 넘어섰습니다. 24일 미 국가정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주택대출 평균 금리는 7.03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에 6.95%보다 0.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1년 전인 6.30%과 비교하면 0.73%포인트 높습니다. 프레디맥 지표는 전국의 대출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가장 널리 통용됩니다. 전날 미국 모기지은행협회가 집계한 9월 셋째 주 실제 평균 계약 금리에 이어 양대 지표 모두 7%선을 확실히 넘어서며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주택대출금리가 7%를 넘어선 것은 2025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최고 수준이기도 합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월 상환액 증가와 구매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월만 해도 주택 대출 금리가 3년여 만에 처음으로 6%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랜 침체기를 겪던 주택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됐고 이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며 주택대출 금리를 밀어올렸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2023년의 최고치인 7.79%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브라이트 ML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사 스턴트 반트는 7%라는 문턱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 선을 넘으면 시장의 위축 효과를 불러와 올가을 주택 거래가 크게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용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달하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버퍼링 판결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 특정 언론사 취재진의 출입을 계속해서 막아서며 언론의 자유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법원의 즉각적인 출입 복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취재진이 거부당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White House still bars CNN, MS Now, and Politico despite court ruling. 법원 판결에도 백악관, CNN, MS Now, Politico 출입 계속 불허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Premier Earth ordered the immediate restoration of their access. 연방법원 판사가 이들의 취재 권한을 즉시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Restoration, 이전 상태로의 복원 또는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동사 restore, 회복시키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기사에서는 취재진의 출입 권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Their access, 그들의 접근 권한. 여기서 access는 상황에 따라 접근 권한, 이용 권한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새벽 1시경 연방법원 판사가 해당 언론사들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즉시 회복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뒤 아침 백악관 입구에서 기자들이 다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It was not initially clear if the administration was intentionally defying the judge's order or if the journalists had been blocked because of some logistical confusion. 행정부가 판사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속, 절차상의 혼선으로 인해 취재진이 막힌 것인지는 초기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It was not initially clear.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분명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죠. Initially, 처음에는 이란 의미입니다. Intentionally defying,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Defy는 단순히 무시하다보다 강한 표현인데요. 권위, 법률, 명령 등에 반대하다, 거역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ogistical confusion에서 logistical은 원래 물류나 수송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실무적, 절차적인, 행정 현장에 라는 뜻으로 쓰여 현장 수속상의 혼선을 의미합니다. 백악관의 의도적인 불복인지 보안 당국 간의 실무적 전달 오류인지 해석이 분분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Mr. Trump's ban on the outlets prompted the major networks to suspend the television pool.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금지 조치는 주요 방송사들이 공동 취재단 TV 풀 운영을 중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Mr. Trump's ban on the outlets.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언론사들의 출입을 금지한 조치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outlets은 매장이 아니라 언론사, 언론 매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an on, 대상, 어떤 대상에 대한 금지 조치란 의미죠. prompt, 무언가를 유발하다, 촉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suspend, 중단하다 라는 뜻인데요. stop보다 공식적인 느낌이 나고 나중에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 풀은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대표 취재를 진행하는 공동 취재단을 뜻합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백악관의 취재 제한에 반발하여 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 영상 공유를 거부하고 공동 취재단 운영을 중단하는 강수로 맞섰습니다. Politico wrote in a note to staff that the outlet will pursue further legal remedies. 폴리티코 측은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추가적인 법적 구제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ursue legal remedies,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다, 법적 절차를 밟다 라는 뜻으로 법률이나 비즈니스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remedy는 약이나 치료법 외에도 법률 용어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백악관의 출입 거부가 계속될 경우 법원에 즉각적인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언론사들의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론의 취재 자유와 행정부의 권한이 첨예하게 맞서며 법원 판결조차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악관과 해당 언론사들이 어떤 대응을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뷰티 분야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오는 9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되며 눈썹 문신과 두피 문신 기술을 중심으로 실습 교육이 마련됩니다. 위생과 안전 교육은 물론 뉴욕시 타투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준비와 관련 안내도 제공합니다. 교육 장소는 퀸즈 플러싱과 맨해튼 두 곳입니다. 플러싱에서는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영어 수업이, 오전 11시 30분부터 한국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또 맨해튼에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이 열리며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어, 오전 11시 30분부터 영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 신청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929-380-322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S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제10회 건강과 웰니스 2026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늘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뉴저지 타노플라이에 있는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8세 이상 무보험자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영양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또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T대 등 각종 예방접종과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검사, 유방암 검사 정보도 안내합니다. 이와 함께 메디케어 신규 신청과 보험 상담, 소셜서비스, 정신건강 상담, 약사와의 약 체크업 등 다양한 건강 관련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예약 문의는 201-541-120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주민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공공요금 지원 정보입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을 지원하는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리헵과 전기, 가스, 수도요금을 할인해주는 유틸리티 할인 프로그램 UDP의 올해 신규 신청은 현재 마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DC의 새 회계 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DC 환경에너지국은 다음 회계 연도 신청과 관련한 새로운 공지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신청 재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1일에 자동으로 신청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으로 UDP는 자격을 충족할 경우에 전기요금은 연간 최대 475달러, 가스요금은 겨울철 최대 276달러, 수도와 하수도요금은 연간 962달러 이상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리헵은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자격에 따라 250달러에서 최대 1800달러까지 한 차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부 발행 신분증과 가구원 소득증명, 소셜 시큐리티 카드, 최근 전기, 가스, 수도요금 고지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C 환경에너지국 웹사이트나 311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홉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홉 홈모기지.
3: 뱅크오홉 홈모기지.
4: 뱅크오브홉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5: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오픈투어.
1: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에요.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회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6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이브닝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10월 2일 열리는 연례 갈라를 앞두고 오늘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상담소 한라인에는 4천 건이 넘는 상담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석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뉴욕 가정상담소 KAFSC가 9월 24일 목요일 오전 플러싱 사무실에서 연례 갈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해 갈라는 오는 10월 2일 금요일 맨해튼 치프리아니 월스트리트에서 열립니다. 올해 주제는 친정입니다. 상담소를 찾은 여성들이 상담소에 오면 마치 친정에 온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주제를 정했다고 이지혜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갈라에서는 배숙희 목사와 한나 양 뉴욕타임즈 부사장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배숙희 목사는 이민 1세대를 한나 양 부사장은 이민 2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소개됐습니다. 배 목사는 1990년대 뉴욕 가정 상담소 한라인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73년 미국으로 이민 온 뒤 맨해튼 32가의 작은 사무실에서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함께 가정법원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들이 체면과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주변에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라인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배 목사는 이날 지금은 크게 확장된 상담소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6: 아, 사실은 이렇게 크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이 사회가 뭐 폭력, 가정폭력 이슈만 말고도 청소년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이슈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커질 수밖에 커져야만 되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들어왔습니다.
5: 상담소가 커졌다는 것은 한편으로 반가운 일이지만 그만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뉴욕 가정 상담소 한라인에는 4천 건이 넘는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재 소장은 과거에는 남편의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정신적, 경제적 폭력은 물론 이민 신분을 악용한 폭력과 아동폭력, 성폭력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은 아직 충분히 달라지지 않았지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의 인식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인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한국어 상담 창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등이 안내하는 미국 전국 가정폭력 한라인의 경우 한국어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 우리가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은 혼자만이라는 거. 우리 피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혼자만이라는 거.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하셔서
5: 이번 갈라에서는 앵커 비비안 리가 사회를 맡고 심청전을 뮤지컬 다이브로 재해석한 작곡가 줄리아 류의 공연도 마련됩니다. 또 한식 체험과 캐비어를 곁들인 샴페인 마스터 클래스, 김치 등이 경매에 나옵니다. 뉴욕 가정 상담소는 오는 10월 23일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침묵의 행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욕가정상담소의 24시간 한국어 한라인은 718-460-3800입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4: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일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인쇄된 견본 투표용 안내 책자가 발송됐습니다. 선거관리당국은 유권자 등록 정보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류가 발생한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새 안내 책자를 다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8: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샘플 투표용 안내 책자에 일부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릴랜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등록 유권자 70만 명 이상에게 유권자 안내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이 가운데 일부 안내 책자에서 인쇄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오류가 확인된 곳은 클락스버그와 절만타운, 풀스빌 지역에 위치한 11개의 선거구입니다. 해당 안내 책자에는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샘플 투표용지는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지만 투표소 위치와 정당 소속 정보가 잘못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오류가 실제 유권자 등록 기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유권자의 등록 정보 자체가 변경되거나 잘못 처리된 것은 아니며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 책자의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메릴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발생한 안내 책자의 인쇄를 담당한 업체에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11개 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는 새로운 안내 책자를 다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번 오류 사실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나머지 246개 선거구의 유권자 안내 책자는 모두 정확하게 인쇄됐다는 점을 인쇄업체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문제는 11개 선거구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류가 발생한 11개 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 새 안내 책자를 다음 주 초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선거인 등록 기록이나 투표 자체 오류가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사전에 제공되는 샘플 투표용 안내 책자의 인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파악됐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4: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데이터 센터와 관련 인프라 투자가 철도와 고속도로 등 과거 대규모 인프라 건설 붐을 뛰어넘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브루킹스 연구소가 공개한 경제학자 스테인판 니우에비르흐의 추정을 인용해 2025년에서 2032년 미국 데이터 센터와 AI 관련 인프라에 총 10조 3천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간 AI 인프라 투자액이 미국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평균 3.6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경제가 단일 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이처럼 크게 의존한 적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막대한 AI 투자는 이미 미국의 산업과 고용, 자산시장 지형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민간 데이터 센터 건설 지출은 37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약 90억 달러 늘었습니다. 링크드인 추산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미국에서 AI와 관련해 생겨난 신규 일자리는 75만 개 이상입니다. AI 관련 구인 공고의 중간 연봉은 약 18만 달러로 전체 일자리 중간값인 8만 달러의 두 배를 웃돕니다. AI 붐은 주식시장 상승을 통해 가계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의 주식 및 뮤추얼 펀드 보유액은 63조 달러로 2022년 말에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반면 AI 인프라로 전력과 인력, 장비 수요가 몰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AI 투자에 부채가 동원되고 있다는 점은 금융시장 위험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AI가 데이터 센터 건설에 투입된 부채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그 여파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테크 업계가 신규 H-1B 비자 청원에 부과하는 10만 달러대 수수료 방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테크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테크넷은 국토안보부에 공개 의견서를 내고 신규 H-1B 청원 한 건당 10만 3,265달러를 부과하는 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9: 미 테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전문직 비자 한 건당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각 기업의 청원 수수료로 청구하겠다는 미 정부의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주요 미 테크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테크넷은 국토안보부가 지난달에 입법 예고한 H-1B 비자 수수료 규칙안을 철회해달라는 공개 의견서를 24일 제출했습니다. 공개된 규칙안에 따르면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신규 H-1B 비자 청원에 대해서 기업이 한 명당 10만 3,265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적용되어 온 다른 수수료와는 별도입니다. 테크넷은 이에 대해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한다면서 중국과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 기업들이 세계 혁신을 선도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면서 미 공동체의 번영을 창출하려면 필요한 것이 전 세계 최고의 인재라며 이 안은 미 기업들이 전 세계 최고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는 수수료 부담에 따른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등은 전 세계 AI 연구자들 중에 절반이 중국인이라며 고숙련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미국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도 지적해왔습니다. 황 CEO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테크업계 CEO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H-1B 비자 프로그램은 1990년에 의회의 입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주된 경로입니다. 이 비자 소지자들은 일정 조건 하에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제도는 미 테크업계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인력 기반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날씨입니다. 뉴욕 이런 오늘 밤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71도, 섭씨 22도 예상되며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워싱턴 일원 날씨입니다. 오늘 밤 대체로 흐리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73도, 섭씨 23도가량 되겠으며 약간 흐리고 쾌적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성령화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6시부터 이어지는 이브닝 매거진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 상속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산 승계, 상속, 증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과 세무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 배진희 미국 변호사, 조원철 미국 회계사, 서순성 한국 변호사, 정찬우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자산을 두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과 세무 문제부터 법률 분쟁까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시는 10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뉴저지 포트레에 위치한 하이아트 호텔과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뉴욕 그레인넷 네오날즈 팔라조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참가 신청은 필수이며 참석자에 한해 10월 2일 또는 10월 5일에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201-676-0447 201-676-0447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예정되었던 뉴저지 추석 대잔치 K-페스티벌이 날씨 관계로 9월 25일 금요일 하루에 모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 음악과 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켄셋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굿뉴스 보청기에서는 무료 청각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직접 현장을 찾아 한국 방문 시 필요한 건강검진 예약과 관련된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축제의 즐거움도 풍성합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을 비롯해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팀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 등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우리는 살면서 언제 가장 큰 공포를 느낄까요? 새빨간 피를 흘리는 귀신? 아니면 인적없는 밤길 뒤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 어릴 때 다들 한 번쯤 그런 적 있잖아요. 불 다 끄고 누웠는데 옷걸이에 걸린 외투가 문득 사람처럼 보여서 숨소리처럼 못 내고 굳어버렸던 그 밤. 사실 그게 그냥 옷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을 켜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리죠. 생각해보면 공포라는 거는 참 묘해요. 어디 깜깜한 숲속이나 폐가에 숨어있는 게 아니라 어둠과 정적이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상상력을 그림자 같다는 걸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던 여름도 이제 저만치 물러가고 밤공기가 제법 서늘해진 9월의 끝자락 오늘 하루쯤은 그 마음속 작은 떨림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K-Play DMB는요 늦여름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올라타보는 남량 특집으로 문을 엽니다. 거창한 귀신 이야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 문득 소름이 돋았던 순간, 자려고 누웠는데 묘하게 등 뒤가 서늘했던 그런 날, 혹은 살면서 딱 한번 이게 뭐지? 싶었던 이상한 우연이나 기이한 경험, 다들 마음속에 하나씩 품고 계시잖아요. 오늘 밤 여러분들과 알고 있었던 그 서늘했던 기억을 제 귀에 살짝 속삭여주세요. 짧은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귀신 이야기 쓰려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망설여지시나요? 그렇다면 더 무서웠던 일상의 순간도 환영합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내 발소리에 내가 놀랐던 적, 샴푸 거품 묻히고 샤워하다가 괜히 등 뒤가 쌓였던 순간처럼 나 혼자 괜히 간 떨어질 뻔했다라는 소소한 착각이나 해프닝도 좋습니다. 지금 운전석 옆자리 혹은 방 한구석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오싹했던 실화는 무엇인가요? 지금 어디든 제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제이든의

9월 24일 목요일 제이든의 K-Play-D&B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톡이라는 노래입니다. 요즘 노래가 아, 왜 저렇게 만들지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계속 듣게 되면 아, 노래 너무 좋네? 라고 듣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처음 들었을 때 말을 못하겠어요. 최근에 나온 그 블랙핑크 솔로들 있잖아요. 제니도 그렇고 처음에 노래 왜 저래 했는데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또 매력이 아닐까.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처음에 이러다가 나중에 중독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방송국 놈들 나 포함. 오늘 와 어제부터 그런지 몰라도 엊그제인가요? 너무 추운 거 있죠. 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옷장에서 좀 오랫동안 있던 그런 긴 옷들, 예쁜 옷들도 꺼낼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진짜 추운 것 같긴 해요. 와,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뭔가 으슬으슬한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저는 강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다가 이제 내일 걸리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할게요. 감기에 걸리면 제일 싫은 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걸리면 제일 싫은 게 이제 커피를 못 마시는 게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네. 오늘은 조금 늦게 찾아온 남량 특집이죠. 여름이 거의 끝났는데 이제 공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심야 깨담회를 굉장히 즐겨보는 사람이거든요. 잘 때도 보고 뭐 새로 나오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진짜 못 봤거든요. 이불로 이렇게 감싸고 눈만 이렇게 빼꼼. 근데 생각해보면 또 딱 좋은 것 같아요. 한여름밤에는 밤에도 덥고 밖에 사람도 많고 여기저기 시끌시끌거리는데 9월이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해가 조금씩 빨리 지고 밤공기도 선선해지고 괜히 집에 있으면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냉장고에서 나는 소리, 집이 움직이면서 나는 뚝 하는 소리, 밖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밤에는 갑자기 하게 되죠. 강아지도 갑자기 캉캉 짖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혼자 방송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2부에 이대장 형님과 둘이 북적거리면서 막차 남량 특집을 꾸며보려고 준비했는데 조금 전에 형님께서 피치부터 상정으로 오늘 스튜디오에 오지 못하게 되셔가지고 월요일날 오실 것 같아요. 네, 월요일날 우리 보고 싶었던 이대장 형님 만나뵙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포의 대본으로 저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습니다. 다행히 국장님은 계셔가지고 그렇게 제가 좀 약간 겁이 많거든요. 이런 뭐랄까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완전 테토남이잖아요. 그죠? 저 아시는 분들은 맞죠? 예, 끄덕거려 주시고요. 근데 겁이 좀 많아요. 이런 귀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거는 겁이 없는데 이런 것들에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있잖아요. 소파랑 소파 사이에 팔걸이에 그 어두운 부분. 거기가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와씨, 지금 생각하니까 닭살이 돋네. 그래서 거기에 마주치지 않는 곳, 오히려 그 오른쪽 소파, 왼쪽 소파 위에 올라가가지고 있었던 기억. 그리고 그 소파 밑에 있잖아요. 그 소파의 소파 밑에. 예, 굉장히 좁은. 손가락이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곳에서 뭔가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오면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괜히 소리 지르면서 방 쾅쾅 칼 들고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여러분 아닌 것 같지 웃으시지 말고요. 저 다 압니다. 저희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참 묘해요. 공포 이야기 하면서 저 옆에 누가 있으면, 야, 방금 들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라서 방금 이상한 소리가 나도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버텨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겁먹지 마시고요. 혼자 마이크 앞에 앉아 있으니까 평소에 들리지도 않던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묘하게 웅웅거리고 저기 스튜디오 유리창 넘어 오 저희 스튜디오 옆에 스튜디오 2가 있거든요. 예, 거기 또 왠지 신경 쓰이고 저 괜찮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근데 원래 이런 서늘한 이야기들은 여럿이 시끌벅적하게 떠들 때보다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비밀 이야기하듯 속삭일 때 더 마음속 깊이 파고들잖아요. 오히려 잘 됐다 싶어요. 오늘 두 시간은 저랑 여러분 심야 라디오로 채워가면 되니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거창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 문득 소름이 돋았던 순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묘하게 등 뒤가 서늘했던 날 혹은 살면서 딱 한번 이게 뭐지 싶었던 설명하기 힘든 기이한 경험들 나 혼자 괜히 간 떨어질 뻔했다 싶은 소소한 착각이나 일상 속 오싹한 순간이 있다면 좋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만 알고 있던 그 서늘한 기억들을 제 귀에 속삭여주세요. 짧은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실시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아껴가면서 읽어드릴게요. 1부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신 이야기부터 바로 안 들어가니까 사람이 왜 무서움을 느끼는지, 왜 어두운 곳에서 뭔가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왜 공포라는 감정이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지, 요런, 뭐, 부터 이런 느낌으로 약간 빌드업 해가지고, 네, 하니까 지금부터 무섭지 않습니다. 네, 제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저희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아무도 없는 집인데 갑자기 툭 소리가 나는 순간 그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확인하러 가시나요? 아니면 못 들은 척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못 들은 척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확인하러 갔다가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다행인데 물론 없겠죠. 근데 혹시라도 뭔가가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네. 궁금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실제로 자취하는 사람이 겪은 실화인데요. 새벽 2시에 혼자 침대에 누워서 불 다 끄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대요. 방 안은 숨소리 하나 안 들릴 정도로 적막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삑삑삑삑삑삑 도어락 누른 소리가 나더랍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비밀번호 5자리를 누르더니 띠리릭 삑삑삑 틀렸다는 경고음이 계속 나는 거죠. 누군가 밖에서 문고리를 철컥철컥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취생분 온몸에 털이 곤두서서 침대 위에서 굳어버렸죠. 경찰에 신고하려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누르려는데 밖에서 낮게 들려오는 그 한마디. 아씨, 왜 안 열려? 엄마 문 좀 열어봐. 알고 보니까요, 윗집 아저씨가 회식하고 거하게 취하셔가지고 층수를 헷갈려서, 이런 적 있죠. 자기 집인 줄 알고 30분 동안 문을 따고 계셨던 겁니다. 문고리 잡고 서 계신 아저씨도 공포, 방 안에서 119 누르던 자취생도 공포. 하지만 결과는 완벽한 김세네 엔딩이었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화장실 거울 보고 기절할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팩 붙이고 나온 룸메이트였다나 아니면 어두운 골목길에서 검은 형체가 쫓아와서 전력질주했더니 바람에 날아온
날아온 대형 검은 비닐봉지였다. 이런 사연들. 내가 겪은 세상에서 제일 허무하고 웃긴 공포설.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있습니다. 또한 오픈톡 K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가지고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어주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인스타스레드 K플레 DMB K라디오 DMB 둘 다 사연 신청곡 받고 있고요. 많이 들어주실 거죠? 네, 방송 참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달려갈 테니까 편하게 오셔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혼자 자취할 때였어요. 새벽 2시쯤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소파 옆에 사람처럼 생긴 검은 형체가 서 있는 겁니다. 순간 얼어붙어가지고 한 10초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설마 사람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자세히 보니까 빨래 건조대에 더 걸어놓은 검은색 패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빨래는 무조건 낮에 널었습니다. 잘 때 그 조명에 비춰서 약간 그림자가 지는 그런 물체들 있잖아요. 방에 모자, 액자, 잠바 뭐 그런 것들, 그런 거에 좀 옛날에는 많이 자다가도 놀라 한 0.1초 놀라고 아예 아니겠지 뭐 이런 느낌. 퇴근하고 밤늦게 집에 가는데 뒤에서 계속 발소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한 걸음 걸으면 뒤에서도 한 걸음, 제가 빨리 걸으면 뒤에서도 빨리 걷고, 너무 무서워서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근데 숨을 고르면서 뒤를 봤는데 제 가방에 달려있던 키링이 가방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제가 혼자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너무 겁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 새벽에 화장실에 뭔가 좀 가방에 뭔가 적지적지 달고 다니고 뭐 드는 것도 많고 이러면은 그럴 수 있죠. 새벽에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웅 낮게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름이 확 돋아서 양치도 멈추고 가만히 들었어요. 또 들립니다. 결국 무서워서 휴대폰 손전등 켜고 거실로 나갔는데 로봇 청소기가 있는 거예요. 언니가 사왔던 것 같아요. 충전하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로봇 청소기만 보면 약간 무섭습니다. 이거는 조금 무서울 수 있는 게 여기 카메라도 달리고 막 이러니까 저도 좀 고민이에요. 로봇 청소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워낙 이상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영화에도. 세상에, 오늘 공포특집이라니요. 저 평소에 심야괴담회 같은 프로그램 챙겨보는 사람이라 오늘 방송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저는 무서운 걸 좋아하면서도 이상하게 혼자서는 절대 못 봐요. 친구들이랑 같이 볼 때는 아 뭐야 하나도 안 무서운데? 이러면서 잘 보거든요. 아 그런 거 있어요. 친구랑 볼 때는 덜 무서워. 근데 끝나고 집에 혼자 들어가면 갑자기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지고요. 결국 불 다 켜놓고 자요. 공포를 좋아하는 건지 공포에 지배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맞아요. 심야괴담에 새로 나왔죠. 오늘 밤에 보면서 자야겠습니다. 신난다. 요즘에 스토리가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둑신이 이런 것보다는 내용 들으러 많이 보죠. 저는 이상하게 밤에 혼자 운전할 때 라디오가 없으면 너무 무서워요. 음악을 틀어도 되는데 꼭 사람 말하는 라디오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주변에 차도 별로 없고 깜깜하면 괜히 무서워서 라디오 볼륨을 조금씩 키우게 돼요. 그러다가 DJ가 웃으면 저도 괜히 안심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라디오는 음악보다도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 때문에 듣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오늘도 퇴근길에 혼자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발 무서운 이야기는 너무 세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쫄보라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을 거예요. 네, 저희... 네. 어릴 때는요, 귀신이 무서웠는데는 돼요. 요즘은 귀신보다 택배기사님 전화가 더 무섭습니다. 고객님 문 앞에 두고 가겠습니다. 이 문자 안 나오면 안심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고객님 지금 집에 계세요? 이러면 순간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시작됩니다. 내가 뭐 주문했지? 혹시 잘못 배송한 건가? 왜 전화까지 하지? 그리고 결국 문 열어보면 제가 주문한 택배예요. 나이가 들수록 무서운 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택배를 옛날에, 그러니까 택배를 너무 원하는 걸 시키면 그걸 기다리게 돼서 언제 오는지도 아는데 스트레스 풀려고 막 택배 오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뭘 산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어릴 때는 귀신이 무서웠는데요. 아, 이거 있구나. 혼자 산 지 3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늦게 들어와도 되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이상한 소리 나면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조금 무섭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새벽에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제가 냉장고 문을 제대로 안 닫아놔서 물건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결국 귀신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고 제 덤벙거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쥐나 뭐 이런 것들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더 싫을 것 같은데 귀신보다. 오늘 공포특집이라고 해서 생각났는데 저한테 요즘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닙니다. 통장 잔고입니다. 특히 월급날 며칠 지나고 카드값 빠져나간 다음에 은행앱을 열었는데 잔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으면 진짜 등골이 서늘합니다. 귀신은 안 보이기라도 하지 통장 잔고는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 저는 공포영화를 보면 꼭 한마디 합니다. 저기 가지마. 문 열지마. 뒤에 있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인공 입장에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는 안전한 소파에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보는 거니까 당연히 보이죠. 실제로 제가 그 집에 들어가면 아마 주인공보다 먼저 도망칠 사람 1순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듣다가 무서워지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망가겠습니다. 덕이님이 층간소음이 무서워요. 층간소음에 막 싸우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가지고 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틀을 노래는요. 이소라의 노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오시죠.

마저 잠드니 밤 스펙본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을 삼아 한길퉁이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빨대르는 파밀리아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픈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을 다 못 추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시 그래 난 누군가에게

Toda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 just wanna lay in my bed. 재미있는 상식과 팩트만 모았다. 이거 실화냐? 자, 오늘 실화는요. 배경음악이 너무 밝은데요. 좀 공포스러운 실화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2008년 일본 후쿠오카의 한 단독주택에서 일어난 유명한 실화입니다. 혼자 사는 50대 남성이 언제부턴가 집안에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 조금씩 줄어들거나 둔 적 없는 자리에 리모컨이 놓여있는 등 사소한 일이었죠. 처음엔 내가 건망증이 생겼나? 하고 넘겼지만 며칠 뒤 외출했다 돌아오니까 부엌 천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결국 도둑이 드나 싶어서 집안 곳곳에 모션 감지 웹캠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던 남자는 사시나무 떨듯 얼어붙었습니다. 출근 후 아무도 없어야 할 집을 낯선 여성이 태연하게 걸어다니며 TV를 보며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온 집안을 뒤져봤지만 현관문과 창문은 완벽히 잠겨 있었고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집안을 샅샅이 수색하다가 마지막으로 붙박이장 천장에 있는 작은 다락방 점검구를 열었는데 어머, 그 좁고 캄캄한 천장 공간 안에 이불을 펴놓고 얇은 플라스틱 물병을 베개 삼아 누워있던 50대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문이 열려있던 틈을 타 몰래 들어와 무려 1년 동안 천장 다락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출근하면 내려와 밥을 먹고 샤워를 했고 퇴근 소리가 들리면 다시 사다리를 타고 천장 속으로 기어들어 갔던 거죠. 와, 저 이거 본 거 같아요. 그 뉴욕에서 어떤 분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내려와가지고 진짜 밥 먹고 아니 화장실을 어떻게 참은 거야. 와, 대박인데요. 1921년 미국 안과학회지에 H가족의 유령의 집이라는 공식의학보고서가 실렸습니다. 한 가족이 새로 이사한 대저택에서 기이한 현상이 시작되는 거죠. 밤마다 지하실에서 웅웅거리는 새소리와 발소리가 들리고 자다가 눈을 뜨면 침대 발치에 검은 형체가 서서 자신을 노려보았으며 가족들 모두 가위눌림과 극심한 피로감,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은 집이 저주받았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조사 결과 범인은 귀신이 아니라 지하실의 고장난 낡은 보일러였습니다. 엥? 불완전 연소로 노출된 무색무취 일산화탄소가 환기가 안 되는 집안에 조금씩 쌓였던 거죠. 일산화탄소에 만성적으로 중독되게 되면요.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환청, 환시, 검은 그림자라고 합니다. 환시가 가슴 압박감, 극도의 공포와 망상을 겪게 된다고. 보일러를 수리하고 환기를 시키자마자 귀신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서양에서 집에 귀신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신고하면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들고 가는 장비는 심령탐지기가 아니라 일산화탄소 감지기입니다. 일산화탄소가 되게 위험해요. 그 선풍기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창문 꼭 열어라. 안 그러면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돼서 되게 큰일 납니다. 네. 주변 지인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서 되게 안 좋아요. 거울을 10분 이상 보면 괴물이 보인다. 트로슬러 효과. 재밌다. 이탈리아 우르비노 대학교의 조반니 카프토 교수가 진행한 기묘한 거울 실험입니다. 약간 어두운 방에서 거울로부터 40cm 떨어진 곳에 앉아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10분 동안 가만히 응시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의 66%는 자신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는 경험을 했고, 어머, 진짜로? 48%는 거울 속에서 괴물이나 동물을 보았으며, 어머, 심지어 기괴하게 웃고 있는 낯선 노인이나 죽은 조상의 얼굴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엥? 진짜요? 이거 해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로슬라 효과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고정된 시각 자극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신경 피로를 줄이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시야에서 지우거나 왜곡합니다. 어두운 조명에서 움직이지 않는 얼굴을 응시하면 뇌가 정보를 제멋대로 조합해 괴물의 형상을 합성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 여기 밤에 혼자 화장실 거울 오래 쳐다보지 말라는 어른들 말씀 뇌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막 귀신 얘기 나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뇌에서 착시 현상을 내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것도 되겠네요. 신기하다. 2008년 9월 12일 캘리포니아 챗스워스에서 통근 열차와 화물 열차가 정면 충돌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어요. 사고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찰리 팩이라는 승객의 가족들에게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사고 직후부터 밤새도록 그의 아내, 아들, 형의 휴대전화로 찰리 번호가 찍힌 전화가 총 35통이나 걸려온 것입니다. 가족들이 울면서 전화를 받으면 지직거리는 잡음과 정적만 흐르다 끊어졌지만 가족들은 찰리가 잔해 속에 살아있어서 구조를 요청하려고 버튼을 누르는 거다라고 수색팀에게 위치 추적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구조되는 신호가 잡히는 찰리의 휴대폰호 전파를 역추적해 첫 번째 객차 잔해 속에서 마침내 찰리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검한 결과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찰리 팩은 열차가 충돌했던 사고 첫 순간에 즉사한 상태였죠. 생존해서 전화를 걸 수 있는 상태가 절대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시신 근처 어디를 뒤져도 그의 휴대전화 기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엥? 오씨 무서워. 전화는 구조대가 그의 시신을 수습한 바로 그 시각 이후 완전히 멈췄습니다. 무서운데요. 저희 그 노래 듣고 올게요. 무서워서 잠깐만요. 르세라핌이 부릅니다. AO 맞나요? AO.

Le Sserafim'i E-I-A-O-U 듣고 오셨습니다. 요런 또 부금을 좀 깔아줘야 네, 저희가 또 몰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미국 텍사스 한 중형 호텔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어느 날 4층 투숙객들이 프론트에 계속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복도 끝 428호 근처만 지나가면 묘하게 달콤하면서도 역한 냄새가 난다. 달콤하고 역할 수가 있나? 호텔 직원이 428호 문을 열고 들어가 봤지만 방은 너무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침구도 새로 갈려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틀고 방향제를 뿌려도 냄새는 며칠 동안 벽을 타고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직원이 침대 매트리스 쪽으로 다가갔는데 유독 침대 헤드 쪽에서 냄새가 뿜어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무거운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고 그 아래 단단한 침대 프레임을 뜯어냈는데 그 속 빈 프레임 공간 안에 며칠 전 신고가 접수되었던 한 남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장 소름돋는 이 사실은요. 이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사흘 동안 서로 다른 세 팀의 투숙객이 그 침대 위에서 하룻밤을 자고 퇴실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달콤한 냄새는 났을까요? 어두운 방에서 옷걸이에 걸린 패딩이 사람처럼 보이거나 자동차 한 모습이 환한 얼굴처럼 보이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파레이돌리아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인류 진화의 생존 본능입니다. 원시시대의 숲풀 속에서 맹수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먼저 발견하지 못한 인류는 전부 잡아먹혀 도태됐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뇌는 바위나 나뭇가지인데 맹수 얼굴로 착각하는 실수를 하더라도 일단 얼굴로 인식하고 도망치도록 진화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해, 이런 거. 즉, 뇌의 방어 기제가 과도하게 켜져 있어서 아무 의미 없는 사물, 점세계, 옷걸이, 벽지 얼룩만 봐도 눈, 코, 입을 가진 누군가의 얼굴로 강제로 렌더링 해버리는 겁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천장 얼룩이나 벽걸이 옷이 자꾸 사람 얼굴로 보이신다면요.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맹소로부터 기가 막히게 잘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1954년 독일 아헨을 출발해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로 향하던 산티아고 항공 513편 여객기가 대서양 상공에서 교신이 끊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대대적인 수석에도 파편 하나 찾지 못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건 35년 뒤인 1989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공항 관제탑에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던 구형 여객기 한 대가 갑자기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한 겁니다. 관제탑의 무선 호출에도 기체는 묵묵부답이었죠. 엥? 공항 보안 요원과 경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기내로 진입했는데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 88명과 승무원 4명 그리고 조종관을 잡고 있던 기장까지 모두 안전벨트를 맨 채 완벽한 백골 상태였습니다. 실화래요 이게. 비록 당시 타블로이드지 도시 전설성 보도로 과장되었던 설이 지배적이지만 지금까지도 라디오와 심야 미스테리 방송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가장 기괴한 타임슬립 유령 비행기 이야기로 손꼽힙니다. 착륙을 어떻게 한 거야? 공포 영화에 나오는 좀비나 유령보다 더 무서운 실제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코타르 증후군, 일명 걷는 시체 증후군입니다. 대박. 1880년
프랑스 신경학자 질 코타르가 발견한 희귀 질환인데요. 환자는 자신이 이미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시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 아직 안 죽었는데, 내 심장은 이미 멈췄다. 내 뇌와 장기는 다 녹아내려 비어있다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거울 속 자신의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난다며 괴로워합니다. 자신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밥을 먹을 필요가 없다면서 식사를 거부하다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죠. 뇌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부위와 감정을 느끼는 부위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지극히 차갑고 비극적인 뇌의 오작동입니다. 아, 대박이다. 진짜 무서운 건 알 수 없는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 바로 내 머릿속 뇌가 만들어내는 오작동과 인간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밤에는 다들 거울 많이 보지 마시고요. 네, 다음 노래 듣고 저는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죠? 전소연의 퇴사할게요. 자우림이 불렀습니다.

여름이 거의 다 끝났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이제는 에어컨보다 창문을 여는 날이 많아지고 마트에 가면 수박보다 귤이 슬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게 바로 남량 특집이어서 오늘 준비한 코너가 여름 막차 남량 특집입니다. 사실 조금 늦었죠? 많이 늦었습니다. 거의 막차도 놓칠 뻔했죠? 근데 공포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꼭 한참 늦은 시간에 찾아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사실 국장님도 나가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노래 틀다가 멘트하다가 깜짝 놀란 게 별거 아닌 거거든요. 뭐 히터라든지 에어컨 소리일 거예요. 툭 소리가 나는데 그런 소리도 오늘은 조금 무서운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기분이 조금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어요. 좀 뭔가 처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좀 전에 또 우리 이대장 형님이 맛있는 저녁을 먹자고 해가지고 기분이 또 좋아졌지 뭐예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도 좀 걱정되긴 해요. 왜냐하면 또 공포 이야기하다가 무서워지면 옆 사람한테 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무서워지면은 제가 저한테 말을 걸어야 되죠. 괜찮아 제이든? 괜찮아. 넌 테토남이니까 너는 우주 최강 남자니까 괜찮아. 괜찮아. 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어두운 이야기, 좀 이상한 이야기, 그리고 혼자 들으면 괜히 주변을 한 번씩 확인해야 되는 이야기까지 다 준비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같이 들으면 덜 무섭겠죠. 덕이님이 분명히 방문을 닫고 잤는데 새벽에 잠결에 눈을 떠보니까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몇 번을 확인했는데 열려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옷장이 열려 있더군요. 옷장이 왜 열렸을까요? 누가 있다. 그 잠깐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귀신도 무서운데 실제 생활의 현상, 착각,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 누가 있는 거야? 제이드님, 저 지금 혼자 사는 원룸인데 방금 아까 전 다락방 얘기 듣고 침대에서 굳었습니다. 저희 집 옷장 위에 천장 점검구 네모난 뚜껑이 있거든요. 평소에 쳐다도 안 봤는데 왜 오늘따라 1cm 열려있는 것 같죠? 저 오늘 불 켜고 다시 자야 하나요? 아 맞아요. 집마다 좀 약간 미지의 공간들이 있죠. 뭔가 열면 안 될 것 같은 금기의 공간, 뭔가 에어컨 그런 것들. 네. 생각해보니까 그거 잠가야겠다 나도. 뭔가 옆집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던데. 헐 대박. 저 방금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서 제이드님 라디오 듣다가 10분은커녕 1분 쳐다봤는데 진짜 제 얼굴이 낯설고 무섭게 일그러져 보여서 소리 지르고 뛰쳐나왔어요. 뇌가 피곤하면 왜 하필 괴물로 합성을 하냐고요. 뇌야 일 좀 해라. 제가 저희 형이랑 옛날에 같은 방에서 잔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형 얼굴을 보고 있으면 진짜 칠흑 같은 그 어둠이었는데 뭐랄까. 크라운. 광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입이 이렇게 쫙 찢어진 입에 나오는 광대. 입 크고. 방금 첫 번째 이야기 듣고 소름 돋아서 사연 보냅니다. 저는 예전에 혼자 살던 집에서 이상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분명 냉장고에 넣어놓은 음식이 조금씩 없어지고 제가 분명 침대 옆에 둔 물건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일이 자꾸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결국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CCTV를 확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현관까지 몰래 들어왔다가 나가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라고. 아 그렇군요. 집에 잘 잠궈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거울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 혼자 집에서 방송 듣고 있는데요. 거울을 좀 오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무섭습니다. 괜찮아요. 불 켜놓으면 괜찮겠죠. 헐. 출장 때문에 지금 애틀란타 호텔방 침대에서 누워서 듣고 있는데 침대 및 시신실화는 선 넘으셨잖아요. 제이드님. 저 방금 슬리퍼 신호등 건너듯 침대에서 멀리 뛰어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해야 될까요? 그냥 모르는 척 밤을 새워야 할까요?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시면 찜찜함은 확인해보면 됩니다. 네. 조상님이 맹수로부터 잘 살아남아서 얼굴 착각을 잘한다는 얘기 듣고 빵 터졌습니다. 어쩐지 매일 퇴근하고 들어오면 의자에 걸쳐둔 롱패딩 보고 흠칫흠칫 놀랐는데 이게 다 생존 본능 유전자 덕분이었네요. 오늘부터 제 의자 패딩은 맹수 사냥용 호랑이로 부르겠습니다. 오, 찰리팩 실화 듣는데 운전하다가 놀랐습니다. 35통이나 전화는 왔는데 전화기가 발견이 안 됐다니 진짜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영혼의 마지막 간절함이었을까요? 와 그런가? 와 대박이다 진짜. 맞아요 아까 전에 그거 좀 신기했죠.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벅차로만에 또 이런 소식이 오늘이 핫 이슈 K 업데이트.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죠. 로베르토 모레노 임시 감독 데뷔전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남미의 강호 에콰도르를 상대로 3대 0 대승을 거뒀습니다. 후반전 오연구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손흥민과 이동경이 연속골을 터뜨린 거죠. 대표팀은 오늘 9월 2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2차 평가전을 갔습니다. 누리꾼들은 감독만 바뀌었을 뿐인데 라고 합니다. 연예계에서 10년 넘게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신민아 김우빈 씨의 커플의 훈훈한 소식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남몰래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는데요. 최근 소외계층과 환우들을 위해서 수억 원대의 기부금을 조용히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암살자들 소식인데요. 올가을 극장가에서 유해진 박예일 주연의 서스펜스 시대극 스릴러 영화 암살자들이 긴장감 넘치는 심리전으로 흥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팽팽한 심리전 보면서 많은 관객들이 귀신 나오는 영화보다 사람이 칼 품고 뒤를 쫓아올 때가 심장 터질 것 같다라고 입을 모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현실 공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보다 바로 내 앞에 옆에 서 있는 내 뒤에 서 있는 사람의 속마음을 모를 때 시작되는 법이죠. 앞으로도 암살자들 인기 응원합니다.

프랑스 파리 패션위크에 참석한 요 로제가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생로랑 쇼장에 등장해서 전세계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독점했습니다. 특유의 금발과 시크하면서도 우아한 실크슬립 드레스룩으로 현지 패션 매거진 보그 엘르 등이 메인페이지를 장식하며 인간 생로랑의 위엄을 뽐냈는데요. 음악뿐만 아니라 글로벌 패션 씬에서도 로제스의 아우라는 대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K-POP 보이그룹의 글로벌 질주 스트레이키즈가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시카고 롤라팔루자에 이어 런던 하이드파크 그리고 최근 북미 주요 스타디움 투어 페스티벌의 단독 헤드라이너로 출격해 약 90분간 올 라이브 밴드셋으로 20여 곡을 쏟아냈습니다. 방찬 창빈 한으로 구성된 팀 내 프로듀싱 유닛 스리라차 가필 직접 편곡한 록 메러 사운드와 함께 현지 관객 6만여 명의 한국어 떼창을 이끌어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던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이 시즌2로 돌아옵니다. 특히 주인공 정진수 요정 역으로 배우 김성철이 새롭게 합류해서 강렬한 서스펜스를 예고하면서 올가을 글로벌 케이스릴러 팬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K 업데이트였습니다.

류진의 레드레드, 류진 버전이었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요. 라디오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량 특집. 라디오 드라마.

0: 새벽 1시 47분, 라디오 생방송이 끝난 지 20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방송을 진행했던 DJ는 혼자 스튜디오에 남아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끄고 마이크를 정리하고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컴퓨터를 종료하려는데 갑자기 채팅창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1: 오늘 방송 저한테 하는 거죠?
0: DJ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방송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방송 끝났는데 아직 듣고 계세요? 몇 초 뒤 답장이 왔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한 줄이 더 올라왔습니다.
1: 지금도 스튜디오에 계시네요.
0: DJ가 웃었습니다. 아, 누가 방송 끝난 거 알고 장난치나 보네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채팅창을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의 닉네임이 청취자 0번이었습니다. 디제이는 채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아까 방송 들으면서 채팅하셨어요? 잠시 뒤.
1: 아니요.
0: 어침부터 듣고 계세요? 라고 쳤습니다. 그러자 답이 왔습니다.
1: 처음부터요.
0: DJ는 피식 웃었습니다.
1: 그럼 오늘 제가 했던 말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0: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1: 마지막에 하신 말이요.
0: DJ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 멘트.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0: 그런데 청취자의 답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1: 아니요. 그 말 말고요.
0: DJ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1: 방송 끝나고 혼자 있으면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0: DJ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도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DJ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컴퓨터를 봤습니다. 채팅창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1: 보지 마세요.
0: DJ가 멈췄습니다.
1: 뒤에 있어요.
0: DJ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튜디오 문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채팅창에 메시지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1: 제가 말했잖아요. 뒤 보지 말라고.
0: DJ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채팅창에 표시된 접속자 수. 한 명. DJ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1: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저 말고 한 명이라는 건데.
0: 그때 꺼져 있던 옆자리 마이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네요. DJ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 저 여기 있는데요.
0: DJ는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헤드폰이 아니라 바로 자기 뒤에서.
1: 왜 방송 끝났다고 하셨어요?
0: DJ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1: 오늘도 저 혼자 두고 가시는 거 아니죠?
0: 다음 날 아침. 제작진이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DJ는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없고 가방도 없고 차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실 컴퓨터는 켜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화면에는 채팅창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팅창에는 청취자 0번이라는 아이디로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1: 오늘 방송도 재밌었어요.
0: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1: 내일은 제가 DJ 할게요.

송지은의 예쁜 나이 25살 노래 들으셨습니다. 굉장히 예쁜 분이신데 뭔가 잘 안 떴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결혼하신 분이 좀 논란에 서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거였습니다. 라디오에서 저렇게 귀신을 봤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들었는데 저도 10년 넘 전에 라디오를 했었을 때 그때 귀신을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제가 제 옆에 있던 분이 들었던 거를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의 랭킹 토크입니다. 오늘은 남량 특집인 만큼 평소보다 조금 무서운 랭킹을 좀 준비해봤는데 사실 귀신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무서운 거는 우리가 매일 살아오면서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위는 뭘까요? 1위를 맞추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3위 할 때까지 빨리 적어주셔야 돼요. 10위는요. 새벽 3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낮에는 그냥 스팸 전화겠죠. 근데 새벽 3시입니다. 전화번호도 모르는 번호 한번 올리고 끊깁니다. 따르릉. 뭐지?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옵니다. 이때부터 상상력이 일을 시작합니다. 혹시 가족에게 무슨 일 있나?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받아야 되나?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전화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새벽 3시면 그럴 수 있겠다.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전화번호가 안 뜨잖아요. 그래서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 받는 거죠. 설렘과 이런 것들. 소리로. 따르르릉. 9위입니다. 혼자 있는데 집안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 딱, 쿵, 드르륵. 낮에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새벽에는 냉장고 사람 소리도 사람처럼 들리고 에어컨 소리도 누가 숨 쉬는 것처럼 들립니다. 특히 제일 싫은 건요. 분명 아무도 없는데 방문 쪽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그리고 우리는 항상 똑같이 말하죠. 아, 집이 오래돼서 그런가? 그러면서 확인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더 무섭거든요. 친구랑 게임을 옛날에 했었는데 그 집 그 마이크가 수음이 좀 잘 됐나 봐요. 뭔가 그 소리가 그 방문이 움직이면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놀리긴 했었는데. 8위는요. 자동차에서 갑자기 켜지는 경고등입니다. 맞아요. 운전하다가 계기판에 처음 보는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운전자는 바로 생각하죠. 이게 뭐지? 당장 세워야 되나? 계속 가도 되나? 그리고 휴대폰으로 검색합니다. 자동차 빨간색 느낌표 무슨 뜻? 검색 결과를 보고 나면 더 무섭습니다. 즉시 정비소 방문. 그 순간부터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폭탄을 운전하는 기분이거든요. 아,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면 또 더 무서울 수가 있어서. 7위는요, 카드 결제 알림입니다. 띠링! 1847불 23전 결제됐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샀어요. 일단 카드를 확인해줘? 없습니다. 은행 앱을 확인하죠? 돈은 빠져나갔습니다. 이 순간부터 머릿속에는 카드 도용, 해킹, 누가 내 카드를 가지고 있지?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귀신은 카드 번호를 훔치지 않거든요. 사람이 훔쳐갑니다. 카드 해킹이 좀 많이 당하는 케이스이긴 해요, 저도. 근데 정말 처음에는 깜짝 놀랐거든요. 막 엄청 막 쓰니까. 근데 이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니까 다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이럴 때 참 좋아요, 미국이. 이번에도 좀 카드가 해킹당해가지고 여행 간 마당에 굉장히 또 불편할 뻔했던 불편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6위는요. 회사에서 갑자기 오는 메시지. 업무 시간도 아닌데 상사가 메시지. 아 이거 무섭죠. 내일 출근하면 잠깐 얘기하시죠. 이거 무서워요. 끝. 설명도 없습니다. 이모티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죠? 물어보기도 무섭습니다. 안 물어보기도 무서운데요. 그날 밤 머릿속에서는 이미 회사에서 있었던 지난 6개월의 모든 행동을 복기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때 그 메일 때문에? 그때 회의에서 한 말 때문에 그런가? 잠이 안 옵니다. 아, 내일 얘기하자, 이거. 진짜. 되게 불편하잖아요. 뭔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상황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싫은 소리 하거나 뭔가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때, 그때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부터 신경을 쓰면서 그런 것들. 그죠? 5입니다. 병원에서 오는 전화. 전화가 옵니다. 땡땡 병원입니다.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그때부터 인터넷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절대 사람을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증상 하나 검색했는데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사위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는 거. 에이? 분명히 나갈 때 잠궜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했더니 현관문이 5cm 정도 열려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잠그는 거 깜빡했니? 문을 열고 들어가죠. 집안은 조용하고요. 불도 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의 모든 그림자가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을 잠그세요. 문을 잠그시면 될 것 같은데. 3위입니다. 새벽에 가족에 전화했는데 받지 않는 거. 평소에는 별일 아닙니다. 전화 보지. 근데 새벽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를 보냅니다. 잊지 않음. 다시 전화합니다. 이번에도 안 받아요. 이때부터 머릿속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영화처럼 재생되는. 그리고 20분 뒤 전화가 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아, 그냥. 사람은 결과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아, 맞죠. 평소에 잘 하던 패턴이 달라질 때, 이때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2위는요, 누군가 나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래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가 빨리 걸으면 상대방도 빨라지고. 내가 멈추면 상대방도 멈추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민했나? 다시 걸어요. 근데 발소리가 들리고요. 이럴 때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 골목길에 앞에 어떤 여자분이 걷고 있으면 같은 방향인데도 걷기가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뭔가 좀 전화를 크게 하면서 걸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더 천천히 걸어서 저분 빨리 먼저 가게 하고 오해 안 받게.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까. 또 여자로 있는 여자면은 혼자 가는 골목길이나 이런 게 되게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1위입니다. 혼자 있는 집에서 누군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 엥? 누가 왜 열어요? 아, 아까 그 사연처럼. 이건 진짜 무섭습니다. 새벽에 집에 혼자 있어요.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철컥철컥. 이번엔 좀 더 강하게. 철컥철컥철컥. 순간 TV 소리도 안 들려요. 냉장고 소리도 안 들리고 내 심장 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현관문 넘어서 누군가 말합니다. 계세요? 오, 무섭다.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을 열어보시겠어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오늘의 귀신보다 무서운 현실 공포 탑10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새벽 3시쯤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너무 졸려서 그냥 안 받았는데 10분 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에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여보세요 했더니 상대방이 한참 있다가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근데 더 소름 돋았던 건 다음날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까 그 번호로 전화한 게 아니라 제 번호에서 제 번호로 전화가 걸려. 에?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은근히 있긴 했어요. 뭔가 기술이 발전이 덜 돼가지고 그런가?
그런 느낌. 혼자 살기 시작하고 집에서 나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졌대요. 어느 날 새벽에 누워있는데 부엌에서 계속 툭툭 하는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물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일정하게 계속 나는 겁니다. 결국 무서워서 휴대폰 손전등 켜고 부엌까지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관리실에 물어봤더니 아 그거 밤되면 윗집 배관 소리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는데요. 그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또 났어요. 톡톡톡톡톡톡. 그래서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래 배관 소리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방 안쪽에서 툭 한 번 더 났습니다. 이게 한번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면 상상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완전. 그걸 좀 봐야 돼. 그래야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진짜 무서운 것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 5위부터 진짜 등골이 마비되는 실화 공포 탑5. 5위는요. 내 차 뒷좌석에 낯선 숨소리가 있다. 실화예요. 비 오는 날 야근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탄 한 운전자의 이야기입니다. 히터를 켜고 빗길을 달리는데 차 안 유리창에 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앞유리가 아니라 뒷좌석 창문 한가운데만 누군가가 입김을 하고 불어넣은 것처럼 둥근 김이 서려 있더랍니다. 신호 대기 중 룸미러를 가만히 올려다봤는데 뒷좌석 바닥 매트에 어머 웅크린 채 룸미러 속 운전자와 정확히 눈을 마주치고 있던 검은 모자의 남자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차 뒷문에 숨어 타 있었던 겁니다. 와, 대박이네. 맞아.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다고 들었어요. 미쳤나봐. 그죠? 4위는요. 수면앱에 녹음된 제3자의 목소리. 와. 자신의 잠꼬대를 체크하려고 머리맡에 코골이 수면 녹음 앱을 켜놓고 잔 자취생의 사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리가 감지된 구간을 재생해보는데 새벽 3시 17분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신이 뒤척임인가 싶어서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최대로 올린 순간 스마트폰 바로 10cm 앞에서 속삭이듯 낯게 깔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재생됐습니다. 아직 자네. 방 안에는 분명 혼자였습니다. 오, 저 소름 돋았어요. 3위입니다. 이사 온 집 천장 환풍구에서 떨어진 쪽지. 새로 리모델링 된 오피스에 입주해서 평화롭게 지내던 한 여성의 실화입니다. 화장실 환풍기에서 이상한 덜컹거림이 계속돼서 환풍기 커버를 직접 뜯어냈는데 먼지 구덩이 속에서 노랗게 바른 작은 접힌 메모지 3장이 뚝 떨어졌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쪽지에는 날짜와 함께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3월 12일 오늘 밤 11시 40분에 귀가함. 3월 19일 분홍색 파자마로 갈아입음 거실 불끔. 4월 2일 화장실 들어감 샤워 중. 이전 세입자가 살던 시절부터 누군가 천장 환풍구 틈으로 집안 전체를 내려다보며 매일 기록을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미친 사람들 많네요. 진짜. 자, 2위입니다. 재밌네요. 이거. 새벽 국도 내비게이션이 가르킨 저수지 한가운데 가로등 하나 없는 지방국도를 야간 주행하던 트럭 운전사의 실화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비게이션이 자꾸만 이상한 샛길로 우회전을 지시하더랍니다. 초행길이라 의심 없이 안내대로 좁은 빛 포장 숲길로 꺾어 들어갔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며 길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상영등을 켠 순간 바로 3m 앞이 도로가 아니라 시꺼먼 절벽 낭떠러지와 깊은 저수지물이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 앞바퀴가 허공에 걸치며 간신히 멈춰섰죠. 식은땀을 흘리며 기어를 후진해놓는 순간 내비게이션에서 흘러내는 기계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그거 아닌가요? 살목지 중에 하나. 그죠? 호텔 방문 밑으로 밀려 들어온 젖은 사진 한 장. 1위입니다. 해외 총 출장길. 낡은 비즈니스 호텔 6층 끝방에 혼자 묵었던 남성의 사건입니다. 새벽 1시. 문박복도에서 슥슥 발끄는 소리가 나더니 방문 아래 얇은 틈새로 하얀 종이 선장이 슥 밀려 들어왔습니다. 룸서비스 영수증인가 싶어서 바닥에서 주워 든 순간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 오, 닭살 돋아. 즉석 카메라로 방금 찍은 듯 아직 덜 마른 그 사진 속에는 방금 전까지 침대에 엎드려 잠들어 있던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그 침대 바로 옆 협탁에 기대어 서 있는 정체불명의 다리 두 개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문을 열고 들어온 흔적도 나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지친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스레드 마려 쉬죠. 스레드의 핫한 소식만 싹싹 모아서 싹싹김치 시간. 어머 이건 봐야 해. 오늘 스레드를 뒤흔든 핫이슈 도파민 풀 충전해서 바로 털어드립니다. 아 퇴근길 마렵다. 스레드 어머 이건 봐야 돼. 최근 스레드와 쇼폼에서 밤마다 직장인 자취생 사이에서 엄청나게 바이럴되고 있는 스마트홈 현실 공포입니다. 침실에 둔 AI 스피커 알렉사, 시리, 빅스비나 켜둔 AI 앱이 아무도 안 불렀는데 새벽 3시에 혼자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하거나 텅 빈 거실에서 갑자기 낄, 어머, 우와, 저 닭살 돋아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내는 현상인데요.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AI가 환기구나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바람소리 혹은 이웃집 말소리를 사람 목소리로 잘못 인식해서 반응한 것인데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방에 다른 누군가의 숨소리를 감지한 건가 싶어서 간이 떨어지는 현실 핫 이슈라고 합니다. 요즘 SNS에서 날린 최신 현대판 괴담입니다. 두 번째는요. 카페 마감 30분 전 테이크아웃 혹은 매장 취식 진상 기준은 퇴근하고 너무 목말라서 밤 9시 반에 동네 개인 카페 들어갔어요. 마감 시간 10시로 적혀 있었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매장에서 마시고 가도 되나요? 했더니 알바생이 한숨을 푹 쉬면서 주문은 되는데 9시 45분부터 마감 청소해서 시끄러우실 텐데요. 라고 하면서 눈치를 줬습니다. 결국 쫓기듯이 테이크아웃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마감 30분 전에 매장 이용하는 게 그렇게 못할 짓입니까? 내가 내 돈 내고 왜 눈치를 봐야 되냐. 베스트 댓글은요. 영업시간이 10시까지면 9시 59분까지 매장을 이용할 권리가 손님에게 있는 거임. 마감 청소는 퇴근하고 돈 더 받고 해야지 왜 손님 시간에서 깎아먹음? 좋아요 4.7천개. 방송 듣고 계시는 리테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노하실 것 같은데. 두 번째입니다. 카페 알바 3년 차인데 30분 전에 들어와서 9시 58분까지 수다 떨다 나가는 손님들 때문에 제 시간 퇴근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서로 10분만 배려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데 깔끔한 해결책이 사장님이 라스트 오더 9시 30분 박아놓으면 끝날 일인데 둘이 싸우고 앉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마감 시간은 아 근데 좀 그렇긴 하겠다. 마감 시간 10시면은 10시 반까지 일을 하는 거를 챙겨주지를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세 번째입니다. 회식 2차 노래방에서 발라드 부르는 부하 직원 분위기 브레이커인가? 별게. 어제 부서 회식 2차로 다 같이 노래방 갔어요. 부장님이 분위기 띄우게 신나는 거 하나 해봐 했는데 올해 들어온 막내가 박효신의 야생화를 예약해서 정자세로 마이크 두 손 잡고 불렀습니다. 탬버린 흔들던 부장님 표정 굳어지고 회식 분위기 순식간에 전국 노래자랑 장례식됨. 오늘 출근해서 선배들이 눈치 챙겨라 쿠사리 줬다는데 노래방에서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도 못 부름? 댓글이에요. 베스트 댓글. 회식 노래방에 데려간 윗사람 잘못 100% 가기 싫은 곳 끌고 갔으면 야생화 원창 라이브라도 공짜로 검사해야지. 야생화는 양반임. 우리 팀 신입은 임재범이 고해 부르면서 부장님 눈 똑바로 쳐다봄. 그게 진짜 광기다. 대박. 그리고 마지막이요. 회식 노래방의 불문율. 탬버린 찢어질 때까지 무조건 트로트나 싸이 노래 메들리 틀어놔야 살아남음.

어릴 땐 불 꺼진 방이나 옷장 틈새가 제일 무서웠잖아요. 어른이 되면 그 캄캄한 어둠 따위. 아무렇지 않게 스위치를 켜고 지나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거는 불을 켜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불쑥 밀려오는 내일에 대한 불안.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길 한가운데 멈춰서 있는 순간들처럼요. 우리는 매일 그 두려움을 태어난 얼굴 뒤로 숨긴 채 나만 유독 겁이 많아서 이렇게 휘청이나 자책하곤 합니다. 그런데 공포라는 감정은요,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래요. 내가 지키고 싶은 내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내 오늘을 너무 뜨겁게 아끼기 때문에 찾아오는 가장 정직한 통증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아직 내 안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싸우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그저 발끝까지 입을 푹 덮고 깊은 숨을 내쉬어 보세요. 등 뒤에 서늘한 바람은 제가 막아두고 서 있을게요. DJ 제이든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더 신나게 놀아요. 지금은 노는 시간. K-Play DMB.